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uesday, the 26th of May.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Paul Matthews in the studio. 잠시 후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하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호주의 한 해변에서 펼쳐진 패션쇼 소동에 대한 재미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 그 전에 2부 퀴즈를 드릴 텐데요. 다음 폴 선생님이 드리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was or were not renowned fashion designers? Number one, Coco Chanel. Number two, Christian Dior. Number three, Robert James and Edward Johnson.
0: 자, 다음 중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Coco Chanel. Number two, Christian Dior. Number three, Robert James and Edward Johnson.
1: A curious one. I think maybe two names stand out,
0: yep.
1: And three names not so much when it comes to certain things.
0: Exactly. 자,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샵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4835님이요. 저도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고 쓰레기 배출일이 화요일인 걸 놓쳤네요.
1: 아이고!
0: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고 오늘 화요일인데 그러면은 화요일 쓰레기 배출일을 못 놓친 게 아닌 게 아닐까요?
1: Well, but last night, maybe last night they thought today was going to be Monday. They thought last night was Sunday night, and so they missed putting the rubbish out.
0: 아, 네. 하여튼 분리수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It'll be okay. There's another day for rubbish. It's all right.
0: 네,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자, 이은미님, 폴쌤 오늘 하얀 헨리넥 티셔츠 눈이 부셔요. 하와이안 셔츠를 즐기시는데 좋습니다.
1: Sorry.
0: 오늘은 어떻게 하와이안 셔츠를 안 입고 오셨어요?
1: I haven't worn a Hawaiian shirt for a while. I have to lose a little bit of weight soon.
0: Okay.
1: A little bit big for my Hawaiian shirts at the moment.
0: Okay.
1: So, I will keep moving. I'll keep exercising so I can fit back in nicely to my Hawaiian shirts. I don't want you to see my belly button poking out.
0: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는 입으신답니다. 자, 5170님 지금 실시간 유튜브로 수진쌤과 폴 매튜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에요.
1: 네.
0: 항상 두 분의 쿵짝이 잘 맞으셔서 재밌었는데 실시간 표정까지 보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It's just a little extra bonus. You don't have to look at us,
0: yeah.
1: But we do enjoy talking to each other and hopefully we're fun to watch.
0: 그래요. 0015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낸 메시지는 아니지만 두 분을 보고 아이가 놀랐다는 메시지입니다.
1: 아!
0: 한국분이신데 영어를 잘하셔서 놀란 게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놀람 같아요. Oh, earlier on, this person
1: yes.
0: said my kid was shocked to yeah. see you guys. And so we said, is that a good thing or a bad thing? And this person says, well, my guess is that it's probably a good thing. Because well, I guess for you, no big surprise there, but especially for me, I guess the kid was expecting a different looking person.
1: Yes. Sure.
0: Yes.
1: Well, it can be a surprise. Yeah, you know, people speaking multiple languages is always surprising.
0: 그래요. 네, 계속 그 아까 사연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재호님은요 유튜브로 아까 첫 아이가 보이는 라디오 보고 놀랐다는 그분이군요.
1: 네. 아, 네.
0: 걱정 마세요. 방송 장면에 놀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하는 거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방송이 또 신기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1: Yeah, at least we're not shocking.
0: Let's stop talking about being shocking. 자, 유튜브로 송X님이요. 저도 처음 유튜브로 접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하셨고.
1: It is if you don't know how radio works or you've never been in a studio, it's always fascinating to see how it happens because it is a bit unusual, really.
0: 그렇죠. 자, 오민영님은 저는 가끔 다 땡소 가서 3,000원짜리 블록을 사와서 조립을 합니다. 생각보다 잡념이 없어지는 신선한 경험이에요. 하셨습니다.
1: Yeah, I think that kind of activity, using your hands, playing with things is really good. And a shock to remember how good it can be.
0: Yeah, definitely. 송면규님, 지난 일요일부터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했어요. 신압으로 스마트폰에 점령

0: 당한 저를 구출하기 위한 신선한 경험. 오늘로 3일째 집중력이 올라가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요. 정신이 맑아짐을 느낍니다. 강추해요. 늘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Fantastic. I just hope you're not listening to us on your phone.
0: 그러니까 아마 뭐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스마트폰만 좀안 써도 한결 뭐랄까요, 개운해지는 느낌 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well done to you.
0: 4517님, 아침마다 짧은 명상 시작한 지 2달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지는 게 완전 신선한 충격이에요. 또랑또랑한 머리로 모닝 스페셜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매일입니다.
1: Oh, fantastic. Keep on keeping on.
0: Yeah, meditating.
1: Yeah, it's good for you.
0: Yep, definitely. All right, well, we're gonna listen to. I think I need to meditate so I don't get my words mixed up.
1: You can do it in the song break.
0: Okay, we're gonna listen to Dua Lipa, End of an Era, and we'll soon have a look at today's New York Times.

0: The End of an Era. That was Dua Lipa. You're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on EBS FM.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He crashed a beach fashion show and accidentally became its star.
0: 해변 패션쇼에 불쑥 끼어들었다가 뜻밖에도 쇼의 스타가 된 사람. 자,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서 crash라는 게 뭐 부딪혔다는 게 아니죠?
1: Yeah,
0: crash a party, crash a show.
1: Crash an event.
0: Yep.

0: upset about something, to go crazy in a negative way, to get really angry, upset.
1: Mm. Oh, crashing out means to get angry.
0: So we wouldn't use that expression, but I've seen it on social media in videos, young people using this expression.
1: Interesting. Crash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의 crash는 뭐 부딪히다 이런 거지만 그거 말고 지금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Crash and event. 초대받지 않은 그곳에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crash a wedding. 결혼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객이 돼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rash at someone's place. Crash on a sofa. 이거는 오늘 하룻밤만 니네 집에서 좀 자도 될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Now, what about to dawn? Let's have a look at the usage of the realization dawning. What does that mean?
0: Yes, if something dawns on you, if the realization dawns, then you suddenly realize, you suddenly understand. So we're using it for a thought process where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and we didn't know the circumstances, but we then have that realization, usually a little too late. So, it just dawned on me. It's your birthday today, Sue. I'm so sorry. Happy birthday. It's not Sue's birthday, but for example.
1: Dawn이라는 동사는요.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인데 원래 명사 D-A-W-N, dawn은 새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한 것처럼 깨달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 이거구나.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 그냥 해변에 가려고 그냥 어깨에다가 수건 하나 툭 걸치고 이렇게 뚝뚝뚝뚝 계단 내려가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엄청 느신하고 잘생긴 모델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범상치 않은 멋있게 차려입은 패션 관계자들이 다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It just dawned on me. I've become the main model of this fashion show unintentionally. 나 지금 뭘 한 거지? 이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는 막 기지개도 펴고 이렇게 막 합니다. Okay, so laughing one's head off.
0: That means to laugh a lot and to laugh loudly, almost uncontrollably at times. So if you see something that's really, really funny, you laugh your head off. I try to make kids laugh their heads off when I perform for them, and usually I'm successful.
1: Okay, yep, laughing one's head off. 정말 박장대소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자지러지게 웃다. 말 그대로 하면은 좀 끔찍한데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 웃는다 이거거든요. Yeah. Laughing one's head off. 근데 어쨌든 그만큼 엄청 웃겨가지고 푸하하하 이렇게 웃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usurp.
0: Yes, he usurped the spot of the lead model, meaning he took the spot. He took that that position of power. So we use this often when we're talking about struggles for power in government, for example. And if you usurp someone, that means you're doing it underhandedly or you're doing it by force. It's not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You're just taking power or taking the seat of power for yourself. In this case, he did it accidentally, but he stopped the model from being the star. He became the star instead.
1: 그래요. 왕좌를 빼앗다. 어떤 권한을 내가 빼앗는 건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메인 모델 역할을 이 아저씨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볼게요.
0: Video of Handley captured by onlookers at the show for Australian menswear brand Commas quickly entertained the internet. Caught under the metaphorical spotlights, Handley stuck to his original plan. He gave a wave to the crowd before heading to the beach, doing a series of stretches, then diving into the waves. Unbothered by the spectators, he left the same way he arrived, ascending the would-be runway against the flow of more models.
1: 호주의 남성복 브랜드인 Commas의 당시 패션쇼 현장에 있던 구경꾼들이 촬영한 그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가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핸들리는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행동을 합니다.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해변으로 향한 뒤 스트레칭을 몇 차례 하고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구경꾼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현장을 떠나는데 계속 모델들이 걸어 내려오는 런웨이, 이 계단, 그 흐름을 이제 거슬러 반대 방향

0: 약간 저돌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도 있는 좀 정말 주변 시선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게 이제 Devil May Care Attitude가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take a break. 퀴즈 다시 주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was or were not a renowned fashion designer? Number one, Coco Chanel. Number two, Christian Dior. Number three, Robert James and Edward Johnson.
0: 네. 자, 지금 바로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무료인 EBS 반디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정답 받겠습니다. 영상으로 문제의 이 장면은 띄워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호주의 해변 옆에 있는 계단 보고 계시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내려오는 아저씨 보이시죠? 예, 바로 이 한글리십니다. 뒤에는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올 화이트에 이렇게 차림을 한 모델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이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모델이 원래는 이제 오프닝을 해야 되는 주인공 모델이에요. 근데 요 호주 아저씨, 아저씨라고 제가 계속 좀 호칭을
1: That's
0: 할게요.
1: all right.
0: 네네. 아저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네, 그냥 차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지개를 켜고, 뭐, 모델이 지나가든 말든, 뭐,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다 볼일 보고 나서 또 왔던 길, 그 계단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지금 런웨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면 안 되는데,
1: Well,
0: 그냥 갑니다.
1: it's a public
0: 뭐,
1: beach.
0: 아니, 뭐안 된다기보다는 분위기상 아직 모델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면 알아서 좀안 가면 돼. 근데 뭐, 네, 그래요.
1: It's quintessentially Australian to do
0: 그렇지.
1: that, though.
0: 난 수영하러 왔어. 이제 모델들은 패션쇼 할 거면 해. 이런 느낌으로. 그래요. 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This is Taylor Swift, Style.

0: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타일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호주의 한 바닷가에서 펼쳐진 패션쇼 현장 그 행사에서 그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난입한 한 일반인 남성의 웃기고도 비범한 실수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간 데에 대해 당사자인 데이비드 핸들리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Recalling his version of events, Handley said he had found himself being filmed by phones. Without an obvious exit, he thought he was being discreet by standing to one side and going on with his routine. I wouldn't have had the double dessert the night before, or the lunch before that, if I was going to be baring my belly to the world, he said. I had no idea what to do, he said. And then, as I was about to go into the water, someone yelled out at me, You're in every shot! Can you get out of the way?
0: 핸들리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평소대로 행동을 이어감으로써 나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온 세상에 내 배를 드러내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전날 밤 디저트를 두 번이나 먹지 않았을 텐데. 또 그날 점심도 그렇게 많이 먹지 말걸. 당시에는 뭘 어찌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누군가가 저에게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모든 앵글에 지금 다 들어옵니다. 좀 비켜주세요. 라고요. 그래요. 일반인 데이비드 핸들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모델들의 패션쇼에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모델 아니고요. 이분은 그냥 원래 그 해변을 즐겨 찾는 지역 주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He tried to keep everything discreet.
1: Yes, if we are discreet, we are quiet and careful about our actions or our speech. For example, if you go for coffee with your friend and your friend has spinach in their teeth, you don't say out loud, yeah. So the whole cafe can hear, you got spinach right there. You might
0: What do you do?
1: You would whisper carefully,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you got a little bit of spinach in your top front teeth.
0: 아, 그거 있잖아. 저기, 그 시금치가 이 사이에 좀 꼈어. 이렇게 이제 조용히 말하는 거.
1: It's 굉장히, being discreet.
0: Discreet 한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약간 그렇죠. 남들 다 신경 쓰면서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 이게 discreet인데 나름대로는 Hanley 씨가 저기 discreet 하다고 생각해서 옆에서 가지고 그 스트레칭을 한 건데
1: yeah.
0: discreet 하지 않았어요. discreet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눈에 띄고
1: yes.
0: 조용하고 이런 게 다 디스크리트인데요. 눈에 너무나 잘 띄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Oh, if I knew I'd be bearing my belly to the world.
1: Yes.
0: 그래서 bearing my belly. Belly는 배고요. Bearing.
1: Yeah. B-A-R-E, to bear something means to show it. And a bare belly means a naked belly, no clothes on. So if you bare your belly, you show your belly.
0: 네, 그래서 신체의 일부를 드러낸다는 뜻의 B-A-R-E, bare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내 배를 전 세계에 노출하게 될 줄 알았으면은 아, 점심 좀 덜 먹을 걸. 어젯밤에 디저트 두 번이나 먹었는데 덜 할 걸. 후회를 했습니다.
1: I think he looked beautiful.
0: He looked just like a normal person, like all of us. 자, 핸들리라는 이 남성은 뭐 고의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패션쇼에 차질이 생기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이 패션쇼의 주인공이었던 의류 브랜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It's a very Australian mindset, said Jarman, on why he thought the moment went viral. He had one mission, to get to the beach that morning before he started the rest of his day. Jarman said the mishap had brought more awareness to his brand, Commerce, including before Paris Men's Fashion Week next month. That never would have been possible, he said. Handley has no plans to walk in any future fashion shows and does not mind them taking place on the beach, so long as it remains open to the public.
0: 이 브랜드 Commerce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Jarman은 문제의 그 순간이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것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호주적인 사고방식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 아침에 바다로 가는 루틴을 실천해야만 했던 거겠죠? 라면서 저먼은 이번 소동이 다음 달에 시작되는 파리 남성 패션위크를 앞두고 자신의 브랜드, 커머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줬다고 하면서 이번 일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핸들리는 앞으로 그 어떤 패션쇼 런웨이에도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이번처럼 해변에서 패션쇼가 열리더라도 해변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한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ll right. So the mindset, you know, of Handley is that I'm just going to go about my everyday life as always.
1: Yeah, it's his way of thinking.
0: I don't mind. Yeah, I don't care. And then, of course, Jarman, his mindset was sort of, you know, this was a good thing. Because
1: yes.
0: Everyone's talking about this happening. And now they know my brand.
1: Yeah, it's
0: more people know it.
1: It's a very happy viral accident.
0: Okay. 홍보 효과가 의도치 않게 좀 나왔거든요. So long as라는 표현은 또 한번 볼까요? So long
1: yes.
0: as it remains open to the public, Handley says he's just gonna not mind and do what he has to do.
1: Yeah, if there's a fashion show on the beach, that's okay, only if it's open to the public. Mm. So long as we say, well, this is okay if this is true,
0: right.
1: if this happens.
0: 그렇죠. So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So long as it's open. 뭐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늘 찾는 이 해변을 찾을 겁니다. 다음에도 또 패션쇼가 열리든 말든 그런 겁니다. 이번 패션쇼가 차단해놓고 패션쇼를 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핸들리 씨와 같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뭐 하네? 그러면서 알아서 좀 피해준 것 같은데 핸들리 씨는 No, so long as it's open, I'm gonna keep go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Dawn on someone.
1: Yes, if something dawns on someone, they realize it. Usually realizing a little too late or realizing in an unusual way. But the point is, like dawn breaking, like the sun rising, people go, ah, that's what it is.
0: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It dawned on me that, 내가 이걸 깨달았어. 자, 표현 보겠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1: He didn't hear his alarm, woke late, and rushed to get ready for work. It only dawned on him that it was a public holiday, not a work day, when he arrived to find the office empty.
0: 아침에 알람도 울리지 않았고 늦게 일어났고 그래서 부랴부랴 회사까지 갔는데 그제서야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공휴일이구나. 그래서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자, 다음 표현은 laugh one's head off.
1: To laugh loudly and longly, and to laugh so much that it feels like your head could actually fall off because of the movement.
0: 네, 아주 크게 웃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1: When I'm feeling a little down, I go back and watch old comedy shows and laugh my head off until I feel better.
0: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 쇼를 봐. 그러면은 크게 웃고 그 이후엔 기분이 좀 풀려. 자, 다음 표현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Usurp.
1: Usurp, to take control, to take over, to grab power. You're doing it without asking. You're doing it for yourself.
0: 이제 왕좌나 어떤 권력 같은 것을 내가 이렇게 딱 뺏어가는 거예요. 예문 보겠습니다.
1: Sue came into the studio a few minutes late, only to see Paul sitting in her place. I've been usurped, she cried.
0: 수가 몇 분 늦게 도착을 해서 보니 그 메인 좌석에 폴

0: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아, 내 자리 뺏겼어. 자, 다음으로 quintessentially.
1: Absolutely whatever it is. A great, a perfect representation of whatever it is.
0: 전형적인 무언가.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Victoria sponge is a quintessentially British dessert.
0: 네, Victoria sponge라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영국식 디저트입니다.
1: And it's delicious.
0: 자, 마지막으로 devil may care.
1: If you have a devil may care attitude, you don't worry about anything. You'll do what you like. You'll do dangerous things. You'll do difficult things, and it won't bother you.
0: 그래요. 뭐 굉장히 앞일 걱정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태도. devil may care attitude. 예문 보겠습니다.
1: A devil may care attitude can lead to success, but it can also drag you into disaster.
0: 좀 무모하게 뭔가를 도전하면은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어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이 됐죠. Which of the three answer choices was not a designer?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Robert James and Edward Johnson.
0: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Johnson and Johnson의 창업자들 이름입니다. Robert, James and Edward Mead, Johnson. 자, 뭐 나머지는 다 디자이너죠. Coco Chanel, 그 다음에 Christian Dior.
1: Yeah, Chanel and Dior, two of the most famous fashion brands.
0: 맞습니다. 자, 당첨되신 두 분이에요. 최교원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 김상철님은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민님이 아이쿠 호주 아저씨 너무하셨네. 덕분에 오늘 devil may care 단어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 뭐 악마는 신경을 써도 나는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태도. 네. 신경 안 써. 이런 거죠. 자, 4799님. 기사 주인공이 편하게 수건 걸치고 자연스레 내려오며 스트레칭 하던 영상을 봤는데 재밌네요. 요즘 실버 모델에 도전하는 여동생이 말하기를 모델 워킹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많이 설렌다고 합니다. Fantastic.
1: All right, maybe there's hope for us soon.
0: Well, yeah.
1: We can be silver models.
0: Maybe. 라청명님, 6년 차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1인으로서 손까지 흔들며 유유히 내려오는 호주 아저씨를 보고 빵 터져서 I laughed my head off 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정확히 콘티대로 움직여야 하는 패션쇼의 긴장감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크크크 하셨습니다.
1: Yes, it's a funny little moment, and I'm glad everyone can laugh about it.
0: Exactly. All right, well,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Barry Manilow, ready to take a chance again.

0: this comes from the carnival culture, from fairgrounds, where on some days the big boat swings, like the Viking we have in Korea, that would make money. On other days it would be the roundabout, the carousel, that would be making money. So you were never quite sure. You couldn't say one was better than the other, because some days one was and some days the other was.
1: Uh-huh. 이 카니발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표현이네요. Swings, 뭐 바이킹 같은 것들에서 돈을 좀 잃어도 roundabout, 그 회전목마 이런 것으로 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잃는 것도 있지만 또 얻는 것도 있다. 이런 의미로 네. 시작이 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Okay, so let's have a look at some ways to use it. We could buy the cheap TV now and risk it breaking, or we could pay more for the warranty. Oh, it swings and roundabouts, really.
0: Yeah. Oh, Sue, did you see the game last night? Had a terrible referee, but a lucky penalty call at the end. Swings and roundabouts over that game.
1: Yeah. So similar expressions?
0: Oh, well, we talked about pros and cons. Yeah. We have ups and downs. We got two sides of the same coin. Mm. A more negative one is a double-edged sword. Lots of ways of saying, well, they're both similar.
1: Yeah, yeah. There's ups and downs, pros and cons, two sides of the same coin, and a double-edged sword. 이번 idiom은 swings and roundabouts였습니다. 차현철님이요.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정말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왔는데요. 아, 이제야 얼굴들을 뵙네요. 매일 아침 저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어주는 모닝 스페셜 정말 화이팅입니다. 저는 진영에서 조그만 설계 사무실을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라고 oh. 보내주셨어요.
0: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and finally watching us today. Yes. We'll keep keeping on for you.
1: Yes, indeed. 7364님이요. 모닝 스페셜 들으면서 아침 운동하고 있어요. 귓가에 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시간 산책 겸 운동 시간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매일 유익한 내용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0: Glad to keep you company.
1: Right. And 김자애님이요. 남편이 출근 중 오늘 5번 헤드라인을 듣고는 전화해서 꼭 낮잠 자라고 하네요. 제가 늘 수면 부족인데 어제는 3시간도 못 잤거든요.
0: 아이고, you need to sleep. Yes,
1: yeah,
0: get a nap
1: when
0: today.
1: When you can. Yeah, exactly. The sooner the better. 김준식님,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 검색해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폴쌤, 이거 어떤 맛이에요?
0: It's very simple but very delicious. It's a plain sponge cake. It's got usually buttercream or fresh cream and then strawberry jam, maybe fresh strawberries in it. Quite similar to a Korean birthday cake in some ways.
1: Yeah.
0: It's simple but if it's made well, it's one of the best cakes in the world.
1: Mm, and it is quintessentially British.
0: Very much so, just like me.
1: Yes, indeed. Well, thank you, Paul,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And my pleasure. I'll be back again sans cake next Tuesday.
1: Sans meaning no cake.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Dire Straits with Walk of Life. Have a great one.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정밀한 기계식 메트로놈이 최초로 등장한 건 1815년이었습니다. 그럼 그전의 작곡가들은 어떻게 속도를 정해서 작곡했을까요? 바흐와 핸델,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메트로놈은 바로 사람의 심장 박동, 맥박이었습니다. 이 곡은 보통 맥박으로 또는 맥박보다 두 배 빠르게 이런 식으로 연주가들에게 전달한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안단테 알레그로라는 용어도 단순히 느리게 빠르게가 아니라 감정 상태를 담고 있는데요. 안단테는 원래 걸어가듯 자연스럽게라는 뜻이고요. 알레그로는 활기차고 유쾌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걷는 속도와 활기찬 정도가 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시 작곡가들은 곡의 속도와 정서를 연주자의 직감과 느낌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휴 다음 날입니다. 똑딱대는 정확한 메트로놈보다 내 안의 속도에 맞추면 더 부드럽게 일상 회복이 되겠죠?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 차이콥스키 현악 4종주 1번 D장조 작품으로 11종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노래하듯 천천히 아마데소 카르테스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메트로놈이 발명되자 음악가들 사이에선 논쟁이 시작됐다는데요. 메트로놈의 기계적 수치를 따르는 게 맞냐? 음악의 분위기와 연주자의 느낌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냐? 저는 사실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연주자의 이 감정 상태나 상황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면 이 작곡가 유도를 벗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메트로놈의 기계적 수치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기계적 수치만으로만 연주를 하게 되면 또 딱딱하고 인간답지 않기 때문에 전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 일상의 리듬을 되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혜님, 나만의 맥박과 페이스 꼭 기억하며 리프레시하고 싶은 하루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잘 들으셨군요. 김민혜님, 연휴 마치고 조금 나른해지기 쉬운데 말씀하신 대로 리프레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님,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몸이 눅눅해지는 느낌.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은숙님, 오늘 오전 중 새참 비 예보가 있었는데 오후 4시 즈음으로 밀려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출근하면 생각을 했는데 오후 4시쯤으로 밀려났군요. 정은숙님 덕분에 오늘 정보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7

37 쓰시는 분, 날씨가 약간 후덥지근하지만 쥐똥나무 향기가 대단합니다. 이 향기를 정경님께 전해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쥐똥나무 향기 어떤 향기일까요? 라일락 찔레꽃과 비슷한 향기라고도 하는데 맞나요? 8737님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받은 기분인데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쥐똥나무 향기.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리스트의 리골레토 페라프레이즈 솔보너 434입니다. 호르헤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호루의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로 리스트의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사회번호 434 전해드렸습니다. 권수현님, 내 안의 속도에 맞추는 일상이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정경님께서도 봄방학 같은 연휴 잘 지내셨죠? 저는 잠시 몸과 머리를 비우기 위해 책 한 권만 들고 동네 카페로 나왔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잠시 벗어나야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문득 정경님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은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아, 권수현님. 저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 솔직히 정신없이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저는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이 저에게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롯이 악보와 이 작곡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연습실인데요. 요즘엔 연습실도 밤 11시면은 닫기 때문에 저는 차 안에서 주로 연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나가는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노래소리가 차 안에서 나와서. 권수현님 물어보셔서 대답했는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현님 고맙습니다. 8103님, 쥐똥나무 꽃향기는 아카시 꽃향기입니다. 그렇군요. 아, 저의 이 모자란 정보를 채워주시는 우리 청취 여러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8103님 고맙습니다. 하늘은 우중충 비를 머금고 있지만 청클클과 함께 하루를 밝게 시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날씨와 계절은 클래식과 찰떡입니다. 다 오늘 또 우중충한 날씨인데 여기에 어울리는 곡들 감상해 보시죠. 이석희님, 지난번에 휴대용 라디오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었죠. 휴대폰으로 듣는 것이 아닌 들고 다니는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인데 소리가 스테레오라 공연장에 있는 느낌입니다. 예, 솔직히 저는 요즘 나온 라디오를 못 봐서 어느 정도 음향이 좋은지 궁금한데요. 이석희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메시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니까 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스테레오 공연장. 그래도 극장 공연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릴게요. 오늘 퀴즈 음악은 아침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음악 나가기 직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2번 엘가 아침의 노래.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의 영화음악 한 곡 하실까요?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영화 쉘브리의 우산 테마곡 I Will Wait For You. 이차카 파이먼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강자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1악장 신청합니다. 딸아이가 늘 연습하는 곡인데 제대로 된 소리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딱 두 문장인데 여러 뜻이 담겨있는 사연입니다. 방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딸과 온 집안이 바이올린 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차마 그만하라고는 못하고 살짝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조금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훌륭하게 연주를 하겠습니까? 다 그 단계와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대로 된 연주를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곧 듣게 될 따님의 연주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실까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D장조 쾌활번호 218종 1악장 알레그로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내 소피 모터의 바이올린과 런던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린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D장조 켈번호 218종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아직은 아침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보기 드립니다. 1번 A가 위풍당당 행진곡, 2번 A가 아침의 노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SONGX님, 강재영님 사연이 마음에 확 와닿네요. 제 딸도 플루트 처음 했을 때 리코더 소리보다 더 못 내서 좀 당황했었죠. 1년 3개월 지났는데 실력이 엄청 늘어서 이젠 즐겁게 감상하며 매일 듣고 있어요. 아, 훌륭합니다. 이 기다려주는 게, 예, 말이 쉽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따님을 위해서 길게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즐겁게 감상하신다고 하셨으니 강재영님 참고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예, 저도 실력이 늘었다라는 문자, 따님의 이 실력이 일철정했다라는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곽인영님, 이번 연휴 때 너무 잘 놀아서 아기, 저 남편 셋 다 감기의 엔딩이네요. 아, 어떡합니까. 해가 뜨겁길래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돌아다녔던 게 화근이었나 봐요. 보내줬습니다. 네, 이 온도차가 심할 때 우리가 몸에 무리가 오죠. 곽인영님, 일단 아기가 좀 걱정입니다. 잘 치료해 주시고 이 몸보신을 좀 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분 얼른 낫길 바랍니다. 김인자님, 공원 산길로 산책 다녀왔는데 비가 오려는지 어제부터 개미들이 흙을 모아다 뚝을 높이 쌓고 있더군요. 정말 신기하죠. 이 동물들, 곤충들은 어떻게 이렇게 날씨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김인자님 덕분에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개미들의 뚝 떠오릅니다. 와. 권수현님, 다정한 답변 감사해요. 사실 저는 곳곳에 아지트를 만드는 편이라 도서관, 영화관, 조용한 카페 등등 위안을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정경님이 머무는 많은 장소들에게서 즐거움과 위안 모두 발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이 나만의 공간 사연 보내주신 권수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 공간을 물어봐 주시고 또 기꺼이 권수현님의 공간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머무는 곳에 즐거움과 위안을 꼭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위로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비 소식을 기다리면서 쇼팽이 빗방울 전주곡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피아노가 아니라 첼로 연주로 듣겠습니다. 카미유 토마, 볼프강 헨마늘 슈미트, 한재민, 프람스 헤메르손 모두 4대의 첼로입니다.

카미유 토마, 볼프강 헨만의 슈미트, 한재민, 프란스 헬메르손 이렇게 네 명의 첼리스트가 연주한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었습니다. 피아노로만 듣다가 첼로로 들으니 또 색다른 매력의 빗방울 전주곡이었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엘가 아침의 노래입니다. 제가 힌트 드린 거 기억나시죠?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엘가의 아침의 노래,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과 로얄 피라마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매품 저녁의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저녁의 노래 감상하시는 거 어떨까요?

쇼만의 바이올린과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린 엘가의 아침의 노래였습니다. 모차르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차르트를 들려준다는 평가를 받는 카메라타 짤츠부르크가 6월에 내한 공연을 오는데요. 이민찬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과 25번을 협연합니다.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직접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모차르트로 유럽 무대에 데뷔한 소프라노 임선혜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는 거장 로돌프 부흐빈도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무려 6곡이나 들려준다고 합니다. 올해 모차르트를 파고들고는 이민찬과 80세의 모차르트 권위자 부흐빈도가 들려줄 모차르트. 두 가지 색깔이 모차르트를 만날 수 있는 행복한 비교 감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은 쇼만의 교향곡 2번 시장조 작품으로 61종 3악장 아다지오 에스프레소입니다. 라파엘 쿠벨리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2부 정태양의 오페라 흰새에 대해서 다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꽃향기가 가득한 5월에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정유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란 중 리아란체 올레사노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카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김수영님,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배 아파서 집에 엎드려 있는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이 시간에 함께하네요. 인설이에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음악 들려주어서 오늘은 특히 더 감사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인설이가 배가 아프군요. 얼른 낫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말씀하신 대로 함께 이 시간에 음악 감상할 수 있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설이가 얼른 낫길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늘도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방금 리아란스 올레사노 감상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예, 이걸 딱 듣는 순간 오늘 오페라의 제목을 알게 됐습니다.
1: 네, 짐작대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입니다.
0: 이게 그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작곡자는.
1: 왜요?
0: 오페라 아리아보다 간주곡이 더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1: 그 이 간주곡만큼 아름다운 관현악 소품이 얼마나 될까요? 그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정말 많은 간주곡들을 썼지만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오페라 내용은 이 간주곡의 아름다움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
0: 그 어떤 장르든 이 장르에 있어서 최고다.
1: 네.
0: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는 작품을 남기는 것만큼 작곡가에게 영광은 없는 것 같아요.
1: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뭐 서곡이면 서곡.
1: 그렇죠.
0: 간주곡이면 간주곡.
1: 네.
0: 아리아면 아리아.
1: 어떤 타이틀 안에서 최고로 최고. 칭송받잖아요.
0: 아. 자, 이렇게 간주곡도 정말 훌륭하지만 여러분, 간주곡만이 전부는 아닌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1: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특별하게 번역을 따로 하지 않고 이탈리아 원제를 국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뜻은 조금 만약 촌스럽게 이야기한다면 시골뜨기 뭐 기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상 예. 이렇게 시골의 기사 뭐 좀 더 고상한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싶지만 사실이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내용은요. 시골의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결투를 벌이는 내용에서 붙은 제목입니다. 그리고 피에트로 마스카니가 작곡한 단막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길이도 조금 짧습니다.
0: 이 원어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라 하면 왠지 멋있잖아요.
1: 멋있죠.
0: 하지만 번역하면 이거 좀 그렇지만 촌놈이란 뜻 아닙니까?
1: 맞죠.
0: 이게 촌스러운 기사.
1: 아, 그럴 수도
0: 예,
1: 있어요.
0: 예, 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1: 네.
0: 제목부터 뭔가 이 여러분들 반전이 있는데 내용도 아주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는 보통 3막, 4막으로 있는데 단막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여러분 오페라는 뭐 5막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1887년 7월에 밀라노의 음악 출판사였던 손조뇨사라고 있습니다. 손조뇨라는 출판사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이 음악 출판사들은 오페라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인 작곡가들을 발굴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손소녀사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조건이 바로 단막극을 작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우수작은 주최 측이 제작비용을 대서 무대에 올리는 특전이 주어지는 아주 신인 작곡가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4막짜리 오페라를 거의 완성해 가던 마스카니가 새로운 단막 오페라를 써서 한번 응모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문학 교수 조반니가 조반니 베르가의 동명 희곡을 각색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씩 완성될 때마다 마스카니에게 그 희곡을 보냈는데요. 몇 줄의 대사만 전보로 붙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마감 직전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총 73편이 응모가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편의 최우수작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고요. 그리고 1890년 5월에 로마에서 초연하게 됩니다.
0: 와, 이 콩쿨도 그렇고 공모도 그렇고 이렇게 마감이 있는 이 퍼포먼스에
1: 그렇죠.
0: 이 좋은 작품들 또 이 스토리가 많이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렇게 공모전을 해서 정말 오페라라는 규모가 큰 공연을 올려주는 이런 기회는 요즘은 진짜 거의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 마스카니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해서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스타 탄생 아닙니까?
1: 그렇죠. 이 마스카니는 사실 빵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을 푸치니와 함께 다녔다고 해요.
0: 오호.
1: 그리고 같은 하숙 방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라보엠입니까?
1: 그러니까 라보엠 속의 그 가난한 예술가들과 좀 비슷했죠.
0: 네.
1: 이 마스카니가 남긴 오페라가 딱 15편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페레타가 한 편이 있고요. 평생에 걸쳐서 작곡에 매진을 했는데 히트작은 까발레레 루스틱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충분하죠.
0: 예.
1: 그 당시에 이 마스카니의 생계는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0: 그렇군요.
1: 우리 관객들로서는 사실 그 위대한 한편으로도 뭐 충분한 느낌이 듭니다.
0: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다른 작품도 좀 궁금합니다.
1: 다른 작품도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라미코 프리츠 이런 작품에 아리아들이나 듀엣은 연주하긴 하는데요. 이게 가끔 이런 작곡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애 전반을 통해서 거의 모든 작품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한 작품만 성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마스카니의 처음이자 마지막 히트작 까발레라 루스티카라 등장 인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남자 주인공 뚜리뚜가 등장.

0: 말합니다. 막 제대한 청년이고요. 산투사와 결혼을 약속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 여인 롤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산투자인데요. 뚜리뚜의 현재 애인이고 뚜리뚜에 대한 그 나중에 그 사랑의 배신에 대한 그 화가 막 나고 또 분노 그리고 질투가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리고 알피오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롤라와 결혼을 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롤라를 기웃대는 이 뚜리뚜를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이야기 속에 롤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사실상 모든 사건의 원인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1880년경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이고요. 부활절 아침입니다.
0: 네, 첫 장면은 알피오가 일하러 간 사이에 롤라와 밤을 보낸 뚜리뚜의 아리아입니다. 이 아리아에서 롤라의 미모를 찬양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편 알피오는요 운송마차를 몰고 나타나서 사랑스러운 아내 덕에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이랬다라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고 또 리드미컬해서 이 알피오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투자가 뚜리뚜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연인 사이인데 왜 자꾸 저 뚜리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면서 하소연하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라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1: 여기까지 스토리를 들었는데 벌써 음악이 듣고 싶어집니다. 오늘 어떤 음반으로 듣나요?
0: 네, 오늘 주세페 디 스테파노.
1: 와우.
0: 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뚜리뚜 중에 한 분이고요.
1: 네.
0: 그리고 들려드렸었지만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1: 아, 너무 좋아요.
0: 왜냐면
1: 네.
0: 이 마리아 칼라스와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그 조합이 너무 좋아서요.
1: 아, 이 케미는 뭐.
0: 네, 다른 작품에서도 제가 네. 너무 좋아하고 또 이탈리아의 대바리톤인 롤란도 파네라이 등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이었던 뚜리오 세라핀이 지휘를 하시고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녹음한 음반입니다. 이게 최고 전성기의 마리아 칼라스 그리고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그 가창이 그 발성 스타일이 저는 이 마스칸이나 요쪽 시대의 음악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롤란도 파네라이는 우리 대중분들께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정말 명바리톤으로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1: 이 음반이 1953년이죠?
0: 네, 맞습니다.
1: 이 세 가수가 그야말로 네. 빛나는 전성기 때.
0: 그렇죠.
1: 그야말로 전쟁 아닙니까?
0: 참 모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 뚜리오 세라핀의 지휘니까.
1: 자,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보일러스 앞에 때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뚜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밀러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보일러 사베테.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산투짜 역의 마리아 칼라스, 툴리오 세라피니 주연하는 밀라노 라스카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오페라가 베리스모 오페라의 효시라고 불립니다. 베리스모 오페라, 이 시간에 몇 번 나왔던 용어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베리스모 하면 사실적이다 이런 말인데요. 보통 오페라의 주제가 뭐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신화 속의 이야기, 그리고 뭐 성경 속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담고 있었는데 이 당시가 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담자. 그런데 사실 오늘 오페라의 내용도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일까지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극적인 소재라도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자라는 사조가 이제 불어닥쳤고,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그런 것들이 유행했었습니다.
0: 자, 기존 오페라와 음악적 차이가 좀 있을까요?
1: 네, 기존 오페라들은 사실은 조금 더 형식에 얽매이는 측면이 있었어요. 말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때쯤 되면 두 명이서 부르는 노래가 꼭 나와야 되고 합창단도 나와줘야 되고 이런 형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죠.
0: 그렇군요. 흥미로운 게 레옹 카발로의 빨리아치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트로 두 작품이 공연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사실은 많은 관객분들께서 많은 티켓값 지불하고 오셨는데 50분 보고 가시는
0: 너무 짧죠.
1: 짧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베리즈모 시대의 두 작품을 합쳐서 50분 공연하고 잠깐 쉬고 또 50분 공연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뜬금없이 저는 예를 들어서 또 푸치니 작품 중에 자니스키키라는 작품도 한 50분 정도거든요. 저는 어떤 프로덕션에서 모차르트의 라이벌이었다고 전해지는 살리에리의 작품 50분짜리와 그리고 그 자니스키키를 붙인 경우도 봤었어요.
0: 어허.
1: 굉장히 그런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0: 자, 그렇습니다. 자, 바람난 한 해 때문에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광대의 이야기인데, 자, 말하자면 사건 반장이나 궁금한 이야기,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자, 대놓고 전해인과 만나는 투리투와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산투짜, 한판 붙겠죠?
1: 네, 광장에서 투리투와 산투짜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산투짜가 너 어디 갔다 왔어? 부터 시작해서 추궁을 시작합니다. 저 항상 이제 물론 그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의 가사인데, 제가 그거 우리 국어로 생각하면 항상 혼자 좀 웃음이 나와요. 산투짜 너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너 어디 갔었어?

0: 없어? 거기 없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시작하거든요. 근데 둘이 싸우고 있는데 롤라가 나타나서 지나갑니다. 그두 사람 사이를 한번 도발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싸우는 음악은 굉장히 단조에 어둡고 격렬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약 올리는 듯한 그 롤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투짜가 뚜리뚜리 잡고 이제 애원을 하게 됩니다. 제발 나를 이제 버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뚜리뚜는 이 산투짜에게 인간,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할수 없는 막 욕들, 그리고 네가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이 뚜리뚜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우게 됩니다.
1: 자, 바로 이제 이 장면을 들어볼 텐데, 우리가 그동안 듣던 사랑의 이중창을 상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0: 여러분, 사랑의 이중창들 들려드릴 때참 감미로웠잖아요.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
1: 네.
0: 그리고 라보엠에서요. 그런데 그런 이중창이 아닙니다. 저는 오페라 사상 가장 멋지게 싸우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1: 감상해 보겠습니다. 마스카뇨 오페라 까발레라 루스티카나 중 두꺼이 산투짜 여기 있었어. 산투짜 피오르디 자롤로 붓꽃의 노래 아 노베디 노노 트리투 아 보시다시피 안 돼요 트리투 테너 주세페디 스테파노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안나 마리아 카랄리가 함께하고요.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옹인유키님, 들어보니 격렬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일님, 쩌렁쩌렁 울리는 칼라스 목소리가 압권입니다. 네, 이날 마리아 칼라스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영준님, 파워 당당한 토리뚜, 우아한 오렌지 향기로 시작했는데

0: 거침없는 대막장 스토리로 인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날 듯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결혼할 남자가 나를 버리고 눈앞에서 전 애인을 따라갔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산투짜도 당하고 있을 수만 없죠?
1: 네, 화가 난 산투짜가 알피오에게 둘의 관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질투심에 눈이 뒤집힌 알피오가 복수를 다짐하거든요. 그리고 산투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0: 단막극이라 그런지 확실히 이 전개가 빨라서 더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어요.
1: 네, 인터미션 없이 단막극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숨가쁘게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게 만드는 이 팽팽한 대본과 음악이 이 작품의 최대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뭔가 늘어지면 답답한데
1: 그렇죠.
0: 시간 전개가 빠르면 흥미진진하잖아요.
1: 그렇죠.
0: 딱 까발레로스트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간주곡이 왜 필요한지 또 이 타이밍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그렇게 돋보이는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마스카니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1: 이 마스카니가 간주곡을 어떻게 집어넣었냐면요. 성당에서 부활절 미사가 진행되고 무대가 텅 비어있는 동안에 연주가 됩니다. 이 복수의 다짐으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때에 이 무대와 객석에 잠시 쉼을 주게 되거든요. 그 봄이 시작되면서 그 시칠리아가 남쪽이기 때문에 막 꽃이 피고 또 바다가 있고 그런 평화로운 이 부활절 아침을 보여주면서도 폭풍 전야의 이 고요함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곡입니다.
0: 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정태영 선생님 라이브 연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곡 우리가 선생님의 연주로 감상할 텐데 어떻게 연주 전에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제가 이 간주곡 처음 배웠을 때 아, 간주곡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게 치고 싶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었나 봐요.
0: 네.
1: 그런데 제 선생님께서 제 머리를 이렇게 잡으시더니 자, 저 멀리 시칠리아 바다를 보면서 쳐라 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네,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0: 큰 동선을 말씀해 주셨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정취를 묘사하듯 시작해서 격정적인 주선율이 울려 퍼지면 삶의 감격이 철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곡입니다. 3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라 간주곡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브라보, 브라보.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라이브 연주로 들어본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리에라 루스티카나 간주곡이었습니다. 아, 연주하시는 중간에 살짝 그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연주를 잘하셔가지고 살짝 마이크가 내려왔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근데 저희가 마이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집중력 높게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이렇게 간주곡을 기점으로 이제 오페라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1: 네, 성당에서 나온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건배 소리가 흐른 뒤에 롤라와 뚜리뚜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알피오가 나타나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0: 자, 아, 좀 분위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활절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1: 네.
0: 왜 하필 부활절일까요?
1: 그 잔인함과 예. 거룩함의 선명한 대비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허. 이 당시에 이탈리아 국민들은 모두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유럽 시골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이 부활절 교회 앞이기 때문입니다. 아,
0: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를 일부러 선택했군요.
1: 그렇죠.
0: 자, 이어서 또 하나 궁금증. 왜 그 수많은 도시 중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1: 네, 원작자 조반니 베르가가 시칠리아 카타니아 출신입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배 계급에 심하게 수탈당하고 이게 전쟁에 시달린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불명예를 반드시 피로 갚는 그런 피해 복수가 일반화된 고장이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가톨릭 신앙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요즘 연출에는 시칠리아의 색채를 빼고 다르게 배경을 설정하는 경우. 많죠.
0: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국의 피날레를 들어봐야죠.
1: 네, 이 피날레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극적이고 가슴 절절한 테너의 아리아인데요. 어머니, 그 포도주는 독하군요 라는 아리아입니다. 이 뚜리뚜가 어머니에게 애써 태어난 척 산토짜를 이제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에 결투를 하러 나가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마을의 어떤 여인이 뚜리뚜가 살해당했다라는 이런 외침으로 오페라가 마무리됩니다.
0: 네, 결투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오케스트레이션만으로 처리했거든요. 이것도 의도가 있겠죠?
1: 그냥 음악으로 들으니까 관객들의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훨씬 더 극적으로 들리더라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작품을 쓴 걸 보면 마스카니가 충분히 푸치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가 컸던 게 독이 된 걸까요?
1: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라미코 프리츠, 친구르 프리츠라는 작품 정도만 유명해졌고 이 마스카니가 무솔리니를 지지했다는 점도 조금 이런 어떤 흥행과 연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약간 작품 전반에 나타난 매너리즘이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통해서 이 마스카니의 그런 절정의 그런 음악성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태양 선생님의 설명으로 인해서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 루스티카나를 반드시 새롭게 만나고 보러 가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영옥의 인생을 살다간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 루스티카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오페라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내일 수요 초대석에서 만날 주인공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을 연주할 함시닉과 심포니송의 마스터스 시리즈 5월 30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신뢰하게 정수를 보여줄 제2회 평택 실력축제 6월 5일 금요일, 6월 6일 토요일 공연에 초대하고요. 비올라와 피아노의 대화를 들려줄 김상진과 김규현 듀오 리사이틀은 6월 20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의 끝곡입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르 루시카나 중 맘마 구에비노의 제르저노 어머니 그 포도주는 독하군요 입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음성 툴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카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구름이라는 말을 입속에 넣고 굴려보세요.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흩어질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만나면 모양을 바꾸고 해를 만나면 햇빛을 머금습니다.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꿔보세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자신만의 여름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지은 작가의 책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The Fifth Dimension의 Up, Up and Away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난다에서 펴낸 남지은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어린이에 겹치면 되었다 에서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고요. 이게 날짜별로 되어 있잖아요. 시의적절 시리즈. 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의 기록입니다. 5월 29일, 그러니까 금요일인 건데요. 우리 오늘 또 이 무리하는 시인들 오는 시간에 처음 이 시간에 소개받은 책이기도 해서 오늘 맞춰서 좀 깔아봤습니다. 오늘 날씨 를 알고 미리 여기에 배치를 했던 것은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아 그러네 이따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뭔가 이 구름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지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겠죠? 김태윤님이 비 올 줄 알았는데 습하기만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따가 오후쯤에 비가 오지 않나요? 오후 4시쯤. 저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아 분명히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많이 온댔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화를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긴 와야 해요. 이게 지금 장화 신고 왔다가 전국적인 아주 막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장화 신고 왔다가 그냥 뽀송뽀송한 채로 답답하기만 한 장화 속에서 그냥 발이 답답해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도 꽤 되거든요. 오늘 비가 온댔어요. 그래서 우산과 장화도 챙겨서 나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면 비는 적당히 적절히 오는 건 참 좋은데 반가운데 막 너무 우리가 힘들어질 정도로 오면 안 되잖아요. 적절히 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문장 카페 덕분에 비 올 때 그 구름 내부의 상황이 어떨까 좀 상상해보게 됐어요. 그 물방울들이 너 먼저 나가 뭐 이러고 있을까? 아니면 얘한테 몰아주자 너 먼저 이번엔 나가 이게 좀 뭔가 우리 그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할 때 용기 내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쯤인가? 아니면 이거 굉장히 익숙한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갈래갈래 여러 상상력을 좀 부추기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에 겹치면 되었다. 5월의 책 한번 나눠봤고요. 서해

님이 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 얼마 전 구매했어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 시의적절 시리즈는 또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인력 뜯듯이 그날의 이야기를 혹은 좀 미리 가서 읽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기도 하죠. 김지희님은 커피 알갱이 소리를 들으니 괜시리 당기는 커피. 우리 북카페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그 커피 가는 소리, 쪼르륵 따르는 소리, 후루룩 마시는 소리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디카페인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5월부터 여름 날씨인 게 다소 아쉽습니다. 아마 9월까지 여름이고 덥겠죠? 5개월이나 여름 날씨라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5월 날씨가 좀 예측이 잘 쉽지 않았어요. 점점 이렇게 갈것 같은데 외투가 필요했던 날도 있었다가 오늘은 전 그냥 이렇게 반소매 차림으로 왔는데 이렇게 올수 있는 날도 있었다가 하면서 이제 6월로 곧 건너가게 될 예정입니다. 건너가면 이제 의심할 바 없이 6월인데 늘 여름 앞에서 바라는 마음은 같아요. 순했으면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너무 다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폭염 없이 폭우 없이 지나가기를 이런 마음 먹게 됩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지금 계신 곳의 기상 상황도 많이 사연으로 보내주시죠. 음악 두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음악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그리고 라우페이의 Falling Behind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태연님 제주도 소식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은님 서귀포시는 비바람이 거세네요. 우리 동네는 수국으로 조금 유명한데 길가에 수국이 봉우리가 맺혔고 성질 급한 애들은 벌써 꽃이 폈어요. 오늘은 바빠서 사진을 못 찍었고 내일은 사진을 올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사진 예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태연님 내일 수국 어떤 빛깔의 수국을 또 찍어서 보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어제 제가 제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 지금 한창 수국이 딱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지금 피는 그 친구들은 성질이 급한 애들이다라는 것을 사연 통해 알았습니다. 전 최근에는 지난 주말에 그냥 저희 집 근처에서 와, 이꽃 뭐지? 하면서 이렇게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서 이름을 이제 외우게 된 꽃이 자주 달개비 꽃이었어요. 보랏빛이고 이 노란색 그 꽃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자주 달개비꽃, 이 지표종, 방사선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종이라고도 하고, 아, 너무 예뻐서 그 보랏빛을 매일 오가는 길에 지금 많이 눈에 담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미경님은 고구마를 심어 두셨대요. 그래서 비가 오긴 해야 해요 하셨습니다. 네, 오겠죠? 달콤한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김지희님, 장화 때문에 비 기원하시는 고은님, 크크크. 비안 와도 그냥 장화 신고 발 따뜻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원치 않는 결말이 여기 있어요. 이 더운 날, 네, 이 습한 날에 비가 안 오고 장화 신고 발만 따뜻한 거 싫어요. 지인님, 저 지금, 제가 사철 손발이 좀찬 편이라 따뜻한 거 선호하는데도요. 지금, 아, 이, 지금은, 네, 그, 비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안 따뜻해도 되니까. 아, 비 왔으면 좋겠어요. 달콤하게 조금만, 네, 준비했으니까요. 뭘 준비했느냐? 장화를. 네, 0122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비 소식에 어젯밤에도 습하고 덥더라고요. 오늘 내릴 비는 여름 마중비가 되겠네요. 여름 마중비. 여름 무더위 습함이 점점 무섭지만 건강히 무사히 이겨내보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왜 우린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여름이 시작이 안 됐는데도 어떤 지금 뭐 4월, 5월 그런 날씨 기온 조금만 위로 올라도 치솟아도 올 여름 덥다는데라는 그, 뭐 여러 출처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말을 미리 여름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름이 순하게 왔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계속 하게 됩니다. 4392 쓰시는 카페이님, 사진 이렇게 첨부하신 건가요, 지금? 네, 이렇게 보라에 우리 띄웠습니다. 아,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당에 올해는 인동초가 절로 피었어요. 처음 봐요. 인동초, 이게 뭔가 보다가 며칠 전 사진이랑 같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귀한 벌이 많이 있네요. 꽃을 빨면 그리 달대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 덕분에 우리 지금 마당의 그 인동초 풍경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 벌, 호박벌이라고 부르던데요. 그 호박벌이 요즘 그 꽃,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주 달개비 꽃에도 호박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예전에 한번 그 에코백 들고 집에 왔는데 뭔가 자꾸 비이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방 안에 엄청 커다란 에코백이었는데 그 가방 안에 호박벌이 들어가서 같이 온 거죠, 제 집으로. 호박벌이 너무너무 당황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호박벌은 이제 창 밖으로 내보내줬는데 그 과정에서 영혼이 털리는 것 같았어요. 그 호박벌을 막 검색해보고 그래도 귀여운 벌이다. 모든 벌은 귀엽지만 나를 쏘진 않겠다 싶다는 어떤 그런 안심을 한 이후에 마음에 좀 평정심을 찾고 그렇게 창밖으로 내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벌과 꽃이 함께 있는 풍경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망설임이죠? 카페인님들 어떤 결정해야 될때 망설임의 시간,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신지 아니면 좀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일단 빠르게 결정하고 내 몸을 그에 따라 옮깁니다 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나의 결정 스타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학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 유명한 대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주인공이 남긴 독백입니다. 흔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사람을 가리켜 햄릿형 인간이라고 부르곤 하죠. 실제로 수백 년의 긴 세월 동안 햄릿은 결단력 부족과 우유부단함을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좌를 차지한 뒤 어머니와 결혼해버린 숙부, 그에게 당장 복수해야 하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극적인 상황 앞에서도 햄릿은 칼을 뽑아드는 대신 끊임없이 고뇌하고 의심하며 행동을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피가 튀기는 복수극의 주인공치고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답답한 인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이면으로 조금만 시선을 던져보면 햄릿의 망설임은 단순한 용기 부족이나 현실 도피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철학적인 멈춤의 순간입니다. 만약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이 남긴 말만 덜컥 믿고 분노에 휩싸여 당장 숙부에게 달려가 복수를 완성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그저 짐승처럼 맹목적인 본능에 휘둘린 당대 유행하던 뻔한 피해 복수극 중 하나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햄릿은 칼을 치켜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섭니다. 유령의 말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진실인지,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인지,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운명은 대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햄릿의 그 기나긴 머뭇거림은 주어진 잔혹한 운명과 폭력적인 사회의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않겠다는 지식인의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릴 결정이 가져올 끔찍한 파장과 무게를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행동하는 대신 고독한 사유의 심연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간 것이죠. 피의 복수라는 잔혹한 관습 앞에서 기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대신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길인지 분별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번뇌하는 이 묵직한 망설임. 이것이야말로 햄릿을 문학사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인간다운 인물로 만들어준 힘입니다. 무언가를 망설인다는 것은 곧 내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려는 가장 무겁고도 아름다운 도덕적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햄릿처럼 길을 잃고 멈춰서곤 합니다. 남들은 다들 쉽게 결정을 내리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정답을 찾지 못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깊이 고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보여준 그 위대한 멈춤처럼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망설임 역시 더 단단한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사유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어떨까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더 클라임 띄워드렸습니다. 이간 카페인 오는 햄릿의 고뇌를 통해서 이 망설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무게 전달을 해봤습니다. 아, 이 오수미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반갑네요. 햄릿을 햄릿형 인간인가? 돈키호테형 인간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 저는 햄릿형인 것 같더라고요라고 이렇게 수미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햄릿형이냐, 돈키호테형이냐. 물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애매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둘을 나누고 보자면. 그두 유형의 장점? 그것들을 좀 바라보고, 그것만 이렇게 취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햄릿의 이 망설임의 장점을 좀 살펴봤고요. 0686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한번 계획, 결정한 일은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정 전에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안 하거나 놓친 일도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게더 현명한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사실 이거 사안마다 다르고, 또그 타이밍마다 달라서, 뭐라고 정답을 딱 이렇게 정해두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마 0686님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믿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죠, 뒷발질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띡 밟은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연히라도 사실은 가장 나에게 좋은 선택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자는 결국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미래의 내가 지금 나에게 보내는 뭐 은연중에 어떤 메시지이든 아니면 과거에 내가 누적되어서 지금 선택하게 되는 그런 패턴에 따른 행동이든 간에 어쨌거나 내가 한 선택이 지금까지 다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사실 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나, 너무나 고민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내가 선택 최선을 안한것 같은데 싶어도 사실 길게 보면, 좀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게 끝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때 내가 조금 돌아왔구나. 약간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그거 그냥 절벽 끝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자신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달개비 저 꽂혔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기억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중에 지금 최주희님도 와 자주 달개비 좋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꽃을 본 자와 보지 않은 자 나누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포털로라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근데 산책 중에 딱 이맘때니까 발견하시면 보랏빛 꽃이에요. 그리고 얘가 꽃말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순간의 즐거움이란 꽃말도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좀 약간 하루살이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꽃이 피고 오후에는 꽃이 벌써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사실 꽃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부릅뜨고 보랏빛 꽃이 피어 있다 하면 이건가 하면서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의심 만나시길 바랄게요. 아, 우리 오늘 예고를 미리 드리진 못했지만 이미 카페인 분들 예상하시고 계시네요. 이 방송 정보 보시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소현 시인님이 튀르키예에 책 행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신 요 비운 시간 오늘은 상혁 시인님과 그리고 우리 북카페 의자왕이죠. 김복희 시인이 오셔서 복희 시인님이 함께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김희재의 오르막길 그리고 소수빈의 사랑하자 두곡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모시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3: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소연 시인님 대신 김복희 시인 나오셨고요. 김상혁 시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와, 두 분 이 조합은 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4: 아,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네.
3: 끝에 왜 그렇게 아련하게 하셔?
4: 아니, 저 화요일날 원래 쉬는 날이라고 방송 꾸준히 듣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맞아요.
4: 근데 화요일에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 회의가 있다거나 뭐 외부 일정이 있다거나
3: 미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네, 많아가지고
4: 그래가지고 뭐 상담이 생긴다거나 네. 학생 대상담 뭐 이래가지고 생각만큼 많이 출석을 잘 못했다는
3: 북카페.
4: 네,
3: 아, 우리 묻지도 않았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5: 반성하세요.
4: 반성을.
3: 아, 그럼요.
4: 여의치 않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3: 네, 근데 그래도 북카페 들으신 적 있잖아요.
4: 아, 그럼요.
3: 그동안 완전 잊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4: 네, 자주 듣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듣는데 방송 그 댓글을 달 여력이 좀 안 생기는 거예요.
3: 그래서
4: 아, 여기 들으시는 많은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오늘 너무너무 뭔가 마음에 뭐가 있지만 말로 정리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었어.
3: 이렇게 애처롭게 오셨어요.
5: 결국 지치고 힘들다는
3: 그러니까 지금
5: 말이잖아요.
3: 네, 아, 내가 사연을 못 보낸 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길게 너도 내 마음 알지? 나도 네 마음 안다로 끝나는
4: 네. 네, 그랬답니다.
3: 네, 애처로워요 오늘 복희 시인님. 네.
5: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오랜만에 이 자리를 이렇게 함께 했다라고 하지만 왠지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느낌이에요. 복희 시인이 앞에 있으면 아, 다시 왔구나.
3: 친밀한 느낌으로.
4: 역시 의자왕이라.
5: 그러니까.
3: 오늘 그 의자 착석감이 네 어떻습니까?
4: 오늘 뭐 늘 앉았던 의자 같고 아주 편하고.
3: 아, 그래요?
4: 네. 그리고 오늘 뭔가 김상혁 시인이랑 안 맞췄는데 둘 다 남색 옷 입고 와가지고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3: 약간 맞춘 듯이 이렇게.
5: 그러니까요. 그냥 잘 맞나 봐요 서로.
3: 아, 이렇게 또 환대해 주시는. 네. 한상현님, 떡볶이 시인님 자주 와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자주 달개비꽃 얘기를 했잖아요. 장미용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마침 접시에 달개비꽃을 상감하고 있었는데 고은님이 달개비 이야기를 해주셔서 반갑네요. 접시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 카페인 분들과 보라로 나누고 싶으시다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면 우리는 이제 사진 첨부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미용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을 때 하미경님이 이렇게 안내를 이미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 보내시면 되고요. 복희 시인님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골라서 오셨죠 오늘.
4: 네.
3: 어떤 작품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4: 일단은 좀 신간 중에서 골라봤고 그리고 그 김소연 김상혁 시인님이 소개 안 한 작품 뭐가 있을까
3: 소개 안 한
4: 네, 생각하면서 골라봤고
5: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고르기가 네. 우리가 너무 재빠르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을
3: 맞아요 이분들이 네. 속도가 순발력이
4: 너무 빠른 거예요 게다가 그 뭐 다른 요일에도 산문 같은 것들은 또 소개하시잖아요. 그것도 안 겹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겹치는 거 일단.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 좀 흥이 좀 나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골라봤어요.
3: 맞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과정은 잘 모르시지만 이 요일별 게스트분들, 상혁 씨님 잘 아시잖아요. 게스트분들끼리도 겹치는 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분야가 달라도 뭐 산문 같은 것들 누르고 그럼 서로 막 미리 찜을 하시느라고 그 제가 할 거예요? 할 건가요? 혹시 막 뺏겼어 이러면서 이러기도 한답니다.
5: 그렇죠, 네, 그렇죠.
3: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애정 담아서 골라오신 작품들 소개합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것부터 보겠습니다. 네.
5: 최은영 작가의 새 산문집 백지 앞에서가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한 구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콤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작가가 풀어놨는데 그중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3: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몇 년 전 북토크 행사를 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행사를 기다리며 사회자와 그 행사를 준비한 어느 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시인이 내게 말했다. 나는 글 못 쓰는 작가한테 글 잘 쓴다고 말하지 않고 예쁘지 않은 여자한테 예쁘다고 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예쁘다고 안 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곧바로 내 반응을 살핀 사회자가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시인도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아챈 눈치였다. 그것으로 잡담은 종료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이 있었다. 단독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시인이 내게 말했다. 예쁘다! 예쁘다!

레이디 가가의 어플로즈 듣고 왔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최은영 작가의 산문집 백지 앞에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 문소라님 지금 이 반성했다면서 하신 행동이

0: 더 말문이 막히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공부가 필요해요. 네. 하셨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거 뒤쪽에 읽어보면은 작가가 더 기분 나빴다는 게 그 자신이 했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예쁘다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2: 예쁘다 칭찬해주마 약간 이런
1: 그렇지,
2: 느낌으로
1: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말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 암담해졌다라고 말하고 예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서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 예쁘다고 말해줄게 마음 풀어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로 딱 지금 문선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 난국이다.
0: 총체적 난국.
1: 그런 생각만 들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좀 민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인과 친한 시인이 아니라 두 번째 본 시인이고 두 번째 봤는데 이제 나이가 최은영 작가보다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너라고 바로 부르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친근감의 표시였을 거예요. 잘못됐죠, 매우.
2: 그랬겠죠.
0: 이게 근데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니라면서요. 네,
1: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었나?
0: 스몰 토크를 스몰 토크에서부터 망하는 사례들이 그러니까 많죠.
2: 무례함과 솔직함에 이렇게 자기는 솔직하게 해서 나는 허슴탄회하게 내 진짜 마음을 편하게 했는데 자기만 편한 거죠.
0: 네.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 전체 소제목이 못생겼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외모 평가나 외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대단히 솔직하게 풀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더 다른 방식의 어떤 평가들, 이런 무례함들을 정말로 그냥 숨쉬듯 받아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좀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숨쉬듯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진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읽으면서 많은 카페인들이 맞아 나도 비슷한 사례들 있었잖아 더한 거 조금 덜한 거 뭐 어쨌거나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사건들 있었잖아 하면서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1: 네, 그리고 정말 많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다른 흥미로운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책 전체적으로는 뭐 등단 때 이야기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의 어떤 반응 같은 거 그리고 등단 때 또 꿈을 샀던 이야기 친구의 이런 얘기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도 특히 이 부분을 가져온 건 너무 강렬해서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뒤에 읽어보면 내가 했던 말도 좀 박제된 것처럼 있거든요. 네. 피곤해 보여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배우면서 그런 기분으로 읽기도 했습니다.
0: 배우면서 약간 공부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최은영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라고 하니까 네.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요 이야기 우리 또 금요일 에세이 시간에 더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카페인 분들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진원의 자랑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3: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0: 때에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로 건너왔고요.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김소연 시인 대신 김복희 시인 나오셨습니다. 김상혁 시인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상혁 시인님이 최은영 작가의 첫 산문집입니다. 백지 앞에서의 한 부분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네. 지금 하아영님이 제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북카페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들었다면 그러진 않았겠죠? 하셨습니다.
1: 아니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도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이 정말 나쁜가. 근데 이것도 결론은 무엇이었냐. 그럴 사이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너무 낯선 사람한테 보자마자 두 번 만났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는 그 관계 안에서 허락되는 게 진짜 많잖아요. 말들이 행동이나.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을 쌓고 좀 뭔가 관계를.
2: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네. 했다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0: 방심하면 안 돼요.
1: 방심하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상황이 피곤한 상황 네. 속에 놓여 있었거나 네, 하면 네. 평소처럼 해도
2: 이제 안 받아주고 지금 죽고 싶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 뒤를 잘해야 돼요. 네.
2: 뒤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이냐.
1: 피곤해 보인다. 커피 네. 한 잔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 좋죠. 피곤해 보인다. 내가
2: 혹시
1: 뭐
2: 발록이 있네요.
1: 밥이나 같이 먹을까? 이렇게 하면 좋죠.
0: 아, 해결책까지 좀 그렇죠, 그렇죠. 해줘라. 네.
1: 그러면 됩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2: 맞아요. 병만 주면 안 되고 약도 줘야 된다.
0: 배워갑니다. 허귀유님은 예전에 이제 어떤 어른이 내가 널 아껴서 그래 이런 말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하고서 근데 그때 안 아껴 주셔도 돼요라고 답한 적이 있어요. 나 아끼지 마요. 나 아낄 필요 없어요.
1: 내비도
0: 누가 아껴달라 했나?

0: 뭐 이런 거 이제.
1: 아, 맞아.
0: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답하실 정도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이게
2: 아, 너무 멋지네요.
0: 반사하고 싶으셨으니까.
3: 갑자기 그것도 생각났어요. 왜 새 명절에 이런 거 잔소리 하실 거면은 차림표처럼 뭐 시집 잔소리 5만 원, 뭐 취직 잔소리 10만 원, 뭐 이렇게 어. 돈을 주고 잔소리를 해라. 뭐 그런 아, 거 있었잖아요.
0: 뭐 말씀을 하실 어. 거면 네. 그러면 아예 메뉴판 돌릴 것 같아요. 지금 대목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떤 걸로 하실지 네. 결정하시라.
3: 복합 결제 뭐 가능. 어.
0: 네, 자 장미영님 샵 1045로 사진 보냈어요.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나오니 너무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지금 너무 예쁜데요. 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미용님이. 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것은 그쵸.
2: 그러니까요. 저는 저 꽃 안 찾아봤거든요. 아까 막 찾아볼 때 서로.
0: 네.
2: 근데 너무 안 찾아보길 잘한 것 같다. 저게 어. 너무 예쁘네요.
0: 저게 첫인상인 것도 좋죠.
2: 네네.
0: 어, 나의 달개비꽃은 저것이다. 어, 너무 멋있습니다. 미용님 종종 이렇게 또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복희 시인님이 야심차게 하,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고르겠다 하셔가지고 준비해 오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어떤 작품인가요?
3: 문혜진 시인님께서 오랜만에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난다에서 나온 시집 무증상 환자에 실린 한모금의 밤이라는 짧지만 좋은 시 가져와 봤습니다.
0: 짧지만 좋은 시 한모금의 밤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저녁의 온기가 꽃집 유리창 안 시들어가는 꽃잎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위여 갔다. 파워워킹을 하고 있었고 발을 흔들 때마다 물통 안에서 물이 철렁였다. 그 진동을 따라 두 사람이 다가왔다. 얇은 빵종이 한 장에 기대어 숨을 얕게 붙잡고 있는 새 한 마리.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진 목과 부리. 종이의 가장자리가 서늘하게 떨리고 있었다. 물 한 모금이 뺨을 타고 부리 끝에 닿자 새는 천천히 아주 가볍게 마른 풀잎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가슴깃. 부리 끝을 살짝 들고 잠에서 밀려오듯 깨어났고 잠깐의 파닥임이 저녁 공기를 흔들고 다시 조용히 가라앉았다. 몇 번이고 물을 건네며 우리는 말없이 숨을 세었다. 적셔지는 종이, 다시 축 처지는 새의 깃털. 물을 마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꽃집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유리창 나무 유카 한 그루가 굳은 관절처럼 잎을 꺾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0: 올라프 아르날시의 음악 투모로우스 송 듣고 왔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문혜진 시인의 시집 무증상 환자에 담긴 시한 모금의 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음악과 이 시가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계속 이 음악 안에 이 삐그덕거리는 이 소리가 뭘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 주고받았잖아요. 네, 자꾸 집중하게 되는
1: 숨소리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자, 이 느낌에 훅 빠졌어요. 꽃집 유리창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1: 네. 이 시의 정황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새가 진짜로 지쳐서 날지 못해서 떨어진 새를 구조해온 것인지,
0: 네.
1: 아니면 이 두 사람의 관계나 뭐 삶의 힘듦을 은유한 것인지, 이렇게 이게 살짝 두 개가 레이어가 겹쳐져 있어서 사실 어떻게 읽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힘들 때 산책을 하거든요, 밤에.
0: 힘들 때 밤에?
1: 네. 그 개천에 이제 동네에 개천이 하나 있어서 밤엔 때면 좀 덜 덥기도 하고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새가 되게 많아요. 그 새가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0: 네.
1: 그 새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뭐 조금 시끄럽다 모여 있다 하면 다 새가 있거나 고양이가 있거나 뭐 이제 그런
0: 중심에 누군가가 네. 있군요.
1: 귀여운 이제 이벤트들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그런 이 시를 우연히 이제 발견하고 마침 찾기도 했었지만 지친 새, 더운 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새를 발견해서 안아서 구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보고 뭐 우리들의 지금 이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의 힘듦, 뭐 관계, 네. 물 한 모금 마실 정도의 숨 쉴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어요.
0: 어떠셨나요?
2: 근데 저는 이 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새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 남의 시 읽으면 항상 저는 또 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 이 구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였어도 할 수 있는 것과 아, 내가 정말로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첫 번째 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의 온기가 꽃집 유리창 안 시들어가는 꽃잎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위어 갔다. 그러니까 혼자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네. 복기 시인이 이제 천천히 되게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니까 아, 요 장면이 너무 그려지는 거죠.

0: 계속 열기를 받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 열기가 싹 사위어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1: 네.
0: 장면을 잘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나도 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게 시작한 시였고, 해석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수 있는데,
1: 네.
0: 김지희님께서 역시 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마음대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석이 작가의 의도와 완전 다를까 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새는 밤 같은 어두운 순간을 곁에서 함께 견뎌주는 존재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조금 드신다. 근데 이런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걸 보면서 관계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새에 집중하는 시일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저도 좀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걸 보면서 뭐 느꼈냐면, 아, 되게 힘든 어떤 대상, 되게 아픈 대상, 다친 대상을 같이 돌보면 사이가 엄청 돈독해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같이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같이 정성을 쌓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냥 쓱 지나가는 우리는 말없이 숨을 세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1: 다음 구절.
0: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 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작가의 의도랑은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들, 저 포함 다들 우선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기
0: 맞아요.
1: 삶에서 느꼈던 거하고 붙여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방금 저도 제가 산책할 때 힘들기 때문에 항상 산책을 가는 거거든요.
2: 네.
1: 정신을 조금 놓고 싶다. 뭔가 편안한 걸 하고 싶다. 딴 생각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2: 네.
1: 생각 때문에 남들 그리고 귀여운 개와 새와 고양이를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산책을 나가는데 그런 거랑 붙여서 저도 이 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상혁 시인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시를 날려서 떠나보내고 이 새가 막 회복이 잘 돼서 안녕 저는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시가 아니잖아요.
2: 뭐 심지어 돌아와서 은혜를 갖고
0: 역시
2: 이렇게 되면 이제
1: 제
2: 느낌 너무 다른 거죠?
1: 박씨를
2: 박씨를
1: 물어다 주지도 않고
2: 네.
1: 약간 목이 길고 부리가 뭐 이렇다고 한걸 보니까 조금 목이 긴 어떤 좀축 처진 느낌의 새인 건데 이 새가 그래서 온전히 정말로 물을 마셨는지 확인하기도 약간 어렵거든요.
2: 맞아요.
1: 종이봉투를 다 적시고 있는
2: 맞아요.
1: 상태가 계속 같이 묘사되니까. 그래서 이 시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이 새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 새를 그럼 묻어주는 것까지 어쩌면 이두 사람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2: 참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연약하고 섬세한 과정이 다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에서도 사실은 이 아까 상혁 씨님 얘기하신 우리는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장에 이르면 이 우리의 지금 듣는 카페인 분들과 지금 여기 있는 수뇌부 우리 모두 다 포함되는 기분이
0: 네.
2: 들잖아요.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 돌봄과 뭔가 이 사랑이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았던 시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분명한 이야기가 있는데도 뭔가 저는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조급함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새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해줘야 독자들한테. 느닷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정말 자신감 있게 그냥,
2: 네.
0: 불 꺼진 어떤 꽃집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새로 넘어가는데, 뭐그 전에 징조가 없어요. 그냥 기미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아, 이제부터 내가 한 얘기 잘 들어봐. 새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자신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2: 이게 뭔가 지금 상혁 씨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창작 스타일과 좀 비교해 주시면서 얘기해
0: 죄송해요.
2: 주시니까 아니 이 또한 너무 깨알 재미라는 얘기를 하는
1: 맞아요.
2: 거예요. 네.
1: 재밌어요.
2: 우리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변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혁 씨님의 그 스타일을 또 너무 좋아하는 독자들도 많잖아요. 예, 네. 이렇게
0: 네.
2: 징조를 좀 깔고
0: 뭐 저는 좋아합니다.
2: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음악을 듣고 그럼 다음 작품도 보도록 할게요. 시화의 나무의 말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유병록 시인이 새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를 출간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로 된 제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낮잠이라는 시인데
0: 낮잠.
1: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요즘 잘 못하는 낮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멋지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낮잠이라는 단어 자체, 그 단어 구성, 뭐 획 형태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1: 너무 좋아요. 다. 낮잠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듭니다.
0: 낮잠을 사랑한다. 그 삶에 들여놓고 싶다.
1: 다 좋아요. 낮잠.
0: 상혁 씨님이 좋아하는 낮잠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1: 밤잠과 다르게 밤잠에는 그 뭔가 휴대폰을 보고 자거나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다. 그리고 눈에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잘 안 하게 되는데 네. 낮잠은 마음껏 하다가 잡니다. 조금 딴짓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뒤척뒤척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자요. 그래서
0: 낮잠 즐거운 거.

0: 네요.
1: 엄청 즐겁죠.
0: 엄청 즐거운 거.
1: 아, 너무 게을러 보이나?
0: 아니 아니요. 네네. 지금 너무 막 사랑에 빠진 표정으로
2: 오늘 낮잠을... 본 중 가장 표정 좋으니까
0: 이렇게 사람이 환해질 수가 있나? 같은 자리에서.
1: 저도 갑자기 허리가 서고 지금 네. 몸이 앞으로 나가네요.
0: 상상만 해도 이게 지금 자세가 바로 잡히는 그 단어입니다. 낮잠. 아, 이 제목의 시 바로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 낮잠 유병록. 대낮에 햇살 비껴드는 창가에 누우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이어서 며칠 무거웠던 마음 차츰 대수롭지 않아지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낮잠은 나를 데리고 다른 세계로 가지. 저 멀리까지 갔다가 오듯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그저 오후의 한때가 지나갔을 뿐인데 낯선 세계에 도착한 것처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져서 며칠 만에 너에게 전화를 걸었지. 놀란 마음을 감추는 목소리로 너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참이라 하였지. 우연한 낮잠의 인연이라며 그저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지. 서로 한풀 꺾인 목소리로 인사하며 오늘 무엇보다 잘한 건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이지.

0: 창비에서 펴낸 유병록 시인의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에 수록된 시 낮잠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스테이시 켄트의 The Ice Hotel 띄워드렸어요. 들으시면서 카페인들이 지금 낮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진영님은 낮잠 자다가 깨면 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느낌인데 이 시는 지금 전화까지 하다니 시에서 시의 화자는 지금 전화까지 했잖아요. 너무 놀랍다고 우와라고 하셨습니다. 네,
1: 동의합니다.
2: 동의합니다.
0: 그렇죠. 지금 복희 시인님도 낮잠 즐기시나요?
1: 저는 잘못 자는데 주말에는 조금 즐기는 편이고 학생들이 그렇게 오후 2시 수업이면
2: 낮잠을 즐기죠?
1: 그렇게
0: 저 낮잠 중이구나.
1: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맛있을까? 이 수업 시간이
0: 아, 그렇죠.
1: 꿀잠을 자나?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0: 아,
1: 좋을 때다.
0: 부럽다고?
1: 나는 못 자는데
0: 아,
1: 너네는
0: 그렇죠.
1: 자는구나.
0: 그 교수가 자면 안 되죠.
2: 그러니까요.
0: 그건 정말 초유의
2: 나
0: 사태가.
2: 일하는데 자지 마 그래야지.
1: 그래서 깨우는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안 자고 싶은데 막
0: 그래, 맞아.
1: 다
0: 쏟아지는
1: 덮쳐오는
2: 거.
1: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밤에 뭐 했냐고 물어보고 싶고
0: 물어보고 싶은데 묻진
1: 묻지
0: 않으시고.
1: 못하죠. 네, 뭐다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죠.
0: 단지 부러워할
1: 네,
0: 뿐이고.
1: 그러나 이제 수업 들어라.
0: 네. 아, 그렇군요. 아, 이 시가 너무 낮잠, 저는 낮잠을 그렇게 막 누워서 자는 낮잠은 잘 자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앉아서는 많이 자죠. 조는 거. 지하철 타고
1: 쪽잠 같이요?
0: 쪽잠. 지하철 타고 가면서 너무 꿀잠을 자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햇살 비껴드는 창가에 누우면 하면서 낮잠에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시를 보니까.
2: 저는 공감이 많이 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0: 나서 이런 낮잠을 자고 나면 낮잠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낮잠 자고 나서 특히 꿈을 짧게 꿀 때가 있는데 그꿈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문학과 관계없는
1: 네.
0: 어떤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고 나서 딱 깨면은 아 뭔가 허무하고 현실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힘을 얻어요.
1: 개운하죠.
0: 개운하고 아 내가 엄청나게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고민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1: 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시 보고 또 지금 상혁씨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낮잠은 초능력 같기도 해요. 약간 마법 같기도 하고.
0: 제가 그래서 낮잠 때도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되게 큰 거, 여행지 가가지고 뭐 폭포 보거나 바다 보거나 이럴 때도 비슷한 느낌 받거든요.
2: 그 약간 호연지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2: 이 넓은 자연
0: 그러니까
2: 앞에.
0: 뭔가 다른 것을 보거나 큰 것을 보고 나서는 느껴지는 감정이 저는 되게 비슷한데, 아, 그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이걸 잘 못하더라도, 그게 크게 이 세상에 지구에 무슨 큰
1: 그쵸?
0: 해를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1: 여기 차츰 대수롭지 않아지지라는
0: 네.
1: 그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 너무 밑줄긋게 됐거든요. 이게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2: 맞아요. 그래서 아주 분주하고 힘들 때 사실 막 이렇게 낮잠을 자서 여유를 한번 주고 나면
1: 네.
2: 또 뇌를 씻는 느낌이잖아요.
1: 아,
2: 잠을
1: 뇌를
2: 자야
1: 쓰는 느낌.
2: 뇌가 씻기고 그래야 이렇게 정상적인 좀 좋은 사고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뭐 그런 과학적 원리도 들어있지 않을까?
1: 그렇죠.
2: 네.
0: 전 실제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식이 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오전에 했다. 그러면은 한 3,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은 그래, 일 열심히 했지, 상 줄게 하고
2: 좀 자요, 낮잠을.
0: 20분 정도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좀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인간은 20분만 잘수 없다고 제가 자려고 할때뭐 예전에는 잔디부장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20분 맞추면 그냥 딱 20분에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그냥 낮잠 자는 편입니다.
1: 진짜 꿀 같은 낮잠이네요.
2: 너무 좋다.
0: 일어날 때 너무 힘들긴 해요.
2: 계속
1: 네.
2: 계속 알람 미루는 거 아니야?
0: 아,
2: 10분만 더, 10분만
0: 아니에요.
2: 더.
1: 이 시에서 근데 낮잠에 대한 것만으로도 시를 이제 그걸로도 지금 감동적인데 너를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통화를 하는 장면이 들어가니까 정말 예상 못한 다른 세계로 또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0: 처음에는 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1: 네.
0: 이거를 할 때,
1: 뭐죠?
0: 이거 놀란 마음으로 상대가 그러는 거잖아요. 나도 낮잠 자고 일어났어. 이거는 되게 잘 맞춰주는 사람인가?
2: 안 잤는데,
0: 앉았는데,
2: 나도 낮잠 잤어 하고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0: 낮잠을 핑계로 연락을 한 정도면, 아, 되게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럼 나도, 요거 동기화 해주고 싶으니까, 살짝 졸았는데 그냥 낮잠으로 말해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고,
1: 네.
0: 물론 이 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1: 네.
0: 정말로 낮잠을 잤던, 그래서 낮잠 인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너무 절묘하고 좋았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 이게 오늘 무엇보다 잘한 거라고 시의 이 마지막 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페인님들도 이런 것들 한번 누려보셔도 좋겠어요. 필요할 때, 운전 중만 아닙니다. 네,
2: 그쵸.
1: 중요할 때, 이러면 안 되는,
2: 휴게소 들르셔야죠.
1: 맞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가능할 때, 이런 약간의 호사? 이런 거좀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영님은 지금 근무지가 병원이라서 점심시간에 북카페 듣다가 매번 잠드신대요. 지금도 누워서 듣고 있는데 낮잠이라니 갑자기 잠이 깨려고 해요.
0: 좋은 거네요, 이건 또,
1: 네.
0: 오히려.
1: 지금 낮잠 얘기를 하니까 또 집중하게 되셨고, 그렇죠? 근데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2: 네.
1: 그래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카페인분들 꿈속으로까지 가고 싶은 생각에 들으면서 가면 같이 좀또 묻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0: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거 좋고, 어차피 싫은
1: 네.
0: 사람 목소리 들리면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2: 시니컬한 저 표정 어쩌면 좋아.
1: 네, 너무 귀여운데요, 상혁 씨님 오늘. 네,
2: 네.
1: 알겠습니다. 상혁 씨님이 좋은 낮잠 누리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토이 성시경이 함께한 곡입니다. 소박했던, 행복했던.

0: 분이 같이 쓰신 공전인데요. 임봉근, 임다운 두 분이 쓰신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입니다.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1: 네, 제목을 들으니까 더
0: 할머니하고 손녀예요.
1: 아, 근데 할머니와 손녀.
0: 성이 같아요.
1: 오.
0: 이상하지 않아요?
1: 어, 그러네요. 저 별 의심 없이 지금
0: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녀는 성이 같을 수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0: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하고 성이 같을까? 그것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1: 오, 궁금해집니다.
0: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1: 네.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요.
0: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약간 우울함이 커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손녀가 편지를 내가 쓸 테니까 답장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편지 쓰고 답장 받고 한 것이 지금 원고로 정리돼서 좀 실려 있어요.
1: 편지를 주고받은 거네요.
0: 네, 네,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임다운 이제 손녀분이죠.
1: 네.
0: 손녀분의 이제 남편한테도 쓴 편지도 있고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머리 모양이어서 조금 그랬는데 넌 진짜 최고의 짝이다 뭐 이런 식의 편지도 있고
1: 네.
0: 재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눈물도 좀 나고
1: 네.
0: 뭔가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우리 그쵸. 할머니 생각도 나고 뭐 그러니까 힘든 남편을 만나 고생한 그 분들 이런 것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어떤 개인의 내밀한 서사 이런 게 좀 재밌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재밌었던 책이에요.
1: 할머니와 손녀가 네. 주고받은 편지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할머니와 생선구이 백반을 먹으러 갔다. 할머니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살을 쪽쪽 발라먹으며 말한다. 이거 참 잘 구웠다. 생선은 이렇게 굽기가 어려운데. 또 찌개를 한술 뜨고는 한마디 한다. 찌개를 참 맛있게 끓였구먼. 여러모로 할머니 입맛에 잘 맞았던 모양이다. 지나가던 식당 사장님이 웃으면서 반찬을 수북히 담아주신다. 잘 구웠다. 잘 끓였다는 말을 들으니 새삼 그릴 앞에서 생선을 딱 알맞게 구워준 사람이, 찌개에 애호박과 두부를 송송 썰어 넣었을 사람이 보인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꾸며준다. 맛있는 찌개, 예쁜 티셔츠. 요즘은 강렬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이 어찌나 많은지, 존맛탱, 핵좋다 같은 말을 듣고 나면 온 우주가 남아나지 않는 기분이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형용사로 하는 칭찬은 결과물에 대한 내 감정이 주인공인 말이다. 하지만 동사로 칭찬하니 자연히 동사의 주인이 떠오르고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이 생겨난다. 맛있게 잘 담근 김치. 김치는 맵고 짠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담그는 것이었지. 만듦새 좋게 잘 만든 옷. 옷도 누군가가 재봉틀을 돌리고 실밥을 뜯어가며 만드는 것이었지.

0: 잭 존슨의 홈 듣고 왔습니다. 안온에서 펴낸 임봉근, 임다운 산문집 오늘 내일 하는 사이에 담긴 글 동사로 칭찬하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 동사로 칭찬하기 너무 멋진데요.
1: 그쵸? 지금 네.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에세이랑 뭐 편지글이랑 조금 여러 개가 섞여서 같이 실려 있는 네. 책이거든요. 그래서 손녀분은 주로 에세이를 쓰시고 이제 할머니는 주로 편지, 짧은 편지. 편지가 이렇게 네. 실려 있는데 글씨도 되게 커요.
0: 왠지 어울려요.
1: 글씨가 그러니까 판형이 그러니까 판형은 일반 도서랑 비슷한데 네. 글자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눈에 시원한 거예요.
0: 와
1: 아, 이게 딱 맞다. 어울린다. 제목도 오늘 내일 하는 사이잖아요.
0: 네.
1: 우리가 농담 삼아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그 아슬아슬한 넘나듦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재밌고. 아, 그리고 제가 골라온 부분도 뭔가 깨달음을 주는데 할머니가 막 젠체하면서 자, 이렇게 알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활에서 이런 짧은 일이 있었고 할머니는 아무 의도 없이 말했는데 손녀가 거기서 딱 캐치를 해가지고 난 여기서 아 이런 걸 좀 본 것 같아 이렇게 네. 쓰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0: 그리고 그 손녀가 캐치해서 이렇게 글로 풀어낸 부분에 독자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는 거 보면 우리 모두 그걸 놓쳤으면 어쩔 뻔했나 네. 아까울 정도로
2: 저 너무 놀랐는데 형용사로 하는 것과 동사로 하는 것을 왜 구분하지?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0: 네.
2: 아 그래 동사는 그거를 행위한 사람이 떠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0: 그쵸.
2: 이걸 어떻게 잡아내서 글로 썼지? 하는 놀라움이 앞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에세이에서는 이런 거 읽으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아 맛있는 밥이다 하면은 그냥 그 밥이 맛있는 거고 내가 맛있게 느꼈다 여기서 그렇죠. 끝나는데 이 밥을 맛있게 하셨네 하면은 밥 해준 사람이 딱 보이고 아 내가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고마움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0: 이건 진짜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화법 변화인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되게 저한테 큰 감동을 준 부분이어가지고 네. 카페인 분들도 이 부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리고 와. 이 책도 좀 읽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0: 네, 아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책에 재밌는 부분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렵게 어렵게 진짜 한 부분 골랐다고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네.
1: 진짜로.
0: 네, 지금 483호 쓰시는 카페인님. 마침 22개월 우리 손녀의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동영상을 며느리가 보내와서 무한 반복 시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이렇게 지금 손녀와 할머니의 그 관계에서 출발된 책을 소개받으니까 더 각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저는 이렇게 좀 어디 모시고 갔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칭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2: 보통은 아 뭐 먹고 나서 잘 분명히 잘 드셨는데 잘 드셨는데 아 뭐 그냥 별로네 뭐 물이 제일 맛있네 뭐 이런 거
0: 있잖아요. 집에서 하기 맛있다 이런 거.

0: 허탈하게 되잖아요. 그치? 허탈하게
1: 머쓱하셔서 네. 뭐 그러기도 하시는데
2: 네. 그런 맞아, 것보다 맞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0: 아, 맞아요. 솔직한 칭찬 네. 그렇죠. 전 약간 반올림된 칭찬도 좋아요. 솔직히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막 맛있다고 하는 거 힘나잖아요. 맞아요.
1: 기분도 좋아지고
2: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0: 우리 오늘 뭔가 이렇게 화법도 좋은 거 하나 배워가는 느낌이고요. 아 시간 진짜 또 빨리 흘러갔습니다. 복희세인님 우리 또 언제 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신간을 준비 중이랍니다.
0: 아, 좋은 소식 네 알려주세요. 어떤 걸 네, 준비하고
1: 제가
0: 계신가요?
1: 곧 6월 경에 나올 것 같은데
0: 6월에?
1: 네 6월쯤에 산문집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제 시에 대한 얘기 뭐를 좀 제주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한 거 이렇게 묶여서 쓴 산문집 한 권 준비 중이고 네. 그림책도 나온답니다.
0: 그림책도
1: 네 그림책은 시기에. 제 시집에 실려있는 시를 그림 작가님이랑 같이 와. 한 건데요.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0: 우리 또 책으로 복희씨님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 그림 살짝 보여줘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글은 당연히 좋겠죠?
0: 네, 복희씨님이 고른 시들이에요? 이걸로 그림책 하겠죠?
1: 출판사에서 그 시를 보고 이 시로 그림책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하고 사실 계약은 3년인가 2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 그림 작가님과 소통하고 또 뭐 하느라고 네. 좀 늦어졌어요.
0: 아 기다리겠습니다. 복희 시인님이 아까 살짝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약간 조금 두통처럼 좀 있었는데 오늘 방송하고 나니까
1: 싹 났어요.
0: 싹 났다고. 네.
1: 아니 제가 어젯밤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진짜 너무 괜히 한다고 했다. 난 한치 앞을 모르고 내가 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싹 좋아졌어요.
0: 우리 약간 낮잠 같은.
2: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 지금 그래서 만병통치 방송인가?
0: 맞습니다. 다른 세계로 살짝 2시간 이동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느낌. 아마 더 개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하림의 위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

산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 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스코틀랜드가 미국을 대상으로 특별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해기스를 다시 합법화 해달라는 겁니다. 해기스는 양의 폐, 심장, 간 그런 이 특수 부위를 귀리, 양파, 향신료와 잘 섞은 다음에 양의 위장에 넣어 삶아낸 스코틀랜드 전통 음식이죠. 미국에선 위생상의 이유로 이 동물의 폐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1970년대 이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이번에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서 자국 응원단도 많이 갈 텐데 응원은 해도 국민 음식은 못 먹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와 함께 하기스 미국행을 외치는 슬로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스코틀랜드 육가공업체의 슬로건부터 소개합니다. Make Haggis Legal Again. MHLA. 하기스를 다시 합법화하라. 스코틀랜드의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Haggis is just a hot dog with a bad publicist. 하기스는 홍보가 잘못된 핫도그일 뿐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맥다널드의 This is the Life 듣고 출발했는데요. 이 오늘 기사는 호돌갑으로 출발을 하네요. 타르탄 혁명이 일어났다. 타르탄 하면은 격자무늬 스코틀랜드의 시그니처 직물이죠. 타르탄 혁명. 그리고 실제로 스코틀랜드 축구 응원팀을 타르탄 아미라고 부른다네요. 그렇습니다. 2314님 문자처럼 한국으로 치면은 월드컵에서 순대와 내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일까요? 그렇다면 저도 하기스 미국행 찬성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반대할 것도 없죠. 그리고 실제로 79년인가 미국 농무부 이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미국 내에서도 적용되는 거니까 미국 내 그러면 핫도그에 들어가는 특수 부위 중에서는 폐는 잘 빼고 있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법들이 왜 너무 오래돼서 그냥 필요 없는 허들 같은 그런 느낌인 상황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기스를 비롯해서 폐가 이 자정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기능이 있는 그 내장 기관이라서 인체에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식재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스코틀랜드는 28년 만에 예선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성적이 어떨까라고 예측하냐를 찾아보니까 신중하다 그러네요. 경험이 없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난관도 예측된다. C조 상황도 브라질, 모로코 같은 강팀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0: 거다 뭐 이런 예상인데 응원단들이 이제 하기스 없이는 파티도 없다 뭐 이런 슬로건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미국에 그러면 미국의 스코틀랜드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기스를 아예 못 먹나? 그것도 아니더만요. 예, 미국의 대체 레시피로 폐만 빼면 되니까 뭐 심장을 좀 더 많이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팔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측에서 와서 사 드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뭐 캠페인이 흥을 돋구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사의 의미인 것 같다. 스코틀랜드 사람들 아까 한 코미디언의 코멘트도 재밌었는데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도 하시고요.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올해 발매된 최신 이탈리안 팝 두 곡입니다. 엔리코 니조티가 부르는 말라데티 이나모라티 저주받은 연인들 이어지는 곡 아킬레 라우로의 커뮤니 이몰달리 불멸의 보통 사람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1: Non è per niente divertente quando ti accorgi che certe cose nella vita non le rivivi più.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아킬레 라우로의 노래로 Comuni Immortali, 불멸의 보통 사람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Enrico Nigiotti의 Maladetti Innamorati, 저주받은 연인들이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겠습니다.

무이카 플라멩코의 전통을 끝없이 분화하는 팝의 현재에 데려다 놓은 중계자. 고통의 삭은 목소리가 노래를 만날 때 간증과 치유의 미학이 될 수 있음을 제삼 입증한 구도자. 일명 플라멩코 퓨전의 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한때 저주받은 음치 무명 모창 가수였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초등학교 합창단원이었던 어린 시절 합창단 교사는

V가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개처럼 짖는다며 쫓아냈습니다. 정형화된 벨칸토식 가창을 요구했던 이 제도권 교육은 그녀의 거친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V카는 먹고 살기 위해 고향 스페인을 떠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클럽에서 모창 가수로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티나 터너를 흉내내는 생활에 지쳐가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지 않겠다고. 다시 스페인에 돌아온 V가는 자신의 목소리, 정형화된 가창 형식에 맞지 않아 거부당했고 살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흉내내야 했던 그 목소리를 여과 없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곰삭은 슬픔을 농도 짙고 거칠게 노출하는 무이카의 목소리는 아프리카의 역사에 그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한창이던 적도 기니에서 스페인 마요르카 섬으로 망명 온 그녀의 부모는 로마니 집단 거주 구역에 정착했습니다. 집시라 천대받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무이카 가족은 유일한 흑인이었습니다. 빈곤한 삶이 계속되었지만 아프리카의 전통음악 또 어머니가 들려주던 재즈 그리고 로마니 이웃에게 배운 플라멩코는 무이카의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마드리드 클럽가에서 스페인 민요를 노래하는 재즈 가수로 인지도를 쌓은 후 첫 앨범 무이카로 정식 데뷔합니다. 플라멩코, 소울, 라틴 재즈를 접목한 음악은 무이카가 처음부터 이 장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유목형 아티스트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르 융합 그리고 경계 허물기의 여정은 이어졌고요. 아프리카 리듬, 플라멩코의 감정 표현, 재즈, 일렉트로니카, 락에 이르는 이 복합적인 사운드로 스페인에서는 전통의 재해석자, 세계 무대에선 디아스포라 사운드메이커로 평가받게 됩니다.

누에보 플라멩고 또는 플라멩코 퓨전의 아이콘, 플라멩코의 음악 환경과 정서를 전통의 틀에서 끌어내 장르적 경계를 무너뜨린 예술가. 비평가들이 특정 장르의 교집합으로 그녀를 설명할 때마다 무이카는 일부 음악인들과 달리 씩씩하게 말합니다. 아, 네, 다 맞아요. 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이해해요. 어떤 언어, 어떤 리듬으로든 노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선정한 세계의 위대한 목소리 50인에 이름을 올린 거칠고 슬픈 목소리에 대해서도 부이카 본인은 사뭇 다르게 말합니다. 난 무대에서 자주 울어요.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에요. 난 슬픔을 믿지 않죠. 나는 울면서 기쁨을 느끼니까요. 그녀에게 슬픔은 음악을 매개로 기쁨이 된 지 오래인가 보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적도 기니 혈통의 스페인 아티스트 이 플라멩코 퓨전의 왕 무이카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가운데 두 곡 골라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티스트, 예술가를 평가할 때 그런 표현 있죠.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람 얘기할 때 그릇이 얼마나 크냐, 뭐 그릇을 상상하면서 비유를 하잖아요. 이 아티스트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도 크기지만 깊이 뭐 이런 게 떠오르면서 특히 그 플라멩코라는 수백 년 수세기의 전통 여기에 그 나머지 그것보다 좀 더 어린 그런 음악 전통, 문화 전통들이 다 담겨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 실제로 그렇게 담아내고 있으니까 그 깊이는 플라멩코에서 말하는 영적인 힘이라고 그러죠. 퍼포먼스에서 순간적으로 솟는 두엔데. 두엔데가 떠오르면서 항상 전 두엔데라는 말이 무서웠거든요. 무적행이 떠오르는 그런 뉘앙스라서 파괴적이고 악마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뭐 예술 행위가 때론 그렇잖아요. 아무튼 목소리에서는 항상 부이카의 목소리를 위해서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의 음악도 그런 게 주도적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두 곡을 들어봤는데요.

2006년 음반에서 미니냐 롤라 먼저 들었습니다. 나의 딸 롤라. 안달루시아 지역의 전통 코플라, 1956년에 유행을 한, 그러니까 플라멩코에 비해서는 어린 전통이죠. 20세기에 탄생한 안달루시아에서 유행한 그런 유행가라고 하네요. 그 형식을 차용해서 멋진 프로덕션으로 요즘 기준에 맞게 V가의 그릇에 맞게 담아냈죠. 내 얼굴이 더 이상 양귀비 꽃이 아니구나, 나의 딸 롤라야, 그러면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또 성별이 뒤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 아버지 화자가 아버지여야 하는데, 아무튼 이 곡이 담긴 음악으로 앨범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평이 주도적이네요. 자국에서 차트상 성적도 그렇고 주변 프랑스에서도 평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스페인 그래미에서 최우수 프로듀싱 앨범상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프로듀싱 상을 받았으니까 프로듀서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비에르 리몽, 플라멩코와 라틴 재즈를 세계 음악과 연결한 스페인 최정상 프로듀서다라는 평가에 거장이죠. 뭐 에니케 모렌테를 비롯해서 파코 데 루시아의 곡을 쓰면서 커리어가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예, 당연히 부이카의 음악도 포함되고 디에고 엘시갈라 같은 베보 발데즈, 윈턴 마살리즈, 알리시아 키스, 가이타노 벨로주와의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미는 한 차례 받았고요. 라틴 그래미는 10차례. 아무튼 초점이 하비에르 리몬에 맞춰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부이카라는 정말 엄청난 그릇을 알아본 그의 안목이 대단하다. 뭐 그 정도겠죠. 두 번째 곡은 2008년 니냐 데 푸에고, 불의 딸, 이란 음반에서 노아브라 나디에 에넬 문도,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플라멩코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초반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이카의 음성은 아주 진한 커피 같다라고 콩콩님께서 써주셨는데, 커피 정도로만 이해했으면 괜찮은데 그 합창단의 선생님께서 뭐 개가 짖는 소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 꿈을 짓밟았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요즘은 또 그때와 좀 다르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엄청난 아티스트의 진가를 알아보는 그런 청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복 탄력성이 엄청난 부이카에게 음악은 삶을 지휘하는 강렬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유영진님께서 묵직한 코멘트를 또 달아주시네요. 오늘 새알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의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테마인 노래 두 곡 듣고 오죠. 스페인의 카를로스 누네즈,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의 보컬리스트 아나벨라가 함께했습니다. 마요 롱고, 긴 5월. 그리고 브라질의 로보르지스의 웬투지 마요, 5월의 바람. 로보르지스의 친동생 솔랑지 보르지스의 노래 피처링인데요. 두 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랑시스 가브렐, 그가 부르는 Petite Marie입니다.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만났던 아티스트, 그때 이 노래도 언급했었죠. 1974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한 노래 경연 대회에서 이 곡으로 우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 후에는 또 정식으로 곡을 발표했죠. Petite Marie는 아내에게 바친 별명이자 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단어 Petite에는 작은 또는 어린이라는 뜻 말고도 일상적으로 친밀한 느낌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선 후자의 의미에 무게를 두어서 굳이 한국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Petite Marie를 그대로 살려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Sous une tuile dont toi le vent de la nuit froide. Petite Marie, 나는 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너의 작은 목소리, 너의 사소한 습관들이 내 삶에 수천 송이의 장미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작게 타오르는 정념, 나는 널 위해 싸운다. 1만 년이 흐른 후 수천 송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Petite Marie, 너를 기다리며 나는 떨고 있다. 너의 집 타일 한 조각에게 부탁한다. 널 위해 내가 지은 발라드를 다시 불러주기를. 작게 타오르는 정념, 나는 널 위해 싸운다.

타오르는 정념, 너는 말한다. 인생은 플로리다의 햇빛 아래 손가락에 끼워져 빛나는 반지라고. 그러나 내 호주머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나는 추워서 눈물을 흘린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별들은 오로지 너의 이야기만 한다. 너라는 음악가. 한 조각 나무를 두 손으로 연주하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너는 하늘보다 더 파랗다고 말한다. 어둠에 잠긴 너의 거리에서 그 뒷말이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나는 너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나는 비로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세 음행 전한 노래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시스 가브리엘의 1977년 발표곡 Petite Marie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겠고요. 2부 순서는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재즈노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프랑스의 장자크 골만이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이죠. 프레드릭스 골만 존스의 세파 다모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0: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목소리)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 금, 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 4, 5, 6 上午 5点 20분
2: 홍상욱과
1: 왕더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프랑스 출신의 보컬리스트 시리 레메 그리고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디에고 피게레이두가 함께한 Just the Two of Us였죠. 1982년에 이 원작자 두 사람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와 빌 위더스의 버전으로 그해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R&B상을 수상한 곡이죠. 이 고전을 오늘은 듀오 형태의 리메이크 2010년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을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오늘 실시간 신청곡은요. 신청곡이긴 합니다만 잠시 후 출연하시는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거장이시죠. 이 색소폰 연주자 아티스트 소니 롤린스의 부고를 접하셨다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향년 95살 일기로 별세하셨는데요. 추모의 의미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소니 롤린스 하면은 대표곡으로 꼽히는 올리오 54년 마일스 데이비스 with 소니 롤린스 앨범 수록곡입니다. 함께 듣고 김광현의 재즈노트 이어갑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일정으로 한동안 못 뵀는데 네. 얼마 만이죠? 한 달 정도 지났나요?
1: 된 것 같습니다. 4월 네. 말이었으니까요. 네.
0: 잘 치르고 행사는 네. 예. 네. 마무리하시고
1: 잘 하고 네. 행사도 하고 잡지도 마감하고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6월호 네. 이제 5월 말이니까요.
0: 아, 그렇죠.
1: 이제 바로 6월호 하고 이제 7월호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0: 아, 네. 이렇게 한두 발짝 앞서 나가시는군요. 네네. 오늘 실시간으로 네. 신청곡을 써니 롤린스의 방금 들은 올레오 신청해 주셨는데 타계하셨다는 네. 얘기를 전해 주셔가지고.
1: 예, 저도 이제 오전에 이제 예. 생방하러 오는 길에 SNS로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26일이지만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5월 25일에
0: 그렇군요.

0: 뉴욕주 우드스탁에 위치한 자택에서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니 로렌스는 이제 뉴욕커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뭐
1: 그렇군요.
0: 재즈의 메카를 뉴욕으로 보지만 소니 로렌스는 아예 뉴욕에서 태어나서 평생 뉴욕에서
1: 그렇군요.
0: 살았던 사람이고요.
1: 예.
0: 한국에 딱한번 내한 공연이 있었죠.
1: 어허.
0: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몇해 동안은 거의 활동도 못하고 이제 아마 이제 병 때문에 뭐 이렇게 연주나 그런 것들 못했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올수 있는 건강이 허락했었던 시기에 와서 엘지아트센터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한국 재즈 팬들에게 보여주었었죠. 그때도 거의 80대 중반 후반이었는데요.
1: 네.
0: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자신의 아들 아니면 더 손잡벌 되는 연주아들과 함께 그야말로 그 박력 넘치는
1: 네.
0: 50년대, 60년대 연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 저는 딱한 곡만 알고 있어가지고
0: 네.
1: 세인트
0: 토마스.
1: 토마스라는 가장 유명한 그 곡이 지금 막 머릿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의 또 대표곡 올레오를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의 테마 만나봐야죠. 소개해 주시죠.
0: 오늘 테마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물론 영화관을 직접 잘 찾아가지 않는 시기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음악 팬들이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돼라고 얘기하면,
1: 네.
0: 마이클 잭슨의
1: 아하.
0: 일대기까지는 아니고, 어떤
1: 네.
0: 특정 시기를 영화로 만든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마이클 영화 개봉, 그리고 지금 절찬리에 상영이 되고 있어서요.
1: 그렇죠. 인기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1: 네, 저도 아직입니다.
0: 보려고 예정인데 조금 소리 좋은 영화관을 골라서 한번 가보려고
1: 아, 그런 영화관을 고를 수
0: 있죠.
1: 있나요?
0: 예, 뭐 돌비 애트모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입체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운드적인 질면으로 고 퀄리티를 보여주는 영화관인데요. 그런 데서 보면은 진짜 마이클 잭슨의 그 퍼포먼스하는 그 공간에 가서 듣는 것 이상의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영화를 조금 롱런하고 영화도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재즈로 연주한 곡. 뭐 간혹 이제 팝에서 팝을 재즈로 연주한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선곡을 했는데 오늘은 아예 네 곡을 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을 재즈로 골라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0: 네.
1: 주시죠.
0: 마이클 잭슨 하면은 뭐 어린 시절에 자신의 형들과 함께 했었던 잭슨 파이브가 있죠. 그래서
1: 그렇죠.
0: 잭슨 파이브 때도 히트곡이 워낙 많고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팝 하면은 잭슨 파이브의 곡들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불렀었던 시기, 그리고 그 성인이 됐던 시기 외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을 만나게 되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렇게 이제 부분이 좀 나눠지는데요. 오늘 네 곡은 약간 발매 순으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곡은 잭슨 파이브 시절 곡인데요. 그의 데뷔 싱글, 첫 번째 데뷔 싱글인데요. 1969년에 나온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그 잭슨 파이브는 뭐 잭슨스 브라더스에서 60년대 초반부터 결성이 됐지만 통상적으로 잭슨 파이브는 64년에 결성된 걸로 보고요. 뭐 65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앨범이 조금 늦게 나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음반이 69년 거의 가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많은 히트곡 ABC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잭슨 파이브를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완벽한 성인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솔로 음반을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팝 팬들이 잘 모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 시기까지 묶어서 그 시절을 대표하는 곡으로 I Want You Back을 골랐습니다. 이 곡이 처음 나왔던 건 69년이고요. 이 곡을 재즈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했습니다. 워낙 신나기도 하고요. 이제 마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나와서 21세기에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이 곡을 독일 연주자가 연주한 버전을 골랐습니다. 독일의 비브라폰 연주자인 마티아스 하우스, 그리고 기타리스트 필립 반 에데르트 연주인데요. 비브라폰과 기타의 듀오 연주입니다.
1: 좀 특이한 조합이고
0: 네.
1: 처음 들어보는 조합인 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요.
0: 예, 뭐 듀오 연주도 많지 않지만 그 듀오도 기타와 비브라폰은 뭐 재즈에서 연주되는 악기지만 그두 악기만 연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0: 비브라폰의 타악기 효과와 이제 기타의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두 명이지만 한 여섯 일곱 명이 연주한 것처럼 사운드적으로 아주 꽉 알찬
1: 네.
0: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자, 바로 들어보죠. 독일의 두 사람, 마티아스 하우스 그리고 필립 반 엔데르테의 I Want You Back 듣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재즈가 흐르는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재즈 노트 재즈로 듣는 마이클 잭슨이란 테마로 고르신 첫 곡이었습니다. 독일의 두 사람 기타리스트 마티아스 하우스 그리고 비브라폰 연주자 필립 반 엔더트의 듀오 연주로 I Want You Back 였습니다. 저는 써니 롤린스 세인트 토마스의 스틸 드럼을 아까 잠깐 생각해서 그런지 비브라폰 소리에서도 약간 스틸 드럼 소리가 나는구나 뭐 이러면서 들었는데 이거 아까 책 나오시는 거와 관련해서 이 듀오 연주 중에서도 상당히 아끼는 그런 듀오 연주라고
1: 그 아티스트가 이렇게 뭐 많이 알려진 아티스트는 아니죠. 독일 아티스트이고 음반사도 그렇고요. 이 2002년 음반인데 그 당시 잠깐 이제 국내에 이 레이블이 소개가 됐었어요. 이제 그때 이 아티스트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음반들은 후속작이 없었는데요. 연주도 좋고 선곡도 좋았고요. 특히 이제 헤드폰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쓰고서 듣는데 헤드폰을 듣거나 조금 좋은 오디에서 들으면은 악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질감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녹음이 굉장히 잘 됐어요. 곡도 좋고 녹음도 좋아서 아주 즐겨 듣고 듀오 음반으로는 아주 적극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0: 듀오 이제 소개하는 책은 언제 나오죠?
1: 지금 원고는 이제 탈고가 끝났어요. 아마 6월이나 한 7월 사이에 자꾸만 늦어지긴 하는데요.
0: 그 책 제목은 정하셨다고
1: 그랬나? 책 제목은 바쁘다 듀오 재즈.
0: 바쁘다 듀오 재즈. 바쁘다 듀오 재즈. 자,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정경환님께서 악기 소리가 빗방울 소리와 어울린다라는 느낌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곡 만나볼게요.
1: 네. 그 마이클 영화가 요즘 이제 많은 음악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SNS에서도 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주 좋았다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내용이 빠졌다. 이제 여러 가지 그와 얽힌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외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 에서도 조금 이제 빼줬으면 하는 내용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초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이애나 로스 얘기도 거의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애나 로스가 그 자신의 얘기는 좀 빼달라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하면은 조금 부족해서 다들 이제 2편을 두 번째 작품을 벌써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배드 이후에 또 그의 여러 가지 인생사의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된 작품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팬들은 마이클 잭슨 음악을 큰 영화관에서 보는 거면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 영화관으로.

0: 발길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의 두 번째 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슨 5 시절이 끝나고 이제 솔로로 독립을 하는데요. 네네. 솔로로 독립하는 시기가 이제 70년대 초가 되죠.
1: 70년대 내가 초.
0: 10대 중반이 됩니다. 10대 중반에 솔로로 독립해서 72년에 Got to Be There라는 노래로 솔로로 해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국내에는 그래도 이제 밴이라는 노래도 그때 맞아요. 나온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변성기도 오고 이제 20대가 돼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어떤 영화냐면 오즈의 마법사를 예.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한 The Wiz라는 작품을 내는데 거기에 다이아나 로스하고 같이 출연을 하죠. 다이아나 로스가 이제 도로시 역할을 하고 네. 마이클 잭슨이 거기서 이제 배역을 맡았는데 그때 그 영화 음악의 프로듀서, 음악 감독을 맡은 사람이 바로 퀸시 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퀸시 존스를 만나서 아, 이 사람하고 나의 성인 돼서 음반을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때 나온 음반이 바로 이 Up the Wall이라는 1979년 음반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 음반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이라는 그 당시 아마 힛빛 디스코 시대의 거의 마지막 네네. 79년이니까요. 디스코 그러네요. 세대의 마지막에 가장 히트한 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1: 이거 저기 함께 활동을도 하셔서 그런지 사전 논의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네. 희윤 씨가 Off the Wall 앨범에서 딱 이 곡을
0: 원곡.
1: 네, 원곡을 저희가 네네. 들었었는데 그때 뭐 작곡자 얘기도 하고
0: 그럼요. 네네.
1: 뭐
0: 네,
1: 데모 테이프 얘기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버전은 트럼펫터 메이나드 퍼거슨의 버전 골라주셨네요. 네.
0: 특히 이 메이나드 퍼거슨은 트럼펫터인데요. 고음 네. 부르는 걸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거의 첫 손가락에 들 정도로 고음을 잘 부는 연주자인데요. 네. 이 메이나드 퍼거슨은 자신의 이름보다 유명한 곡이 하나 있어요.
1: Gonna Fly Now?
0: 맞습니다. 예. 네, 로키의 주제곡을 이 사람이 예. 연주를 했죠. 예. 이제 그 곡으로도 유명하고요. 예.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로키가 77년인가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로 인기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 음악을 만들어서 음반을 냈습니다.
1: 캐나다 출신의 트럼펫터 재즈 거장 메이나드 퍼거슨의 연주로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듣고 오겠습니다.

0: 미국의 재즈 그리고 재즈 퓨전 트럼페터 밴드 리더 메이나드 퍼거슨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죠.
1: 네,
0: 메이나드
1: 캐나다죠.
0: 퍼거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 음반의 대표곡 중 하나를 또 재즈적인 해석으로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김광현의 재즈노트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 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재즈로 듣는 마이클 잭슨이란 테마로 고르신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이클 잭슨의 음반으로 본다면은 이제 6집, 7집이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업더워를 1집으로 보는 면도 있죠. 예, 이제 20대가 돼서 퀸존스와 협업을 해서 냈던 음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퀸존스와 백년각을 맺어서 이제 좋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79년에 나오고 조금 시간을 두고 열심히 곡을 만들고 모으고 그래서 나왔던 음반이 바로 1982년에 나온 스릴러라는 음반입니다. 뭐이 음반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물론 팔린 만큼
0: 기네스 뭐 이런 기록도
1: 있죠. 올라가
0: 있겠죠?
1: 있죠. 예. 예. 미국에서 판매된 거와 뭐 전 세계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반은 이글스 음반으로 되어
0: 아,
1: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글스의 그레이티스트 음반인데요. 근데 전 세계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6집에 해당되는 스릴러 음반이 아닐까 합니다. 1982년 연말에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대중들이 이 음반을 만나게 된 거는 83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 당시가 이제 중학교 다녔던 시절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이런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의 음악, 그의 춤, 그야말로 이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열광했던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벌써 세월이 40년 훌쩍 넘었고요. 예. 지금도 아마 마이클 잭슨의 모습은 그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릴러 음반 중에서 한 곡을 골랐는데요. 뭐 빌리진, 비릿, 스릴러, 뭐 모든 곡이 다 히트를 하는데요. 재즈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는 곡이 바로 휴먼 네이처라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약간 발라드 노래죠. 느린 슬로우 템포고요. 그 토토의 스티브 포카로가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존 베티스가 약간 이제 나중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공동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멤버에는 그 토토의 연주자들이 세션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곡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 이후에 재즈로도 많이 연주되지만 제가 오늘을 고른 곡은 또 오늘이 마침
0: 마일스 관련해 가지고 또
1: 마일스와 관련해서 올해가 딱 100세가 되는 생일날입니다.

0: 마일 데이비스가 5월 26일 생이거든요.
1: 5월에 태어나셨군요.
0: 예. 1926년 5월 26일.
1: 아, 100주년이네요. 예.
0: 딱 선생. 100주년에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일 데이비스와 마이클 잭슨. 이 마시를 가지면 다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1: 마시성이 음악가들이 많아요.
0: 맞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거의 이 자신의 아들뻘 되는 거잖아요. 마일 데이비스는 이미 재직의 거장이고 80년대면은 뭐 더 오를 데 없는 거장이었는데요. 거의 자신의 아들뻘 되는 팝스타가 낸 신곡을 바로 자기 곡으로 만들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82년에 나온 곡을 85년에 마일 데이비스가 You're Under Arrest라는 음반에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재즈 스탠다드가 아닌 지금 유행하는 팝곡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동시대 히트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바로 이 음반에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와 함께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도 이 곡에
1: 맞아요.
0: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음반이 거의 1, 2년 차이로 났던 음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1: 자, 들어보는군요. 마일스 데이비스 버전으로. 이미훈 씨가 이 곡을 성공을 했었구나. 제가 아까 헷갈렸네요. 여러 곡 했었는데 이 곡도 스티브 포카로 이야기 말씀하시니까 네네. 생각이 다시 나는데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아까 찾아보다가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 그 기존의 재즈 연주자들은 저항하고 싫어했다고.
0: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재즈라는 건 고전의 곡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에 미덕이 있는데 그야말로 지금 막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1: 지금 누구나 핫한
0: 다,
1: 곡을
0: 그렇죠. 누구나 다 듣는 히트곡을 굳이 재즈 연주자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난이 많이
1: 비난도
0: 있었습니다.
1: 비난도 있었군요. 네. 마일스 데이비스의 휴먼 네이처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재즈가 흐르는 화요일 2부 코너 김광현의 재즈노트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재즈로 듣는 마이클 잭슨을 테마로 고르신 세 번째 선곡 마일스 데이비스 연주로 휴먼 네이처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는 저는 항상 돌림 노래처럼 인식을 했는데 끝이 있군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오미셀님께서 트럼펫 고음역 정말 귀호강하네요. 리듬감과 그루브 좋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4993님께서 정말 재즈는 무소불위의 음악이군요. 마이클 잭슨까지 섭렵할 줄이야. 영화 덕분에 새롭게 알고 즐깁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재즈 고음 연주에 대해서 오늘 한 곡 나왔죠?
1: 네네. 네,
0: 재즈 고음 연주에 대해서 마일스 데이비스나 아까 그 메이나드 퍼거슨과 비교하면은 그 고음의 차이를 뭐 어떻게 서로 이렇게 키재기 하듯이 대볼 수는 없지만
1: 그렇죠.
0: 선호하는 연주자들이 분명히 있죠. 메이나드 퍼거슨 같은 경우는 잘 하시니까 네. 고음을 자주 냈던 것 같긴
1: 네.
0: 하고.
1: 네.
0: 마일스 데이비스는 어땠나요?
1: 그 마일 데이비스는 이제 보통 재즈 팬들이 얘기할 때 초기 40년대 50년대 초반에는 찰리 파코와 연주를 하고 디즈 길레스피 이후에 등장했던 마일 데이비스에는 그 정점에는 조금 못 미치는 트럼펫으로 여기는데요. 물론 50년대 중반, 60년대, 70년대는 가장 최고의 연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메이나드 퍼거슨이나 아니면 클리퍼드 브라운이나 뭐 아드로 산더발 같이 초고음역대를 연주하는 스타일을 구사하지는 않았어요.
0: 네네네.
1: 자신의 음악적 취향이 그런 고음력을 내는 것보다는 음악적인 분위기,
0: 네네네.
1: 뭐 약간 이제 어프로치라고 하죠.
0: 네네.
1: 음악을 대하는 자세나 아니면 음악의 사조를 변화시키는 뭐 그런 약간 성각자적인 모습을 보여줬지 연주 자체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메이나드 퍼거슨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중을 나누기는
0: 그럼요.
1: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예. 고음역대는 뭐 메이나드 퍼거슨이 아주 압도적으로 했고요. 뭐 현기증 날 정도로의 예. 고음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펫은 이 마우스피스에 바람을 불어서
0: 예.
1: 이 입과 입술과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을 농축해서 연주하는 악기여서요. 예, 고음 분위기가 너무나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성악가랑 비슷한 거죠.
0: 네네네네.
1: 성악가도
0: 하이시를
1: 그렇죠. 파발로티 같은
0: 낼
1: 경우는
0: 수 있다면.
1: 어디 낼 수 있냐. 근데 그걸로 그 사람이 위대한 성악가라고 부르진 않지만
0: 한 부분일 뿐.
1: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 좋은 악기가 되겠죠.
0: 신이야 그럼. 네. 자, 이제 오늘의 재즈로 듣는 마이클 잭슨 테마로 고르신 마지막 곡 만나보죠.
1: 네, 스릴러 음반을 이제 82년에 내고요. 뭐 워낙 히트를 하죠. 이제 거의 3년 동안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계속 어떤 곡이 빌보드 1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 곡이 또 마이클 잭슨이 예, 자기 곡을 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0: 그게 곡을 3년이나 지속됐군요.
1: 거의 뭐 2, 3년까지 가고요. 예. 그래미에서도 그렇게 예, 예. 사랑을 받

0: 예, 됩니다. 빌보드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음 음반에 대한 고민을 네.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82년에 스릴러 음반이 나오고 그 다음 음반은 배드 음반이 네. 8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1: 시간이 걸렸고
0: 예, 5년이면은 네. 팝스타에게는
1: 은퇴했나? 막 이런 그렇죠. 걱정이 나올 정도의 맞습니다. 시간이죠.
0: 예. 예. 한 85년 정도에 네. 마이클 잭슨 음반 안 나오나 막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음악 잡지에서 계속 옛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보들을 기다리다가 바로 87년에 배드라는 음반을 했는데요. 스릴러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뭐 빌보드 1위도 있고 또 히트곡들도 많이 발표를 합니다. 이 중에서 뭐 앨범 타이틀곡 배드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인 Man in the Mirror가 바로 이 음반에 실려 있죠.
1: 아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은 작곡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송라이터인데.
0: 맞습니다. 네.
1: 근데 곡이 좋으면은 뭐 외부 곡도 상당히 많이 네. 불렀죠. 뭐
0: 받는다면 이제 퀸존스 곡이 네. 많이 이제 협업으로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히트곡은 되도록이면 자신이 모든 곡을 다 작사 작곡하거나 아니면 네. 관여를 해서 네. 공동 창작자로 올라가는데요. 이 곡은 마이클 잭슨 히트곡 중 타인의 곡을 받아서 네. 히트한 곡. 입니다. 빌보드 1위까지 올랐고요. 네. 바로 시다가렛이라는 여성 네. 싱어송라이터
1: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
0: 네. 목소리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글렌 발라드하고 네. 공동 작사 작곡한 곡을 받아서 불렀고요. 노래의 의미도 그렇고 뭐 특히 이 당시는 뮤직비디오가 MTV가 막 개국해서 이제 80년대 MTV 인기가 워낙 높을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이 Man in the Mirror 뮤직비디오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송출되면서 20세기를 빛냈던 아니면 영향력 있었던 위인들, 유명 인사들이나 사건들을 약간 편집해서 쭉 20세기 현대사를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로도 사랑을 받고 있고요. 뭐 세상을 바꾼 노래 하면 이제 언제나 순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1: 손꼽히는 순위 안에 꼽히는
0: 곡이 되겠습니다. 이 시다가렛은 여기서 작사 작곡에 참여했지만 이 배드라는 음반에서는 I Just Can't Loving You를 네. 듀엣으로 같이 맞아요. 불렀죠. 네. 마이클 잭슨이 듀엣으로 부른 곡이 몇 곡 있지만 여성 가수하고 부른 곡은 아마 가장 인기 있을 때는 이 곡이 아마 유일한 것 같거든요.
1: 그렇군요.
0: 이 노래도 좋고 명곡들이 많이 있는 음반 바로 이 배드 음반이 되겠습니다.
1: 그 잠깐 그냥 장난스럽게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건데 그 워낙 메탈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아마 마이클의 문워크가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그 예. 네. 그 많이 따라했잖아요.
0: 다 따라했죠. 예. 네.
1: 근데 그 약간 중학생 무렵이셨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연습하셨나요? 문워크 같은 거.
0: 그때 뭐 누구 안 한 게 아니고 전 반에서 네. 모든 학생들이 복도의 벽을 잡고
1: 맞아요.
0: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하셨구나.
0: 그 잘하는 친구 따라서 네. 한 동작 한 동작을 이제 알려주고 네. 저희들이 이제 벽에 기대서 하는데 잘 못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잘 못하는.
0: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미리스에 나왔던 에드워드 반 할렌의 기타 연주를 더 좋아했었어요.
1: 열광하셨구나. 네. 기타 연주 춤보다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SNS 보면은 그 기타 챌린지 하면은 꼭 이 40년도 더 된
1: 네. 벌써
0: 그렇죠 연주. 고인이 된 에디 반 할렌의 네. 기타 솔로를 많이들 카피해서
1: 맞아요.
0: 영상을 올리곤 하더라고요.
1: 네. 그 얘기도 또 복잡한 스토리가 있던데 우여곡절이 있던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뵐게요.
0: 네.
1: 아니구나. 이거
0: 연주한 주셨는데. 사람. 중요한 걸.
1: 예, 마이클 잭슨은 원곡을 듣는 게 아니니까 예, 연주자 소개를 또 해주셔야죠.
0: 네, 예. 이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를 연주하는 팀은 도키 브라더스.
1: 네네네.
0: 이 크리스민 도키, 그다음에 닐스란 도키 네. 형제인다, 친형제인데요. 그 베트남과 네덜란드, 그러니까 아버지는 베트남이고요, 어머니가 네덜란드인데요. 혼혈로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다 버클리 유학 갔다 와서 뭐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네. 두 형제가 형제만으로 이루어진 팀을 결성해서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연주가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네. 원곡의 분위기를 잘 내고요. 중간에 약간 펑키한 기타 솔로가 등장하는데요. 그 기타가 바로 존 스코필드.
1: 너무 좋더라고요. 닐스와 크리스 민도키 형제 연주 그리고 존 스코필드의 기타 피처링으로 또 Man in the Mirror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라

0: 났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삭막한 빌딩 숲이거나 캄캄한 방 안이라는 생각이 들 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눈부신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 사랑하는 사람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상쾌한 공기를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 바닷가 앞에 와 있나요?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상상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근육 힘이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내 하루가 너무 정신없고 지칠 때 시원한 바다, 반짝이는 야경, 달콤한 간식을 떠올리는 상상. 가끔은 이런 상상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 마음속 상상 버튼을 제대로 눌러보려고 합니다. Hello, I'm DJ 진진. Who makes you happy with imagination?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라는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 네, 첫 곡으로는 선우정아님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네,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하고 싶을 때, 괴로운 순간을 잠시 잊고 싶을 때, 혹은 잠시 일하다 한눈을 팔고 싶을 때 우리 항공이들은 어떤 상상을 하나요?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요, 저는 상상을 정말 좋아하고 상상을 해서 친구들이랑 만약에 게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저는 극한의 N이기 때문에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좀 했던 상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요, 그 제가 말을 탄 느낌을 상상을 하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실선과 점선이 있잖아요, 그 도로에. 그 점선을 따라서 제가 점프를 하는, 마치 게임을 하는 상상을 하면서 도로를 보면서 달렸고, 저는 뭐 만약에 호수나 이런 데 가게 된다면 여기 안에는 엄청 거대한 그 괴물이 살고 있지 않을까, 호수에 막 뭔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무서운 상상들을 좀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건물 을 보면 스파이더맨이 돼서 막 거미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상상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과거 또는 미래로 간다면, 저는 과거로 갈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일을 뭔가 시원섭섭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항상 약간 완벽주의자라서 준비한 거를 제대로 못했을 때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것 들이 좀 후회가 남는 경우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좀 더 이런 부분을 보강해라, 가수로서 너무 춤만 몰두하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춤을 그렇게 오래 췄으니까 가수로서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장소 또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일단 상상만 해도 좋아지는, 그 마음 편해지는 느낌은 에메랄드빛 바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그럼 파라솔 이렇게 딱 밑에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그냥 그 바다를 보고 있고, 그 바다에서 주는 그 힐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바닷가를 항상 힘들 때마다 상상을 하는데 그때마다 좀 행복해지는 것 같고, 음식을 좀 저는 보자면 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스테이크를 상상만 해도 그 이렇게 쫙 썰었을 때 그 흘러나오는 육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냥 그런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건 저는 스테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상상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떠올리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즐겁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상상 하나만으로 행복을 잔뜩 모아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돌 한국어에서는 여러분의 행복 가득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K전래동화 극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효의 민들레,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이번 코너는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K전래동화 극장에 다시 돌아오신 성우 송준님, 강인아님 어서오세요. 웰컴!
1: 네, 안녕하세요.
2: 웰컴백! 다시 인사드리는 쭈리쭈리쭈 송준!
1: 스트롱미 헤라입니다.
0: 요호! 지난주. 이야, 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시는 두 분이 안 계셔서 너무 허전할 뻔했지만 성우 강영호님과 박지음님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2: 나.
0: 아. 뭐 그래도 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2: 아, 저희도
1: 아니,
2: 너무
1: 서운할 뻔했어요. 야,
0: 제가 역시는 역시다 라는 말을 이때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세상에나.
2: 감동 그 자체.
0: 역시 원조는 또 선배는 또
2: 오늘 저 생일인가요 저희?
0: 자, 아무튼 저희가 오프닝에서 상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릴 때 상상이나 공상 좀 많이 하시는 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특히나 약간 좀 공포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 괴담 같은
0: 맞아요,
1: 거
0: 맞아요.
1: 막 들으면 막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머리 감다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 갑자기 뭔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맞아, 느낌을 맞아, 받으면 맞아, 맞아. 뭐 위에 귀신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있다고 막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괜히 감다가 막 머리 맞아. 막 효효 하고
0: 괜히 혼자 나와!
1: 그러니까 누구야?
0: 누구야?
1: 봐라 나와! 누구야? 이러고 맞아요. 그랬었죠. 네.
0: 저는 머리를 감을 때 그 공포영화에서 나왔

0: 어떤 장면인데 머리에 이렇게 손이 자라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막 떠오르면서 막 머리를 감다가 누가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막 소름 돋는.
1: 너무 싫어요.
0: 근데 등골이 오싹 하잖아요.
2: 저도 또 공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문틈이 열려 있으면 꼭 상상을 해요, 맨날. 지나가다가 특히 막 화장실 같은 게 문틈이 열려 있을 때가
1: 맞아,
2: 있어요.
1: 맞아.
0: 맞아요.
2: 괜히 한번 슥 한번 보고
0: 맞아, 맞아.
2: 없지? 다시 가고 이제 갑자기 방문 내가 열었었나?
0: 맞아.
2: 아, 안 열었던 것 같은데
0: 내가 연기 아닌 것 같은데.
2: 어떡하지?
0: 맞아.
2: 이런 상상은 진짜 좀
0: 맞아,
2: 많이
0: 맞아.
2: 해봤던 것 같아요.
0: 저도 그 문에 대한 공포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문이 안 닫혀 있거나 이러면 아예 활짝 열려 있거나. 근데 그 틈새가 약간 있으면 온갖 상상을 하게
1: 맞아,
0: 되는 것
1: 맞아,
2: 그니까요.
1: 맞아, 맞아, 맞아,
0: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아예 다 열거나 아예 닫거나.
1: 닫거나.
0: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빛 새어 나오는 게 너무 예민하니까. 네, 그 사이로 나오는 빛을 보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열고 잡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본업으로 돌아가서
2: 네.
0: K 전래 동화
2: 절레
0: 아 전래 전래 전래 동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깊은 산속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4: 거기 지나가는 선배님, 제발 날좀 살려주시오.
5: 어이구, 호랑이잖아. 그런데 널 구해줬다가 네 놈이 날 잡아먹기라도 하면 어떡하느냐? 예끼놈, 누굴 속일라고?
4: 제가 아무리 짐승이라도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꺼내만 주신다면 평생 종이 되어 밭도 갈고 집도 지키겠습니다.
5: 어허, 호랑이 주제에 슈렉 고양이 눈빛을 하다니 반칙이구나. 에이, 모르겠다.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아니 호랑이 하나 살린다 쳐야겠다. 이놈아, 사다리를 내려줄 테니 올라오거라.
3: 이렇게 선비의 도움으로 호랑이는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4: 순진한 놈, 그걸 믿다니! 내 구덩이 안에서 며칠을 굶었더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고놈, 참 만나게 생겼구나!
5: 네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4: 인간이 나를 잡으려고 저런 구덩이를 팠는데 은혜를 갚으라고! 좋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지 어디 한번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보자.
3: 그리하여 선비와 호랑이는 길가에 서 있는 소나무에게 첫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5: 소나무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글쎄 저놈의 못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6: 호랑이의 한 표요? 인간들은 우리를 맨날 도끼로 찍어대지 않습니까요? 호랑이가 먹어도 쌉니다, 싸!
4: 보았느냐? 1대 0! 자, 이제 두 번째 재판이다. 오, 마침 저기 소가 오는구나.
5: 황소야, 황소야. 내 억울한 말좀 들어보거라.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내가 구해줬단다? 근데 저놈이 나를 먹겠다고 하는구나. 나쁜 호랑이가 맞지 않느냐?
7: 나도 호랑이의 한 표. 인간들은 실컷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다가 늙고 병들면 결국 버리잖아. 인간이 더 나빠.
4: 2대 0. 이제 공정한 판결도 끝났겠다.
3: 호랑이가 무시무시하게 선비한테 다가설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토끼가 나타났는데요?

0: 제가 마지막 재판을 해볼게요. 현장 검증부터 가볼까요? 오랑이님, 어떻게 있었다고요?
1: 좋다. 자, 잘 보거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는 거지. 근데
2: 그러자 토끼가 재빨리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0: 아유, 뭘 멍하니 계십니까? 어서 사다리를 치우십시오. 어서요, 하미야!
3: 그렇구나. 경찰!
1: 아니, 대화로 풀자고.
0: 은혜를 모르는 맹수에게 베풀 처비는 없지요. 이제 저런 동물은 구해주지 마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3: 그래, 토끼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2: 토끼의 지혜 덕분에 목숨을 건진 선비는 다시 길을 떠났고, 욕심 많은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 갇혀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4: 야!
5: 네! 너무 재밌네요.
4: 전래 동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약간 영화 한 편 보는 약간 그런 느낌.
6: 그렇죠.
4: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는 전래 동화였습니다. 자, 오늘 K전래 동화 극장에서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 네, 위기에 빠진 선비를 영리한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서 도와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재판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낸 전래 동화로 유명하죠.
4: 그렇죠. 진진이 같이 읽어드렸죠.
5: 네.
4: 흥미진진하게. 네, 저는... 저는 이쯤에서 두 분께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약간 결정을 할 때 사실관계를 모두 따져보고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나는 내 감으로 가, 약간 이런 편인지.
5: 저는 감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경험이 좀 약간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약간 경험도 약간 결정을 할 때 그 베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테트리스 쌓듯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결정할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안 될 것 같아도 고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4: 어쨌든 이것도 경험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혜나 성우님은요?
2: 저는 좀 최대한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고 따져보는 편이에요. A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뭔가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건 뭘까,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고, 특히 그럴 때가 좀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나한테 지금 당장 거? 필요한 게 맞아? 지금 이 가격에 구매하는 게 너 정말 맞다고 생각해? 너 이거 사봤자 당장 안 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네. 음식 같은 거 사 먹을 때는 그냥 바로 결제해버려요. 네, 왜 그럴까요? 저는
4: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의식주 관련해서는 네. 저는 돈 쓰는 거 사실 아까워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5: 그렇죠.
4: 남을 맞아요. 위해서 뭔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열심히 하는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현명한 답변 감사합니다.
4: 저는 그래서 약간 후자의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경험을 토대로. 그냥 만약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 내 경험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저는 또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으로 했을 때 후회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동화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억울했던 순간.
5: 있죠. 때는 바야흐로. 제가 어릴 적이었는데요. 네. 저는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 평상시에 되게 성실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노는 걸 좋아했던 그런 친구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놀러 나가고 막 오락실 가고 막 이랬었는데 컴퓨터가 한 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안 했는데 네. 형이 게임을 한 거예요.
4: 네.
5: 근데 저한테 누가 했어? 이러니까 동생이 했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2: 아이고.
5: 근데 저는 진짜 아니다. 나 게임 안 했다. 너무 억울하다. 이랬는데 형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어? 아하. 너가 해놓고 맞아, 그러면 안 되지.
2: 맞아. 억울하다, 억울해.
5: 진짜 그 기억이 네. 아직도 생각이 너무 그쵸. 많이 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4: 그때 이후로
5: 네, 해도 뭐 나가서 같이 하거나 집에서는 그것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0: 그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네. 있으신 거죠.
1: 그래서 집에서 제가 뭘 안 하나 봐요.
2: 이렇게 네. 이유를
3: 그러니까 네. 아. 진짜를 버리다 집에서 나가야겠어
1: 나가야겠다 이러면
0: 저 역시도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게임을 거의 매일 했었는데 네. 이제 엄마가 너 공부하고 숙제 다 하고 게임해 아. 그게 조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먼저 다 했어요. 네. 근데 게임 그러고 나서 엄마가 게임 하라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다 했어 라는 얘기를 안 하고 아, 아. 게임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아, 네. 다 했으니까 야 너 컴퓨터 꺼.
1: 아, 안 돼.
0: 너 왜 공부하라 그랬는데 숙제 안 하고 게임해.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평소에 행실이 중요하다.
2: 아니, 두 분이
0: 평소에 네. 네. 저도 왜냐면 저희 형도 항상 성실하고 형은 아. 공부 쪽. 아. 네. 저는 이제 일탈 쪽을 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저는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나한테 그냥 내가 혼나더라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일탈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억울할 때 바로 얘기를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좀 참았다가 나중에 이거 좀 감정이 사그라들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이런 편이신지.
1: 저는 놀랍게도 네. 안 참을 것 같잖아요.
0: 어? 아니요 정말 참으실 것 같은데요?
1: 아 그런가요? 저는 참는 편입니다. 아니 반전이 없었네요. 저는 나름 이제 좀 안 참게 생각하시려나 했는데
0: 전혀
1: 저는 좀 약간 참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해봤자 그 당시 안 풀릴 거란 걸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뭔 얘기인지 알죠.
1: 오히려 그냥 아니야 내가 좀 참자 그러면 상대방도 수그러들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좀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참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역시 송준성우님은 확신의 웨이드상이에요. 물처럼 뭔가 이렇게 흡수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해결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그쵸. 불은 너무 뜨거워요.
0: 해나님은요?
2: 근데 저는 약간 그 스스로 약간 자기 검열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내가 지금 이게 억울한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좀 상황 판단을 좀 해야 돼서 당장은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바로 얘기는 못하고 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 싶으면 얘기하는 타입이에요.
0: 오히려 네. 딱 컴해지시는구나. 약간 화가 나면 이거 생각하고 이거 맞나?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
2: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저는 어릴 때는 뭔가 송준님처럼 이렇게 담아도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뭔가 과정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합이 맞으니까 서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러 제가 간 건데 결과를 못 갖고 오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물론 불과 불! 야! 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의견 어필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하고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생의 노래예요. 막내가 앨범을 냈거든요. 우와. 여러분 망관부하고요. 윤사나의 플러스 원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조금 전 K전래동화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1: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선비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였습니다.
2: 제가 아무리 짐승이라도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3: Today's Korean word is 은혜. It means help or kindness that makes someone feel grateful. In English, it is called grace.
0: 네, 오늘의 한국어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 있을까요?
4: 아, 저는 네. 이 자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이게 해주신 제작진분들과 스페셜 DJ 젠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yeah. 네,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이죠, 저한테.
0: 그렇죠.
4: 야, 네, 저한테 있어서 너무 사실 네. 고마웠던 분들이 왜냐면 예전에 그 추억들이 저는 진짜 요즘 에너제틱하게 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오. 그때 있었던 일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면서 아 되게 재밌게 했었구나.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좀 더 여유로울 때 이제 이걸 같이 하다 보니 그때가 그리웠었구나를 한 번 더 실감나게 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0: 저도 공감이 가는 게 그때가 그리운 감정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있다가 여기 오니까 느껴져요.
1: 맞아요.
0: 아, 이때가 너무 좋았구나.
1: 맞아요.
0: 이때가 너무 행복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헬라님은요?
1: 아, 이 타이밍에 고마운 사람을 송준으로 꼽기가 아주 민망해졌는데 왜냐하면 살짝 좀 부끄러워졌거든요.
0: 그쵸.
1: 하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왜냐하면 네. 그 이게 제가 집에서 회사까지도 약간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극회 행사 같은 거를 갈 때도 거리가 좀 아무래도 멀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차가 없다 보니까 좀 이동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송준 성우께서 정말 귀찮은 기색 없이 당연하지 태워줄게 라고 선뜻 막 얘기를 해줘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4: 이야. 아,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0: 칭찬은 받을 때 받아야 돼요.
4: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1: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고마워하겠어요.
0: 이거 평소였으면 사실 얘기하기 나 부끄럽잖아요.
4: 그렇죠.
0: 이게 둘이 있을 때 오빠 고마워 라고 얘기하기 되게 민망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아돌 안에 나와서 이렇게 편한 분위기 딱 집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으며
1: 네.
0: 얼마나 좋게요.
1: 아, 좋아요.
0: 자, 고마운 마음을 좀 잘 표현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나 이거 좀 부끄러운데 하시는 편이신지.
4: 저는 고마움 거의 200%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마운 거에 대해서 약간 감추는 건 없는 것 같고 고민을 하는 게 하나는 있어요.
0: 뭐죠?
4: 근데 이게 고마워하는 게 어쩔 때는 물질적인 게 포함될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4: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지만 근데 말로

0: 플러스하는 고마움은 편한데, 이런 거할때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그래야 좀 그런 부담을 안 갖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고마움을 표현할 때.
1: 약간 어쨌든 물질적인 걸 받아야만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0: 맞아요.
1: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것도 많이 받아요. 뭐 선물이라든지. 네,
2: 맞아요.
1: 근데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주고 싶지도 않아요.
2: 맞죠, 그쵸.
1: 네, 그냥 조그만한 거를 줘도 그 사람이요, 아 고맙다, 이거 진짜 나 필요했던 건데, 또는 아니면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고 내가 이렇게 사줬냐라고 하면 막 뭐라도 사주고 싶죠. 네,
0: 그럼요.
1: 선뜻 그렇게 줄수 있는데 고마워. 여러분, 주는 사람도,
0: 황당하잖아요.
1: 뭐야, 이거. 주는
2: 맞아요.
1: 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을 정도로 민망한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200%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혜라님은요?
2: 어렸을 때는 좀그 고마움 표현을 좀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나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뭐이 정도는 뭐 당연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그쵸.
2: 근데 이게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세상에 당연한 일은 정말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좀 뭔가 조그만 일이더라도 고마운
1: 맞아요.
2: 감정이 들면 너무 고마워라고 바로바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1: 맞아요. 이게 역체감이라고 하죠. 받다가 안 받아봐야 고마운 걸 알아요.
0: 그쵸.
2: 맞아요.
1: 저희가 아도란을 안 오다가 이 자리에 왔을 때그 감사함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저는 그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고민 상담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첫 번째로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항상 심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자세, 약간 스탠스가 달라지면 고마움을 표현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당연한 게 아니니까 고마운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항공이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채우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0: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 그 어딘가에 놓인 당신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드립니다.
1: We'll turn your ordinary or extraordinary day into a sparkling star.
2: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요.
0: 뽁뽁뽁 클럽!
1: At Bokbokbok Club, we are here to celebrat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No matter what you've done, we'll give you a big round of applause. You can send us your stories via social media account EBS FM Korean.
0: 네, 첫 번째 칭찬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28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오늘은 제 일을 통해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1: Today was truly meaningful because I was able to help someone achieve their dream through my work. Seeing that person look so happy made me feel incredibly happy as well.
0: 네, 뭔가 이게 뜻하지 않은 도움이나 이런 네. 것들을 딱 받았을 때도 좋고 줬을 때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3: 네.
0: 사연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이 하루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2: 네.
0: 내가 뭔가 꿈을 이루는데 내가 약간 동조한 느낌.
3: 아.
0: 네. 약간 내가 도와준 느낌.
3: 뿌듯하죠.
0: 이런 뿌듯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좀 내가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재능 기부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3: 저는 좀 미약하지만
0: 네.
3: 그 저는 이제 합격한 공채 성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주위에 아직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안 됐던 친구들이 있어요.
0: 네.
3: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뭐 파일을 같이 들어줄 수 있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친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평상시 수업 자료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보면서 체크도 해봐주고 그런 식으로 나름 재능 기부하면서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0: 회장님은요?
2: 저는 그 성우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시중 은행 중에 한 은행에서 약간 목소리 재능 기부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대국민 오디션 마냥 이게 그 현장에 가서 오디션을 좀 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냥 해봤는데 그게 된 거예요.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 그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글을 읽어주는 그거였는데 이게 뭔가 합격을 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도 뭔가 내 목소리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뭔가 되게 엄청 뿌듯하고 나 그러면 성우 한번 해봐도 될까? 하고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0: 진짜요? 네. 그게 계기구나.
2: 네.
0: 대박이다. 그래서 아마 엘리자님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네.
0: 내가

0: 갖고 있는 걸로 뭔가 남을 도왔을 때그 뿌듯함으로 아마 뜻깊은 하루를 좀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엘리자님께 칭찬송 불러드려야겠죠?
1: 네.
0: 5, 6, 7, 8.
2: 잘한다, 잘한다, 엘리자! 잘한다, 잘한다, 뽁뽁뽁!
0: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er JJ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 며칠 동안 좀 멈춰있는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의욕이 생겼다.
4: For a couple of days, it felt like there was no progress. But today, I feel energized and motivated again.
0: 야, 저는 이걸 동굴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마다 동굴 시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동굴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침대랑 그냥 친구가 되고 싶고 그냥 베개와 이불 속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근데 이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치. 이 감정이라는 거는 항상 롤러코스터처럼 네. 막 좋다가도 그냥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그쵸.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되는 것 같아요.
5: 아, 나 왜 이러지?
0: 나 오늘 뭐가 있었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네. 네,
0: 그냥 사람이니까. 감정이 좋았다면 그거를 뭔가 약간 리바운드처럼
1: 아.
0: 네, 좋았다면 안 좋고 이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유를 아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마음에 캥기는 게 있나 뭐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약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그냥 나는 지금 동굴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3: 아.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이 뭐 재차 얘기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힘든 거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저한테 뭐 얘기를 잘 들어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플라워 JJ님이 오랜만에 다시 의욕이 생겼다 라는 말은 이제 동굴 밖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와우.
0: 두 분은 약간 그런 적 있으십니까?
1: 저는 이게 그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막 이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 이런 게 이제 막 학술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네. 전 비가 오면 그렇게 텐션이 비가 오면 그렇게 떨어집니다.
0: 추적 약간 이렇게 되는 날
1: 약간 지친 달팽이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0: 뭔지 알죠.
3: 맞아요.
0: 민달팽이여가지고 이렇게 물에 젖은 민달팽이 같은
3: 맞아요,
0: 느낌
3: 맞아요.
0: 혜라님은요?
3: 아니 근데 뭐 저는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아무것도 하기 싫고
0: 그쵸.
3: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0: 아~
3: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0: 맞아요.
3: 있다 보면 약간의 에너지가 생기는 타이밍이 있어서 그때 움직이면 맞아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때를 위해서 저는 동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 네.
0: 어쨌든 정말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쉬어줘야 된다.
1: 그쵸.
0: 또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닌 걸 우리 플라워 JJ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굴을 탈출한 플라워님에게 칭찬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로 갈까요?
1: JJ!
0: JJ가 뭔가 입에 딱 붙는 느낌인데
1: 좋습니다.
0: 자, 5, 6, 7, 8
2: 잘한다, 잘한다, JJ 잘한다, 잘한다, 뽁뽁뽁
0: 네, 뽁뽁뽁 클럽에 참여해주신 모든 항공이들에게 감사하여 말씀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청취 소감 또는 사연 보내주세요. 네,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3: 말도 안 돼요.
0: 말도 안 되죠.
1: 갑자기 쳐져요.
0: 그렇죠. 갑자기 저기 아주 산꼭대기에 있다가 하산한 느낌이에요.
1: 아~
0: 네. 아무튼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끝곡으로는 페퍼톤스의 땡큐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2: 안녕.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어제는 뜨거운 햇빛에 막 땀이 줄줄 나서 양산이 꼭 필요했던 날씨였죠. 그런데 오늘은 비 예보가 있어서 또 양산이 아니라 우산을 챙겨야 하는 날씨입니다. 날씨 한번 참 변덕스럽죠. 그런데 양산을 고를 때 색도 중요합니다. 이 빛을 반사하고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바깥쪽은 밝은색, 안쪽은 어두운 색인 양산이 햇빛 차단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어제는 양산, 오늘은 우산, 정말 바쁜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다들 우산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Elvis Presley, Burning Love.

5월 26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2026님이요. Good evening. 우양산의 계절. 여름은 정말 들고 다닐 게 은근히 많아요. 하셨습니다. 저 고백합니다. 저 여태껏 그냥 큰 건 우산, 작은 건 그냥 무조건 양산 이렇게 생각했어요.

0: 자, 이 양산을 쓰던가 아무튼 쓰든가 선스크린을 바르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일단 더위도 더위인데 또 피부도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분들 특히나 고집 그만 부리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제니 러브스 뮤직님이요. 오늘도 왠지 쌤 오시겠죠? 그 얘기를 하니까요. 왠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양산도 꽃무늬, 우산도 꽃무늬, 장화도 꽃무늬, 벽지도 꽃무늬일 것 같은 우리 크리스틴 쌤.
1: 네. Good evening, everyone. Okay, mm-hmm. I have a surprise for you.
0: What is that?
1: Wednesday. Mm-hmm. That is all not true.
0: Oh, 아니에요?
1: Yeah.
0: 꽃무늬가 아닙니까?
1: Just clothes.
0: Oh.
1: You know the other stuff?
0: Right.
1: Yeah.
0: Even 양산이나 뭐 그런 umbrella.
1: Okay, 일반, maybe umbrella.
0: 그런, okay. Maybe umbrella. See, okay. I told you. Okay. 하나는 맞았잖아요.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At his Memorial Day address, President Trump honored U.S. troops killed in Operation Epic Fury against Iran, declaring Iran must never be allowed to have nuclear weapons. As peace talks enter their final phase, he reaffirmed that stripping Iran of its nuclear program remains the top priority.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로 희생된 미군들을 추모하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판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1: The Pentagon has released its second batch of declassified UFO and UAP files, featuring witness accounts from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sensor footage, and NASA audio recordings. The official disclosure website has now topped 1 billion views worldwide since its launch.
0: 미국 국방부가 UFO, UAP, UAP 관련 기밀 자료 2차 공개분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군 관계자 증언, 미군 센서 영상, NASA 녹음 파일 등이 포함됐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개설 이후 전 세계에서 10억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1: Thousands took to the streets in Madrid as soaring housing costs, fueled by short-term rentals, migration, and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 have priced locals out of the market. Protesters are demanding the government take real action to tackle the deepening housing crisis.
0: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치솟는 주거비에 항의하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단기 임대 증가와 이민자 유입,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이 맞물리면서 현지 주민들이 사실상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갈수록 심화하는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BBC Health spotlighted breathwork as an emerging wellness trend, showing how conscious breathing can ease tension and calm the mind. Experts say that simply inhaling slowly through the nose and exhaling fully can help reduce stress and anxiety while keeping the nervous system in balance.
0: 영국 BBC Health가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몸의 긴장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 요법을 새로운 건강 관리법으로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불안 완화와 자율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At his Memorial Day address, President Trump honored U.S. troops killed in Operation Epic Fury.

0: fury against Iran, declaring Iran must never be allowed to have nuclear weapons. As peace talks enter their final phase, he reaffirmed that stripping Iran of its nuclear program remains the top priority.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로 희생된 미군들을 추모하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판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메모리얼 데이죠. 그러니까 미국 버전의 현충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 핵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최근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 문제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우선순위 면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차 또 강조를 한 거죠. 그렇죠?
0: And one difference that we should note is that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firm about the fact that U.S. needed to take that uranium and get rid of it themselves. So Trump was saying, okay, U.S., we're going to take care of their uranium, okay? Now he's a little bit open to the idea of letting the Iranians destroy the uranium on its own soil. So this is a key difference right now.
1: 약간 얘기가 바뀐 거네요.
0: Yes.
1: Okay. So 우라늄 그 고농축 우라늄 얼마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이제 직접 우리가 가져가서 폐기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가져가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거기에서 좀 내부에서 이란 내부에서 폐기하는 것도 뭐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히게 된 거네요. 오케이. 자,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 협상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자, 한 문장씩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At his Memorial Day address, President Trump honored U.S. troops killed in Operation Epic Fury against Iran, declaring Iran must never be allowed to have nuclear weapons.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로 희생된 미군들을 추모하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강조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Memorial Day address에서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Right? 여기서 주소는 아니죠. Address는 아니죠.
0: Okay, so let's talk about that because the pronunciation is very different.
1: Right.
0: So the verb, we have the verb form of address, which is address.
1: Right.
0: Okay. And then also the noun form in this case is also address.
1: Okay. So 연설하다 그리고 연설.
0: Yes.
1: 근데 address네요.
0: Yes.
1: Right?
0: So 주소 is address.
1: 아, 주소 is address. 앞쪽에 좀 강세가 많이 가네요.
0: That's
1: 그거는.
0: Right. Yeah.
1: 그래서 여기서 할 때 Memorial Day address. 그러면은 이거는 주소가 돼버리니까 address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0: Yeah, you got to be careful.
1: Right.
0: So of course that is a formal speech that is delivered to the audience. And Memorial Day is a big holiday. It's a federal holiday, and as you mentioned before, it honors military personnel who died in service. So yeah, he made a speech. Addressed to the U.S. public.
1: 그 연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그 nuclear weapons는 allow가 될 수가 없다.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나저나 killed in Operation Epic Fury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딘가에서 killed in 됐다. 그러니까 killed in action 이런 표현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Right?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런 작전 수행 중에 희생을 당하거나
0: That's right. 그런 것들 얘기하죠. That's right. They were soldiers and they were fighting the enemy and they were killed in action.
1: Okay.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0: As peace talks enter their final phase, he reaffirmed that stripping Iran of its nuclear program remains the top priority.
1: 최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판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peace talk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오래 가다 보니까 final phase에 접어들었다고 나오네요. Right.
0: Okay. So we've talked about words like preliminary, right? Talks. If something is in the final phase, phase simply means stage.
1: Stage, okay.
0: Right, okay, a specific stage. Mm-hmm.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Pentagon has released its second batch of declassified UFO and UAP files, featuring witness accounts from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sensor footage, and NASA audio recordings. The official disclosure website has now topped 1 billion views worldwide since its launch.
0: 미국 국방부가 UFO, UAP 관련 기밀자료 2차 공개분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군 관계자 증언, 미군 센서 영상, 나사 녹음 파일 등이 포함됐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개설 이후 전 세계에서 10억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근거로 지난 8일 PURSU라고 하죠. Presidential Unsealing and Reporting System for UAP Encounters라는 이름의 공식 사이트를 개설을 했대요. 그리고 1차 자료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2차 자료를 공개를 했죠.
1: Yeah. Right. So, Sam, before I get into the UFOs,
0: yes, yes.
1: I just want to say that King Edward

0: the third. Uh-huh. That was just an example that he was not stripped of the title, but he abdicated the throne. He gave up. He said, I don't want to be king anymore.
1: Okay. 그래서 so, 거기서 억지로 strip한 건 아니다.
0: That's right. 알겠습니다. But you can be stripped of a title.
1: 대신에 그 덕분에 strip이 완전히 들어왔어요.
0: Okay.
1: 네, 그 표현
0: right.
1: 완전 들어왔습니다.
0: All right. So now we have our second release.
1: Yes.
0: We had that first release, the first batch. A total of 50 files have been made public, including videos and documents. And the Defense Department is just saying that this is only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kay.
1: 어, 그냥 정보 제공만을 위해서 그냥 올려놓은 거다.
0: Yeah, we are just providing information. Whatever you decide to believe or not believe, that's up to you.
1: All right. So 이게 UAP다, 이거 UFO다 하는 거 결정하는 거는 당신의 몫이다. 그냥 우리는 그냥 파일만 올린 거다.
0: Yeah.
1: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Right. So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3차 자료 공개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근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은 밝히진 않았다.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0: The Pentagon has released its second batch of declassified UFO and UAP files, featuring witness accounts from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sensor footage, and NASA audio recordings.
1: 미국 국방부가 UFO, UAP 관련 기밀 자료 2차 공개분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군 관계자 증언, 미군 센서 영상, NASA 녹음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Pentagon, the Pentagon,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죠. 그러니까 release를 했는데 이제 뭔가 공개를 했어요. It's second batch of declassified UFO and UAP files. Declassified 된 것은 이제 극비였다가 비밀에서 이제 풀려진 이라고 우리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의 second batch라고요?
0: Okay, so we've talked about the word batch. Remember the batch of cookies?
1: Yes, yes.
0: Okay. Okay.
1: 한 약간 묶음이죠.
0: Yes, 네. that's right. So a batch is a group or a set of. And usually you do feel like if you say batch, there's going to be a first batch, obviously.
1: Right.
0: But a second or a third batch. That there's going to be more coming.
1: Okay.
0: And now we have our second group of, you know, videos and documents.
1: 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second이 나왔으니까 first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음 것도 possibly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atch라고 하는 걸 쓰는 거 보니까 단 하나의 뭐 파일 덜렁 하나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묶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몇십 개가 됐든 간에, 그렇죠?
0: Yeah. So right. we can use this in a company where they're making shipments, exporting goods. Well, they can't send it all at once. It's too much.
1: Right.
0: So they'll send several batches. And so on the email, you could say, okay, we sent your second batch on Monday.
1: 아, 뭔가 대량으로 주문을 해버리면 한 번에 가기 힘드니까 batch로 나눈다고 하는군요. 하나의
0: Oftentimes,
1: 묶음으로.
0: Okay, yes.
1: very nice. 자, 그리고 witness accounts from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feature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런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군 관계자들 personnel 전에 나왔었죠.
0: Yes.
1: 네, 뭔가 관계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witness accounts라고 얘기를 했는데 witness는 알겠는데 accounts를 쓰니까 왠지 savings accounts 뭐 이런 생각이 나고
0: yeah email account right,
1: right? Okay. 전혀 상관이 없죠.
0: In this context it means specifically that they are descriptions or reports. And what's special about these descriptions and reports is that it is based on direct observation. It's when you say it's a witness account, oh, they saw it with their eyes.
1: Oh, okay.
0: Yeah. It is not just a story. It is based on, it is a first-hand experience.
1: 아, 굉장히 그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가 강력하게 들어간 단어네요. So witness account라고 하는 것은 어, 돌고 돌고 하는 소문이라기보다는 진짜 본 것 이런 느낌. 그래서 목격자 증언이나 목격담을 얘기를 하겠네요.
0: Yes.
1: 근데 조금 어, 힘이 실려 있는 거죠. 어, 약간 진짜 같다라는 거가.
0: I mean that's why witnesses are so important in court. You know, in trials.
1: Okay.
0: Right? They're the ones who saw it or heard it, and so in this case, it's an account. It's their account, which means it's their story based on what they saw.
1: Alright. So 사실 account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뭐 은행 계좌라든가 뭐 이메일 계정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description이라든가 report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0: 근데 그게 witness의 거니까 목격자의 증언이나 목격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나저나 sensor footage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footage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발이랑 상관이 없고요. 발 아닙니다. 이거는 영상을 얘기를 해요. 특히나 좀 짧은 영상 같은 것을 foot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The official disclosure website has now topped 1 billion views worldwide since its launch.
0: 관련 홈페이지는 개설 이후 전 세계에서 10억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와, 저도 가서 너무 보고 싶은데요. 저도 한 10번, 100번 돌려서 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관심이 많은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The Official Disclosure Website이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Disclosure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Now, if you look at this word, it's dis and then closure. It's one word.
0: 네.
1: Closure is something that's closed. But D-I-S means not, away from.
0: All right.
1: So it means that something was closed, hidden before, and now it is opened.
0: 공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Yes.
0: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혹시 너 do you need 뭐 closure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좀 제대로 닫을 필요가 있냐? 그럴 때 했던 거 반대네요. Right?
1: It's
0: 닫혔던 게 열리니까.
1: So, yeah. So basically, sometimes it's like, I don't want to disclose that information, people say.
0: Right.
1: Means I want to keep that information secret. So we use this, native speakers use this word disclosure and disclosed quite a lot.
0: 아, 오케이. 뭐 나만 알고 싶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가 되겠네요. 그거를 공개하는 거니까.
1: That's right. If you disclose anything, it means something that was hidden and then you let everybody know.
0: All right. So 그런 official disclosure website이라고 하면 그런 뭐라고 할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 뭔가 폭로하는 기밀을 해제하는 그런 웹사이트인 거예요. 근데 그게 1 billion views를 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탑한다는 것은 그것을 넘기는 거, right? 뭔가를 이기는 것을 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1: Yeah.
0: 뭐, 누가 괜히 기록 세워놓고서 who can top i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Right? Okay, so 여기서 탑은 넘기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Pentagon has released its second batch of declassified UFO and UAP files, featuring witness accounts from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sensor footage, and NASA audio recordings. The official disclosure website has now topped 1 billion views worldwide since its launch.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Thousands took to the streets in Madrid as soaring housing costs, fueled by short-term rentals, migration, and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 have priced locals out of the market. Protesters are demanding the government take real action to tackle the deepening housing crisis.
0: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치솟는 주거비에 항의하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단기 임대 증가와 이민자 유입,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이 맞물리면서 현지 주민들이 사실상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갈수록 심화하는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페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빠르게 경제 회복세를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폭발적인 관광 수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가 현지 주민들의 극심한 주거난으로 이어지니까 시민들이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게 됐다 하고 나선 거죠. 그렇죠?
1: Yeah, this is a huge problem because last year alone 97 million foreign tourists visited cities all throughout Spain, especially like Barcelona, Madrid, very famous places, and Valencia. And so the people who own the houses said, wait a second, you know, I can make more money by doing short-term rentals on that place, air, so-and-so.
0: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네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장기 월세로 두는 게 아니라
1: I can make double.
0: 잠깐 잠깐 대신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가면 이상하게 같은 돈을 써도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지잖아요. 이게 비싼 건지 아닌지 생각을 안 하니까 You know, they will pay, you know, higher prices, right?
1: Oh, absolutely. So, So instead of having long-term rental contracts or leases, the short-term, they can make much more in a short amount of time. And so then also another thing is that a lot of immigration, a lot of refugees are there, and also wealthy foreign buyers.

0: 쫓아내다 yeah. 이런 느낌 밀어내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1: Protesters are demanding the government take real action to tackle the deepening housing crisis.
0: 시위대는 갈수록 심화하는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take real action, take action 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다, so take measures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ousands took to the streets in Madrid as soaring housing costs, fueled by short-term rentals, migration, and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 have priced locals out of the market. Protesters are demanding the government take real action to tackle the deepening housing crisis.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에서 나온 복습 단어 퀴즈인데요. 공개, 기밀 해제, 폭로 이런 뜻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departure. Number two, disclosure. Number three, discussion.
0: 네, 퀴즈 다시 드릴게요. 공개, 기밀 해제, 폭로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departure. Number two, disclosure. Number three, discussion.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Chivalry with Goodnight Moon.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공개, 기밀 해제, 폭로란 뜻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2: Number two, disclosure.
1: 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Chicory 17 Farm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Do they have a chicory farm?
1: A chicory?
2: Can I order, can we order some chicory? I do like it.
1: Do it right now. 네. Okay. 연락처는 없지만요.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BBC Health spotlighted breathwork as an emerging wellness trend, showing how conscious breathing can ease tension and calm the mind. Experts say that simply inhaling slowly through the nose and exhaling fully can help reduce stress and anxiety while keeping the nervous system in balance.
1: 영국 BBC 헬스가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서 몸의 긴장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요법을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불안 완화와 자율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깊게 들이마시는 것보다 길게 이렇게 내쉬는 게 핵심입니다. 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3년에 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코로 깊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이제 폐를 더 채우듯 짧게 한번 더 들이마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그런 순환 한숨 호흡을 하루 5분씩 한 달간 진행한 집단에서 기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불안 개선 효과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 Sam. Yeah. It sounds like you're very new to this idea. Like just you going, it just seems that maybe you have never tried these breathing techniques.
1: 이거 아니에요? 아니군요. Yeah, 알겠습니다. Okay. 네, 전문가는 이 평소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숨 쉬는 데 익숙한 사람은요. 처음에 느린 호흡이 굉장히 낯설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도움이 된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까요?
2: BBC Health spotlighted breathwork as an emerging wellness trend, showing how conscious breathing can ease tension and calm the mind.
1: 영국 BBC Health가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몸의 긴장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요법을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소개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conscious한 breathing이 텐션 같은 거, 막 긴장돼 있는 것을 이즈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conscious breathing이 무슨 말일까요?
2: Well, we breathe unconsciously.
1: Mm-hmm.
2: Oh, we don't think about breathing.
1: 오늘 세 번 숨 쉴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2: No, we just breathe, right? Right. So conscious breathing is very intentional breathing. You are aware. That whole thing, okay. you are consciously breathing.
1: Okay. 왜냐하면 숨 쉬는 거는 당연히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yeah. 자동으로 벌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 일부러 이렇게 숨을 쉬어야지 하는 거. 의도적인이라는 intentional. 너무 좋은 단어네요.
2: Intentional breathing.
1: Intentional breathing이 결국에는 conscious breathing이 되겠습니다. 뭐 자는 게 아니고 낮에 깨어있는 동안 숨 쉰다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텐션을 ease할 뿐만이 아니라 calm the mind 한다고도 얘기 나왔거든요.
2: Yeah. So think about our minds. Mm-hmm. We are thinking constantly.
1: Right.
2: And I know, Sam, you're a thinker.
1: Yeah.
2: Sometimes you overthink, right? So sometimes you want to just calm, slow those thoughts,
1: right.
2: not think so much. Mm-hmm. So calming the mind means reduce kind of the mental noise uh-huh. and thoughts and unnecessary thoughts.
1: 아, 거의 요가에서 얻을 수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2: Kind of.
1: Right?
2: That's why breathing is a very important part of yoga.
1: 아,

0: 요가에서 보통 항상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calm the mind.
1: Yeah, calm the mind.
0: 네, 세라님이요. 퀴즈 당첨 안 됐지만 호흡하면서 릴렉스 해야겠네요.
1: Oh, good, Sarah님.
0: 네. 그리고 HESEDKODOC님이요. 5분간 숨만 들이마셔도 마시고 내쉬어도 두통이 사라져요. 호흡 명상하면서 경험해봤어요. 이거는 yeah. 진짜네요.
1: I believe it.
0: 이건 약간 witness account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1: This is, there you go. That is a witness right? account for 아, sure.
0: 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 Experts say that simply inhaling slowly through the nose and exhaling fully can help reduce stress and anxiety while keeping the nervous system in balance.
0: 네, 전문가들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불안 완화와 자율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imply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복잡한 거 필요 없다. 그렇죠? 단순하게 inhaling 하는 거 코를 통해서 그리고 exhaling full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nhale, exhale.
1: Yeah. Inhale, everyone. And exhale.
0: 어, 저 한숨 자고 올게요. 벌써 안정이 돼가지고. 아, in하고 in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x라고 하는 거가 바깥쪽을 얘기를 하니까 들이시고 yeah. 내쉬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1: right.
0: 있겠네요.
1: And they do experts often say that it is important to breathe inhale through your nose and then exhale through your mouth.
0: 이렇게요. Yeah. Yeah. 잘하고 있습니까?
1: Yeah.
0: 알겠습니다. 아니, okay. 보통 요가에서 그리고 oh.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회화 표현에서 breathe in,
1: breathe, breathe out. There you go.
0: 이것도 의미가 같지만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So fun fact.
0: Right.
1: The SEAL, Navy SEAL.
0: Right.
1: You know Navy SEAL?
0: Yes.
1: And police, they have a certain kind of breathing technique to keep them calm.
0: Okay.
1: It's called boxed breathing.
0: Okay.
1: And I learned about this. And so basically you inhale for 4 seconds, uh-huh. you hold it for 4 seconds, you exhale 4, and then you hold it for 4. And they train this. They train in breathing because they are very high intense, very highly, you know, Navy SEAL.
0: Right.
1: Right?
0: I mean, 특수부대 같은 데인데,
1: yeah.
0: 뭐 특수부대나 뭐 경찰 쪽이나 이런 데서, 오케이, okay, right. 4초 동안 들이마시고,
1: yeah.
0: 그리고 hold를 4초,
1: uh-huh.
0: and you exhale,
1: exhale for four seconds, and then you hold it for 4 seconds.
0: 아.
1: It's called boxed breathing.
0: 어,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거네.
1: Yes, that's
0: 어.
1: right. So if ever you mm-hmm. feel very nervous, mm-hmm. try it.
0: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하고 있는 줄 아세요?
1: 오케이. Okay. Okay.
0: 자, 조혜승 님이요. 마유쌤 꾸준히 연습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BBC Health spotlighted breathwork as an emerging wellness trend, showing how conscious breathing can ease tension and calm the mind. Experts say that simply inhaling slowly through the nose and exhaling fully can help reduce stress and anxiety while keeping the nervous system in balance.
0: 네, 이렇게 Evening Headlines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너무 좋은 게 많았는데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p someone of something 한다는 거. 누구에게서 뭔가를 박탈하다 혹은 빼앗다.
1: The king stripped him of all his power.
0: 왕은 그에게서 모든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strip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disclosure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개. 기밀 해제, 폭로라고 했었죠. Closed 있는 것을 다시 푸는 거니까요.
1: The government's disclosure of classified documents shocked the public.
0: 네, 정부의 기밀 문서 공개는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Take to the streets. 거리로 나서다. 근데 이게 시위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위에 나서다.
1: Millions took to the streets across Europe to protest climate change.
0: 수백만 명이 기후 변화에 항의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서 거리로 나가는 거는 take to the streets라고 하지 않죠?
1: Actually,
0: 어.
1: fans.
0: Can you?
1: Oh. After a game,
0: okay.
1: can take to the streets. I did forget to mention that.
0: Because they feel good?
1: Because they feel good to celebrate.
0: So, all right, so the expression take to the streets could mean both good things and then bad things
1: yeah,
0: as well.
1: Mostly okay. about demonstration and protests, but fans can take to the streets.
0: 아, 막 흥분한
1: You know the hooligans.
0: Okay.
1: Remember we talked about that?
0: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막 난동을 하는 거니까.

0: That is true.
1: Okay. 자, 그리고 price someone out 한다는 거, 특히나 locals out 하는 것은 현지 주민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다. 근데 비싼 가격 때문에.
0: Rising rents have priced locals out of the city center.
1: 치솟는 임대료가 현지 주민들을 도심에서 밀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접어보도록 할게요. Alright, you guys,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REO Speedwagon. It's Take It On The Run.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이분은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2세인 지금도 넘치는 열정과 활력을 자랑하는 미국 내 박물관의 남은 마지막 전임 박제사 보바드 씨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또 미션 드리고 시작할까요? 자, 다음 직업을 뜻하는 단어들 중에 박제사를 찾아주세요.
1: Veterinarian, curator, taxidermist, archaeologist, paleontologist.
0: 네, 오, 단어들이 엄청난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다음 드리는 단어들. 직업을 나타내거든요. 다섯 단어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박제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Veterinarian, curator, taxidermist, archaeologist, paleontologist.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All right, 오늘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At a Los Angeles museum, giving new life to dead animals.
0: 로스앤젤레스 박물관에서 죽은 동물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일부를 골라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바드 씨의 어린 시절 어땠을까요? 11살 때 첫 박제 실험을 시도한 보바드 씨를 보고 사람들은 놀랐지만 정작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과학자이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버려진 새들을 보바드 씨에게 가져다 줬고 보바드 씨는 정성껏 길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보시죠.
1: By the time he was a teenager, he was sewing his own clothes, learning to tan leather, and taking backpacking trips in the Sierras with his dogs while wearing a full buckskin suit of his own creation. He began apprenticing with a local taxidermist in high school and then chose to work for him full-time when his peers left for college.
0: 10대가 됐을 무렵 그는 직접 옷을 짓고 가죽 무두질을 배우고 손수 만든 사슴 가죽 옷을 입고 개들과 함께 시에라 산맥으로 배낭여행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동네 박제사 밑에서 수련을 시작했고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 그는 그 박제사의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성이 또 없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동물학 학위를 취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난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걸 이미 결정을 해서 뭐 남들이 좀 평범한 길을 갈 때 나는 일을 하면서 할 거야.
1: Yeah.
0: 대단하지 않습니까?
1: Yeah, it's incredible.
0: Right. So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표현과 함께 녹여서 righ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y the time he was a teenager, he was sewing his own clothes, learning to tan leather, and taking backpacking trips in the Sierras with his dogs while wearing a full buckskin suit of his own creation.
0: 네, 10대가 됐을 무렵 그는 직접 옷을 짓고 가죽 무두질을 배우고 손수 만든 사슴 가죽 옷을 입고 개들과 함께 시에라 산맥으로 배낭 여행을 다녔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2: By the time he was a teenager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앞부분에 by the tim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1: Well, and so this may be a little confusing. Wait a second. So when he was a teenager or before he was a teenager? By the time? What could this be?
0: Right.
1: So basically, by the time he was a teenager, he was doing something.
0: Right.
1: So you have a situation where there's two things going on. So before he was even a teenager, he was sewing.
0: Okay.
1: And by the time he was a teenager, he was sewing his own clothes.
0: Right.
1: So it is kind of to indicate something that happened before, that already happened.
0: Okay.
1: Up until that time.
0: 뭔가 이미 실력이 있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티네이저쯤 되니까 막 실력이 엄청나게
2: 살아있던 yes. 거네요.
1: Yes.
2: Okay. So 시작점은 그 전부터 벌어질 수 있었으나 막상 한참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는 그때쯤이었다. Mm-hmm. So by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근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뭐 stand by me.

0: 이런 yeah. 것처럼. Yeah. So by the time he was a teenager는 teenager쯤에 그때쯤에 이렇게 yes.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문장 쓰기에도 너무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1: Yeah.
0: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네요. Learn to tan leather. 자,
1: okay.
0: leather는 가죽입니다.
1: Yeah.
0: 근데 우리가 tan 하면 이거 좀 tanning 하는 건가?
1: Yeah, sun tanning. Yeah, 네. that's right. Okay. So this verb tan is to treat and preserve animal mm-hmm. hide or
0: okay.
1: skin.
0: Uh-huh.
1: Uh-huh. That is, so that is the definition of tanning leather.
0: 뭔가 화학 처리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1: Yeah, because if you don't do that, mm-hmm. the skin will rot.
0: Okay.
1: Yeah, and
0: 그렇죠.
1: it'll be very stiff.
0: Uh-huh.
1: That's right. So all of those bags, mm-hmm. handbags and shoes, you know, especially from Italy, mm-hmm. you know, they're very, very famous for their techniques
0: 네.
1: and they make them very soft,
0: 아.
1: right? That is the whole idea of tanning leather.
0: 그러네요. 진짜 야생 동물의 그냥 스킨으로 아 이거 그냥 써야지 하는 거는 우리의 상상인 거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진짜 부드럽게 만들고 막 찔겨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썩으면 안 되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가죽 무슨 뭐 재킷을 입었는데 썩어요.
1: Oh no.
0: Right. So yeah. 그것을 뭔가 처리하는 거 부드럽고 질기게끔 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무두질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처리를 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1: Agreed.
0: Okay, very nice.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He began apprenticing with a local taxidermist in high school and then chose to work for him full-time when his peers left for college.
0: 고등학교 때는 동네 박제사 밑에서 수련을 시작했고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 그는 그 박제사의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He began apprenticing 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 쌤 뭐 생각나는 줄 아세요?
1: The Apprentice.
0: Yes. 그 수습생, 견습생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1: yeah.
0: 그때 아마 Donald Trump, right?
1: He was.
0: And the 그 굉장히 famous line 있잖아요.
1: Yeah.
0: You are fired.
1: Fired.
0: 이게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Right, right.
0: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verb로 쓴 것 같아요. 거기 ing를 건 것 같거든요.
1: Okay, so an apprentice is a person who learns a trade from a skilled professional. So you've
0: yes.
1: got kind of the master and you've got the mentor, the master, and the apprentice.
0: 아.
1: The person who works below that person and learns.
0: 스승 아래서.
1: Yes. Okay. So usually like woodwork or plumbing or, you know, things that you do with your hands.
0: Okay.
1: Uh-huh. Or it could be like silk screening or making paper. Like hanji, for example. Making hanji is not something that anyone can do.
0: Right.
1: You have to learn.
0: 완전히 direct한 instructions가 필요하잖아요.
1: From
0: 그 스승에,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0: 아, okay. So 그 사람한테 배우는 한마디로 스승한테 배우는 견습생이라고 얘기를 할 때 apprenti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 말고도 동사로 쓰게 되면 이런 견습생으로 일하다 뭐 정도로 쓸 수가 있겠네요.
1: Yes, that's
0: okay.
1: right.
0: 근데 누구와 함께 apprenticing을 했냐면 with a local taxidermist와 함께했다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1: Okay, local of course means someone in that area,
0: right?
1: In his neighborhood, and a taxidermist is a person. Basically, it comes from the word taxidermy,
0: right?
1: Which is that stuffing of the animal when they die. You know, they basically kind of preserve and stuff the animal, and they. You know, when you see the deer and the bear on the wall, that's a taxidermy.
0: 박제죠, 박제.
1: Yeah,
0: right.
1: Yeah.
0: So taxidermy가 박제를 의미를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 박제사가 taxidermist가 되겠네요.
1: Yeah, and right. I hear that people are, you know, people have dogs and cats and they love them so much that there are people who get their
0: animals taxidermied.
1: Yeah.
0: Oh no.
1: Yeah.
0: 저는 근데 그거 너무 슬퍼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I cannot do that.
0: Right.
1: No, I could not.
0: 여기서
1: do that.
0: 또 하나 배웁니다. Taxidermy는 또 동사로 박제하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 Yeah.
0: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을 yeah.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Right.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1: By the time he was a teenager, he was sewing his own clothes, learning to tan leather, and taking backpacking trips in the Sierras with his dogs while wearing a full buckskin suit of his own creation. He began apprenticing with a local taxidermist in high school and then chose to work for him full-time when his peers left for college.
0: All right. 자, 노래 듣고 part 2로 넘어갈게요.
1: Oh, this is for you.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바드 씨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바드 씨는 1984년부터 일해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에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박물관이 100년 넘게 보유해온 동물 박제를 유지, 관리하고 더 실감나게 디오라마를 재정비하며 새로운 전시물을 기획하는 것이 보바드 씨의 일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파트 이어서 만나볼게요.

0: Once the skin is on and the glue is dry, he sews the pelt together, hiding his seams. Mammal stitching has to be pretty tight, he said, especially for lions or zebras. Now, a bear with long hair, it doesn't matter so much. For birds, feathers cover it all. The care and keeping of these forms is a responsibility he takes both seriously and joyfully.
1: 가죽을 씌우고 접착제가 마르면 그는 솔기가 보이지 않도록 털가죽을 꼼꼼히 꿰맵니다. 포유류는 바느질이 꽤 촘촘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사자나 얼룩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털이 긴 곰은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새는 깃털이 다 가려주니까요. 자, 이 박제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은 그가 진지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책임입니다.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프로페셔널 하면서도 너무 하는 걸 즐기는 게 그래서도 느껴지잖아요.
0: Isn't that why he does this?
1: Right.
0: So that's the thing. If you love what you do, it's just like it's not tiring. It's not exhausting.
1: I can see, you know, that you love what you're doing.
0: Right. Likewise.
1: I can definitely see that.
0: Oh, yes. This is,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f I don't do this.
1: 뭔가 아름다움으로 heal the world 갑자기요. Okay, so 여기서 굉장히 뭔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느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0: Once the skin is on and the glue is dry, he sews the pelt together, hiding his seams.
1: 가죽을 씌우고 접착제가 마르면 그는 솔기가 보이지 않도록 털가죽을 꼼꼼히 꿰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So he sews the pelt together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SEW는 뭔가 이제 꿰맨다라는 느낌, 바느질 한다는 것 같은데요. Pelt가 무슨 뜻일까요?
0: Okay, so we talked about earlier hide. Tanning leather,
1: right.
0: H-I-D-E, which is basically the skin of the animal. Pelt is the skin of the animal with the fur. That is pelt.
1: So 결국에는 뭐 hide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죽, skin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fur이라고 하는 건 동물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덮여있는 가죽을 그렇게 pelt라고 부르는군요.
0: That's right. And so he sews it together. It's much like making, you know, sewing, like clothing.
1: Right. 옷을 진짜 이렇게 꿰매는 것처럼
0: It
1: 가죽을
0: is.
1: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겠네요. 털 가죽을 꿰매어서 합친다라고 할 때 the pelt together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hiding his seams 하면서 근데 이게 기술력인 것 같아요.
0: Okay. So first of all, we need to know what seam is.
1: Yes.
0: When you sew two things together, you see the stitching. And those are kind of like the seams.
1: Okay.
0: The line where two pieces are sewn together.
1: So
0: in clothes, naturally, there are seams, you know, when we look closely.
1: 그렇죠. 이게 이 통째로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 바느질이 있겠죠.
0: That's right, right. But, however, he is very proud that he can hide his seams because it's an animal. So if we see the lines, the stitching lines, it looks kind of fake.
1: Fake-죠.
0: I mean, we know it's not, of course, alive, but he wants to make it as natural.
1: 더 자연스럽게
0: as possible.
1: And realistic,
0: yes,
1: right?
0: And
1: so,
0: realistic.
1: 이 seam이라고 하는 거, S-E-A-M이라는 게 바느질 자국, 뭐 솔기를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보통 그래가지고 왜 옷 같은 거 광고할 때 seamles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없다. 한 번에 매끄럽게 이어진다. 근데 여기서는 seams를 가리는 게 중요하겠죠. To make it look, you know, realistic and again, natural, right?
0: So like the bears, no problem, because it's long fur.
1: 아,
0: But like zebra
1: 가려지니까.
0: is hard.
1: It's
0: got to be really tight.
1: So
0: that you don't see the seams.
1: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0: Yes.
1: 자, 그 내용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0: Mammal stitching has to be pretty tight, he said, especially for lions or zebras. Now, a bear with long hair, it doesn't matter so much. For birds, feathers cover it all.
1: 포유류는 바느질이 꽤 촘촘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사자나 얼룩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털이 긴 곰은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새는 깃털이 다 가려주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털이 기니까 어차피 가려질 거고 그래서 여기서 it doesn't matter so much 라고 얘기를 했네요.
0: Okay, now the key point here is that it doesn't say it doesn't matter.

0: Because if we say it doesn't matter, you know, ignore. But here, it doesn't matter so much. Means that really, it's not that important.
1: Okay.
0: It matters, but
1: not so much.
0: Just very little. Yeah.
1: 그러니까 so much 하나가 뉘앙스를 달리해 주네요.
0: Totally.
1: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중요한 거 아닌 건 아닌데 그렇게 상관 있진 않다. Yes. So not so much 자체가 별로 아닌이라는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The care and keeping of these forms is a responsibility he takes both seriously and joyfully.
1: 이 박제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은 그가 진지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care and keeping of these forms is a responsibility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Mm-hmm. So care and keeping 좀 얘기해 주세요.
0: Well, you probably wonder care and keeping. Well, the animals are dead. How can you care for them?
1: Right.
0: But basically, it is a kind of poetic way of saying, you know, maintaining this taxidermy, you know, animal. And also to kind of protect and preserve. That is the whole idea of care and keeping.
1: 아, 그렇죠. 뭐. 죽은 동물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리 그리고 보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뭐 털에 뭐 먼지가 묻진 않는지 뭐 혹시 어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 아닌지 기타 등등. So the care and keeping of these forms. 여기서 forms 얘기하는 것은 그 stuffed animals를 얘기를 하겠죠.
0: That's right.
1: 그렇죠? Okay.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Once the skin is on and the glue is dry, he sews the pelt together, hiding his seams. Mammal stitching has to be pretty tight, he said, especially for lions or zebras. Now, a bear with long hair, it doesn't matter so much. For birds, feathers cover it all. The care and keeping of these forms is a responsibility he takes both seriously and joyfully.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직업을 뜻하는 단어들 중에 박제사를 찾아주세요.
0: Veterinarian, curator, taxidermist, archaeologist, paleontologist.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Roy Orbison with You Got It.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t a Los Angeles Museum Giving New Life to Dead Animals 라는 제목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바드 씨는 종종 출퇴근 자체를 건너뛰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데요. 박물관의 사자 디오라마를 새롭게 작업할 때는 털 가죽의 주름과 고양이과 특유의 얼굴 표정을 다듬기 위해서였고 전시된 동물뿐만 아니라 나무, 잎사귀, 잔가지, 꽃 같은 디오라마의 모든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자, 다음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But he also knows the posture that raptor would take sitting on a tree branch, what kind of tree it would be sitting in, the patterns in which it would have preened its feathers, what kind of prey it might be looking for, and how its presence would most likely affect the behavior of every other animal in its radius.
0: 그뿐 아니라 그 새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 취하는 자세, 어떤 나무에 앉는지, 깃털을 고르는 패턴, 어떤 먹잇감을 노리는지, 그리고 그 맹금류의 존재가 주변의 다른 모든 동물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꿰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바드 씨가 자연 세계에 관한 이 백과사전 적인 지식 같은 것을 막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만들어도 그냥 하나 만들고 끝, next 이런 느낌인데 디오라마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인터랙트를 할지, you know? 어떤 일이 what would have happened?
1: Oh, it's so right? interesting. So 와, interesting.
0: 대단한 것 같아요. Mm-hmm.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But he also knows the posture that raptor would take sitting on sitting on a tree branch, what kind of tree it would be sitting in, the patterns in which it would have preened its feathers, what kind of prey it might be looking for, and how its presence would most likely affect the behavior of every other animal in its radius. That's one sentence.
0: 잠깐만, 여기 어디 뭐
1: no,
0: 저기 full stop 이런 거 없어요?
1: It is one
0: 알겠습니다.
1: sentence.
0: 자, 그뿐 아니라 그 새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 취하는 자세, 어떤 나무에 앉는지, 깃털을 고르는 패턴, 어떤 먹잇감을 노리는지, 그리고 그 맹금류의 존재가 주변의 다른 동물, 모든 동물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꿰고 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 버전보다 영어 버전을 보면 아, 어떻게 썼을까?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까? 이렇게 imagine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패턴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데요. Mm-hmm. 자, 일단은 but he also knows the posture that raptor이라고 하는 게 육식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맹금을 얘기하는데요. would take sitting on a tree branch. 뭔가 tree branch에 앉으면 어떤 posture를 잡을지 막 이렇게 나왔는데 posture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었죠. 단순하게 몸의 자세를 얘기를 mm-hmm.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 이런 저런 것들을 상상을 해 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새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의 feathers를 preened 했을지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1: Mm-hmm. All right. Now, here is a word that's very new probably for most of our listeners. Right. It's P-R-E-E-N. Mm-hmm. Okay, preen has to do with particular grooming. Mm-hmm. So you know how birds, they take their beaks and they kind of clean their right, feathers right. and shake it uh-huh. and arrange the feathers. Right. That is preening its feathers.
0: Ah, okay. 그러면 preen이라는 단어는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바드 씨는 또 어떤 디테일에 신경을 썼을까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For a restaging of a lion family, he wanted two lionesses to be nuzzling foreheads, the standard greeting in big cats, to capture their sociality. He wanted to create more of a sense of dynamic movement in the scene of jaguars perched atop a box canyon in Sonora, Mexico, for example, by adding some small mammal prey, such as javelinas, leaping away from the cats.
0: 사자 가족 디오라마를 새롭게 꾸밀 때는 대형 고양이와 고양이과 동물들이 흔히 나누는 인사 방식인 두 암사자의 이마 맞댐 장면을 통해 이들의 사회성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멕시코 소노라 주의 협곡 위에 자리 잡은 재규어 장면에서는 패커리 같은 작은 포유류 먹잇감이 고양이들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추가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정말 결론을 내자면 이분은 정말 진심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것을 만드는 거 자체를 영화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쵸?
1: It's like a picture from a movie, yeah.
0: Right.
1: And I just said javelinas, but it's javelinas because it is native to, you know, Central America.
0: Right.
1: And so J is not J, it's Huh.
0: Right.
1: Okay.
0: 네, 그게 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Yeah. 그 라틴 쪽 관련돼 있는 발음이나 이런 게 J가 허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1: Like San Jose, no, San Jose. It's a J, but it's a H.
0: La Jolla, 뭐 이런
1: La
0: 거잖아요.
1: La Jolla, yeah. there you go.
0: So 그거는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이 패커리를 얘기를 합니다. 좀 돼지. 이 같이 생겨 있는 그런 동물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일단은 천천히 표현을 살펴볼게요.
1: For a restaging of a lion family, he wanted two lionesses to be nuzzling foreheads, the standard greeting in big cats, to capture their sociality.
0: 사자 가족 디오라마를 새롭게 꾸밀 때는 대형

0: 고양이과 동물들이 흔히 나누는 인사 방식인 두 암사자의 이마맞댐 장면을 통해 이들의 사회성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라이언 패밀리의 리스테이징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지를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Much like a theater where you kind of it comes from theater because you stage a scene. You have the props, you have the people, you have furniture, whatever. So here, restaging is he wanted to recreate these two female lions together in their natural habitat and situation.
0: 실제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restage 한다는 것 자체가 재연출 혹은 새롭게 꾸미다. 근데 원래 stage 자체가 진짜 연출하는 거, 꾸미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우연히 발생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왜 무슨 영상 같은 것도 아 이거 다
1: it's
0: 짜고
1: staged.
0: 하는 거야. 그거는 it's stage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암사자들이 nuzzling foreheads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마를 nuzzling 하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nuzzle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Now, there's a lot of nuzzling in the movie Lion King.
0: Oh, yes.
1: Yes, we all know. And then, so we have the female and the male or two females nuzzling foreheads, meaning they're pressing their foreheads softly together.
0: Right.
1: And it's kind of, that is an animal behavior in cats to basically, it's a bonding behavior. It's a social bonding behavior.
0: Is that an expression of affection?
1: Sure, absolutely. Mm. Absolutely. Because you would not nuzzle an animal would not nuzzle their forehead with an enemy.
0: 아, 그러니까 이마 맞대고 이렇게 왜 그 사람들도 보면 이마를 맞대고 코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코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마를 맞대다 혹은 코를 비비면서 이마를 맞대다라고 얘기를 할 때 nuzzle 한다고 하는군요. So nuzzle foreheads. Okay.
1: Right.
0: 자, 이어가 볼게요.
1: He wanted to create more of a sense of dynamic movement in the scene of jaguars perched atop a box canyon in Sonora, Mexico, for example, by adding some small mammal prey such as javelinas leaping away from the cats.
0: 네. 멕시코 소노라 주의 협곡 위에 자리 잡은 재규어 장면에서는 페커리 같은 작은 포유류 먹잇감이 고양이들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추가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he wanted to create more of a sense of dynamic movement. 라고 얘기 나옵니다.
1: Now if you think about it, they're not moving. They're dead.
0: Right?
1: How can they move? But he wanted to make it as if they're moving.
0: Right.
1: Like maybe they're you know, leaping, you know, they're kind of doing this. So these sort of movements or the way he has created them makes them seem like they're moving.
0: 와, 이 dynamic하다는 게 굉장히 역동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So 이런 dynamic한 movement를 create한다. 이게 이미 죽은 동물들인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perched 돼 있는 거, jaguars들이 perched 돼 있는 거 이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이를
1: before their prey. And the thing is, they go low to the ground.
0: 그림이 벌써 나와요. 무서워요.
1: They don't do this. They go low to the ground. You know, cats usually go low to the ground before they attack.
0: 그렇죠. 뭐 birds나 아니면 이렇게 jaguars들이 perched 돼 있는 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다이내믹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여기 요소를 더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 javelinas들이 the cats, the big cats로부터 leaping away 하는 것을 넣은 건데 leap away가 어떤 뜻일까요?
1: Okay, to leap away is basically jumping away. But it is not just like doing, doing, you know, like a kangaroo hopping, but it is like explosive and it's urgent.
0: Leap 한다는 게 깡총깡총 뛰다라는 뜻이 맞기는 한데 거기에다 이제 away를 써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run away인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는 느낌이 드네요.
1: It's escaping.
0: 아, okay. So leap away from something 한다는 건 뭐뭐로부터 그냥 달아나는 게 아니라 뛰어 달아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For a restaging of the lion family, he wanted two lionesses to be nuzzling foreheads, the standard greeting in big cats, to capture their sociality. He wanted

0: to create more of a sense of dynamic movement in the scene of jaguars perched atop a box canyon in Sonora, Mexico, for example, by adding some small mammal prey, such as javelinas leaping away from the cats.
1: 네, 자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나저나 보바드 씨한테 은퇴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은퇴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까요? 다음 직업을 뜻하는 단어 중에 박제사 어떤 것이 됐죠?
0: The answer is taxidermist.
1: 네,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 2171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a song by Rosh Voisin. And the song is Am I Wrong? Oh, Mary Jane.

0: 네,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와, 그 박제사 아저씨 진짜 범상치 않다. 아니, 누가 사자 전시 하나 고치겠다고 몇 주씩 직장에서 잠을 자냐고.
1: 그러니까.

0: 단순히 동물 박제만 하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집착하잖아.
1: 솔직히 약간 이해돼. 나도 대함은 웃기게 만드는 거 은근 집착하거든. 안 웃겨도 웃어. 웃으란 말이야. 웃어 웃어.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뭔가 웃기려고 한다는 것이.
0: Oh,
1: 자,
0: yes.
1: 아무튼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그 박제사 아저씨 진짜 범상치 않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뭔가 범상치 않다 이러면 extraordinary, 뭔가
0: amazing,
1: special, 뭐 unique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다른 표현이 있다고요.
0: Well, of course you would not. Come up with that
1: right.
0: kind of word. How about this expression? It's something else.
1: Something else.
0: Something else. Nah. So something else is a kind of casual way of saying, wow, that is really interesting, really extraordinary. And it's almost like you cannot express what you want to express. So you just say, ah, it's something else. I don't know how to say it. I don't know how to express it.
1: 이 category가 아닌 거예요.
0: Just...
1: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 표현 자체가 왜냐면 사람한테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0: Oh, yeah.
1: oh, you're something else. What do you mean? I'm a human being. I'm not a thing. 그렇지만 실제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0: And you know what to tell you the truth?
1: What?
0: My sense?
1: 어, 무서워요.
0: No, you are something else.
1: Am I?
0: You are, actually.
1: 어.
0: You're very, very unique person.
1: 감사합니다. And so are you. Oh. 우린 뭔가 다른 no, 사람들인가요?
0: No, seriously, no. You look very cute. You're very cute and sweet, but you're really something else. Your humor, it cracks me up. You're something else.
1: 정상적이지 못해요. 네. 근데 보통 something else라고 하는 거는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와 정말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어,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어, 끼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0: That is true.
1: Right.
0: That is true.
1: 그러면 쌤, 그 박제사 아저씨 진짜 범상치 않다라는 거를 아예 그 complete sentence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That taxidermist guy is really something else.
1: 아까 박제사가 나왔잖아요. 그 guy가 진짜
0: Now,
1: something else.
0: Yeah, so it's interesting because taxidermist you think Well, that is already a guy. But in more spoken language, we kind of add guy. It's like
1: 맞아요.
0: that
1: 맞아요.
0: guy, uh-huh. that doesn't make any sense. Mm-hmm. But that paleontologist guy is a very informal way.
1: 이게 진짜 영어이죠.
0: It is.
1: Painter이라고 해도 되는데, you know that painter guy?
0: That painter guy?
1: 이상하게 guy 두 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회화에서는 많이 그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쌤이 그러니까 내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I know,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0: Of course there is. We would say no kidding.
1: No kidding.
0: Yeah, 어. it's true.
1: 농담 아니야, 장난
0: no,
1: 아니야.
0: Yeah, no joke.
1: 어, 굉장히 좀 비슷하네요, yeah. 그렇죠? 자, 그리고 어, 표현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마유가 나도 대화문 웃기게 만드는 거 은근 집착해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영어로 obsessed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If you're obsessed with something, what is it like?
0: Okay, if you're obsessed with something or obsessed over
1: something, right?
0: It's just basically to really focus on that. You're very interested in that, and you are very preoccupied with that.
1: 완전히 집착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Okay, very nice. 자, 그럼 배운 영어 표현들 넣어서 영어 대화 완성해 볼까요? 아, that taxidermist guy is really something else. I mean, who sleeps at work for weeks just to fix a lion display?
0: No kidding! He doesn't just stuff animals. He obsesses over every tiny detail to make them look alive.
1: Honestly, I kind of get it. I'm low-key obsessed with making my dialogues funny, too.
0: Yeah, true.
1: 안 웃겨서 그렇지.
2: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0: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All right, we're gonna end you with our final song by Donna Summer. It's Hot Stuff.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We'll see you tomorrow.
0: All right, bye-bye.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1: 자, 이번주에는 우리가 생활 습관과 관련된 표현들을 쭉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0: Mm-hmm.
1: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in the morning?

0: 일어나시는군요. 네. Can you ask me the same question?
1: Kaylin.
0: Yes?
1: But I already know.
0: Oh, you do?
1: Yes. When do you usually wake up?
0: I usually wake up very early. Mm-hmm. 매우 일찍, 한 5시? 5 o'clock? 5:30?
1: That's when you woke up too early and you need to sleep for several more hours.
0: 아, 그래요? 그때 네. 너무 일찍 일어나서 더 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1: Oh my goodness.
0: Now that is waking up too early.
1: Yeah, sometimes 네. I go to sleep then.
0: 아, 그때 주무신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오늘은 저는 보통 일찍 일어나요 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expression?
1: The expression is,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보통 일찍 일어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만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신다면 I don't wake up early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 usually wake up early 라는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문장을 파헤쳐 볼 텐데요. What is it one more time?
1: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자, 일단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 무조건 I로 시작을 하겠죠. I, 그리고 보통 일찍 일어나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는 거를 보통이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도 영어에서는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라는 wake up 앞에 usually가 먼저 붙겠죠.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 usually는 I usually 이렇게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자, 그럼 보통 뭘 하나요?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다 라는 표현은 wake up early 라고 해요. 자, wake up 자체가 그냥 일어나다 라는 표현인데 early는 일찍이라는 표현으로 wake up을 또 꾸며주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I usually wake up earl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조금 발음이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발음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표현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1: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All right, it's time for pattern practice. What is today's pattern?
1: Today's pattern is I usually 뭐뭐.
0: I usually 뭐뭐라고 해서 저는 보통 혹은 뭐 대개 뭐뭐를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So wake up early 대신에 다른 표현을 넣어서 내가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어떤 습관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1: Well, let's start with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0: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이라고 했는데 eat breakfast가 아침 식사를 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usually eat breakfast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보통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먹는지 시간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 뒤에 또 붙이면 되겠죠. 시간, 정시를 얘기할 때 보통 at 7 이렇게 숫자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at이 들어가는 걸 꼭 잊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한 번만.
1: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0: Good job. What else?
1: I usually take the bus.
0: I usually take the bus. 자, take the bus. 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이 take the bus는 버스를 타다라는 뜻으로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는 take를 씁니다. Mm-hmm. So take

0: the bus, take the car, take the taxi, take the subway, take the train, take the plane. 다 쓸 수 있겠죠? 저는 보통 버스를 타요. I usually take the bus.
1: I usually work from home.
0: I usually work from home. To work from home은 집에서 일을 하다, 집으로부터 일을 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 I usually work from home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 Kaylin,
0: yeah?
1: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
0: I usually wake up at 10. 네, 저는 보통 10시에 일어나요. 아니에요. 5시부터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I usually wake up at 10. Early 대신에 at 10 이렇게 시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에 보통 일어나시나요? I usually wake up at 7. I usually wake up at 8. 혹은 7시 반은 7:30.
1: Mm-hmm.
0: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1: Kaylin, do you like naps?
0: Oh, naps? 낮잠이요? 사실, 네. When I was younger, I usually didn't take naps.
1: Oh, me too.
0: 네, 낮잠을 자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런데 요즘은 I love taking naps. 낮잠 자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1: 저 아직도 nap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그거 하면 한 4시간 자요.
0: Oh, 그러면,
1: Kaylin, my sleep schedule is ruined.
0: 냅이 네, 아닌데요?
1: 네. I can't just do a 잠깐 낮잠.
0: 아, 근데 power nap도 안 해요, 그러면?
1: 네, 못 해요.
0: 약간 10분 동안 딱 자고 일어나는 걸 power nap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딱 10분
1: 잠이
0: 자고
1: 오면
0: 일어나면,
1: 진짜 와요.
0: 아, 진짜 오는군요. 네. 그때는 이제 밤잠을 일찍 자는 거네요.
1: So I will not say this sentence, but you can.
0: Mm-hmm.
1: I usually take a nap.
0: 저는 보통 낮잠을 자요 라는 말이죠. I usually take a nap. 또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일어나는 거 했잖아요. 자는 거 어때요?
1: I usually go to bed at 9.
0: I usually go to bed at 9. 그렇죠. 그래서 go to bed가 잠을 자러 가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at 9은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I usually go to bed at 9.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 You could also say I usually shower at night.
0: Oh, I usually shower at night. 그쵸? I usually shower.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주로 샤워를 해요.
1: I hope everyone can say that.
0: Yes, 그쵸? Yeah. 근데 언제 하는지 at night. 밤에 라는 표현을 또 쓸 수 있겠죠. In the morning이지 at morning은 아니죠. 그래서 아침에는 in the morning, 밤에는 at night. 이 두 개는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1: I usually skip breakfast.
0: 아, 아까는 I usually eat breakfast를 했는데 I usually skip breakfast라고 했어요. Skip은 건너뛰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usually skip breakfast. 저는 보통 아침은 뭐 건너뛰는 편이에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Let's do one more.
0: Okay.
1: I usually exercise after work.
0: I usually exercise. 저는 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지 얘기를 해줬죠. After work는 일한 후에 라는 뜻으로 퇴근 후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퇴근 후에 운동을 합니다. I usually exercise after work.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출근하기 전에 하면 before work 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0: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1: I usually take the bus.
0: I usually take the bus.
1: I usually work from home.
0: I usually work from home.
1: I usually wake up at 10.
0: I usually wake up at 10.
1: I usually take a nap.
0: I usually take a nap.
1: I usually go to bed at 9.
0: I usually go to bed at 9.
1: I usually shower at night.
0: I usually shower at night.
1: I usually skip breakfast.
0: I usually skip breakfast.
1: I usually exercise after work.
0: I usually exercise after work.
1: Oh, that was a lot of usuallys.
0: I know, right? Usually, usually. 아,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것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usually 듣는 오늘의 대화를 먼저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볼게요.
2: 넌 아침형 인간이야?
3: 응, 난 보통 일찍 일어나.
2: 우와, 나는 못하겠어.
3: 그래도 해봐. 더 생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
0: 아, 보통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네요. 그쵸? 생산적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친구가. 너는 아침형 인간이야? 우리는 아침형, 그러면은 뭐 morning type?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난 보통 일찍 일어나. 여러분, 영어 표현 나왔죠?
1: 아하.
0: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그 표현 나왔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와,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한다.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일단 못한다니까 can't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해봐. 이렇게 권유를 할 때 여러분 you should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더 생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 자, 이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초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알아두면 좋으니까 일단 생산적인이라는 표현은 productiv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전체 대화를 일단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Are you a morning person?
5: Yeah, I usually wake up early.
4: Wow, I can't do that.
5: You should try.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0: 넌 아침형 인간이야?
4: Are you a morning person?
0: 다시 한번.
1: Are you a morning person?
0: Are you a morning person? 이렇게 물어봤죠. 자, morning type라는 표현 안 들어갔어요. 그냥 morning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re you a morning person?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 What's the opposite of a morning person?
0: Evening person? Night person?
1: No.
0: 그런 말을 안 써요. 되게 신기하게도
1: 네.
0: 물론 아침형 인간한테 morning person 대신에 early bird라는 표현을 써서 are you an early bir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0: Sure. 근데 아침형 인간 같은 경우는 보통 morning person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1: 네.
0: 대신 저녁형 인간은 그 early bird에 반대되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1: 반대인 새.
0: 그렇죠. 네. 반대인 새이긴 한데 밤에 보통 깨어있는 새는 어떤 게 새죠?
1: 부엉이요.
0: 그렇죠. 부엉부엉 하는 부엉이.
1: So instead of are you a morning person, you could say are you a night owl?
0: 그렇죠. Are you a night owl? 이라고 물어보면 너는 저녁형 인간이야? 라는 질문이 돼요.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응, 나는 보통 일찍 일어나.
5: Yeah, I usually wake up early.
0: 응.
1: Yeah.
0: 난 보통 일찍 일어나.
1: I usually wake up early.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I usually wake up early.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표현이고요. 이어서 우와, 나는 못하겠어.
4: Wow, I can't do that.
0: 우와.
1: Wow.
0: 나는 못하겠어.
1: I can't do that.
0: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라는 말이죠. I can't do that. 여기서 that은 waking up early를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해봐 라고 하면서 더 생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5: You should try.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0: 그래도 해봐.
1: You should try.
0: 네,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You should 뭐뭐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Try는 해보다 라는 뜻이죠. You should try. 자, 이렇게 말하면서 더 생산적으로 느껴지는 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1: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0: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이라고 했어요. It helps me. 그건 나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는 걸 도와줘요? Feel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게 느끼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5시에 일어났는데 정말 많은 걸 했는데 벌써 8시인 거예요. 우리 잭쌤이 일어나는 시간.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when 그런데
1: When I come back to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and I have jet lag, then I just wake up at like 7 a.m. or earlier and I feel very productive.
0: 그쵸?
1: Yeah, but that's not my normal. I'm definitely more of a night owl. So.
0: 맞습니다. 근데 뭐 night owl도 밤에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productive 할 수는 있겠죠.
1: The morning people are all asleep by 10 and then the night people are productive.
0: 아, 하지만 저는 가끔 늦게 잘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morning person이세요? night owl이세요? 자, usually wake up early.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4: Are you a morning person?
5: Yeah, I usually wake up early.
4: Wow, I can't do that.
5: You should try.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I usually wake up early.
0: 자, 여기서는 wake up early 이렇게 연음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된소리로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1: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 끝났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세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성탄절 즈음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해피 부다스 버스데이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1: That's perfectly fine.
0: 네.
1: Happy Buddha's birthday.
0: 그렇죠. 네, 석가 탄신일을 축하드립니다. That's 라는 right. 식으로 말이죠.
1: That's right.
0: 네, 바로 지난 24일이었습니다. Mm-hmm. 그래서 어제도 연등제에 다녀온 친구로부터 gently glowing이라고 해서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그 불에 딱 이제 불이 일제히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등에서 이렇게 은은한 그런 빛이 나올 때 gently
1: right.
0: shining보다도 glowing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했었죠.
1: Yeah. When something is lightly shining, gently shining, we say it's gently glowing.
0: Gently glowing.
1: Glowing.
0: 그 glow는 또 그 피부가 이렇게
1: That's
0: 반짝반짝
1: right.
0: 화장을 잘
1: You're
0: 해서도
1: glowing.
0: 그렇고 네, You're glowing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 That's right. When you put on your makeup and it's really well done and your face is really bright, you say, oh, your face is glowing.
0: Your face is glowing.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어요. Speaking of the word glow, 그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결혼식장을 갔는데 it was super hot.
1: Okay.
0: 굉장히 더웠죠. 그러니 okay. 신부가 she was sweating like crazy.
1: Oh.
0: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1: Okay.
0: 신부가. 근데 긴장도 한 상태에서.
1: Right.
0: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She's sweating so much. 이렇게 누가 아 신부가 정말 땀을 많이 흘린다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분이 no no no. She's just glowing. 이런 말을 선생님 왜 비웃어요?
1: 아, 재밌어서. 그렇지. 스웨팅 하면 결혼식인데.
0: 네. 뭐 땀은 나겠지만.
1: 그렇게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해도 좋아요.
0: 그렇죠. 네. 윤기가 흐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다. 글로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연등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요. 이번엔 음악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는 빛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음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1: 뮤직.
0: 네. 뮤직.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누구도 사람이 많다고 불편 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도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볼까요?
1: Okay.
0: Okay. 그 연등제는 어땠어?
1: 너무너무 좋았지. 일단 음악이 시작되니까 다들 집중하고 막 같이 걷기 시작했거든.
0: 와, 그거 꽤 특별했을 것 같다. 그래 사람도 많았니?
1: 엄청 많았어. 하지만 분위기가 워낙 평화로워서 peaceful해서 누구도 개의치 않은 것 같았어.
0: 네, 그렇죠. 사람이 서로 이제 많이 있다 보면은 네. 뭐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럴
1: sure.
0: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다들 집중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걷기 시작을 했다.
1: That's right.
0: 네.
1: We're just kind of walking together, right?
0: Right. And they got in the zone. 이란 말이 또 오랜만에 나오게 됩니다.
1: In the zone.
0: In the zone. 우리 얼마 전에 했던 표현인 거 기억나시죠?
1: That's right. That's
0: I'm
1: right.
0: kind of in the zone today.
1: That's right.
0: 그래서 wow, you're running non-stop. 너 계속해서 뛰는구나. 그랬더니 나 오늘 집중 좀 잘 되는 것 같아. I am kind of in the zone today. 라는 표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1: Right.
0: 바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맥락에서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이렇게 또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다가 이어지게 됩니다.
1: 그 분위기에 잘 flow라고 하잖아요.
0: 네.
1: They were kind of going with the flow and they were really enjoying the moment. You can also be in the zone.
0: In the zone.
1: That's right.
0: 그렇죠. 자, 먼저 이렇게 묻죠. 그래, 연등제 어땠니?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0: 네, 뭐 festival이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 것 같고 parade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parade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1: right.
0: parade라고 발음하거든요.
1: Parade. 주로 festival 안에 parade가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So, festival is the large event. So, inside this festival... Sometimes we have a parade.
0: Right. Parade 하면 쭉 같이 이제 그 어떤 행렬이 있고 움직이게
1: yeah.
0: 되는 걸 말하게 되는데
1: right.
0: 그 무슨 New Year's Parade라든지 뭐 Rose 무슨 뭐
1: Rose Bowl Parade.
0: Rose Bowl Parade가 있다든지 유명한 그렇죠. Parade가
1: yeah.
0: 있을 때 꽃차 같은 것이 yeah.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Huge.
0: 네.
1: Very big.
0: 네. Yeah.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뭐 어떤 그 장식을 아주 아주 요란하게 해서 그 위 사람들 손을 들고 가기도
1: That's
0: 하고
1: right. Right.
0: 바퀴 달려가고 움직이는 거
1: right.
0: 그걸 float라고 하죠 선생님.
1: It's called a float. That's right.
0: Float.
1: Yeah. yeah. So every year on January 1st in California, they have the biggest parade, New Year's parade in America. It comes out on TV. So we call it the

0: Rose Bowl Parade.
1: Rose Bowl Parade. Yes.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미식축구 경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1: 그래서 퍼레이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차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하나 하나를 float, 마치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해서
0: that's exactly right.
1: 네, float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연등제에서도 뭐 많은 경우 퍼레이드에서 볼 수 있는 거기도 한데요.
0: Right, right.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전반적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달라라는 뜻으로 묻는 것이 how. Was 뭐뭐뭐가 되죠.
0: We always ask this question. 이건 꼭 기억하세요.
1: 네.
0: 어땠어?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How was the party?
1: How was the party?
0: 보영 쌤, how was your birthday party?
1: How was your birthday party? Very simple and small. 뭐 이렇게 and cozy.
0: Cozy.
1: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누가 물었을 때 How was the weekend? How was your trip? How was the party? How was the date?
0: That's right.
1: 뭐 여러 가지 많이 물을 수 있잖아요.
0: Yeah.
1: 그러면 내가 먼저 물으면 다행인데
0: right.
1: 누가 나한테 먼저 물어와서 이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 땐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다양한 표현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It was great.
1: 네.
0: It was terrible.
1: 그렇죠. 근데 맨날 great 아니면 terrible만 하긴 좀 그렇잖아요.
0: Right.
1: 네, 그러니까 조금 몇 가지 단어를 우리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통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Exactly.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들어보세요.
2: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해도 되고.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해도 되고. 자, 그랬을
0: right.
1: 때 이분은 아주 좋았지라고 일단 말해요.
0: It was great.
1: It was great. 아까 우리 주치생 말씀하신 것처럼
0: right.
1: It was great. 혹은 It was terrible. It was okay.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왜 내가 it was great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0: Right.
1: 그죠?
0: I guess Jason is saying,
1: mm-hmm.
0: once the music started,
1: mm-hmm.
0: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1: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음악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집중을 하고 일제히 같이 걷기 시작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0: Right.
1: 그 경험이 아주 great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0: Right.
1: It was great. 다음에 how great was it? 뒤에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건데 자, once the music started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0: right.
1: 바로 엊그제도 그 when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0: Mm-hmm.
1: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바로 어제 나왔던 내용이었잖아요.
0: Right, right.
1: 등에 일제히 불이 켜지니까 참 그때 보니 아름답더라.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그래서 when으로 연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0: Right.
1: 근데 오늘은 once로 연결을 한 거예요.
0: So when somebody says, once I started doing something,
1: 네.
0: when I began doing something,
1: 어.
0: when the music started to perform,
1: yes.
0: once the music started, 그 시작하는 시점부터 뭐뭐뭐가 있었다라는
1: 그렇죠.
0: 표현이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once 하면은 한 번 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일단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0: Right.
1: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한 번, 일단, 심지어 만일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말문을 열 때 once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음악이 시작되자 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우선 음악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이 모두 집중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special moment겠어요.
0: That's right.
1: 네, 그죠?
0: So everybody's waiting for the parade.
1: 그렇죠.
0: There's always a parade and music together. Always. So they're waiting for the music to start.
1: 그렇죠.
0: So once the music started, what happened? Everyone got in the zone.
1: 네, 그렇죠.
0: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1: 맞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0: 음악이
1: 시작되자 once the music started 모든 사람들이 got in the zone. 그야말로 집중하는 그런 zone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0: right.
1: 그랬다는 거죠.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같이 걷기를 시작했다. 그렇군요.
0: Right. So everybody was waiting for the music.
1: Right.
0: And when it started... Everybody started moving together, walking together. The parade started.
1: 네, yeah. 확실히 저렇게 말씀 주시니까 확 감이 더 사네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악 시작했다. 자 이제 시작. 뭐 이런 식으로.
0: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자, get in the zone. 우리가 얼마 전에도 get on the rhythm 있었죠.
0: Get in the rhythm. Okay.
1: Get in the rhythm 였나요?
0: Yeah, yeah.
1: Get in the rhythm. 여기서도 get in the zone 이라고.

0: 뜻이라고 해서 그 zone 안에 right.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정신이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Mm-hmm.
0: 네, and they started walking together. 자, 여기까지 right. 들어보겠습니다.
2: It was great. Once the music started,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0: 네, once the music started, 조금 쉬었다가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와, 그건 정말 특별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1: Wow, that sounds pretty special.
0: That sounds pretty special. 여러분 같으면 누가 와, 네. 사람들이 일제히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right. 같이 걷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mm-hmm.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시겠어요? Wow, amazing.
1: Amazing.
0: 그렇죠? Amazing 할 수 있고
1: Sounds great.
0: Sounds great. Yea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mm-hmm. 여기서는 That sounds pretty special 이렇게 말합니다.
1: Because it is a special event.
0: Right.
1: It's only once a year. Buddha's birthday. So that sounds pretty special. It sounds like a special event.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뭐 거의 매일같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1: right.
0: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행사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거긴 하지만서도 So that sounds pretty special. 듣고 보니 꽤 특별했을 것 같다 하면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Right.
0: 사람이 많았니?
1: Was it crowded?
0: Was it crowded? 자, were there a lot of people?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막 붐볐니라는 걸 묻고 싶어서 Was it crowded? 라고 한 거군요.
1: Was it crowded?
0: Was it crowded?
1: Was there a lot of people?
0: Was there a lot of people? 혹은 Were there a lot of people? 다 좋습니다.
1: Sure.
0: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Was there 혹은 Were there? 라고도 시작할 수 있겠고요.
1: Sure.
0: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입에서 딱 나온 말이 Was there? 그러니까 있었니? 라는 말 때문에 Was there? 라고 시작했다면 그대로 밀어붙여서 Was there a lot of people? 혹은 a big crowd?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Was there a big crowd?
0: 그렇죠. 그러니까 Was there 했다가 아니야, crowd 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Was it crowded? 이렇게 가시지 말고요. 한번 문장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
1: Sure.
0: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That's really important. You're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은 아주 그랬지.
1: Oh, very.
0: 네, very. 또 이런 식의 답변 나오고 있죠.
1: Very crowded.
0: Very crowded. Was it crowded? Yes, it was very crowded. 이렇게 말할 것을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Very.
1: So this is a realistic scenario. 진짜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0: 네, 네.
1: 어, 사람도 많았어? 어, 엄청.
0: 그렇죠.
1: 뭐 이런 식으로.
0: 완전.
1: 완전.
0: 뭐. 네, 그런 식으로. Very. 네. 자, yeah. 하지만 분위기가 워낙 평화로웠기 때문에 누구도 뭐 개의치 않은 것 같았어.
1: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0: 네. 벌써 crowded 이란 말이 이제 갖는 어감 중에 하나는 너무
1: right.
0: 많으니까 조금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1: It
0: was
1: right.
0: too crowded 이런 뜻으로 말이죠.
1: Right.
0: 근데 crowded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불편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자, 이렇게 말하면서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아시겠죠? So 뭐뭐 that 뭐뭐 너무나
1: right.
0: 무척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했다라는 문장 So that 용법이라고 흔히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장입니다.
1: Right. So that.
0: 네.
1: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because everyone, everything, it was so peaceful.
0: Mm-hmm.
1: Nobody really cared.
0: 그렇죠. Nobody really cared.
1: Nobody seemed to mind.
0: 바로 저겁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라. 사람이 많던 적던, 뭐 발을 밟던 아니던 nobody really cared 혹은 nobody seemed to mind. 좀 mind란 말은 신경 쓰고 불편해하고요. 좀 꺼려하고 그런 게 mind잖아요.
1: Do you mind?
0: 그렇죠.
1: Yes, I do mind.
0: 네. Do you mind를 한마디로 좀?
1: 좀?
0: 네.
1: Yeah, a bit.
0: 네, 그렇죠. 자, do you mind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쓰는 말문이잖아요.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nobody seemed to mind. 그렇게 그 누구도 신경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Nobody seemed to mind 까지였습니다.
1: Right.
0: 네, 자, that sounds pretty special부터 nobody seemed to mind 까지 들어볼까요?
3: That sounds pretty special. Was it crowded?
2: Very.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0: 네, 연등제에 다녀와서 음악에 조금 집중을 해서요.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got in the zone. 갑자기 이제 초집중한 상태가 되고 조용해지면서

0: 걷기 시작했다. Started walking together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Mm-hmm. 대화 전체 들어보죠.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2: It was great. Once the music started,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1: That sounds pretty special. Was it crowded?
2: Very,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nobody seemed to mind가 입에 잘 안 붙는다 싶으시면 아까 주춘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nobody cared 해도 될 것 같아요.
3: Yeah, nobody really cared.
0: 네, nobody really cared. 아무도 딱 그렇게 신경 쓰면서
3: right.
0: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이겠군요.
3: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3: Let's go.
0: 그래, 연등제 어땠어?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3: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0: 아주 좋았지. It was great.
3: It was great.
0: 일단 음악 시작하니까 다들 집중하고 걷기 시작했어. Once the music started,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3: Once the music started,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0: 와, 그거 꽤 특별했을 것 같다. That sounds pretty special.
3: That sounds pretty special.
0: 그래, 사람이 아주 북적북적하고 많았니? Was it crowded?
3: Was it crowded?
0: 아주, very.
3: Very.
0: 그래도 말이야, 분위기가 워낙 평화로워서 누구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3: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0: 여기까지입니다. Yay!
3: Good job, everyone.
0: 네,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좀 긴 문장이 두 개나 있었는데요. Right.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Mm-hmm.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2: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nap, 뜻은 끊어지다, 부러지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3: Four people were injured at a festival in Spain's Seville when a primary elastic cable on a slingshot-style amusement ride snapped at its 90-meter peak.
2: 여기서 snap이라는 표현은 무언가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3: The rope snapped under pressure.
2: 그 줄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뉴스에서 snap in half, cable snappe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갑자기 끊어졌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nap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구름이라는 말을 입속에 넣고 굴려보세요.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갈

남지은 작가의 책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The Fifth Dimension의 Up and Away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난다에서 펴낸 남지은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어린이에 겹치면 되었다 에서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고요. 이게 날짜별로 되어 있잖아요. 시의적절 시리즈. 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의 기록입니다. 5월 29일, 그러니까 금요일인 건데요. 우리 오늘 또 이 무리하는 시인들 오는 시간에 처음 이 시간에 소개받은 책이기도 해서 오늘 맞춰서 좀 깔아봤습니다. 오늘 날씨 시를 알고 미리 여기에 배치를 했던 것은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아 그러네 이따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뭔가 이 구름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지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겠죠? 김태우님이 비 올 줄 알았는데 습하기만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따가 오후쯤에 비가 오지 않나요? 오후 4시쯤. 저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아 분명히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많이 온댔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화를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긴 와야 해요. 이게 지금 장화 신고 왔다가 전국적인 아주 막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장화 신고 왔다가 그냥 뽀송뽀송한 채로 답답하기만 한 장화 속에서 그냥 발이 답답해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도 꽤 되거든요. 오늘 비가 온댔어요. 그래서 우산과 장화도 챙겨서 나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면 비는 적당히 적절히 오는 건 참 좋은데 반가운데 막 너무 우리가 힘들어질 정도로 오면 안 되잖아요. 적절히 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문장 카페 덕분에 비올때그 구름 내부의 상황이 어떨까 좀 상상해보게 됐어요. 그 물방울들이 너 먼저 나가 뭐 이러고 있을까? 아니면 얘한테 몰아주자. 너 먼저 이번엔 나가. 이게 좀 뭔가 우리 그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할때 용기 내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쯤인가? 아니면 이거 굉장히 익숙한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갈래갈래, 여러 상상력을 좀 부추기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의 겨치면 되었다. 5월의 책 한번 나눠봤고요. 서혜진님이 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 얼마 전 구매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 시의적절 시리즈는 또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일렉 듣듯이 그날의 이야기를 혹은 좀 미리 가서 읽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기도 하죠. 김지혜님은 커피 알갱이 소리를 들으니 괜시리 당기는 커피. 우리 북카페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그 커피 가는 소리, 쪼르륵 따르는 소리, 후루룩 마시는 소리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디카페인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5월부터 여름 날씨인 게 다소 아쉽습니다. 아마 9월까지 여름이고 덥겠죠? 5개월이나 여름 날씨라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5월 날씨가 좀 예측이 잘 쉽지 않았어요. 점점 이렇게 갈것 같은데 외투가 필요했던 날도 있었다가 오늘은 전 그냥 이렇게 반소매 차림으로 왔는데 이렇게 올수 있는 날도 있었다가 하면서 이제 6월로 곧 건너가게 될 예정입니다. 건너가면 이제 의심할 바 없이 6월인데 늘 여름 앞에서 바라는 마음은 같아요. 순했으면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너무 다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폭염 없이 폭우 없이 지나가기를 이런 마음 먹게 됩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지금 계신 곳의 기상 상황도 많이 사연으로 보내주시죠. 음악 두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음악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그리고 라우페이의 Falling Behind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무언가를 망설인다는 것은 곧 내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려는 가장 무겁고도 아름다운 도덕적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햄릿처럼 길을 잃고 멈춰서곤 합니다. 남들은 다들 쉽게 결정을 내리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정답을 찾지 못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깊이 고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보여준 그 위대한 멈춤처럼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망설임 역시 더 단단한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사유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어떨까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더 클라임 띄워드렸습니다. 이간 카페인 오는 햄릿의 고뇌를 통해서 이 망설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무게 전달을 해봤습니다. 아, 이 오수미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반갑네요. 햄릿을 햄릿형 인간인가? 돈키호테형 인간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 저는 햄릿형인 것 같더라고요라고 이렇게 수미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햄릿형이냐, 돈키호테형이냐. 물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애매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둘을 나누고 보자면 그두 유형의 장점? 그것들을 좀 바라보고, 그것만 이렇게 취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햄릿의 이 망설임의 장점을 좀 살펴봤고요. 0686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한번 계획, 결정한 일은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정 전에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안 하거나 놓친 일도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게더 현명한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사실 이거 사안마다 다르고, 또그 타이밍마다 달라서, 뭐라고 정답을 딱 이렇게 정해두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마 0686님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믿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죠? 뒷발질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띡 밟은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연히라도 사실은 가장 나에게 좋은 선택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자는 결국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미래의 내가 지금 나에게 보내는 뭐 은연중에 어떤 메시지이든 아니면 과거에 내가 누적되어서 지금 선택하게 되는 그런 패턴에 따른 행동이든 간에 어쨌거나 내가 한 선택이 지금까지 다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사실 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나, 너무나 고민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내가 선택 최선을 안한것 같은데 싶어도 사실 길게 보면, 좀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게 끝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때 내가 조금 돌아왔구나. 약간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그거 그냥 절벽 끝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자신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달개비 저 꽂혔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기억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중에 지금 최주희님도 와, 자주 달개비 좋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꽃을 본 자와 보지 않은 자 나누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포털로라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근데 산책 중에 딱 이맘때니까 발견하시면 보랏빛 꽃이에요. 그리고 얘가 꽃말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순간의 즐거움이란 꽃말도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좀 약간 하루살이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꽃이 피고 오후에는 꽃이 벌써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사실 꽃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부릅뜨고 보랏빛 꽃이 피어 있다 하면 이건가 하면서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의심 만나시길 바랄게요. 우리 오늘 예고를 미리 드리진 못했지만 이미 카페인 분들 예상하시고 계시네요. 이 방송 정보 보시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소연 시인님이 튀르키예에 책 행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신 요 비운 시간 오늘은 상혁 시인님과 그리고 우리 북카페 의자왕이죠. 김복희 시인이 오셔서 복희 시인님이 함께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김희재의 오르막길 그리고 소수빈의 사랑하자 두곡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모시러 가겠습니다.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소연 시인님 대신 김복희 시인 나오셨고요. 김상혁 시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와, 두 분 이 조합은 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3: 아,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1: 네. 끝을 왜 그렇게 아련하게 하셔?
3: 아니, 저 화요일

0: 제가 원래 쉬는 날이라고 방송 꾸준히 듣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화요일에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 회의가 있다거나 뭐 외부 일정이 있다거나.
1: 미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0: 네,
1: 많아가지고.
0: 그래가지고 뭐 상담이 생긴다거나 학생 대상담 뭐
1: 네.
0: 이래가지고 생각만큼 많이 출석을 잘 못했다는.
1: 북카페.
0: 네,
1: 우리 묻지도 않았는데
0: 부끄러움.
1: 오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0: 반성을.
1: 아, 그럼요.
0: 여의치 않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1: 네, 근데 그래도 북카페 들으신 적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동안 완전히
0: 그렇지만,
1: 잊었다 이거
0: 예,
1: 아니잖아요.
0: 자주 듣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듣는데 방송 그 댓글을 달 여력이 좀안 생기는 거예요.
1: 아, 그럴 수
0: 그래서
1: 있죠.
0: 아, 여기 들으시는 많은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오늘 너무너무 뭔가 마음에 뭐가 있지만 말로 정리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었어.
1: 애처롭게 오셨어요.
2: 결국 지치고 힘들다는
1: 그러니까 지금
2: 말이잖아요.
1: 네,
0: 아,
1: 내가 사연을 못 보낸 것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길게 너도 내 마음 알지? 나도 네 마음 안다로 끝나는.
0: 그러니까요. 네, 그랬답니다.
1: 네, 애처로워요 오늘 복희씨님. 네.
2: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오랜만에 이 자리를 이렇게 함께 했다라고 하지만 왠지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느낌이에요. 복희씨님 앞에 있으면. 아,
1: 너무
2: 다시 왔구나.
1: 친밀한 느낌으로.
0: 역시 의자왕이라.
2: 그러니까.
1: 오늘 그 의자 착석감이
0: 네.
1: 어떻습니까?
0: 오늘 뭐늘 앉았던 의자 같고 아주 편하게.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오늘 뭔가 김상혁 씨랑 안 맞췄는데 둘다 남색 옷
1: 입고
0: 와가지고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
1: 약간 맞춘 듯이 이렇게.
2: 그러니까요. 그냥 잘 맞나 봐요, 서로.
1: 아, 이렇게 또 환대해 주시는. 네. 한상현 님, 떡볶이 시인 님 자주 와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자주 달개비꽃 얘기를 했잖아요. 장미용 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마침 접시에 달개비꽃을 상감하고 있었는데 고은님이 달개비 이야기를 해주셔서 반갑네요. 접시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 카페인 분들과 보라로 나누고 싶으시다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면 우리는 이제 사진 첨부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용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을 때 하미경님이 이렇게 안내를 이미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 보내시면 되고요. 복희시인님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골라서 오셨죠 오늘.
0: 네.
1: 어떤 작품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0: 일단은 좀 신간 중에서 골라봤고 그리고 그 김소연 김상혁 씨님이 소개 안 한 작품 뭐가 있을까
1: 아, 소개
0: 네,
1: 안 한
0: 생각하면서
1: 작품.
0: 골라봤고
2: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고르기가
0: 네.
2: 우리가 너무 재빠르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을
1: 맞아요 이분들이 네. 속도가 순발력이
0: 너무 빠른 거예요 게다가 그 뭐 다른 요일에도 산문 같은 것들은 또 소개하시잖아요. 그것도 안 겹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겹치는 거 일단.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 좀 흥이 좀 나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골라봤어요.
1: 맞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과정은 잘 모르시지만 이 요일별 게스트분들, 상혁씨님 잘 아시잖아요. 게스트분들끼리도 겹치는 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네.
1: 분야가 달라도 뭐
0: 맞아요.
1: 산문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럼 서로 막 미리 찜을 하시느라고 그 제가 할 거예요? 할 건가요? 혹시 막 뺏겼어 이러면서 이러기도 한답니다.
2: 그렇죠,
1: 네, 그렇게
2: 그렇죠.
1: 아주 굉장히 애정 담아서 골라오신 작품들 소개합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것부터 보겠습니다.
2: 네. 최은영 작가의 새 산문집 백지 앞에서가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한 구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콤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작가가 풀어놨는데 그중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1: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몇 년 전 북토크 행사를 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행사를 기다리며 사회자와 그 행사를 준비한 어느 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시인이 내게 말했다. 나는 글 못 쓰는 작가한테 글 잘 쓴다고 말하지 않고 예쁘지 않은 여자한테 예쁘다고 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예쁘다고 안 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곧바로 내 반응을 살핀 사회자가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시인도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아챈 눈치였다. 그것으로 잡담은 종료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이 있었다. 단독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시인이 내게 말했다. 예쁘다! 예쁘다!

0: 레이디 가가의 어플로즈 듣고 왔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최은영 작가의 산문집 백지 앞에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 문소라님 지금 이 반성했다면서 하신 행동에서 더 말문이 막히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공부가 필요해요.
1: 네,
0: 하셨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거 뒤쪽에 읽어보면은 작가가 더 기분 나빴다는 게그 자신이 했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예쁘다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0: 예다 칭찬해주마 약간 이런
1: 그렇지, 맞아요.
0: 느낌으로
1: 그런 느낌으로 계속 말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 암담해졌다라고 말하고 예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서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 예쁘다고 말해줄게 마음 풀어.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로 딱 지금 문소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 난국이다.
0: 총체적 난국
1: 그런 생각만 들어요.
0: 그쵸
1: 그리고 이 상황이 더좀 민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이 시인과

0: 친한 시인이 아니라 두 번째 본 시인이고 두 번째 봤는데 이제 나이가 최은영 작가보다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너라고 바로 부르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친근감의 표시였을 거예요. 잘못됐죠, 매우.
1: 그랬겠죠.
2: 이게 근데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니라면서요.
0: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었나?
2: 스몰 토크를 이렇게 스몰 토크에서부터 망하는 사례들이 많죠.
1: 무례함과 솔직함에 이렇게 자기는 솔직하게 해서 나는 허슴탄회하게 내 진짜 마음을 편하게 했는데 자기만 편한 거죠.
2: 네.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 전체 소제목이 못생겼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외모 평가나 외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대단히 솔직하게 풀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더 다른 방식의 어떤 평가들, 이런 무례함들을 정말로 그냥 숨쉬듯 받아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좀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숨쉬듯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진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읽으면서 많은 카페인들이 맞아 나도 비슷한 사례들 있었잖아 더한 거 조금 덜한 거 어쨌거나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사건들 있었잖아 하면서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정말 많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흥미로운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책 전체적으로는 등단 때 이야기,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의 어떤 반응 같은 거, 그리고 등단 때 또 꿈을 샀던 이야기, 친구의 이런 얘기,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도 특히 이 부분을 가져온 건 너무 강렬해서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뒤에 읽어보면 내가 했던 말도 좀 박제된 것처럼 있거든요. 네. 피곤해 보여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배우면서 그런 기분으로 읽기도 했습니다.
2: 배우면서 약간 공부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최은영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라고 하니까 네.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요 이야기 우리 또 금요일 에세이 시간에 더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카페인 분들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진원의 자랑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3: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로 건너왔고요.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김소연 시인 대신 김복희 시인 나오셨습니다. 김상혁 시인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상혁 시인님이 최은영 작가의 첫 산문집입니다. 백지 앞에서의 한 부분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네. 지금 하아영님이 제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북카페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들었다면 그러진 않았겠죠? 하셨습니다.
1: 아니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도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이 정말 나쁜가? 근데 이것도 결론은 무엇이었냐? 그럴 사이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너무 낯선 사람한테 보자마자 두 번 만났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는 그 관계 안에서 허락되는 게 진짜 많잖아요. 말들이, 행동이나. 그쵸. 그만큼을 쌓고 좀 뭔가 관계를.
2: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네. 했다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0: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1: 방심하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상황이 피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거나 네, 하면 네. 평소처럼 해도
2: 이제, 안 받아주고 뭐 지금 죽고 싶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 뒤를 잘해야 돼요. 네.
2: 뒤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이냐.
1: 피곤해 보인다. 커피 네. 한 잔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 좋죠. 피곤해 보인다. 내가
2: 역시
1: 뭐
2: 발록이 있네요.
1: 밥이나 같이 먹을까? 이렇게 하면 좋죠.
0: 아, 해결책까지 좀 제시를 해줘라. 네.
1: 그러면 됩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2: 맞아요. 병만 주면 안 되고 약도 줘야 된다.
0: 배워갑니다. 허귀유님은 예전에 이제 어떤 어른이 내가 널 아껴서 그래 이런 말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하고서 근데 그때 안 아껴 주셔도 돼요라고 답한 적이 있어요. 나 아끼지 마요. 나 아낀 필요 없어요.
1: 내비도 어머.
0: 누가 아껴달라 했나요? 뭐 이런 거 이제.
2: 맞아.
0: 네, 이렇게 답하실 정도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이게.
1: 너무 멋지네요.
0: 반사하고 싶으셨을까.
2: 갑자기 그것도 생각났어요. 왜 명절에 이런 거 잔소리 하실 거면은 차림표처럼 뭐 시집 잔소리 5만 원, 뭐 취직 잔소리 10만 원,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잔소리를 해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0: 뭐 말씀을 하실 거면.

0: 아예 메뉴판 돌릴 것 같아요. 지금 대목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떤 걸로 하실지 결정하시라.
1: 복합 결제 뭐 가능.
0: 네. 자, 장미영님 샵 1045로 사진 보냈어요.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나오니 너무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지금 너무 예쁜데요. 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미용님이. 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것은 그쵸.
2: 그러니까요. 저는 저 꽃 안 찾아봤거든요. 아까 막 찾아볼 때 서로.
0: 네.
2: 근데 너무 안 찾아보길 잘한 것 같다. 저게 너무 예쁘네요.
0: 저게 첫인상인 것도 좋죠.
2: 네네.
0: 나의 달개비꽃은 저것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미용님 종종 이렇게 또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복희시인님이 야심차게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고르겠다 하셔가지고 준비해 오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어떤 작품인가요?
3: 문혜진 시인님께서 오랜만에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난다에서 나온 시집 무증상 환자에 실린 한모금의 밤이라는 짧지만 좋은 시 가져와 봤습니다.
0: 짧지만 좋은 시 한모금의 밤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저녁의 온기가 꽃집 유리창 안 시들어가는 꽃잎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위여 갔다. 파워워킹을 하고 있었고 발을 흔들 때마다 물통 안에서 물이 철렁였다. 그 진동을 따라 두 사람이 다가왔다. 얇은 빵종이 한 장에 기대어 숨을 얕게 붙잡고 있는 새 한 마리.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진 목과 부리. 종이의 가장자리가 서늘하게 떨리고 있었다. 물 한 모금이 뺨을 타고 부리 끝에 닿자 새는 천천히 아주 가볍게 마른 풀잎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가슴깃. 부리 끝을 살짝 들고 잠에서 밀려오듯 깨어났고 잠깐의 파닥임이 저녁 공기를 흔들고 다시 조용히 가라앉았다. 몇 번이고 물을 건네며 우리는 말없이 숨을 세었다. 적셔지는 종이, 다시 축 처지는 새의 깃털. 물을 마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꽃집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 유카 한 그루가 굳은 관절처럼 잎을 꺾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0: 올라프 아르나이즈의 음악 투모로우스송 듣고 왔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문혜진 시인의 시집 무증상 환자에 담긴 시 한모금의 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음악과 이 시가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계속 이 음악 안에 이 삐그덕거리는 이 소리가 뭘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 주고받았잖아요. 네, 자꾸 집중하게 되는
1: 숨소리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자, 이 느낌에 훅 빠졌어요. 꽃집 유리창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1: 네. 이 시의 정황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새가 진짜로 지쳐서 날지 못해서 떨어진 새를 구조해 온 것인지,
0: 네.
1: 아니면 이두 사람의 관계나 삶의 힘듦을 은유한 것인지, 이렇게 이게 살짝 두 개가 레이어가 겹쳐져 있어서 사실 어떻게 읽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힘들 때 산책을 하거든요, 밤에.
0: 힘들 때 밤에
1: 네,
0: 네.
1: 그 개천에 이제 동네에 개천이 하나 있어서 밤엔 때면 좀덜 덥기도 하고 산책을 하는데 새가 되게 많아요. 그 새가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0: 네.
1: 그새 구경하느라고.
0: 오.
1: 그래서 뭐 조금 시끄럽다 모여 있다 하면 다 새가 있거나 고양이가 있거나 뭐 이제
0: 아,
1: 그런
0: 중심에 누군가가
1: 네
0: 있군요.
1: 귀여운 이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그런 이 시를 우연히 이제 발견하고 마침 찾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지친 새, 더운 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새를 발견해서 안아서 구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보고 우리 둘의 지금 이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의 힘듦, 뭐 관계, 물
0: 네.
1: 한 모금 마실 정도의 숨쉴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어요.
0: 어떠셨나요?
2: 근데 저는 이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새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 남의 시 읽으면 항상 저는 또 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 이 구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 나였어도 할수 있는 것과 아, 내가 정말로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첫 번째 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의 온기가 꽃집 유리창 안, 시들어가는 꽃잎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위와 같다. 그러니까 혼자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1: 네.
2: 복기 시인이 이제 천천히 되게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니까 아, 요 장면이 너무 그려지는 거죠.
0: 맞아요.
2: 그러니까 계속 열기를 받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 열기가 싹 사위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0: 네.
2: 장면을 잘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나도 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게 시작한 시였고, 해석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수 있는데,
0: 네.
2: 김지희님께서 역시 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마음대로 해석해보고

0: 볼 수는 있겠지만 해석이 작가의 의도와 완전 다를까 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새는 밤 같은 어두운 순간을 곁에서 함께 견뎌주는 존재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조금 드신다. 근데 이런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걸 보면서 관계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새에 집중하는 시일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저도 좀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걸 보면서 뭐 느꼈냐면 아, 되게 힘든 어떤 대상, 되게 아픈 대상, 다친 대상을 같이 돌보면 사이가 엄청 돈독해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같이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같이 정성을 쌓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냥 쓱 지나가는 우리는 말없이 숨을 쉬고 그리고 그리고
1: 그
0: 우리는
1: 다음 구절.
0: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 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작가의 의도랑은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들 저 포함 다들 우선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기
0: 맞아요.
1: 삶에서 느꼈던 거하고 붙여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봉금 저도 제가 산책할 때 힘들기 때문에 항상 산책을 가는 거거든요. 정신을 조금 놓고 싶다. 뭔가 편안한 걸 하고 싶다. 딴 생각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남들 그리고 귀여운 개와 새와 고양이를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산책을 나가는데 그런 거랑 붙여서 저도 이 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읽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상혁시인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시를 날려서 떠나보내고 이 새가 막 회복이 잘 돼서 안녕 저는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시가 아니잖아요.
2: 뭐 심지어 돌아와서 은혜를 갖고 막 이렇게
0: 박씨.
2: 되면 이제
1: 제
2: 느낌
1: 박씨를
2: 넘어가는
1: 물어다 주지
2: 거죠?
1: 박씨
2: 박씨를?
1: 물어다 주지도 않고 약간 목이 길고 부리가 뭐 이렇다고 한걸 보니까 조금 목이 긴 어떤 좀축 처진 느낌의 새인 건데 이 새가 그래서 온전히 정말로 물을 마셨는지 확인하기도 약간 어렵거든요.
2: 맞아요.
1: 종이봉투를 다 적시고 있는
2: 맞아요.
1: 상태가 계속 같이 묘사되니까 이 새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 새를 그럼 묻어주는 것까지 어쩌면 이두 사람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2: 참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연약하고 섬세한 과정이 다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에서도 사실은 이 아까 상혁 씨님 얘기하신 우리는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장에 이르면 이 우리의 지금 듣는 카페인 분들과 지금 여기 있는 수뇌부 우리 모두 다 포함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 돌봄과 뭔가 이 사랑이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았던 시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분명한 이야기가 있는데도 뭔가 저는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조급함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새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해줘야 독자들한테. 느닷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정말 자신감 있게 그냥, 불 꺼진 어떤 꽃집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새로 넘어가는데, 뭐그 전에 징조가 없어요. 그냥 기미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아, 이제부터 내가 한 얘기 잘 들어봐. 새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자신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2: 이게 뭔가 지금 상혁씨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창작 스타일과 좀 비교해 주시면서 얘기해
0: 죄송해요.
2: 주시니까. 아니, 아니. 이게 이 또한 너무 깨알 재미라는 얘기를 하는
1: 맞아요.
2: 거예요. 네.
1: 재밌어요.
2: 우리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변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혁씨님의 그 스타일을 또 너무 좋아하는 독자들도 많잖아요. 예. 네, 그, 이렇게
0: 네.
2: 징조를 좀 깔고.
0: 뭐, 저는 좋아합니다.
2: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음악을 듣고 그럼 다음 작품도 보도록 할게요. 시화의 나무의 말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유병록 시인이 새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를 출간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로 된 제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낮잠이라는 시인데
0: 낮잠.
1: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요즘 잘 못하는 낮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멋지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낮잠이라는 단어 자체, 그 단어 구성, 뭐 획 형태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1: 너무 좋아요. 다. 낮잠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듭니다.
0: 낮잠을 사랑한다. 내 삶에 들여놓고 싶다.
1: 다 좋아요. 낮잠.
0: 상혁 씨님이 좋아하는 낮잠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1: 밤잠과 다르게 밤잠에는 그 뭔가 휴대폰을 보고 자거나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다. 그리고 눈에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잘 안 하게 되는데 네. 낮잠은 마음껏 하다가 잡니다. 조금 딴짓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뒤척뒤척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자요. 그래서
0: 낮잠 즐거운 거네요.
1: 엄청 즐겁죠.
0: 엄청 즐거운 거.
1: 너무 게을러 보이나?
0: 아니 아니요. 네네. 지금 너무 막 사랑에 빠진 표정으로
2: 오늘
0: 낮잠을
2: 본 중 가장 표정 좋은. 그러니까
0: 이렇게 사람이 환해질 수가 있나?
1: 저도,
0: 같은 자리에서.
1: 저도 갑자기 허리가 서고 지금 몸이 앞으로 나가네요.
0: 상상만 해도 이게 지금 자세가 바로 잡히는 그 단어입니다. 낮잠. 이 제목의 시 바로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낮잠 유병록. 대낮에 햇살 비껴드는 창가에 누우면

집까지 갔다가 오듯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그저 오후에 한때가 지나갔을 뿐인데 낯선 세계에 도착한 것처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져서 며칠 만에 너에게 전화를 걸었지. 놀란 마음을 감추는 목소리로 너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참이라 하였지. 우연한 낮잠의 인연이라며 그저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지. 서로 한풀 꺾인 목소리로 인사하며 오늘 무엇보다 잘한 건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이지.

0: 창비에서 펴낸 유병록 시인의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에 수록된 시 낮잠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스탠시 켄트의 The Ice Hotel 띄워드렸어요.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이 지금 낮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진영님은 낮잠 자다가 깨면 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느낌인데 이 시는 지금 전화까지 하다니 시에서 시의 화자는 지금 전화까지 했잖아요. 너무 놀랍다고 우와라고 하셨습니다. 네.
1: 동의합니다.
2: 동의합니다.
0: 그렇죠. 지금 복희 시인님도 낮잠 즐기시나요?
1: 저는 잘못 자는데 주말에는 조금 즐기는 편이고, 학생들이 그렇게 오후 2시 수업이면
2: 낮잠을 즐기셔?
1: 그렇게
0: 저 낮잠 중이구나.
1: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맛있을까? 이 수업 시간이?
0: 아, 그렇죠.
1: 꿀잠을 자나?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0: 아, 부럽다고?
1: 나는 못 자는데,
0: 아,
1: 너네는
0: 그렇죠.
1: 자는구나.
0: 그 교수가 자면 안 되죠.
2: 그러니까요.
0: 그건 정말 초유의
2: 나 일하는데
0: 사태가.
2: 자지 마 그래야지.
1: 그래서 깨우는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안 자고 싶은데 막
0: 그래 맞아
1: 다
0: 쏟아지는
1: 덮쳐오는
2: 거.
1: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0: 아.
1: 안쓰럽기도 하고 밤에 뭐 했냐고 물어보고 싶고
0: 물어보고 싶은데 묻진
1: 묻지
0: 않으시고.
1: 못하죠.
0: 네.
1: 예. 네, 뭐다 사정이
0: 네.
1: 있었겠거니 하죠.
0: 단지 부러워할
1: 예. 네,
0: 뿐이고.
1: 그러나 이제 수업 들어라.
0: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낮잠을 그렇게 막 누워서 자는 낮잠은 잘 자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앉아서는 많이 자죠. 조는 거. 지하철 타고
1: 쪽잠
0: 쪽잠 쪽잠
1: 같이요?
0: 지하철 타고 가면서 너무 꿀잠을 자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햇살 비껴드는 창가에 누우면 하면서 낮잠에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시를 보니까.
2: 저는 공감이 많이 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어나서 이런 낮잠을 자고 나면 낮잠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낮잠 자고 나서 특히 꿈을 짧게 꿀 때가 있는데 그꿈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문학과 관계없는
0: 네.
2: 어떤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고 나서 딱 깨면은 아 뭔가 허무하고 현실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기가 세상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힘을 얻어요.
0: 개운하죠.
2: 개운하고, 아, 내가 엄청나게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고민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0: 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시 보고 또 지금 상혁 시인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낮잠은 초능력 같기도 해요. 약간 마법 같기도 하고.
2: 제가 그래서 낮잠 때도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되게 큰 거, 여행지 가가지고 뭐 폭포 보거나 바다 보거나 이럴 때도 비슷한 느낌 받거든요.
1: 그 약간 호연지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맞아.
1: 이 넓은 자연.

0: 그러니까 앞에.
1: 뭔가 다른 것을 보거나 큰 것을 보고 나서는 느껴지는 감정이 저는 되게 비슷한데, 아 그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이걸 잘 못하더라도 그게 크게 이 세상에 지구에 무슨 큰 해를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0: 여기 차츰 대수롭지 않아지지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 너무 위줄긋게 됐거든요. 이게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2: 맞아요. 그래서 아주 분주하고 힘들 때 사실 막 이렇게 낮잠을 자서 여유를 한번 주고 나면 또 뇌를 씻는 느낌이잖아요. 잠을 자야 뇌가 씻기고 그래야 이렇게 정상적인 좀 좋은 사고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뭐 그런 과학적 원리도 들어있지 않을까?
0: 그렇죠. 네.
1: 전 실제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식이 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오전에 했다. 그러면은 한 3,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은 그래, 일 열심히 했지, 상 줄게 하고
2: 좀 자요,
1: 20분 정도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좀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인간은 20분만 잘 수 없다고, 제가 자려고 할 때 뭐 예전에는 잔디부장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20분 맞추면 그냥 딱 20분에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그냥 낮잠 자는 편입니다.
0: 진짜 꿀 같은 낮잠이네요.
2: 너무 좋다.
1: 일어날 때 너무 힘들긴 해요.
2: 계속 계속 알람 미루는 거 아니야? 10분만 더, 10분만 더.
0: 이 시에서 근데 낮잠에 대한 것만으로도 시를 이제 그걸로도 지금 감동적인데 너를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들어가니까 정말 예상 못한 다른 세계로 또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1: 처음에는 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이거를 할 때
0: 뭐죠?
1: 이거 놀란 마음으로 상대가 그러는 거잖아요. 나도 낮잠 자고 일어났어. 이거는 되게 잘 맞춰주는 사람인가?
2: 안 잤는데. 나도 낮잠 잤어 하고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1: 낮잠을 핑계로 연락을 한 정도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럼 나도 요거 동기화 해주고 싶으니까 살짝 졸았는데 그냥 낮잠으로 말해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고 물론 이 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낮잠을 잤던, 그래서 낮잠 인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너무 절묘하고 좋았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 이게 오늘 무엇보다 잘한 거라고 시의 이 마지막 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페인님들도 이런 것들 한번 누려보셔도 좋겠어요. 필요할 때, 운전 중만 아니면 됩니다. 중요할 때 이러면 안 되는
2: 휴게소 들르셔야죠.
0: 맞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가능할 때 이런 약간의 호사 이런 거 좀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영님은 지금 근무지가 병원이라서 점심시간에 북카페 듣다가 매번 잠드신대요. 지금도 누워서 듣고 있는데 낮잠이라니 갑자기 잠이 깨려고 그래요.
1: 좋은 거네요, 이건 또. 오히려.
0: 지금 낮잠 얘기를 하니까 또 집중하게 되셨고. 네. 그렇죠? 근데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2: 네.
0: 그래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카페인 분들 꿈속으로까지 가고 싶은 생각에 들으면서 가면 같이 좀 또 묻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1: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거 좋고, 어차피 싫은 사람 목소리 들리면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2: 시니컬한 저 표정 어쩌면 좋아.
0: 너무 귀여운데요, 상혁씨님 오늘. 네. 네, 알겠습니다. 상혁씨님이 좋은 낮잠 누리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토이 성시경이 함께한 곡입니다. 소박했던 행복했던.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복희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책 볼게요.
1: 네, 저는 두 분이 같이 쓰신 공저인데요. 임봉근, 임다운 두 분이 쓰신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입니다.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0: 네, 제목을 들으니까 더
1: 할머니하고
0: 가족이가 돼.
1: 손녀예요.
0: 아,
1: 근데
0: 할머니와 손녀.
1: 성이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0: 그러네. 저 별 의심 없이 지금 가족이니까.
1: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녀는 성이 같을 수 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하고 성이 같을까? 그것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런 일이
0: 궁금해집니다.
1: 어떻게 가능할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0: 네.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요.
1: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약간 우울함이 커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손녀가 편지를 내가 쓸 테니까 답장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편지 쓰고 답장 받고 한 것이 지금 원고로 정리돼서 좀 실려 있어요.
0: 편지를 주고받은 거네요. 그렇죠.
1: 그래서
0: 와.
1: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임다운 이제 손녀분이죠.
0: 네.
1: 손녀분의 이제 남편한테도 쓴 편지도 있고,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머리 모양이어서 조금 그랬는데 넌 진짜 최고의 짝이다. 뭐 이런 식의 편지도

0: 네. 재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 눈물도 좀 나고 네. 뭔가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우리 할머니 그렇죠. 생각도 나고 뭐 힘든 남편을 만나 고생한 그 분들 이런 것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어떤 개인의 내밀한 서사 이런 게 좀 재밌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재밌었던 책이에요.
0: 할머니와 손녀가 네. 주고받은 편지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할머니와 생선구이 백반을 먹으러 갔다. 할머니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살을 쪽쪽 발라먹으며 말한다. 이거 참 잘 구웠다. 생선은 이렇게 굽기가 어려운데. 또 찌개를 한 술 뜨고는 한마디 한다. 찌개를 참 맛있게 끓였구먼. 여러모로 할머니 입맛에 잘 맞았던 모양이다. 지나가던 식당 사장님이 웃으면서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신다. 잘 구웠다. 잘 끓였다는 말을 들으니 새삼 그릴 앞에서 생선을 딱 알맞게 구워준 사람이, 찌개에 애호박과 두부를 송송 썰어 넣었을 사람이 보인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꾸며준다. 맛있는 찌개, 예쁜 티셔츠. 요즘은 강렬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이 어찌나 많은지, 존맛탱, 핵좋다 같은 말을 듣고 나면 온 우주가 남아나지 않는 기분이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형용사로 하는 칭찬은 결과물에 대한 내 감정이 주인공인 말이다. 하지만 동사로 칭찬하니 자연히 동사의 주인이 떠오르고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이 생겨난다. 맛있게 잘 담근 김치. 김치는 맵고 짠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담그는 것이었지. 만듦새 좋게 잘 만든 옷. 옷도 누군가가 재봉틀을 돌리고 실밥을 뜯어가며 만드는 것이었지.

0: to.
1: 잭 존슨의 홈 듣고 왔습니다. 아논에서 펴낸 임봉근, 임다운 산문집 오늘 내일 하는 사이에 담긴 글 동사로 칭찬하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 동사로 칭찬하기 너무 멋진데요.
2: 그렇죠. 지금 네.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에세이랑 뭐 편지글이랑 조금 여러 개가 섞여서 같이 실려 있는 네. 책이거든요. 그래서 손녀분은 주로 에세이를 쓰시고 이제 할머니는 주로 편지, 짧은 편지. 편지가 이렇게 네. 실려 있는데 글씨도 되게 커요.
1: 왠지 어울려요.
2: 글씨가 그러니까 판형이 그러니까 판형은 일반 도서랑 비슷한데 네. 글자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시원한 거예요.
1: 와,
2: 아, 이게 딱 맞다. 어울린다. 제목도 오늘 내일 하는 사이잖아요.
1: 네.
2: 우리가 농담 삼아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그 아슬아슬한 넘나듦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재밌고. 아, 그리고 제가 골라온 부분도 뭔가 깨달음을 주는데 할머니가 막 젠체하면서 자, 이렇게 알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활에서 이런 짧은 일이 있었고 할머니는 아무 의도 없이 말했는데 손녀가 거기서 딱 캐치를 해가지고 난 여기서 아 이런 걸 좀 본 것 같아 이렇게 네. 쓰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1: 그리고 그 손녀가 캐치해서 이렇게 글로 풀어낸 부분에 독자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는 거 보면 우리 모두 그걸 놓쳤으면 어쩔 뻔했나
2: 네.
1: 아까울 정도로
3: 저 너무 놀랐는데 형용사로 하는 것과 동사로 하는 것을 왜 구분하지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1: 네.
3: 아 그래 동사는 그거를 행위한 사람이 떠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1: 그쵸.
3: 이걸 어떻게 잡아내서 글로 썼지 하는 놀라움이 앞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에세이에서는 이런 거 읽으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1: 맞아요. 네.
2: 그래서 아 맛있는 밥이다 하면은 그냥 그 밥이 맛있는 거고 내가 맛있게 느꼈다 여기서 그렇죠. 끝나는데 이 밥을 맛있게 하셨네 하면은 밥해준 사람이 딱 보이고 아 내가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고마움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1: 이건 진짜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화법 변화인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네. 되게 저한테 큰 감동을 준 부분이어가지고
1: 네.
2: 카페인 분들도 이 부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리고 와. 이 책도 좀 읽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1: 네, 아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책에 재밌는 부분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렵게 어렵게 진짜 한 부분 골랐다고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2: 네. 진짜로.
1: 네, 지금 483호 쓰시는 카페인님. 마침 22개월 우리 손녀의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동영상을 며느리가 보내와서 무한 반복 시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이렇게 지금 손녀와 할머니의 그 관계에서 출발된 책을 소개받으니까 더 각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3: 네. 네, 저는 이렇게 좀 어디 모시고 갔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칭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3: 보통은 아 뭐 먹고 나서 잘 분명히 잘 드셨는데 잘 드셨는데 아 뭐 그냥 별로네 뭐 물이 제일 맛있네 뭐 이런 거
1: 있잖아요. 집에서 하기 맛있다 이런 거 허탈하게 드잖아요. 허탈하게
2: 머쓱하셔서 네. 뭐 그러기도 하시는데
3: 네. 그런 맞아요, 것보다 맞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1: 맞아요. 솔직한 칭찬 네. 그렇죠. 전 약간 반올림된 칭찬도 좋아요. 솔직히 그렇게 맛있는 아닌데 막 어 막 맛있다고 하는 거 힘나잖아요. 맞아요.
2: 기분도 좋아지고.
3: 네 그럼요 그럼요. 네.
1: 우리 오늘 뭔가 이렇게 화법도 좋은 거 하나 배워가는 느낌이고요. 아 시간 진짜 또 빨리 흘러갔습니다. 복희세이님 우리 또 언제 볼 수 있어요?
2: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신간을 준비 중이랍니다.
1: 아, 좋은 소식 네 알려주세요. 어떤 걸 네, 준비하고
2: 제가
1: 계신가요?
2: 곧 6월경에 나올 것 같은데
1: 6월에?
2: 네 6월쯤에 산문집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1: 네.
2: 그래서 뭐 제 시에 대한 얘기 뭐를 좀 제주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한 거 이렇게 묶여서 쓴 산문집이 한 권 준비 중이고
1: 네.
2: 그림책도 나온답니다.
1: 그림책도?
2: 네 그림책은 제 시집에 실려있는 시를 그림 작가님이랑 같이 와. 한 건데요.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1: 우리 또 책으로 복희시님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저 그림 살짝 보여줘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글은 당연히 좋겠죠?
1: 네, 복희시님이 고른 시들이에요? 이걸로 그림책 하겠다?

0: 출판사에서 그 시를 보고 이 시로 그림책을 해봤으면 좋겠다
1: 네.
0: 하고, 사실 계약은 3년인가 2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 그림 작가님과 소통하고 또뭐 하느라고 좀
1: 네.
0: 늦어졌어요.
1: 아, 기다리겠습니다. 복희씨님이 아까 살짝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약간 조금 두통처럼 좀 있었는데, 오늘 방송하고 나니까,
0: 싹
1: 싹
0: 났어요.
1: 났다고. 네.
0: 아니, 제가 어젯밤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진짜 너무 괜히 한다고 했다. 난 한치 앞을 모르고 내가 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싹 좋아졌어요.
1: 우리 약간 낮잠 같은.
2: 그렇죠, 그렇죠.
1: 지금.
0: 그래서 만병통치 방송인가?
1: 맞습니다. 다른 세계로 살짝 2시간 이동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느낌. 아마 더 개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하림의 위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호그와트 학교의 교장 선생님 덤블도어가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옳은 길과 쉬운 길 중에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길은 당장은 편해도 나중엔 후회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옳은 길은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언젠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옳은 길과 쉬운 길 사이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5월 26일 오늘의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대사로 문을 열어봤어요. 주인공 해리포터가 다니는 학교 호그와트의 교장쌤 덤블도어가 이런 말을 했대죠. 여러분은 이제 옳은 일과 쉬운 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지금 할까? 아니면 좀 미룰까? 아니면 친구한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할까? 옳은 길은 당장은 가기 어렵지만 언젠간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쉬운 길은 당장은 참 편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 바다님들도 옳은 길과 쉬운 길 중에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저의 추천, 조금은 어렵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살짝 방향을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또 힘들면 여기 경청에 제가 항상 들어드리니까 털어놔 주시고요. 저 DJ 생선님이 언제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 하나님, 시험이 5주 남은 상황에서 옳은 길, 쉬운 길이라는 말이 더 공감이 되네요. 이제 입시와 더 가까워진 고등학교 2학년.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길이겠죠. 먼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힘든 일을 하고 나중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면 좋겠죠. 맞아요.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편하면 나중이 괴롭고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이 좀 더 행복한 거니까. 그게 공부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래요. 지금 좀 괴로우면 나중에 괴로운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나타나니까. 김서준님. 저 오늘 국어시험 95점 받았어. 어머, 너무 축하해요, 서준. 자니님은 안녕하십니까, 생선님. 저는 매일 이 시간이 설레요. 내일 시험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과학시험이라고. 한참 시험 보고 있구나, 우리 바다님들. 감귤만님은 와, 고1 때 생선님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네요. 너무 신기하다고. 이제 몇 살이 되었을까요, 감귤만님. 오늘 왜운지 알겠다. 데일리 나나님은 생선님이 라디오도 하시다니. 이렇게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 오, 햄스터네스님은 정승재 선생님을 생선님이라 부르나 보네요 라고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 이유 알죠? 야,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는데 오늘 경청 초대석 락으로 세상을 구하는 영웅 밴드 Extraordinary Heroes와 함께합니다. 이따 라이브까지 이게 말이 돼요. 10시 8분 17분이 지나고 있는데 그죠? 이 한밤에 라이브까지 들려주실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Extraordinary Heroes, 액디즈라고 부르잖아요. 액디즈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궁금한 질문들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목요일날 해정승재 크로스라는 코너에서 저랑 윤혜정 선생님이 전화 연결하고 있죠.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윤혜정 선생님에게 상담받고 싶은 바다님들 경청 인별그램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랑 반디 앱으로 들어오시면 경청 보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셔도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메시지나 무료인 유튜브도 좋고요. 반디앱으로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90살 친구의 조언입니다. 90살 된 친구가 조언을 하나 봐요. SNS에 올드 프렌드 클럽이라는 계정이 있대요. 평균 나이가 90살쯤 되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요즘 사람들의 고민, 질문 이런 거에 답을 다 달아주시는 거예요. 와, 그 계정에서 어르신들에게 인생의 모토에 대해서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좀처럼 듣질 않아. 그러니까 더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거라, 이렇게. 경청하라는 얘기죠. 또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거는 꼭 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런 답도 있었대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이 순간에 감사하거라. 인생은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거란다, 이런 이야기. 와, 아주 특별한 조언은 아닐지 모르지만 90살 가까이 되신 분들, 그런 어르신들의 말이라 그런지 좀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면서 더 와닿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바다님들은 지금 이 순간 잘 누리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을 잘 귀 기울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도전하셔야죠. 그러고 계신가요?

정승재 경청 신해철의 노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듣고 왔습니다. 오디찬님이 오디찬님이 아니라 오디찬님이겠죠. 그죠? 도전이요? 아니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다고 보내주셨고 오승민의 여자님은 전 예전부터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고 벼락치기 하는 게 고민이라 공스타그램을 운영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다가 얼마 전에 시작하게 됐다 그러네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포기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공스타그램 괜찮아요. 그거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아주 큰 자극이 돼서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리는 또 재미도 있고 거기서 또 공부의 재미도 얻는 친구들 많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 한번 꾸준히 한번 가보세요. 오늘의 생각의 재료에서 소개한 90살 친구의 조언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좀 와 닿으셨나요? 이 계정 소개글에 이렇게 적혀있대요. 90살 분들이니까 이렇게 세상을 겪을 만큼 다 겪어본 사람들이 만드는 콘텐츠.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무게가. 5살짜리 꼬마애가 인생은 즐거운 거야. 그러면 아유 즐거워요. 귀엽지만 90살 어르신이 인생은 즐거운 거야. 그러면 아... 내가 지금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즐거운 일이 많이 남아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믿음도 가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곁에도 이렇게 좀 나이를 뛰어넘는 친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네요. 오늘 아주 동안 오래 살아본, 그쵸? 그런 사람들만 해줄 수 있는 얘기들로 지금에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또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아님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나랑 걷자.

두드리면 열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선물 창고에 문이 열리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 90살 친구들의 인생 모토를 들어봤었잖아요. 오래 살아온 어른들의 말이라 그런지 짧은 한마디에도 좀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우리 바다님들은 각자 마음속에 어떤 말을 하나씩 품고 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토,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피하지 못할 거라면 즐기자, 일단 해보고 후회하자, 이런 멋진 말도 좋고요. 졸리면 일단 자자, 뭐 이런 말.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다, 이런 말.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말. 아주 현실적인 말도 좋습니다. 바다님들의 인생 모토, 요즘 나를 버티게 해주는 따뜻한 한마디, 힘내는 한마디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생 모토나 좌우명이 발견되는 즉시 곧바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맞아요. 문자, 유료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무료인 반디 앱도 좋고 지금

함께 하신다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로도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레니 크라비츠가 부릅니다. It ain't over till

정승재의 경청, 레니 크라비치의 노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같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인생 모토가 뭔지, 좌우명, 어떤 좌우명을 품고 있을지 여쭤봤는데, 제가 바다님 나이 때는요, 정말 하루 종일 그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막 마음에 와닿았었던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 미치지 못하고, 즐기는 자는 미친 자에 미치지 못한다. 나 그 말 듣고 너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노력이 되지만, 즐기는 사람한테는 그걸 노력이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미친 사람은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 느낌 너무 좋았고, 요즘은 이런 말 있어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런 말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와요. 그 중에서 저 진짜 갈까

말까 할 때 가라라는 말. 그거 진짜 최고의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늦게 일어나서 지금 가도 지각인데 갈까 말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런 느낌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교동대님, 안 되면 되는 걸 하자. 좋다. 스오스님, 저는 달을 향해 살아 빗나가더라도 별이 될 것이다. 이야, 이런 명언 좋아한다고. 꿈은 크게 가져야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규은님은 나는 공주고 입시는 취미다. 그게 뭐예요? 나는 공주고등학교라는 얘기예요? 공주라는 얘기예요? 나는 프린세스예요. 나는 공주고 입시는 취미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 모토예요? 그리고 저의 인생 모토는 생선님의 물만두 레시피. 물만두는 빠르게 그 차가물에 헹궈야 되는데 그 레시피 날개가 딱딱하게 먹는 거 힘들 때마다 해먹습니다. 규우님에게 또 맛있게 드시라고 양념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04님은 직장인이 된 이후에 제 인생의 모토 아끼다 뭐된다 아끼지 마라. 아끼다 뭐된다 아끼지 마라. 그것도 괜찮죠. 2505님은 제 인생의 모토는 어쩌라고. 와 이거 괜찮아요. 어쩌라고 이거 괜찮아요. 이 마인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별일 다 겪는데 그럴 때마다 어쩌라고, 어쩔 건데 뭐 어쩌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겪으라는 말. 2505님에게는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달그림님, 눈 뜨면 언젠간 집이고 언젠간 침대 위다. 잘 버티다. 야 이거 괜찮다. 이 워딩은 전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너무 와닿는다. 눈 뜨면 언젠가는 집이에요. 언젠가는 진짜 집이라니까. 너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논산 그 훈련소에서 그 산 속에서 샤워 시간을 산 속에 샤워기가 있어요. 아무도 민간인들 안 오니까. 한 13초 정도 줬던 것 같은데 그때 막 13초 동안 저를 안 씻고 뭐 했는지 알아요? 마셨어요. 그 샤워물을 너무 그 덥고 목이 말라서 그걸 딱 마시면서 언젠간 집에 가는 날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날 금방 오더라고요. 언젠간 집이고 언젠간 침대이다. 잘 버티자. 영달그림님에게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청춘을 구하러 온 6명의 히어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와 경청 초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가 부르는 노래 듣고 오죠. 불빛을 꺼뜨리지 마.

0: 어떤 팀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에 이 팀의 멤버들은 각자 이렇게 답했답니다. 멋있고 독창적인 팀이요. 놀 줄 알면서 음악에 진심인 친구들. 아, 그 재밌는 애들의 주인공. 아이돌 밴드의 대명사. 글로벌 열풍을 일으킨 한국 밴드. 그리고 엑스티너리 히어로스 그 자체. 경청 초대석. 오늘은 이 모든 수식어가 어울리는 단 하나의 밴드.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와 함께합니다. 이야, 경청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그것도 아주 환하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여섯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입니다.
0: 비범한 영웅 뭐 이런 뜻인가요?
2: 오,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네네. 비범한 영웅. 예. 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엑디즈라고 얘기하고.
2: 네, 맞습니다.
0: 줄여서,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0: 엑디즈 딱 치면 엑디즈 나무 위키부터 시작해 쫙 나오는
2: 거예요.
0: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쫙 다 봤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한 분씩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1: 네.
0: 예.
2: 네, 네, 저부터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에서 드럼 치는 건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승재 생선님의 제자 가훈이라고 합니다.
0: 오, 정말요? 수학 물어봐야겠다.
1: 아, 네.
0: 가훈님 또?
4: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준한이라고 합니다.
0: 이야,
4: 반갑습니다.
0: 준한님.
5: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고 있는 주현입니다.
0: 오, 주현님이고.
6: 네, 안녕하세요. 신스 치고 있는 오드라고 합니다.
0: 오드. 감사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고 있는 정수입니다.
0: 건반에 yeah. 정수님까지 이렇게. 아, 참 얼굴이 좋겠다 정말.
1: 아이고,
0: 부럽다 정말.
1: 아,
0: 행복하죠?
1: 에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7: 열심히 살고 있어요.
2: 선생님과 함께라 행복합니다 오늘.
0: 좀 그 삶의 난이도가 좀 괜찮잖아요.
7: 아, 열심히 살고 네,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식당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시고, 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해주시고.
2: 아, 네. 아, 이게 네. 저희가 지금 꾸민 상태라 그렇지 네. 안 꾸민 상태로 이제 그냥 가면,
0: 아, 그래요? 네,
2: 그냥 평범합니다 저희도.
0: 아, 안 네. 그래요.
7: 동네 주민 조금, 네. 조금 비범한 느낌.
2: 네. 네.
7: 조금
0: 정말 한 분 한 분 다 놀 줄 알면서 음악에 진심인 친구들이 되고 싶다고 누가 그러셨어요?
1: 아, 이거 아무래도 예. 저 아니면 주현씨인 것 같은데.
0: 그렇죠. 아, 진짜?
1: 네, 그냥 아. 저희가 항상 좀 음악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네.
0: 가훈 씨랑 주현 씨가 네. 여섯 번 중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잘 노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방법을 아실 것 같다는 생각.
7: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7: 뭐가 맞아요.
0: 뭐 놀고 싶으면 두 분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0: 올해가 데뷔,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 6일이니까 네. 데뷔가 한 지 한 4년 반 되셨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그 XY 첫 음원 낸 지가 한 1년 정도.

0: 노래가 네. 그때 선배님 그러면서 제가 떡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래서 KBS 뮤직뱅크에서 맞습니다. 만났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2: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3: 그거 먹고 올지는 힘이 되든지 네.
2: 떡 진짜 맛있었어요.
0: 아, 떡 드셨어요?
2: 네, 진짜 먹었어요. 네. 어,
0: 다음번에 또 제가 또 사고를 쳐서 만나게 되면 그러면 또 더 맛있는 떡집도 내가 알아놨거든요. 아, 또 떡 한 번 더 돌리도록.
2: 아, 너무 좋아요.
4: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0: 근데 건일님이랑 오드님은 경청 1일 DJ를 하셨던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0: 오, 언제요?
4: 네. 아,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2: 작년 재작년 그쯤 꽤,
4: 네.
2: 꽤
4: 아, 그, 맞아요. 네. 네. 그때 여기 또 이렇게 경청에서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0: 예.
4: 또 저도 그렇고 오드도 그렇고 DJ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 딱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저 옛날에 꿈이 중학교 때 꿈이 라디오 DJ였어요.
4: 아 정말요?
0: 이문세 아저씨의 별밤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었던 막 기억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네 분은 그럼 EBS 스튜디오를 처음 오신 건가요?
5: 네.
3: 어 아니 우리 옛날에 한번 온 적이
5: 요리 프로그램으로 한번 온 적이 있는데
3: 데뷔 초에 아예 초
0: 완전
3: 아,
0: 네. 맞아, 맞아. 라디오는 처음이시겠네요.
4: 그래,
0: 네.
4: 그래.
0: 네. 라디오 스튜디오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5: 엄청
0: 그쵸. 다른 방송국보다 그쵸. 네. 진짜 여기가 진짜 제가 네. 지금까지 가본 라디오 방송국 중에서 스튜디오 중에서 이 자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5: 진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쵸 여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늑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 실시간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왔는데 지금 엑스트라 오디너리 플루토님 와 가온이가 생선님 제자라니 세계관이 충돌한 느낌. 아니 언제 제자였어요?
5: 제가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예. 이제 수학을 아 포기할까
0: 하다가
5: 이제 예. 쌤 그 50일
0: 수학 들었어요?
5: 네, 그것도 들었고
0: 이야 그랬구나.
5: 또 막, 네, 이런 것도 많이 들으면서
0: 예
5: 간신히 이렇게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수학 그러면 즐거우셨어요?
5: 너무 재밌었어요. 쌤 덕분에 진짜.
0: 아 정말요?
5: 네 진심으로요.
0: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5: 일단 선생님이 저 항상 좀 걱정됐어요.
0: 그 뭐가요?
5: 강의하실 때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0: 네.
5: 이렇게 얼굴이 좀 빨개지시면은 약간 그 고혈압이 좀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이
0: 아,
5: 많이 됐었어요.
0: 아 제가 또 흥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수업할 때.
5: 집중이 그래서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머리 색깔 뭐예요? 저 미용실 가서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5: 그러게요. 이거
2: 브릿지? 가온이 머리. 브릿지 머리.
5: 네 가온이 머리.
0: 가온이 머리로 해달라 그랬는데 오승민 미모가 화요병을 치료한다. 오승민의 여자.
2: 와. 내 여자
3: 확실히요.
0: 아는 여자예요?
2: 모르겠어요.
0: 돌림은 건이라 너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지금 아침인 줄 알았다고.
4: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정말. 규은님은 저 이주연 옷방이 보면서 입시생활 버팁니다.
5: 아, 이렇게 아이고야, 또 신기하네. 신기하네.
0: 0478님은 정수 오늘따라 교생 쌤이 있으시다.
5: 아.
0: 쌤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했네요. 정수님이 왜
2: 옷이 아마 그런가 봐요 오늘 느낌이.
0: 아 약간 네. 단정한 느낌.
2: 단정하게.
0: 아 그래서
2: 생선님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예.
0: 아 정말요. 멋집니다 정말.
2: 감사합니다.
0: 되게 진짜 되게 여학생들이 괴롭히고 싶은 교생생.
4: 맞다 맞다.
0: 막 장난치고 싶어하는
4: 네. 네. 진짜 맞다.
0: 그런 느낌. 예 아. 그런 것 같아요. 튜튜님은 준하나 오늘도 귀여운 거 축하해.
2: 축하해.
4: 축하해.
0: 축하해.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이런 식하를 나왔고 오늘 생일 같네요.
0: 어제도 귀여우셨어요?
2: 매일 귀엽죠.
0: 뭐. 네, 네. 매일. 네.
3: 장난 아닙니다.
2: 매일 더 귀여워집니다.
0: 지금 숙소 생활하세요?
4: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2인 1실이에요? 1인 1실이에요?
4: 지금은 1인 1실이에요. 네.
0: 지금 1인 1실. 네. 그러면 큰 숙소에 그 방이 되게 여러 개 있는 숙소네요.
4: 아 근데 그 뭐냐 숙소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0: 아,
4: 그렇게
0: 네네.
4: 큰 집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저희도 사실 방 여섯 개가 있는 집을
0: 없어요.
4: 찾으면 좋을 텐데
0: 맞아
4: 네 없어가지고
0: 아, 그 회사 근처에 있어요?
4: 네네네
0: 회사가 네. 강동구 있죠?
4: 맞습니다
0: 지금 되게 네네. 크게 건물이
4: 네, 아, 네 맞아요
0: 그 앞에 병원 방문했다가
4: 병원이요?
0: 네 거기 그 강동 경희대병원인가?
5: 오,
0: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큰 와 저기가 JYP 채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애정님은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액티즈 그룹 최초로 인천 아레나 공연자에 입성하게 된 소감. 공연을 앞둔 마음가짐이 궁금하다고. 공연을 하시네요.
2: 맞습니다.
0: 6월 27일 28일 이렇게 한다고요?
2: 네네네.
0: 그런데 그 선예매가 오늘 시작됐다고요?
4: 아, 맞습니다.
0: 선예매 자격 조건은 뭐예요?
2: 팬클럽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에게 선예매 기회가 주어져요.
0: 그래요.
4: 맞아요. 네.

0: 그럼 오늘 저녁 때부터 시작됐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거 막 누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1: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0: 그거 쇼츠 같은 데 보면 막 클릭해주는 기계도 있고.
2: 아, 진짜요?
0: 그쵸. 네, 와 지금 야 성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파라님도 티켓팅에 도전하는 빌런지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달라 그러는데 직접 안 해보셨죠? 본인들 공연을.
3: 네. 가온이가 예전에
0: 해봤어요?
4: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예. 저는
3: 혼났지.
4: 아주 무난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0: 예. 근데 힘들죠.
4: 네, 안 되더라고요.
0: 안 돼요? 네, 진짜 힘들어요.
4: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0: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겨우 운 좋아서 딱 되면 중간에 에러 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튕기는 경우도 있고 네, 진짜 네. 사람 환장해요 정말.
4: 네.
0: 저 많이 해봤었거든요. 티켓팅. 아. 예. 보고 싶은 공연도 되게 많고 그래서
2: 네네.
0: 빌런지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여기 경청 들으시는 분들에게 바다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생선이라서 빌런은 뭐예요? 히어로즈라서 빌런즈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3: 저 약간 동생관계 없어서는 안 될
0: 아, 히어로즈만 있어도 흥행에 실패하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0: 빌런만
2: 맞아요.
0: 있으면 최악이고.
2: 그렇죠.
0: 같이 있어야지 좀 아름다운 거.
2: 맞아요. 정확합니다.
0: 아, 서로 같이 이렇게 네, 우리 네, 같이 일어서자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했었던. 와,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벌써 또 와 우리 여섯 분이 라이브를 들려주신다.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10시 45분
4: 49초
3: 아,
0: 충분합니까?
4: 아, 그럼요. 정말. 직업인걸요.
0: 직업인걸요. 이번 공연에서도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 지난주 아,
0: 그쵸. 4월에 발표한 노래 타이틀곡 네. 보이저라는 노래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4: 네 이제 보이저라는 곡은 말 그대로 예. 보이저 1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앨범인데요.
0: 예.
4: 이제 아 곡이죠. 그런 곡인데요. 예. 이제 보이저 1호가 본인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그림으로 저희가 좀 보여가지고
0: 예.
4: 그런 것도 액티즈의 한번 또 서정적인 멜로디와 그런 방식으로 녹여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다. 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0: 그러니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셔도 되는지 말을 참 잘하시고
3: 아, 그 덕분이었구나. 아, 네, 그걸 했어야 되는 거구나.
0: 잘하시네요. 아... 아니 이 노래는 그러면 SF 영화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겠네요. 약간 좀 우주 느낌도 날 것 같아요.
3: 오만적이고요.
2: 그래서 사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되게 진짜 그 SF
0: 아,
2: 느낌으로 네, 잘 네, 했습니다.
0: 오, 윗마이 무기님은 이런 메시지도 덧붙여주셨어요. 생선님 발라드 트로트가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액디지의 낭만 락. 낭만 락이라고 불러요? 본인들의 장르를?
2: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3: 처음 들어봤지만 낭만 락이라고
2: 멋있다.
0: 와, 그럼 이분이 처음으로 락. 얘기해 주신
3: 그러네요.
0: 거네요.
3: 네네.
4: 마음에 들었어요.
0: 저도 한번 오늘 낭만 락의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작년 9월 8일에 DJ 시작한 다음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그마한 스튜디오에서 직접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 행복한 그 시간은 저는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네. 바다님들은 노래 나오는 동안 라이브 감상평과 함께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에게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니까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3: 네.
0: 시작 한번 해볼까요?
3: 네.
0: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노래입니다. 보이저.
4: 잘 보이저. 예.
3: 어 예.
4: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3: 준비되세요?
4: 전부 뛰어.
3: 뛰어. 뛰어.
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0: 이야, 와, 정말. 아니, 정말 말 그대로 생라이브잖아요, 지금. 아니, 리버브도 거의 안 들어간 것 같고. 정말 생라이브인데요, 이거는. 근데 이 밤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 괜찮으세요, 다들?
1: 아, 네, 괜찮습니다.
0: 와,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다들 액디지, 액디지 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노래 시작할 때 잘 보이절 누구냐요? 빨리 누구예요? 주연님이 7149님이 그렇게 말씀해 아이고. 주셨고 3804님은 오늘도 라이브 찢었다. 진짜 아유, 찢었어요. 저 아이고, 깜짝 놀랐어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 습득하는 몬스터님은 앉아서 라이브 하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화를 내고 계시고 건반 쪽지 아랑해님은 그래 너네 명창이야 명창인 거 축하해 이렇게 또 귀여운 거에 의해서 명창인 거 축하드린다고. 와 굿짱이님은 보이저 라이브 들으면서 창밖 보는데 진짜 우주에 있는 것 같고 아이고, 너무 좋다고.
2: 낭만 있으시다.
0: 와 정말. 아니 노래 연습도 매일 하시는 거예요? 노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1: 그래도 그럴, 네
3: 웬만해서는 그랬던 적이 많나요?
4: 어라? 여기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네,
0: 네, 네, 많이 네. 하시는구나. 네, 네. 그럼 보컬 트레이닝도 꾸준히 막 이렇게 같이 받고 막 그러세요?
1: 네, 그래요. 네, 네, 저는 네, 꾸준히 받는데.
3: 네. 네. 그랬던 적이 많아요.
0: 오, 진짜. 지금은 활동 기간인 거죠? 그럼 활동 기간은 살짝 끝났고 콘서트 준비 기간.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네. 그런 네. 기간이고 그때랑 일상생활은 좀 많이 바뀌는 거고.
1: 활동 기간 때랑요?
3: 맞죠. 네.
1: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바뀌고
5: 밤낮도 바뀌고.
0: 그렇지. 네. 네. 그렇구나.
3: 해보셨잖아요, 우리 같이.
0: 저 아, 저 2주 동안 활동해봤죠.
1: 네, 네, 네.
0: 밤낮은 똑같았어요.
1: 아, 다행이네요.
0: 근데 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6: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네. 아이고 너무 행복하다 진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시 54분이 지나가고 아이고, 있잖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맞아요. 1부 벌써 다 끝났고 이야. 벌써 반이나 지나서 아직 아이고. 우리 친해지려면 머렸는데 2부에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액디

0: 6분과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디지에게 궁금한 질문,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이번 앨범에서 또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헬륨벌룬이죠.
2: 헬륨벌룬, 좋습니다.
0: 헬륨벌룬. 네. 네. 그게 이렇게 딱 마시면 이상한 소리 나는 그
2: 헬륨벌룬.
0: 그죠? 네. 그거죠. 맞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데? 예.
2: 일단 헬륨벌룬은요. 그 계속 누군가 잡고 있지 않으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물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으면 나의 의지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잡고만 있어야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거를 좀 의인화해가지고 곡을 쓰면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0: 하늘로 올라가니까
2: 네네 그런 내용을 느낌이구나. 담은 노래입니다.
0: 그 곡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노래입니다. 헬륨 벌룬.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독보적인 스타일과 음악을 자랑하는 밴드, 제가 직접 확인한 실력파 밴드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조금 전에 포니님이 우리 형준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이러는데 원래 일찍 주무세요?
2: 아니요. 제가 원래 한 네. 3시쯤 자는데 네. 뭔가 살짝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3: 지금 자는 줄 아셨나 보다.
4: 약간 식곤증 느낌의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2: 등성등성 자잖아.
1: 너무, 네. 예, 우리 그 준하님이 좀 이렇게 약간 이 여섯 분들 중에서는 말이 없으신 편이시죠?
2: 네, 많이 극도로 그런 편이라.
1: 그러니까 딱 보면 기타리스트 같아요, 저는. 기타 치시는 분들이 딱 저렇잖아요, 그렇죠? 와, 전형적인 모습. 제 인생 첫 콘서트로 이번에 액티즈 콘서트를 간다고 2897님 콘서트 스포. 근데 팬분들은 정말 스포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3: 네,
1: 그리고 꼭 그룹별로 아이돌별로 이렇게 스포 요정들이 한 분씩 계시던데요.
3: 아,
1: 여기는 있으시구나.
3: 네, 씨가.
1: 오늘따라 잘생긴
3: 오늘따라 잘생긴
1: 정수님.
5: 저는 예. 저도 모르게 스포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1: 지금 그러면 큰 줄기는 다 짜져 있어요?
5: 아, 그럼요.
2: 네, 다 짜져
1: 있어요. 지금 저희 연습 한창 준비하고
5: 네,
1: 있어요.
5: 네, 그렇죠. 네, 연습하고 있어서.
1: 그렇구나. 그럼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몇 곡 불러요? 그건 얘기해도 돼요.
5: 안
1: 돼요? 안 돼요?
5: 또 아직 몰라요.
1: 세는구나. 세서 안 되는구나.
5: 네, 뭐
3: 많이 합니다.
6: 네, 왜냐면 사실 네, 또 막 아직 그 사실 오늘 맞아요. 저희가 첫 합주였거든요. 그 6월 콘서트
1: 진짜,
6: 하는 거.
1: 진짜.
6: 그래서 이제 합주해 보면서 예. 또 이제 막 또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네.
1: 그러면 네. 아이디어도 서로가 내면서 이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편곡도 다시 하고
6: 그렇죠.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진짜 멋있다.
6: 네. 저희도 예. 이 스포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게 정작 수정돼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그 실망하실 맞아. 수 있어가지고
1: 그럴 수 있구나.
2: 약속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게
6: 맞아요.
2: 최소 네. 20 최대 30 네. 그 사이
3: 오케이. 알겠습니다.
2: 너무 큰 정적이어가지고
1: 최소값과 최대값을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6: 일부러 놀리려고 정적을 좀 했어요.
3: 없네요.
1: 4694님이 이번 콘서트에서 팬들이 기대해줬으면 하는 거
2: 장치?
1: 장치? 장치 돈 좀 들어가네요 이번에.
2: 조금
5: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7: 네. 저희가 좀 많이 돌아다닐 예정.
1: 와이어 들어가나요, 와이어? 하늘을 날라거나요?
5: 저희 열심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미치겠다. 0835님은 승민이가 수원에서 다녔던 댄스 학원 앞에 승민이 이름 써진 현수막이 아직도 크게 써 있는 거 아는지 궁금하대요. 정말?
5: 네, 저희 그 본가 동네여가지고
1: 진짜
5: 오며 가면
1: 장하다
5: 봅니다.
1: 승민이 이렇게 가지고
5: 그런 느낌에 약간 예. 수원의 자랑
2: 제이알피 합격 뭐 이렇게
1: 제이알피 합격?
5: 네, 네,
6: 멋있다.
1: 그렇게 돼 있었구나.
5: 부럽다.
1: 와. 네. 2821님은 이게 왜 궁금한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액티즈 들 학창 시절에 과탐 사탐 뭐였는지 궁금하대요. 기억나세요?
2: 이게 그럼 문과냐 네. 이과로 나눠지는 거죠?
1: 그렇죠.
2: 저는 문과였습니다.
1: 문과에서 어떤 거 하셨어요?
2: 저는 사탐 해가지고
1: 사탐 중에 사회문화 뭐 윤리 생활과 윤리

0: 있었고 삶이나 한국 지리
1: 지리, 지리 쪽 했었어요.
0: 아, 지리
1: 네,
0: 쪽
1: 역사랑
0: 하셨고.
1: 지리 쪽으로 세계사
0: 쪽은 그러셨구나. 아,
1: 그쪽을 좀 열심히 했어요.
0: 아, 아니 그런데 52525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엑디즈가 들려주는 한국사를 듣고 원래 6등급이었는데 3등급?
2: 와, 진짜
0: 한국사 강의를 하세요? 누가요? 아~ 누가?
3: 강의가 아니잖아요. 네, 네. 제가 특별하게 뭐 더빙 느낌의
1: EBS에 네.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에 예. 읽어주는 한국사라고 그쵸. 그거에 이제 저희가 나레이션을 함께 했었습니다.
0: 여섯 분이 다
1: 네, 네.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0: 그러셨구나. 그래서 맞아요. 진짜로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대요.
4: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예, 가온님한테는 이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19살도 누난가요? 이게 뭐예요?
4: 아, 제가 예. 그 어떤 라디오에서 예. 이제 100세 이하는 누나다 그리고 아. 100세 이상은 큰 누나다.
0: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 네, 이제 그런 이제 명제라 그러나요? 그렇게 딱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도 예. 약간 나 그럼 15살인데 나도 누나야?
0: 그 얘기예요? 네. 아, 난 무슨 얘긴가 했어. 그러니까 19살 차이도 누나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19살한테도 100세 이하니까 네. 그럼 태어난 아기한테도 누나인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4: 그렇죠.
0: 그래도 답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 동생이죠.
4: 네 누나.
3: 아이고. 아, 그렇답니다.
1: 너 이제 감당 가능하겠어?
4: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3: 응예.
0: 베인지크님은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엑디즈 학생 때 수학 성적. 이거 싫어하실 것 같은데.
5: 수학 성적이요?
0: 예, 한번 여쭤볼까요? 학창 시절에 수학 어떻게 공부했는지 승재쌤한테 공유하고 승재쌤이 조언해주시는 그림을 보고 싶다는데.
4: 아 그런 그림.
0: 수학을 좋아하셨던 우리 가온님이
4: 네. 이게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가도 되나요?
0: 그럼요.
4: 제가 3학년까지는 잘했습니다. 예. 예. 수학 경시대 금상.
0: 아 진짜.
4: 1등상.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0: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나요?
4: 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0: 혼자서.
4: 중학생 때까지 거의 안 받았다가.
0: 타고난 재능으로.
4: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벽을 느꼈죠.
0: 중학교 때.
4: 수학이 어려운 거였구나.
0: 수학이 어려운 거였구나.
4: 그래서 저는 항상 오답 노트를 잘 쓰려고 해가지고 예. 문제를 계속 풀고 오답 노트를 풀고. 아 그리고 저는 항상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0: 진짜요?
4: 네, 학교 수업을. 네,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던.
0: 그런...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 다 따라갈 그쵸. 수 있잖아요.
4: 네, 그렇죠. 네, 진짜 열심히 들었습니다.
0: 수학, 그 다음에 노래, 랩, 기타.
4: 기타.
0: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4: 노래예요.
0: 노래가 제일 어려운 것
4: 같습니다.
0: 그렇구나. 어차피 가수들이니까 노래에 대해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다.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다 악기 하나씩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2: 네, 맞아요.
0: 악기랑 노래 중에 뭐가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게 이번에도 아레나 공연장에서 큰 공연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때 노래 실수할까봐 좀 불안하세요? 아니면 악기를 실수할까봐 불안하세요? 난 너무 궁금해.
6: 전 노래요.
0: 노래?
6: 근데 저희 엑디즈가 사실 실수에 그렇게 굴하는 맞아요. 밴드가 아닌 게 예. 조금 저희는 실수에도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조금.
0: 그렇구나. 그렇구나.
4: 실수도 공연의 일부다.
6: 오히려
0: 맞아 공연의 일부야. 네.
6: 나 틀렸다. 마음껏 웃어라. 살짝 이런 느낌으로.
4: 미안하다.
6: 네, 그렇기 때문에.
0: 음원 듣는 것보다는 다른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6: 그렇죠.
0: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5: 그래도 뭐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고는 그럼요, 노력을 합니다.
0: 그럼요.
5: 네.
0: 그렇구나. 저는 너무 떨릴 것 같아서
4: 맞아요.
0: 특히 막 건반 칠 때도 그 기타 칠 때 손이 떨려본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6: 많이 떨리죠.
4: 떨리죠. 정말 많이
0: 떨릴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튕기지가 않고 막 피크가 떨어뜨리거나 막 이래버리면 어떡할까.
3: 맞아. 다른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0: 네, 그런 생각도 해봤고 드럼 치다가도 막 이렇게 네. 막 그 이거 뭐라고 그래요? 스틱 막 이렇게 떨리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5: 맞아요. 진짜 사실 그 한 데뷔 2년 차 3년 차 까지만 해도
0: 예.
5: 진짜 내가 무대 위에서 안 떠는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0: 예.
5: 그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손에 힘이 꽉 들어가가지고
0: 예.
5: 내가 평소에 연습하던 게 안 나와가지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0: 점점
5: 네, 지금은 이제 막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와들와들 떨리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0: 콘서트 할 때는 홈그라운드잖아요.
5: 네네.
0: 그러니까 페스티벌 같은 데도 많이 가시겠지만
5: 네.
0: 그런 데는 좀 모든 분들이 관객들이 네, 있으시면
5: 맞아요. 맞아요.
0: 여기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니까
5: 맞아요.
0: 오히려 더 떨려요? 아니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6: 네, 오히려... 멤버마다 다른 것 같은데.
1: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페스티벌이 오히려 좀 덜 떨리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저희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0: 나한테 관심

0: 먹겠지?
1: 오히려 살짝 그 도전정신 느낌.
0: 아 진짜?
1: 우리가 쟤네들 다 꼬실 거야.
0: 아 정말?
1: 네.
0: 오,
1: 이런
0: 진짜?
1: 느낌으로 좀 아 그래 저분들. 우리가 저분들 다 꼬실 네. 거야 이런 아, 느낌으로 너무 정황을 좋다. 이제
0: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하는 스타일입니다.
0: 아, 그런 마음으로? 네. 아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노래 시작하면 그렇죠, 너네들 우리 쳐다보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러면 콘서트 때는 와 이분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 또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그쵸.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2: 그쵸 그쵸
3: 그쵸
2: 뭔가 진짜.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3: 더 주고 싶고
2: 네, 뭐 더 해주고 싶고 이렇게 네.
0: 어떤 걸 주고 싶으세요?
2: 저희 앵콜을 많이 줍니다.
0: 앵콜
2: 네, 앵콜 정말 많이 줘요.
0: 아 진짜요?
2: 네. 한 곡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3: 맞아 맞아
0: 한 곡이라도
2: 네.
0: 근데 그 앵콜은 짜져 있는 거
1: 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안 짜졌는데 네. 우리 네. 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쵸. 항상 외치시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 먹어서 자연스럽게 노래합니다.
1: 늘 맡겨놨다는 듯 이렇게 앵콜을
0: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거
3: 네.
0: 앵콜 마지막 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다음에 어차피 다들 알잖아 앵콜 때 다시 시작한다 그때 잠깐 내려가서 무슨 얘기예요?
3: 아 얘기보다는요
2: 아니, 안 내려갈 때도 많아요
0: 안 내려갈 때도 많아요
1: 못 내려가요
2: 그렇죠
0: 조명이 쫙 꺼진 다음에
3: 네. 목을 축이고
0: 아 목 네. 축이고 네. 그리고 이제 물 드시는구나
2: 이렇게 네. 모여서 무슨 곡하지? 무슨 곡하지? 이러면서
3: 아니 아니요 아, 무슨 곡하지는 거기서 안 하잖아 우리
2: 위에서 하지
3: 어 무슨 곡하지는 위에서 하지
1: 아니야 무대 위에서
0: 아, 진짜 아예? 네.
3: 그러니까 애초에 네.
0: 그렇구나
1: 짜여진 앵콜이 있기는 한데 네. 그때는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네. 그 찐 앵콜 때는 그냥 무대에 갇혀있어요
0: 찐 앵콜 때는 그러면 관객분들이 뭐 해주세요? 그러면 듣고 하기도 해요.
2: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네. 많은 것 같아요.
0: 네. 진짜 네, 네, 네.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진짜 그렇구나. 와,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는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6680님은 생선님 주연이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공연한다고 바들바들 떨었대요.
1: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예. 헤드라이너라서 단지 헤드라이너라서 이제 그 바들바들 떤 게 아니라
0: 예.
1: 심지어 이날 저희 앞 공연이 예. CN블루 형님들이었어요. 그 뒤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 CN블루 형님도 공연하는데 이제 외톨이야 외톨이야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미쳐 뛰는 거예요.
0: 어.
1: 그거 듣고 이제 아 우리 큰일 났다.
0: 아 그때부터 오히려 떨리는구나.
1: 네. 와 저 공연의 파급력을 우리가
2: 받아서
1: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떨리더라고요.
0: 와 그렇구나. CN블루랑 CN블루 분들도 밴드고 하니까
1: 네.
0: 밴드 선배님들이시죠.
1: 그렇죠.
0: 와 그래도 막 우리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이야 그렇구나. 은서님은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연습생 시절에 학생 때인 분들도 있으셨을 테니까
2: 그쵸.
0: 그때 너무 아쉬워서 와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있으세요?
4: 우와 저는 친구들끼리 때로. 여행 가는 거
0: 아, 친구들끼리 여행 여행 많이 못 가죠?
4: 그 연습생 전에도 제가 운동을 했었어서 뭐 방학 때나 그럴 때 보통 합숙 훈련에 가 있고
0: 어떤 운동 하셨어요?
4: 그 크로스컨트리 스키라고 되게 힘든
0: 정말
4: 네, 네, 그런데 뭐 끝나고 거의 바로 연습생으로 전향이 돼가지고 학교 끝나고 바로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또 방학 때는 더 일찍 회사를 가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0: 아,
4: 친구들이랑 놀러 갈 시간이 없었죠.
0: 그러네요. 친구들도 많이 없겠다 그러면
4: 네,
0: 진짜로
4: 학창 시절 친구들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0: 그쵸. 네. 거의 연습생 친구들이나
4: 맞아요,
0: 그쵸. 맞아요. 연예계 친구들밖에 없을 맞아요, 거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덕지덕지님은 이런 또 질문을 주셨네요. 작년 10월부터 액티지의 팬이 됐는데 제 친구들을 다 액티지 팬으로 만들고 싶은데 만드는 방법 팁을 하나 달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2: 쉽죠. 콘서트 데려오기.
1: 노래를
2: 들려드리면 그쵸. 되죠.
0: 그 중에서 이 노래를 딱 들어라. 딱 한 곡밖에 없다면 시간이.
1: 한 곡이요? 무대를 두 곡 두고 간대요. 두 곡 간대요.
0: 한 곡. 두 곡으로 갈까요? 두 곡. 예, 두 곡.
4: 아, 뭐가 있지요?
0: 예.
4: 저희 너무 어려워.
1: 파이어.
5: 저 이게 메탈 곡이 하나 있거든요.
0: 메탈 곡.
5: 네, 그거를 이제 라이브 때만큼 저희 필살기로 꺼내는 곡인데.
0: 야.
5: 파이어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0: 파이어. 예.
5: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2: 아 맞아요.
0: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5: 약간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감성적인 곡을.
0: 감성적인 곡이랑 네. 메탈 곡 두 개네요.
5: 두 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0: 아, 서로 다른 색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두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넵.
0: 엑스티너리.

0: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파이어 그리고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이라는 추천곡 두 개 들었습니다. 역시 너무 파이어는 완전 그냥 메탈 느낌이에요.
1: 네. 맞아요. 네.
0: 이 두 번째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은 되게 몽글몽글거리는 느낌도 그쵸? 첫 번째 맞아요. 곡보다는 맞아요. 네. 훨씬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아까 콘서트 얘기했었지만 콘서트 때 저는 항상 그런 제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면 다른 노래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네. 원래 곡도 너무 좋지만 그런 것도 제가 왜 계속 스포를 유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그런 노래요? 거 원래 좀 하세요? 그 콘서트 때?
2: 아, 뭐 저희... 미달매 곡 같은 경우 그런 건가요?
0: 아니면 네, 아니 커버, 유명 커버.
3: 커버.
4: 사실 저희도 초창기 때 곡수가 좀 적을 때는
0: 그럴 때는 했었고
3: 다른 걸 많이 채워서
4: 곡을 많이 이렇게 커버를 했었는데
0: 그렇겠다. 맞네. 그럴 시간이 맞아. 없겠다.
3: 지금 저희 것도 너무 많아져서
0: 맞네 맞네.
3: 그렇구나.
0: 아니면 솔로.
3: 그것도
0: 그것도
3: 어떤 적이 있는데
0: 솔로 스파이더. 갑자기 이렇게 핀 조명 촥 붙이면서 이렇게 탁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3: 땀이 막 땀이 막
4: 주룩주룩 그냥.
0: 9725님이 저는 액티즈를 좋아해서 페스티벌 갔다가 하루에 4만 5천 부로 액티즈 좋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한 일이 있나요? 액티즈도 좋아해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뭐가 너무나 좋아서.
4: 4만 5천
0: 4만 5천 부를 어떻게 걷지?
4: 그러게 말입니다.
0: 야, 만보만 걸어도 힘들고 2만보도 힘든. 예.
1: 저는 볼링에 한때 정말 빠졌었어가지고 예. 한 2년인가 3년 전쯤에 휴가를 받았었는데 예. 첫 휴가 그냥 그 첫날 한 밤 저녁 9시 10시쯤에 볼링장 혼자 가가지고
0: 혼자?
1: 한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혼자 대단하다. 쳤습니다.
0: 예. 너 볼링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1: 지금은 그렇게 안 치는데 그때 너무 빠져가지고 그랬었어요.
0: 완전 빠질 때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 있어. 그렇구나. 보통 게임에 많이 빠지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3: 맞아요.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0: 네. 그렇구나.
3: 안 좋아하신다.
0: 게임. 게임. 네. 그러면 거의 게임을 하세요? 그 일
3: 취미가 거의 게임이랑 그 곡 작업하는 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0: 그리고 저것도 배웠어요. 아이돌 분들은 그 사랑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팬들에게만 사랑을 주시잖아요.
4: 그렇죠. 정답입니다.
3: 와, 맞아요. 바로 그냥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또 누구를 한 사람을 위해서 4만 5천 보를 걸어서 찾으러 간다 이런 느낌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팬들을 향해서 4만 5천 보는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1: 그렇죠. 사실
0: 준비가 되어 있는
1: 저희가 이번에도 곧 유럽 투어가 있는데
0: 다음 주에 유럽 투어 떠나신다면서요.
1: 그게 맞습니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빌런즈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빌런즈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거든요.
0: 멋지다. 네.
3: 낭만. 걸어가진 않지만 뭐 비행기 타고
4: 날아가죠.
3: 네. 날아가는 중인

0: 건데 진짜
1: 네.
0: 어.
2: 정말 그 취향지 우리나라 국적기 취향지만 가시네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3: 네. 그러세요, 그러네요.
2: 그렇죠. 엄청 큰 데만 가세요. 큰 도시. 아니 이렇게 해외를 가면 어떤 분위기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0: 자거나 이것밖에 안 해요. 호텔에서.
1: 진짜? 네. 그러면 다섯 분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2: 아 저는 그 이게 나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체력이 이게
1: 나이 얘기한 거 보면 한식을 안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2: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3: 제가 그래요. 제가
4: 된장 찌개 주세요.
3: 김치 찌개 필요합니다. 김치
2: 필요합니다. 뭔가 이제 아 꼭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네. 가 이제 가서 보는 편이고 아. 이제 막 아 뭐 이번에 딱히 막 보고 싶은 게 없는데 하면 그냥 좀 호텔에서 좀 쉬는 편인 쉬고. 것 같아요. 네.
1: 보통 자유가 보장이 돼요 그러면?
5: 그래도 한 이틀 3일 정도는 딱 정해져서 아,
1: 그래. 네. 어, 좋다. 네. 따로 다니세요? 아니면 같이 다니세요?
2: 웬만하면 같이 다닙니다.
1: 네, 네. 웬만하면 같이 다니고 혼자 게임하고 계시고
3: 그렇죠. 네.
1: 조식은 드시나요? 조식 아,
5: 저랑 아, 준환이가 보통 같이 아, 먹어요.
1: 네. 두 분이서 조식 네, 드시고
5: 보통 같이 네. 먹어요.
1: 조식 먹을 때 메뉴 베이컨, 뭐 소세지, 계란, 그렇죠. 계란 아, 스타일, 계란 스타일.
5: 무조건.
1: 계란 스타일 저는 스크램블과 뭐 많잖아요.
4: 무조건 완숙
1: 완숙
5: 완숙 완숙 프라이 전 스크램블이랑 그 뭐야 그 뭐야
4: 오믈렛.
5: 오믈렛 무조건 오믈렛. 먹습니다. 나라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어허.
1: 나라마다 맛이 또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어허. 그렇게 맞아요. 두 분은 조식파
5: 네 맞아요.
1: 게임파 나머지는 쉼파
3: 네. 룸메이트가 딱 그렇게 돼 있네요 진짜.
5: 그쵸, 아무래도
1: 아
5: 뭐,
1: 진짜
5: 아~
1: 룸메이트를 안 바뀌어요 그러면?
3: 웬만하면
5: 추워 때는 거의 고정
3: 네 고정으로 가고
1: 추워 때는 고정으로 네. 가고
2: 맞아요.
1: 좀 약간 룸메이트 하다가 이렇게 어 막 약간 티격태격 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3: 아, 그쵸, 그쵸.
1: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바꾸 방 바꾸고 막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5: 저랑 그런 적 없지. 거의 고장이었습니다.
4: 그런 적 없지 근데.
1: 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2: 아마도 지금 말을 못 하시는 한 분이 계시네요.
5: 저는 그런 적이
4: 있었어?
5: 아니요 너무 잘 맞아서
1: 아 너무 잘 맞아서
5: 워낙 가원이가 되게 배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4: 아, 가원이랑 쓰려고 했다 말이 없길래
5: 진짜로 배려를 진짜 많이 해줘가지고
2: 맞아
1: 어 진짜 배려를
5: 네.
1: 와 그래서 이번에 한 몇 주 정도 일정이에요? 그러면
5: 딱 2주 정도 네.
1: 네, 2주?
3: 12일 13일 정도 되는 거
1: 아 그렇게 되면 한 10... 한 군데 한 3, 4일 정도씩 있는
5: 거예요? 맞아요.
3: 네, 딱 그 정도로
1: 닥터에서 딱 돌아오고요.
5: 네.
1: 아, 그러면 공항 패션도 하세요?
2: 아, 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3: 갈려요.
1: 아, 네.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네.
5: 오늘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5: 오늘이 이제 저희 사국이니까
3: 이 정도
1: 교생 네. 선생님도
5: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미는 아, 사람들이 이, 정해져 있어요.
1: 아, 이, 이런 느낌으로 네. 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구나.
2: 네.
1: 공항 아, 공항 때부터 좀 약간 설레고 그렇지 않아요?
3: 저 공항 그래도? 너무 좋아해요.
2: 맞아요.
1: 너무 좋죠. 네,
5: 맛있는 것도 많고
1: 분위기가 천정거도 높고 네. 기분이 네. 되게 좋아져.
3: 진짜 좋아요.
1: 그렇죠. 내릴 때부터 기분 좋잖아요. 거의 신호등 기다리면서 기분 좋잖아요.
5: 맞아, 맞아, 맞아.
1: 아,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났어요.
5: 너무 재밌네요.
1: 어떡하면 좋아요. 야, 이런 질문도 또 해주셨어요. 액티즈만의 긴장 해소법. 지금 어?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6310님이 시험 볼 때 떨린다고 긴장 해소법. 아. 그러니까 공연 전에 좀 긴장될 수 있잖아요.
2: 네네,
1: 시험 때
2: 맞아요.
1: 어떻게 해소하시는 편이세요?
2: 아, 이거 제가 사실 저희 그 좀 막 그 컨디션이랑 몸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는 피지션 선생님이 계신데
1: 아, 같이 가시는
2: 네, 배운 게 하나가 있거든요.
1: 예.
2: 478 호흡법이라고
1: 478
2: 4초 동안 깊이 들이쉬고 7초 동안 싹 참고 8초 동안 쑥 내쉬는 건데 이거를 반복하면 이 심장 박동 그 횟수가 이게 살짝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1: 어 그렇구나. 네. 한번 해봐야겠다.
2: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뭔가 긴장된다 싶으면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가장 최근에 언제 긴장해 보셨습니까?
2: 가장 최근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네. 아. 그 저희가 또 이번에 활동 시작했을 때 음악 방송들을 돌잖아요.
1: 예.
2: 저희 첫 번째 음악 방송에서 풀라이브로 하게 됐었는데
1: 와.
2: 그날따라 제 왼손이 너무
1: 진짜,
2: 아파가지고
1: 정말
2: 잘 안 되는 거예요.
1: 정말.
2: 그래서 그때 갑자기 급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1: 그치.
2: 있습니다.
1: 네. 꼭 그렇게 큰 공연이나 큰 행사 있을 때 그럴
2: 네.
1: 때 있잖아요.
2: 맞아요.
1: 노래할 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 잠겨버리면 아. 큰일 나요. 진짜 아. 콘서트가
3: 그렇죠, 그렇죠.
1: 막 난리
3: 맞아요.
1: 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요즘도 막 가수분들을 할다가 얼마 전에도 좀 컨디션 안 좋았다고 얘기하신 가수분도 계셨고 그럴 때는 정말 몇 주 전부터는 목 관리하고 막 그러겠네요.
5: 맞아요,
3: 맞아요.
5: 목 관리 열심히
3: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5: 합니다.
1: 네. 막 가습기 다 틀어놓고
5: 맞아요.
1: 그거는 네. 평상시에도 항상 그러시죠.
3: 기본입니다.
1: 맞아요. 그건 기본이구나. 네. 항상 그렇구나. 어우,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5: 너무 좋아요.
4: 재밌는데요.
5: 연장할까요?
1: 연장할까요, 진짜.

0: 12시까지 갈까요? 아, 0354님은 액티지는 생선님표 레시피 아는 거 있냐고. 혹시 모른다면 아. 생선님께서 홍익인간의
1: 정신 너무 알아요.
0: 그랬지.
1: 너무 알아요.
0: 어떤 거 아세요?
1: 저 일단 카레 알고요.
2: 나도 카레.
1: 나도 카레 물만두도 나왔고요.
0: 물만두.
1: 네, 그 고기 굽는 법도 그때
0: 잘 구워야 돼.
1: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3: 그 침이랑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시피인 거예요.
0: 그게요.
1: 아, 직접 네.
0: 경험인 거죠.
3: 아, 경험을.
0: 그러니까 경험으로. 그거를 이렇게 보다 저렇게 보다가 지금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1: 그렇죠.
0: 아, 딱 그건데. 요리 좋아하세요?
1: 먹는 걸
2: 좋아해요.
0: 숙소에서 직접 해서 드세요 아니면?
1: 할 때도 있고.
0: 진짜? 네.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은?
1: 저
0: 요리는
1: 닭가슴살.
0: 닭가슴살은
2: 전자레인지 돌리기.
4: 전자레인지 돌리기.
1: 닭가슴살로 카레도 먹고 짜장도 해 먹고.
0: 닭가슴살 계속 먹으면 좀 뻑뻑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0: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치팅데이라 그러나?
1: 아, 네.
0: 그럴 때는 어떤 거 드세요? 그러면 오늘은 한번 마음껏 먹자. 오늘 공연 끝났어.
1: 전 찌개. 마라탕.
0: 아, 맞아. 국물 먹고 싶잖아요. 네,
1: 짠 거.
0: 짠 거. 맞아. 네, 순댓국 감자탕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네.
0: 아, 죽죠. 아, 그죠? 죽죠. 맞아요. 네. 너무 좋네요. 진짜. 이나님이 이런 사연 하나를 또 보내주셨는데 이건 건일님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4: 네네.
0: 예.
5: 잠시만요.
1: 18페이지.
0: 예, 18페이지에
4: 네.
0: 여섯 번째 줄에 있네요.
4: 네, 좋습니다.
2: 수업 같았어.
4: 네, 아, 잠시만요. 저 지금 난시가 심해가지고.
0: 갑자기
4: 네.
0: 안 보이세요?
2: 제가 이거 드릴까요?
4: 네, 네, 이제 좀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네. 예.
4: 작년에 건일님이랑 오대님이 경청 스페셜 DJ로 출연했을 때 제가 면접에서 우다다 떨어져서 힘들단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 건일님이 본인이 실패하셨던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무대 위에서 반짝거리던 건일님에게도 고민하고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게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됐고요. 그 후에 거짓말처럼 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턴에 합격했고
0: 와.
4: 지난 2월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요.
0: 정말 축하한다.
4: 힘들 때마다 액디지 노래를 들으며 버텼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Save Me였습니다. 저 이제 Save Me를 들어도 더 이상 울지 않는 어른이 됐어요.
0: 와, 이거 박수 쳐야 돼요.
4: 아, 진짜
1: 마지막 말이 되겠습니다.
0: 네, 예.
5: 진짜 울지 않는 어른.
0: 이나님의 사연을 야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4: 네.
0: 아니 건일님이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4: 실패했던 경험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예.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4: 저 같은 경우 가장 좀 실패했다고 느꼈었던 순간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막 그 버클리 입시를 제가 준비할 때
0: 예.
4: 이제 그 19살 되기 전에 18살이랑 17살에도 한번 미리 본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4: 그때 정말 그 이 벽을 느끼고 뭔가 아 진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좌절했었던 순간도 있고
0: 인생 참 호락호락하지가 네. 않아요. 그죠?
4: 네. 그리고 네. 아 또 지금 마침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0: 예.
4: 이거는 조금 더 체감상 더 컸던 실패의 경험인데 그 한 5, 6년 전인가 제가 21살 때쯤이니까 8년 전이네요. 8년 전쯤에 그 정말 그 유명한 잘된 좀 밴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오디션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떨어졌었어요. 저는 근데 난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0: 정말 되게 자신 있었는데
4: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좀 뼈저린 좌절을 느꼈었었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네. 이나님이 아,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나도 한번 이거를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쵸. 과정이라고 생각해야겠다라 그런 그렇죠?
4: 네, 맞아요.
0: 그러면서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너무
0: 지금은 정규직까지 되셨으니까
2: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4: 정말 축하드립니다.
0: 네. 어우, 우리 EBS 사장님에게도 더 이상 이 시간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5: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님들에게 또 그 빌런즈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딱 하고 우리 헤어지는 걸로 할까요?
4: 네, 좋습니다.
0: 예.
4: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 짧게 한번 해볼까요?
0: 예.
4: 저부터 해서 가온지 이렇게 네. 돌아갈게요.
0: 네. 예. 네,
4: 일단 우리 또 정말로 네 제가 평소에 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생선님과 함께 이렇게 또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듣고 계신 우리 바다님들 그리고 또 우리 빌런즈 진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는

0: 근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는 일다잘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1: 화이팅!
2: 네,
1: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승재 쌤이랑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로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프더라도 덜 아프시고 많이 웃는 그런 하루가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예스. 사랑합니다.
3: 네, 저희 멤버들 모두 다 같이 너무 재미있는 시간 보냈던 것 같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늦은 시간까지 라디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어우,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재밌게 또 풀어낼 수 있게, 얘기들도 풀어낼 수 있고 라이브도 할수 있게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시고, 또 함께 즐겁게 재밌는 토크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 어우, 제가 감사하죠.
4: 우리 또 바다님들, 액티즈란다, 빌런즈 모두 모두 화이팅 합시다.
1: 화이팅 합시다.
5: 이제 저번에 1일 DJ에서 오늘 이렇게 승재쌤이랑 같이 함께 했는데요.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나 뭐 이렇게 여러 면으로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님들, 빌런즈 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1: 좋은 밤
5: 감사합니다.
1: 되십시오.
6: 네, 오늘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거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일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 역시 교생 선생님 다음으로 아주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투표님이 준하나 내일도 귀여울 거 미리 축하해. 축하해요.
6: 감사합니다.
1: Congratulations. 이렇게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늦은 시간에 라이브도 너무 잘해주셨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청에서 같이 여섯 분들이랑 함께 했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유럽 투어
6: 네.
1: 꼭 성공적으로 잘하고 오시길
6: 네.
1: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6: 네, 감사합니다.
5: 안녕.
1: 저희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두곡 세이브 미와 불꽃놀이의 밤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1482님 삼촌이 제 지갑에 있는 남자 사진을 보더니 남자친구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네!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그거 제 남자친구 사진이 아니라 액티지 정수오빠 포토카드거든요. 생선님 정수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좀 그렇게 됐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삼촌한테만 제 남자친구인 걸로 하자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떡해요. 정순이 이미 가셨는데,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 못 전해드리는데 어떡하지. 정순님 들어가는 길에 사연 들으셨으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하나님, 운동 가려고 큰 마음 먹고 운동복까지 갈아입었었거든요. 근데 5분만 쉬었다 가야지 하고 침대에 누웠다가 그대로 2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대로 잠옷 입고 다시 잤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을 못해보고 이렇게 침대에서 주무셨다는 사연. 운동복 갈아입는 순간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는 운동복을 침실에서 갈아입지 말고 현관에서 갈아입으세요. 9914님, 요즘 꽃만 보면 자꾸 사진을 찍고 싶어요. 꽃 좋아하면 나이 드는 거라는데 저 아직 19살인데 벌써 나이가 드는 걸까요? 19을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것보다는 좀 예쁜 걸 알아보는 좋은 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안 그래도 거리에 핀 꽃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하늘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날씨도 너무 예쁘고, 그쵸?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나중에 아주 큰 추억이 될 겁니다.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정말 내가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주십시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그냥의 라일락, 윤마치의 초록.

정승재 경청 5월 26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정승재 경청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주일에 5번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요일별로 여러 가지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차님이 종종 와야겠어요. 경청 분위기도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라디오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한 곡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래 Something in the Rain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우리 바다님들 오늘 하루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스코틀랜드가 미국을 대상으로 특별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해기스를 다시 합법화 해달라는 겁니다. 해기스는 양의 폐, 심장, 간 그런 이 특수 부위를 귀리, 양파, 향신료와 잘 섞은 다음에 양의 위장에 넣어 삶아낸 스코틀랜드 전통 음식이죠. 미국에선 위생상의 이유로 이 동물의 폐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1970년대 이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이번에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서 자국 응원단도 많이 갈 텐데 응원은 해도 국민 음식은 못 먹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와 함께 하기스 미국행을 외치는 슬로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스코틀랜드 육가공업체의 슬로건부터 소개합니다. Make Haggis Legal Again. MHLA 하기스를 다시 합법화하라. 스코틀랜드의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Haggis is just a hot dog with a bad publicist. 하기스는 홍보가 잘못된 핫도그일 뿐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맥다널드의 This is the Life 듣고 출발했는데요. 이 오늘 기사는 호돌갑으로 출발을 하네요. 타르탄 혁명이 일어났다. 타르탄 하면은 격자무늬 스코틀랜드의 시그니처 직물이죠. 타르탄 혁명. 그리고 실제로 스코틀랜드 축구 응원팀을 타르탄 아미라고 부른다네요. 그렇습니다. 2314님 문자처럼 한국으로 치면은 월드컵에서 순대와 내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일까요? 그렇다면 저도 하기스 미국행 찬성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반대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실제로 79년인가 미국 농무부 이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미국 내에서도 적용되는 거니까 미국 내 그러면 핫도그에 들어가는 특수부위 중에서는 폐는 잘 빼고 있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법들이 왜 너무 오래돼서 그냥 필요 없는 허들 같은 그런 느낌인 상황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기스를 비롯해서 폐가 이 자정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기능이 있는 그 내장 기관이라서 인체에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식재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스코틀랜드는 28년 만에 예선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성적이 어떨까라고 예측하냐를 찾아보니까 신중하다 그러네요. 경험이 없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난관도 예측된다. C조 상황도 브라질, 모로코 같은 강팀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쉽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상인데 응원단들이 이제 하기스 없이는 파티도 없다 뭐 이런 슬로건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미국에 그러면 미국의 스코틀랜드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기스를 아예 못 먹나? 그것도 아니더만요. 예, 미국의 대체 레시피로 폐만 빼면 되니까 뭐 심장을 좀 더 많이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팔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측에서 와서 사 드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뭐 캠페인이 흥을 돋구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사의 의미인 것 같다. 스코틀랜드 사람들 아까 한 코미디언의 코멘트도 재밌었는데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도 하시고요.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올해 발매된 최신 이탈리안 팝 두 곡입니다. 엔리코 니조티가 부르는 말라데티 이나모라티

저주받은 연인들 이어지는 곡 아킬레 라우로의 Comuni Immortali 불멸의 보통 사람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아킬레 라우로의 노래로 커뮤니 이몰달리 불멸의 보통 사람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엔리코 니지오티의 말라데티 이나모라티 저주받은 연인들이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겠습니다.

무이카 플라멩코의 전통을 끝없이 분화하는 팝의 현재에 데려다 놓은 중계자. 고통의 삭은 목소리가 노래를 만날 때 간증과 치유의 미학이 될 수 있음을 제삼 입증한 구도자. 일명 플라멩코 퓨전의 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한때 저주받은 음치 무명 모창 가수였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초등학교 합창단원이었던 어린 시절 합창단 교사는 무이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개처럼 짖는다며 쫓아냈습니다. 정형화된 벨칸토식 가창을 요구했던 이 제도권 교육은 그녀의 거친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이카는 먹고 살기 위해 고향 스페인을 떠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클럽에서 모창 가수로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티나 터너를 흉내내는 생활에 지쳐가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지 않겠다고. 다시 스페인에 돌아온 부이카는 자신의 목소리 정형화된 가창 형식에 맞지 않아 거부당했고 살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흉내내야 했던 그 목소리를 여과 없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곰삭은 슬픔을 농도 짙고 거칠게 노출하는 무이카의 목소리는 아프리카의 역사에 그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한창이던 적도 기니에서 스페인 마요르카 섬으로 망명 온 그녀의 부모는 로마니 집단 거주 구역에 정착했습니다. 집시라 천대받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무이카 가족은 유일한 흑인이었습니다. 빈곤한 삶이 계속되었지만 아프리카의 전통음악 또 어머니가 들려주던 재즈 그리고 로마니 이웃에게 배운 플라멩코는 무이카의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마드리드 클럽가에서 스페인 민요를 노래하는 재즈 가수로 인지도를 쌓은 후 첫 앨범 무이카로 정식 데뷔합니다. 플라멩코, 소울, 라틴 재즈를 접목한 음악은 무이카가 처음부터 이 장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유목형 아티스트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르 융합 그리고 경계 허물기의 여정은 이어졌고요. 아프리카 리듬, 플라멩코의 감정 표현, 재즈, 일렉트로니카, 락에 이르는 이 복합적인 사운드로 스페인에서는 전통의 재해석자, 세계 무대에선 디아스포라 사운드메이커로 평가받게 됩니다.

누에보 플라멩고 또는 플라멩코 퓨전의 아이콘, 플라멩코의 음악 환경과 정서를 전통의 틀에서 끌어내 장르적 경계를 무너뜨린 예술가. 비평가들이 특정 장르의 교집합으로 그녀를 설명할 때마다 무이카는 일부 음악인들과 달리 씩씩하게 말합니다. 아, 네, 다 맞아요. 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이해해요. 어떤 언어, 어떤 리듬으로든 노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선정한 세계의 위대한 목소리 50인에 이름을 올린 거칠고 슬픈 목소리에 대해서도 부이카 본인은 사뭇 다르게 말합니다. 난 무대에서 자주 울어요.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에요. 난 슬픔을 믿지 않죠. 나는 울면서 기쁨을 느끼니까요. 그녀에게 슬픔은 음악을 매개로 기쁨이 된 지 오래인가 보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적도 기니 혈통의 스페인 아티스트, 이 플라멩코 퓨전의 왕 무이카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가운데 두 곡 골라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티스트, 예술가를 평가할 때 그런 표현이죠.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람 얘기할 때 그릇이 얼마나 크냐, 뭐 그릇을 상상하면서 비유를 하잖아요. 이 아티스트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도 크기지만 깊이 뭐 이런 게 떠오르면서, 특히 그 플라멩코라는 수백 년 수세기의 전통, 여기에 그 나머지 그것보다 좀 더 어린 그런 음악 전통, 문화 전통들이 다 담겨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 실제로 그렇게 담아내고 있으니까 그 깊이는 플라멩코에서 말하는 영적인 힘이라고 그러죠. 퍼포먼스에서 순간적으로 솟는 두엔데가 떠오르면서, 항상 전 두엔데라는 말이 무서웠거든요. 무적행이 떠오르는 그런 뉘앙스라서 파괴적이고 악마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뭐 예술 행위가 때론 그렇잖아요. 아무튼 목소리에서는, 항상 부이카의 목소리에서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의 음악도 그런 게 주도적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두 곡을 들어봤는데요. 2006년 음반에서 미니냐 롤라 먼저 들었습니다. 나의 딸 롤라. 안달루시아 지역의 전통 코플라, 1956년에 유행을 한, 그러니까 플라멩코에 비해서는 어린 전통이죠. 20세기에 탄생한 안달루시아에서 유행한 그런 유행가라고 하네요. 그 형식을 차용해서 멋진 프로덕션으로 요즘 기준에 맞게 부이카의 그릇에 맞게 담아냈죠. 내 얼굴이 더 이상 양귀비 꽃이 아니구나, 나의 딸 롤라야, 그러면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또 성별이 뒤바뀐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 아버지 화자가 아버지여야 하는데, 아무튼 이 곡이 담긴 음악으로, 앨범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평이 주도적이네요. 자국에서 차트상 성적도 그렇고 주변 프랑스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그러고요. 실제로 스페인 그래미에서 최우수 프로듀싱 앨범상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프로듀싱상을 받았으니까 프로듀서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비에르 리몽, 플라멩코와 라틴 재즈를 세계 음악과 연결한 스페인 최정상 프로듀서다 라는 평가의 거장이죠. 뭐 에니케 모렌테를 비롯해서 파코 데 루시아의 곡을 쓰면서 커리어가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예, 당연히 부이카의 음악도 포함되고 디에고 엘시갈라 같은 베보 발데즈, 윈턴 마르살레스, 알리시아 키스, 가이타노 벨로주,

와의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미는 한 차례 받았고요. 라틴 그래미는 10차례. 아무튼 초점이 하비에르 리몬에 맞춰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부이카라는 정말 엄청난 그릇을 알아본 그의 안목이 대단하다. 뭐그 정도겠죠. 두 번째 곡은 2008년 니냐 데 푸에고 불의 딸이란 음반에서 노아브라 나디에 에넬 문도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플라멩코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초반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이카의 음성은 아주 진한 커피 같다라고 콩콩님께서 써주셨는데 커피 정도로만 이해했으면 괜찮은데 그 합창단의 선생님께서 뭐 개가 짖는 소리에 비 그렇게 해가지고 예 꿈을 짓밟았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요즘은 또 그때와 좀 다르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엄청난 아티스트의 진가를 알아보는 그런 청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복 탄력성이 엄청난 부이카에게 음악은 삶을 지휘하는 강렬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유영진님께서 묵직한 코멘트를 또 달아주시네요. 오늘 새알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의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테마인 노래 두곡 듣고 오죠. 스페인의 카를로스 뉴네즈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의 보컬리스트 아나벨라가 함께했습니다. 마요 롱고 긴 5월 그리고 브라질의 로볼지스의 웬투지 마요 5월의 바람 로볼지스의 친동생 솔랑지 보르지스의 노래 피처링인데요. 두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랑시스 카브렐, 그가 부르는 Petite Marie입니다.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만났던 아티스트, 그때 이 노래도 언급했었죠. 1974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한 노래 경연 대회에서 이 곡으로 우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 후에는 또 정식으로 곡을 발표했죠. Petite Marie는 아내에게 바친 별명이자 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단어 Petite에는 작은 또는 어린이라는 뜻 말고도 일상적으로 친밀한 느낌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선 후자의 의미에 무게를 두어서 굳이 한국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Petite Marie를 그대로 살려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Sous une tuile, ton toit, le vent de la nuit froide. Petite Marie, 나는 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너의 작은 목소리, 너의 사소한 습관들이 내 삶에 수천 송이의 장미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작게 타오르는 정념, 나는 널 위해 싸운다. 1만 년이 흐른 후 수천 송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Petite Marie, 너를 기다리며 나는 떨고 있다. 너의 집 타일 한 조각에게 부탁한다. 널 위해 내가 지은 발라드를 다시 불러주기를. 작게 타오르는 정념, 너는 말한다. 인생은 플로리다의 햇빛 아래 손가락에 끼워져 빛나는 반지라고. 그러나 내 호주머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나는 추워서 눈물을 흘린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별들은 오로지 너의 이야기만 한다. 너라는 음악가, 한 조각 나무를 두 손으로 연주하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너는 하늘보다 더 파랗다고 말한다. 어둠에 잠긴 너의 거리에서 Petite Marie,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나는 너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나는 비로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시스 가브리엘의 1977년 발표곡 Petite Marie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겠고요. 2부 순서는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재즈노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프랑스의 장자크 골만이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이죠. 프레드릭스 골만 존스의 C'est pas d'amour,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프랑스 출신의 보컬리스트 시릴 에메 그리고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디에고 피게레이두가 함께한 Just the Two of Us였죠. 1982년에 이 원작자 두 사람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와 빌 위더스의 버전으로 그해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R&B상을 수상한 곡이죠. 이 고전을 오늘은 듀오 형태의 리메이크 2010년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을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오늘 실시간 신청곡은요. 신청곡이긴 합니다만 잠시 후 출연하시는 김광연 재즈피플 편집장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거장이시죠. 이 색소폰 연주자 아티스트 소니 롤린스의 부고를 접하셨다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향년 95살 일기로 별세하셨는데요. 추모의 의미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소니 롤린스 하면은 대표곡으로 꼽히는 올리오 54년 마일스 데이비스 with 소니 롤린스 앨범 수록곡입니다. 함께 듣고 김광현의 재즈노트 이어갑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일정으로 한동안 못 뵀는데 네. 얼마 만이죠? 한 달 정도 지났나요?
1: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4월 네. 말이었으니까요. 네.
0: 잘 치르고 행사는 네. 예, 네. 마무리하시고
1: 잘 하고 네. 행사도 하고 잡지도 마감하고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6월호 네. 이제 5월 말이니까요.
0: 아, 그렇죠.
1: 이제 바로 6월호 하고 이제 7월호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0: 아, 네. 이렇게 한두 발짝 앞서 나가시는군요. 네네. 오늘 실시간으로 네. 신청곡을 써니 롤린스의 방금 들은 올레오 신청해 주셨는데 타계하셨다는 네. 얘기를 전해 주셔가지고.
1: 예, 저도 이제 오전에 이제 예. 생방하러 오는 길에 SNS로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26일이지만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5월 25일
0: 그렇군요.
1: 뉴욕주 우드스탁에 위치한 자택에서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니 로렌스는 이제 뉴욕커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0: 그렇군요.
1: 뭐 재즈의 메카를 뉴욕으로 보지만 소니 로렌스는 아예 뉴욕에서 태어나서 평생 뉴욕에서
0: 그렇군요.
1: 살았던 사람이고요. 예. 한국에 딱 한 번 내한 공연이 있었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몇 해 동안은 거의 활동도 못 하고 이제 아마 이제 병 때문에 뭐 이렇게 연주나 그런 것들 못 했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올 수 있는 건강이 허락했었던 시기에 와서 엘지아트 센터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한국 재즈 팬들에게 보여주었었죠. 그때도 거의 80대 중반 후반이었는데요.
0: 네네.
1: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자신의 아들 아니면 더 손잡벌 되는 연주 아들과 함께 그야말로 그 박력 넘치는 네. 50년대 60년대 연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0: 저는 딱 한 곡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세인트 토마스라는 가장 유명한 그 곡이 네. 지금 막 머릿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의 또 대표곡 올레오를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의 테마 네. 만나봐야죠. 소개해 네. 주시죠.
1: 네, 오늘 테마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물론 영화관을 직접 잘 찾아가지 않는 시기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음악 팬들이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돼라고 얘기하면 네.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까지는 아니고

0: 어떤 특정 시기를 영화로 만든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마이클 영화 개봉 그리고 지금 절찬리에 상영이 되고 있어서요.
1: 그렇죠. 인기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1: 네, 저도 아직입니다.
0: 보려고 예정인데 조금 소리 좋은 영화관을 골라서 한번 가보려고.
1: 아, 그런 영화관을 고를 수
0: 있죠.
1: 있나요?
0: 예, 뭐 돌비 애트모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입체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운드적인 질면으로 고 퀄리티를 보여주는 영화관인데요. 그런 데서 보면은 진짜 마이클 잭슨의 그 퍼포먼스하는 그 공간에 가서 듣는 것 이상의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영화를 조금 롱런하고 영화도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재즈로 연주한 곡. 뭐 간혹 이제 팝에서 팝을 재즈로 연주한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선곡을 했는데 오늘은 아예 네 곡을 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을 재즈로 골라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1: 소개해 주시죠.
0: 마이클 잭슨 하면은 뭐 어린 시절에 자신의 형들과 함께 했었던 잭슨 파이브가 있죠. 그래서
1: 그렇죠.
0: 잭슨 파이브 때도 히트곡이 워낙 많고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팝 하면은 잭슨 파이브의 곡들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불렀었던 시기, 그리고 그 성인이 됐던 시기 외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을 만나게 되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렇게 이제 부분이 좀 나눠지는데요. 오늘 네 곡은 약간 발매 순으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곡은 잭슨 파이브 시절 곡인데요. 그의 데뷔 싱글, 첫 번째 데뷔 싱글인데요. 1969년에 나온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그 잭슨 파이브는 뭐 잭슨스 브라더스에서 60년대 초반부터 결성이 됐지만 통상적으로 잭슨 파이브는 64년에 결성된 걸로 보고요. 뭐 65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앨범이 조금 늦게 나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음반이 69년 거의 가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많은 히트곡 ABC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잭슨 파이브를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완벽한 성인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솔로 음반을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팝 팬들이 잘 모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 시기까지 묶어서 그 시절을 대표하는 곡으로 I Want You Back을 골랐습니다. 이 곡이 처음 나왔던 건 69년이고요. 이 곡을 재즈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했습니다. 워낙 신나기도 하고요. 이제 마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나와서 21세기에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이 곡을 독일 연주자가 연주한 버전을 골랐습니다. 독일의 비브라폰 연주자인 마티아스 하우스, 그리고 기타리스트 필립 반 에데르트 연주인데요. 비브라폰과 기타의 듀오 연주입니다.
1: 좀 특이한 조합이고
0: 네.
1: 처음 들어보는 조합인 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요.
0: 이뭐 듀오 연주도 많지 않지만 그 듀오도 기타와 비브라폰은 뭐 재즈에서 연주되는 악기지만 그두 악기만 연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비브라폰의 타악기 효과와 이제 기타의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두 명이지만 여섯 일곱 명이 연주한 것처럼 사운드적으로 아주 꽉 알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자, 바로 들어보죠. 독일의 두 사람, 마티아스 하우스, 그리고 필립 반 엔데르테의 I Want You Back. 듣겠습니다.

0: 저는 써니 롤린스 세인트 토마스의 스틸 드럼을 아까 잠깐 생각해서 그런지
1: 네.
0: 비브라폰 소리에서도 약간 스틸 드럼 소리가 나는구나 뭐 이러면서 들었는데, 이거 아까 책 나오시는 거와 관련해서 이 듀오 연주
1: 네.
0: 중에서도 상당히 아끼는 그런 듀오 연주라고.
1: 네. 그 아티스트가 이렇게 뭐 많이 알려진 아티스트는 아니죠. 독일 아티스트이고 음반사도 그렇고요. 2002년 음반인데 그 당시 잠깐 이제 국내에 이 레이블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 이제 그때 이 아티스트를 만나고 나서 그다음 음반들은 후속작이 없었는데요. 연주도 좋고 선곡도 좋았고요. 특히 이제 헤드폰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쓰고서 듣는데 헤드폰을 듣거나 조금 좋은 오디오에서 들으면은 악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질감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녹음이 굉장히 잘 됐어요. 곡도 좋고 녹음도 좋아서 아주 즐겨 듣고 듀오 음반으로는 아주 적극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0: 듀오 이제 소개하는 책은 언제 나오죠?
1: 지금 원고는 이제 탈고가 끝났어요. 아마 6월이나 한 7월 사이에 조금만 늦어지긴 하는데요.
0: 그책 제목은 정하셨다
1: 책
0: 그랬나?
1: 제목은 바쁘다 듀오
0: 아,
1: 재즈.
0: 바쁘다 듀오 재즈. 바쁘다 듀오 재즈. 자,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정경환님께서 악기 소리가 빗방울 소리와 어울린다라는 느낌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곡 만나볼게요.
1: 마이클 영화가 요즘 이제 많은 음악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SNS에서도 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주 좋았다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내용이 빠졌다. 이제 여러 가지 그와 얽힌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외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 께서도 조금 이제 빼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0: 그렇겠죠.
1: 되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초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이아나 로스 얘기도 거의 빠져
0: 아,
1: 있다라고
0: 그래요?
1: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나스가 그 자신의 얘기는 좀 빼달라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하면은 조금 부족해서 다들 이제 2편을 두 번째 작품을 벌써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배드 이후에 또 그의 여러 가지 인생사의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된 작품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팬들은 마이클 잭슨 음악을 큰 영화관에서 보는 거면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 영화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두 번째 곡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잭슨 5 시절이 끝나고 이제 솔로로 독립을 하는데요. 솔로로 독립하는 시기가 이제 70년대 초가 되죠.
0: 70년대
1: 내가
0: 초.
1: 10대 중반이 됩니다. 10대 중반에 솔로로 독립해서 72년에 Got to Be There라는 노래로 솔로로 해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국내에는 그래도 이제 밴이라는 노래도 그때 나오고
0: 맞아요.
1: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변성기도 오고 이제 20대가 돼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영화냐면 오즈의 마법사를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한 The Wiz라는 작품을 내는데 거기에 다이아나 로스하고 같이 출연을 하죠. 다이아나 로스가 이제 도로시 역할을 하고 마이클 잭슨이 거기서 이제 배역을 맡았는데 그때 그 영화 음악의 프로듀서, 음악 감독을 맡은 사람이 바로 퀸시 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퀸시 존스를 만나서 이 사람하고 나의 성인 돼서 음반을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때 나온 음반이 바로 이 Up the Wall이라는 1979년 음반이죠. 그래서 그 음반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이라는 그 당시 아마 디스코 시대의 거의 마지막 79년이니까요. 디스코
0: 그러네요.
1: 세대의 마지막에 가장 히트한 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0: 이거 저기 함께 활동을도 하셔서 그런지 사전 논의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희윤 씨가 Off the Wall 앨범에서 딱이 곡을
1: 원곡.
0: 원곡을 저희가 들었었는데, 그때 뭐 작곡자 얘기도 하고
1: 그럼요.
0: 데모 테이프 얘기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버전은 트럼페터 메이나드 퍼거슨의 버전 골라주셨네요.
1: 특히 이 메이나드 퍼거슨은 트럼펫터인데요. 고음 부르는 걸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첫 손가락에 들 정도로 고음을 잘 부는 연주자인데요. 이 메이나드 퍼거슨은 자신의 이름보다 유명한 곡이 하나 있어요.
0: Gonna Fly Now.
1: 맞습니다. 로키의 주제곡을 이
0: 맞아요.
1: 사람이 연주를 했죠. 이제 그 곡으로도 유명하고요. 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로키가 77년인가 그러니까요. 그걸로 인기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 음악을 만들어서 음반을 냈습니다.
0: 캐나다 출신의 트럼펫터 재즈 거장

0: 미국의 재즈 그리고 재즈 퓨전 트럼페터 밴드 리더 메이나드 퍼거슨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죠.
1: 네,
0: 메이나드
1: 캐나다죠.
0: 퍼거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 음반의 대표곡 중 하나를 또 재즈적인 해석으로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김광현의 재즈노트

0: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연 편집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재즈로 듣는 마이클 잭슨이란 테마로 고르신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뭐 마이클 잭슨의 음반으로 본다면은 이제 6집, 7집이 되는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업더월을 1집으로 보는 면도 있죠. 이제 20대가 돼서 퀸시 존스와 협업을 해서 냈던 음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퀸시 존스와 100년각을 맺어서 이제 좋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79년에 나오고 조금 시간을 두고 열심히 곡을 만들고 모으고 그래서 나왔던 음반이 바로 1982년에 나온 스릴러라는 음반입니다. 네. 뭐 이 음반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물론 팔린
0: 기네스 뭐 이런 기록도
1: 올라가
0: 있겠죠.
1: 올라가 있죠. 예. 예. 미국에서 판매된 거와 네. 뭐 전 세계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음반은 이글스 음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글스의 그레이티스트 히트 음반이고요. 근데 전 세계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6집에 해당되는 스릴러 음반이 아닐까 합니다. 1982년 연말에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대중들이 이 음반을 만나게 된 거는 83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 당시가 이제 중학교 다녔던 시절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이런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의 음악, 그의 춤 그야말로 이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열광했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세월이 40년도 훌쩍 넘었고요.
0: 네, 네, 예. 네.
1: 지금도 아마 이 마이클 잭슨의 모습은 그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스릴러 음반 중에서 한 곡을 골랐는데요. 뭐 빌리진, 미릿, 스릴러 뭐 모든 곡이 다 히트를 하는데요. 재즈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는 곡이 바로 휴먼 네이처라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약간 발라드 노래죠.
0: 네.
1: 느린 슬로우 템포고요. 그 토토의 스티브 포카로가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0: 네.
1: 존 베티스가 약간 이제 나중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공동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멤버에는 그 토토의 연주자들이 세션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곡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 이후에 재즈로도 많이 연주되지만 제가 오늘을 고른 곡은 또 오늘이 마침
0: 마일스 관련해가지고
1: 마일스와 관련해서 올해가 딱 100세가 되는 생일날입니다.
0: 아.
1: 마일 데이비스가 5월 26일 생이거든요.
0: 5월에 태어나셨군요.
1: 예, 1926년 5월 26일.
0: 아, 100주년이네요.
1: 예, 딱
0: 선생.
1: 100주년에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와 마이클 잭슨. 이 마시를 가지면 다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0: 마시성이 음악가들이 많아요.
1: 맞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거의 이 자신의 아들뻘 되는 거잖아요. 마일 데이비스는 이미 재즈의 거장이고
0: 네.
1: 80년대면은 뭐 더 오를 데 없는 거장이었는데요. 거의 자신의 아들뻘 되는 팝스타가 낸 신곡을 바로 자기 곡으로 만들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82년에 나온 곡을 85년에 마일 데이비스가 You're Under Arrest라는 음반에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존의 재즈 스탠다드가 아닌 지금 유행하는 팝곡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동시대 히트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바로 이 음반에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와 함께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도 이 곡에
0: 맞아요.
1: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음반이 거의 1, 2년 차이로 냈던 음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0: 자, 들어보는군요. 마일스 데이비스 버전으로. 이미훈 씨가 이 곡을 선곡을 했었구나. 제가
1: 네.
0: 아까 헷갈렸네요. 여러 곡 했었는데 이 곡도 스티브 포카로 이야기 말씀하시니까
1: 네네.
0: 생각이 다시 나는데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아까 찾아보다가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 그 기존의 재즈 연주자들은 저항하고 싫어했다고.
1: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 재즈라는 건 고전의 곡을 네. 다시 재해석하는 네. 거에 미덕이 있는데 네. 그야말로 지금 막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라온
0: 지금 누구나 핫한
1: 다,
0: 곡을
1: 그렇죠. 네. 누구나 다 듣는 히트곡을 굳이 재즈 연주자가 할 필요가 뭐가 네.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난이 많이
0: 비난도
1: 있었습니다.
0: 있었군요. 네. 네. 마일스 데이비스의 휴먼 네이처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재즈가 흐르는 화요일 2부 코너 김광현의 재즈노트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재즈로 듣는 마이클 잭슨을 테마로 고르신 세 번째 선곡 마일스 데이비스 연주로 휴먼 네이처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는 저는 항상 돌림 노래처럼 인식을 했는데 끝이 있군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오미셀 님께서 트럼펫 고음역 정말 귀 호강하네요. 리듬감과 그루브 좋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4993 님께서 정말 재즈는 무소불위의 음악이군요. 마이클 잭슨까지 섭렵할 줄이야. 영화 덕분에 새롭게 알고 즐깁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재즈 고음 연주에 대해서 오늘 네. 한 곡 나왔죠?
1: 네네. 네.
0: 재즈 고음 연주에 대해서 마일스 데이비스나 아까 그 메이나드 퍼거슨과 네. 비교하면은 그 고음의 차이를 뭐 어떻게 서로 이렇게 키재기하듯이 대볼 수는 없지만
1: 그렇죠.
0: 선호하는 뭐 연주자들이 분명히 있죠. 메이나드 퍼거슨 같은 경우는 잘 하시니까 네. 고음을 자주 냈던 것 같긴
1: 네.
0: 하고.
1: 네.
0: 마일슨 데이비스는 어땠나요?
1: 그 마일 데이비스는 이제 보통 재즈 팬들이 얘기할 때 초기 40년대 50년대 초반에는 찰리 파코와 연주를 하고 디즈 길레스피 이후에 등장했던 마일 데이비스에는 그 정점에는 조금 못 미치는 트럼펫으로 여기는데요. 물론 50년대 중반, 60년대, 70년대는 가장 최고의 연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메이나드 퍼거슨이나 아니면 클리퍼드 브라운이나 뭐 아드로 산더발 같이 초고음역대를 연주하는 스타일을 구사하지는 않았어요.
0: 네네네.
1: 자신의 음악적 취향이 그런 고음력을 내는 것보다는 음악적인 분위기,
0: 네네네.
1: 뭐 약간 이제 어프로치라고 하죠. 네네. 음악을 대하는 자세나 아니면 음악의 사조를 변화시키는 뭐 그런 약간 성각자적인 네. 모습을 보여줬지 연주 자체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메이나드 퍼거슨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중을 나누기는
0: 그럼요.
1: 어렵긴 하죠. 그런데 예. 고음역대는 뭐 메이나드 퍼거슨이 아주 압도적으로 했고요. 뭐 현기증 날 정도로의 예. 고음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펫은 이 마우스피스에 바람을 불어서
0: 예.
1: 이 입과 입술과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을 농축해서 연주하는 악기여서요. 고음 분위기가 너무나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성악가랑 비슷한 거죠.
0: 네네네네.
1: 성악가도
0: 하이시를
1: 그렇죠. 파발로티 같은
0: 낼
1: 경우는
0: 수 있다면.
1: 어디 낼 수 있냐. 그런데 예. 그걸로 그 사람이 위대한 성악가라고 부르진 않지만
0: 한 부분일 뿐.
1: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 좋은 악기가 되겠죠.
0: 신이야 그럼. 네. 자, 이제 오늘의 재즈로 듣는 마이클 잭슨 테마로 고르신 마지막 곡 만나보죠.
1: 네. 스릴 음반을 이제 82년에 내고요. 뭐 워낙 히트를 하죠. 이제 거의 3년 동안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계속 어떤 곡이 빌보드 1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 곡이 또 마이클 잭슨이 예, 자기 곡을 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0: 그게 3년이나 지속됐군요.
1: 거의 뭐 2~3년까지 가고요. 예. 그래미에서도 그렇게 예, 예. 사랑을 받게 됩니다. 빌보드에서도 그렇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음 음반에 대한 고민을
0: 네.
1: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82년에 스릴러 음반이 나오고 그 다음 음반 배드 음반이 네. 8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0: 시간이 걸렸군요.
1: 네, 5년이면은 네. 팝스타에게는
0: 은퇴했나? 막 이런
1: 그렇죠.
0: 걱정이 나올 정도의
1: 맞습니다.
0: 시간이죠.
1: 예. 예. 한 85년 정도에
0: 네.
1: 마이클 잭슨 음반 안 나오나? 막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음악 잡지에서 계속 옛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보들을 기다리다가 바로 87년에 배드라는 음반을 했는데요. 스릴러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뭐 빌보드 1위도 있고 또 히트곡들도 많이 발표를 합니다. 이 중에서 뭐 앨범 타이틀곡 배드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인 Man in the Mirror가 바로 이 음반에 실려 있죠.
0: 아,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은 작곡가이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송라이터인데.
1: 맞습니다. 네.
0: 근데 곡이 좋으면은 뭐 외부 곡도 상당히 많이
1: 네.
0: 불렀죠.
1: 뭐 받는다면 이제 퀸 존스 곡이 네. 많이 이제 협업으로 많이 했으니까요.
0: 네.
1: 그래서 히트곡은 되도록이면 자신이 모든 곡을 다 작사 작곡하거나 아니면
0: 네.
1: 관여를 해서
0: 네.
1: 공동 창작자로 올라가는데요. 이 곡은 마이클 잭슨 히트곡 중 타인의 곡을 받아서
0: 네.
1: 히트한 곡 있다. 빌보드 1위까지 올랐고요. 네. 바로 시다가렛이라는 여성 네. 싱어송라이터.
0: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
1: 목소리도 너무 좋죠. 네. 글렌 발라드하고 공동 작사 작곡한 곡을 받아서 불렀고요. 노래의 의미도 그렇고 뭐 특히 이 당시는 뮤직비디오가 MTV가 막 개국해서 이제 80년대 MTV 인기가 워낙 높을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이 Man in the Mirror 뮤직비디오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송출되면서 20세기를 빛냈던 아니면 영향력 있었던 위인들 유명 인사들이나 사건들을 약간 편집해서 쭉 20세기 현대사를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로도 사랑을 받고 있고요. 뭐 세상을 바꾼 노래 하면 이제 언제나 순위 안에 들어가는
0: 손에 손 꼽히는 순위 안에 꼽히는
1: 곡이 되겠습니다. 이 시다가렛은 여기서 작사 작곡에 참여했지만 이 배드라는 음반에서는 I Just Can't Loving You를 네. 듀엣으로 같이 맞아요. 불렀죠. 네. 마이클 잭슨이 듀엣으로 부른 곡이 몇 곡 있지만 여성 가수하고

0: 부른 곡은 아마 가장 인기 있을 때는 이 곡이 아마 유일한 것 같거든요.
1: 그렇군요.
0: 이 노래도 좋고 명곡들이 많이 있는 음반, 바로 이 배드 음반이 되겠습니다.
1: 그 잠깐 그냥 장난스럽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워낙 메탈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아마 마이클의 문워크가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그 많이 따라했잖아요.
0: 다 따라했죠.
1: 근데 그 약간 중학생 무렵이셨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연습하셨나요, 문워크 같은 거?
0: 그때 뭐 누구 그 안 한 게 아니고 전 반에서 모든 학생들이 복도의 벽을 잡고
1: 맞아요.
0: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하셨구나.
0: 그 잘하는 친구 따라서 한 동작 한 동작을 이제 알려주고 저희들은 이제 벽에 기대서 하는데 잘 못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잘 못하는.
0: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미리스에 나왔던 에드워드 반 할렌의 기타 연주를 더 좋아했었어요.
1: 열광하셨구나. 기타 연주 춤보다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SNS 보면은 그 기타 챌린지 하면은 꼭 이 40년도 더 된 그렇죠. 고인이 된 에디 반 할렌의 기타 솔로를 많이들 카피해서 영상을 올리곤 하더라고요.
1: 그 얘기도 또 복잡한 소리가 있던데, 우여곡절이 있던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0: 네.
1: 아니구나. 이거 말씀
0: 연주한 사람. 중요한 걸.
1: 마이클 잭슨은 원곡을 듣는 게 아니니까 연주자 소개를 또 해주셔야죠.
0: 네, 이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를 연주하는 팀은 도키 브라더스. 크리스 민 도키, 그다음에 닐스 란 도키. 형제인다. 친형제인데요. 그 베트남과 네덜란드. 그러니까 아버지는 베트남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네덜란드인데요. 혼혈로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다 버클리 유학 갔다 와서 뭐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두 형제가 형제만으로 이루어진 팀을 결성해서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원곡의 분위기를 잘 내고요. 중간에 약간 펑키한 기타 솔로가 등장하는데요. 그 기타가 바로 존 스코필드.
1: 너무 좋더라고요. 닐스와 크리스 민도키 형제 연주, 그리고 존 스코필드의 기타 피처링으로 또 Man in the Mirror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다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사카나노 나카데 사바가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
0: 생선 중에서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중에서 라는 3개 이상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나니나니노 나카데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한국 음식
1: 한국 요리
0: 한국 하면은 한국 음식 하면요. 보통 다베모노라고 하는데요. 한국 음식은 일본어로 한국 요리, 즉 한국 요리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한국 요리.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 요리가 인기가 많아요. 인기 있는 한국 요리 이름 한번 살펴볼까요?
1: 하이.
0: 비빔밥. 그 중에서도 돌솥 비빔밥은요?
1: 이시야키 비빔밥.
0: 전 부침개도 인기가 많대요.
1: 지지미.
0: 그리고 김밥도 엄청 인기가 많죠?
1: 김밥.
0: 개인적으로 저는 호떡도 좋아해요.
1: 호떡.
0: 다음 단어 넘어가 볼까요? 관광지.
1: 관광지.
0: 관광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관광지. 관광 명소는요?
1: 관광 스포트라고
0: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혹은 최고.
1: 이치방.
0: 한자로 쓰면은 1번이에요. 우리가 추석부 부를 때 1번, 2번, 3번 할 때 1번도 이치방. 그런데 가장 최고와 같이 부사로 사용할 때도 이치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 것도 모두
1: 도레모라고
0: 하면 어느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모라고 하는 조사랑 같이 연결돼서 도레모라고 하면 직역하면 어느 것도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모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최고
1: 사이코
0: 최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이코. 그럼 최저는요?
1: 사이테.
0: 다음 단어 볼게요. 아주 좋아하다.
1: 다이스키다.
0: 여러분, 좋아하다는요? 스키다. 아주 좋아하다. 한자로는 클 대를 붙입니다. 일본어로 다이라고 읽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다, 정말 좋아하다, 다이스키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스키다, 나 형용사, 나이스키다. 마찬가지로 나 형용사.

0: 싫어하다는요?
1: 기라이다.
0: 기라이다. 아주 싫어하다.
1: 나이 기라이다.
0: 나이 기라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1: 부타니크. 부타니크.
0: 마지막 단어 볼게요. 다음.
1: 쯔기. 쯔기.
0: 버금차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쯔기라고 읽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를 가진 나니나니노 나까데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때 나까는요, 안, 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니나니노 나까데 라고 하면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나까데 이 뒤에 붙은 데는요, 범위를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도 나니나니노 나까데 뭐뭐 중에서 라는 표현은 3개 이상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하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몇 개요? 3개 이상입니다. 2개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요. 에또 비또 도찌라가 라고 하는 표현 우리 11과에서 배웠어요. 3개 이상 나니나니노 나까데 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국 음식
1: 한국요리, 한국요리.
0: 한국 음식 중에서
1: 한국요리の中で, 한국요리の中で,
0: 한국요리の中で. 나까 뭐뭐 중이잖아요. 한국요리, 한국 음식.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노가 들어가겠죠. 한국요리の中, 한국 음식 중. 그 뒤에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 대를 연결해요. 그래서 한국料理の中で 나니나니の中で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형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일본 관광지
1: 日本の観光地 日本の観光地
0: 일본 관광지 중에서
1: 日本の観光地の中で 日本の観光地の中で
0: 日本の観光地の中で 일본 관광지 중에서 란 뜻입니다. 日本の観光地 일본 관광지 명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뒤에 나까 명사입니다. 연결하고 싶어요. 노예요. 日本の観光地の中 범위를 나타내는 대 연결해서 日本の観光地の中で 일본 관광지 중에서 란 뜻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한국 음식 중에서 뭐가 가장 맛있어요?
1: 한국 料理の中で何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한국 料理の中で何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한국 料理の中で 한국 음식 중에서 라는 표현이죠. 何々の中で 뭐뭐 중에서 노가 있는 걸 보니까 앞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한국 요리의 나까데 한국 음식 중에서 나니가 뭐가 이치방 가장 오이시데스까 맛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이시 맛있다 이 형용사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 붙입니다. 오이시데스 맛있습니다. 의문형은요 뒤에 까 연결해서 오이시데스까 맛있어요 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일본 관광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유명해요?
1: 日本の観光地の中でどこが一番有名ですか? 日本の観光地の中でどこが一番有名ですか?
0: 日本の観光地の中で 일본 관광지 중에서 どこが 어디가 一番 가장 유명ですか? 유명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유명하다, 유명하다. 정중하게 하고 싶어요. 나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다를 데스로 바꾸면 되죠. 유명です. 의문형은요. 뒤에 까 연결합니다. 그래서 유명ですか? 유명해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나니나니노 나까데 뭐뭐 중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뭐가는 나니가 어디가는 どこが 누가라고 하면 나래가와 같이 그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동암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배운 나니나니노 나까데는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0: 거기도 좋아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선생님, 스키다 앞에는 항상 가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을, 를로 해석하고 싶을 때만 가를 쓰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해당 조사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뭐 도는 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하하하하,そうですか? 지우さんはお肉も好き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い、大好きです。
0: 하이, 나이스키 데스. 네, 정말 좋아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하이, 나이스키 데스.
0: 이어서 보면요.
1: 肉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 부타니크, 규니크.
0: 肉の中で, 고기 중에서, 나니나니노, 나카데, 뭐뭐 중에서입니다. 何が一番好きですか? 스키다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좋아해요? 나니가 스키 데스까? 무엇을 가장 좋아해요? 나니가 이지방 스키 데스까? 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가 뭐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석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니크노나카데 나니가 이지방 스키 데스까? 고기 중에서 뭐를 가장 좋아해요? 고기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정도가 되겠네요. 부타니크, 돼지고기, 유니크, 소고기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肉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 豚肉, 牛肉?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ですね. 鶏肉が一番好きです.
0: そうですね. 글쎄요. 鶏肉が一番好きです. 닭고기를 가장 좋아해요. 닭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うですね. 鶏肉が一番好き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じゃあ次のまかないは親子丼です。
0: 자, 그럼 次のまかないは 다음 식사 메뉴는 親子丼です。 親子丼이에요. 여러분, 親子丼은 닭고기, 달걀, 덮밥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じゃあ次のまかないは親子丼で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最高! 魚の中でサバが一番美味しいです。
3: 아하하하하. そうですか? ジウさんはお肉も好きですか?
2: はい、大好きです。
3: 肉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 豚肉? 牛肉?
2: そうですね。 鶏肉が一番好きです。
3: じゃあ、次のまかないは親子丼です。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망고, 망고,
0: 망고, 망고고요.
1: 토마토, 토마토,
0: 토마토. 토마토입니다.
1: 키위, 키위,
0: 키위, 키위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망고라고 할 때 끝에 자음 주의해 주시고요. 키위는 처음으로 세 박자로 발음합니다. 혹은 키위 후르츠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시, 찻잔 속에 담긴 단 한 번의 인연, 잊지고 잊지에. 일본의 사자성어 중에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말이 잊지고 잊지에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란 뜻으로요. 일본의 전통 차 문화인 다도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1: 네, 이 이치고이치에라는 말은 16세기 일본 다도를 집대성한 센노리큐의 전신을 잇는 다인들은 차를 대접하는 마음가짐을 이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설령 같은 다실에서 같은 사람과 다시 차를 마신다 해도 그날의 날씨와 계절의 공기, 마주앉은 이의 마음 상태는 매번 달라집니다. 완전히 같은 시간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차장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와 쇼타 선생님을 잊히고 잊지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0: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5월도 고생하셨습니다.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5: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5: 복습 많이
6: 살길이다.
5: 그런데 매월 마지막화에는 복습을 생략하고 사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 맞죠.
5: 네, 우리 Q&A나 이런 게시판에 감동적인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이 쓰신 글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모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카이처 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와, 네,
5: 근데 너무 감동이에요. 매일 카이처는 아시니까 쓰신 거예요, 한자로.
6: 진짜.
5: 즐겁게 듣고 있다. 운전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다. 중국어로 하고 싶어요. 왕왕 씨가 도와주세요.
6: 매일
5: 네, 매일 운전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중국어 수준이에요. 하나, 둘, 셋.
6: 매일 이변 카이처 이변 팅 초급 중국어.
5: 이변 A, 이변 B 패턴이네요. 제가 이거 언젠가 꼭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쨌든 이렇게 운전하느라 책은 거의 못 보지만 너무너무 출퇴근길에 재밌게 듣고 있다. 따라하고 있대요. 감동입니다.
6: 워야 쿨러.
5: 네, 아, 울고 싶어. 울 예정이다. 워야 쿨러.
6: 不是, 我很开心, 我在笑.
5: 네,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은 저희 둘에게, 우리 PD님 총 3명에게 큰 힘이 됩니다.
6: 맞아요.
5: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소개를 가끔씩 해드릴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목, 너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
6: 你在这儿住多久了?
5: 잠시 후에 이 문장이 조금 더 잘 들리고 명확해질 겁니다. 我们 이치라이 칸이샤.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란 말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도 돼요. 다 발음 들어볼게요.
6: 在.
5: 나 집에서 밥 먹어. 아니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6: 我在家吃饭.
5: 거기서 吃饭 빼고 我在家 하고 마침표 해버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我在家 한번 해주세요.
6: 我在家.
5: 그렇게 발음하시면 在는 동사가 되죠. 어디 어디 있다. 그렇죠. 진행형 해드릴까요? 나 밥 먹는 중이야.
6: 我在吃饭.
5: 동사 앞에 있으면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어디 어디에서인가 봐요. 살다 머물다.
6: 住.
5: 거주할 때 住죠.
6: 没错.
5: 그럼 한번 해볼게요. 你住哪儿? 들리십니까 여러분? 你住哪儿? 이게 뭐예요?
6: 어디에서 살아요.
5: 오.
6: 어디서 살아요?
5: 어디에 살아요?
6: 아, 어디에 살아요?
5: 아니면 애도 안 써도 돼요. 어디 살아요?
6: 어허, 谢谢. 又学会了.
5: 아, 不客气. 又学会了.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多久? 아니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6: 多久?
5: 多久? 좋습니다. 보통 동사 뒤에 많이 옵니다, 여러분. 예, 어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동사 뒤에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중국어로 뭐죠?
6: 덩.

0: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 等多久了?
0: 그렇죠. 等多久了? 좋습니다. 그 다음, 이미 벌써. 또가 아니라 오유는 아우자 떠 모두의 뜻도 있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시간과 함께 쓰이면은요. 또 시간, 러 있으면은요. 이미 못모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볼까요? 벌써 7시가 됐어.
1: 都七点了.
0: 모두가 아닌 거죠. 都七点了. 이런 표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년, 6개월이죠.
1: 반년.
0: 같은 말로 당연히 6개월, 6개월 위에도 되지만 반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때?
1: 怎么样?
0: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러를 집어넣으면 어땠어가 아니에요. 怎么样 자체가 어때, 어땠어, 완료가 다 돼요. 알아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怎么样 러? 이건 뭐예요? 상태 변화죠. 어떻게 됐어 이거죠. 어제 수술했다며 어떻게 됐어? 怎么样 러?
1: 怎么样 러?
0: 그렇죠. 꽤 또 나왔습니다.
1: 挺.
0: 선생님 왜 또라 그래요? 저 처음 보는데 그러면 복습이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팅. 팅 뒤에는 맨 뒤에 뭐가 많이 수반된다? 하나, 둘, 셋. 더.
1: 더.
0: 그렇죠. 조용하다?
1: 안静.
0: 꽤 조용하네. 한번 들어볼게요.
1: 挺安静.
0: 더 집어넣어서.
1: 挺安静的.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출하다. 집을 나서다.
1: 出门.
0: 그 외출하니까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선생님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깥 외자를 써요. 와이추.
1: 와이추.
0: 예. 어때요? 그러니까 저 밖에 나가서 밥 먹어요. 뭐 워취 와이추 출판. 알아들을 것 같은데.
1: 能听明白.
0: 알아듣는다是什么意思. 하지만 알아듣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다시 한국인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그죠?
1: 他没有听 초급 중국어.
0: 아, 초급 중국어 안 들었구나. 그렇죠. 네. 진짜 중국어는 추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와이를 쓰는 게 아니라 바깥 외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추만. 편리하다?
1: 方便.
0: 교통이 편리하다 한번 들어볼게요.
1: 交通方便.
0: 와, 교통이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해요. 교통, 교통. 한 번 더.
1: 交通.
0: 좋습니다. 본문 한번 들어보시죠. 我们 이치라이 听一下.
2: 第12课. 你在这儿住多久了? 你在这儿住多久了?都半年了。住得怎么样?挺好的,安静,出门也方便。你在这儿住多久了?都半年了。住得怎么样?挺好的,安静,出门也方便。
0: 너 여기에서 얼마나 살았어?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나 오랫동안은 多久? 보통 동사 뒤에 많이 쓴다고요. 오늘도 그 패턴이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1: 你在这儿住多久了?
0: 너에서 여기 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맞는 거죠?
1: 맞죠.
0: 그렇습니다. 러는 우리가 좋아하는 또 오랜만에 완료의 러가 되겠네요.
1: 是的.
0: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你在这儿住多久了?
0: 우리 초급자분들은 이 빠르게 말하고 싶은 로망이 있을 거예요.
1: 어허.
0: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하시듯이 한번 빠르게 해보실 수 있나요?
1: 你在这儿住多久了?
0: 모든 중국인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또박또박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你在这儿住多久了? 이렇게 다 알아듣죠, 근데.
1: 当然了.
0: 你在这儿住多久了? 앞에가 막 발음이 먹혀요. 이제는 또 어지러.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이제 알아들으려면 반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벌써 반년이나 됐어요. 이미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1: 都半年了.
0: 니엘러 이성경성 아하 생각하시고요. 할아버지가 중국어로
1: 예예.
0: 이성경성의 대표 발음입니다. 예예. 니엘러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러는 완료가 아닌 것 같아요. 상태 변화죠.
1: 맞죠.
0: 러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러가 맨 뒤에 있으면은요 세 개라고 외우세요. 첫 번째 완료, 두 번째 상태 변화, 뭐뭐해졌다. 세 번째 아무 뜻이 없는 말투, 너무 비싸요. 太贵了.
1: 太贵了.
0: 여기서 러는 없어도 됩니다. 太贵. 네, 그런 러죠. 사는 정도가 어때? 이게 직역이에요. 어렵게 말씀드리면 정도 보호입니다. 수러. 그 뒤에 더, 그 뒤에 정도 보호입니다. 동사를 평가할 때, 동사의 정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라는 거야? 너무 재미없죠? 근데 정말 많이 쓰는 어법이에요. 들어보시죠.
1: 住的.

0: 怎么样？
1: 쟤는 말하는 실력이 어때? 말하는 정도가 어때? 말 어때? 쟤 하는 거?
0: 说的怎么样?
1: 요리하다 할 때 하다가 뭐죠, 선생님?
0: 做.
1: 하는 정도가 어때? 만드는 정도가 어때? 그게 직역이에요.
0: 做的怎么样?

0: 진액이 어때를 할 때 진액이 어때라고 중국어를 할 때 쭈더잔 모양 이렇게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도 보호는 나올 때마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꽤 좋아. 아주 좋아.
1: 挺好的.
0: 더 뺄게요.
1: 挺好.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팅 올립니다. 挺好. 뚝 떨어지고요. 조용하다.
1: 안静.
0: 오, 안静. 아, 외출하기에도 편리해. 그래서 예가 있는 거예요. 외출하기에 도할 때 도가 예죠? 들어볼게요.
1: 出门也方便.
0: 자, 우리 왕 선생님 어때요? 너무 편하게 발음하시죠? 出门 예. 예가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올라간 순간 틀린 거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出门也方便. 예,方便. 그리고 앞에 있는 먼 이성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出门 해도 알아듣지만 出门也 들어볼게요.
1: 出门也方便.
0: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잘 들릴 거예요. 미션을 드릴게요. 지금 들으실 때는 책을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지라이 팅이샤.
2: 你在这儿住多久了?都半年了。住得怎么样?挺好的,安静,出门也方便。你在这儿住多久了? 都半年了。住的怎么样?挺好的,安静,出门也方便。
0: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많다가 중국어로
1: 多.
0: 여러분 그거 아세요? 多 뒤에 형용사, 특히 한 글자 형용사, 어려운 말로 뭐 이름자 형용사라 그러죠? 多 뒤에 한 글자 형용사가 오면은요, 많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노래 좀 부를게요. 얼마나 얼마나 더
1: 唱得不错嘛唱得不错
0: 노래하는 정도가 좋다 정도 보이네요 또 그죠 선생님 이 노래 아세요 얼마나 얼마나 드라마 주제곡이에요
1: 네,我知道
0: 네 드라마 제목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忘了 어쨌든 또 뒤에 한 글자 형용사 얼마나의 뜻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어요 너 올해 몇 살이니
1: 你今年多大
0: 진니에는 시간명사로서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어요. 맨 앞에 와도 돼요. 그런데 보통 중국인들은 뒤에 넣더라고요. 주어 뒤에. 또다, 많고 크다가 아니라 얼마나 크냐예요. 재밌는 건 How old are you를 중국은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연식이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진니엔 빼고 할게요.
1: 니또다.
0: 이렇게. 제가 선생님께 니또다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1: 오, 니看我的眼睛. 可以吗?
0: 눈 보고 내 눈을 봐. 그게 되겠니? 이게 약간 누나? 선배님들, 어르신들께도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1: 안 돼요. 네,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可以吗?
0: 나이가 어떻게 돼요? 좀 예의 없어요. 어른들한테.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니엔지를 많이 집어넣어요. 중국은. 니엔지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니엔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께 뭐라고 여쭤보죠? 선배님들한테 닌, 극존칭 닌을 써서
1: 닌多大年纪
0: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제가 니또다 하니까 내 눈 보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요. 그는 키가 얼마나 크니?
1: 他多高?
0: 재밌죠? 얼마나 높니가 직역이에요. 아하, 키 물어볼 때 까오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가 크다 그러잖아요.
1: 是的.
0: 중국은 키가 높다 그래요.
1: 아, 个子很高.
0: 그렇죠. 老师很大.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어로?
1: 年纪大吧.
0: 나이가 많다죠. 우리 키가 크다인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1: 아,
0: 헷갈리죠.
1: 是这样. 所有人见到你都会问这个问题吧.
0: 아, 제가 키가 192cm거든요.
1: 그러니까. 你多高?
0: 아, 맞아요. 多高? 키가 몇이에요? 아, 저 190입니다. 192. 太高了. 상하이는 여기에서 얼마나 멀어요?
1: 上海离这儿多远?
0: 얼마나 멀어요? 多远? 멀다 기억하시고요. 어마어마한 패턴이 있어요. A, 리, B, 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멀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EBS에서 우리 집은 매우 멀다. 한번 들어볼게요.
1: EBS 离我家很远.
0: 이런 식으로 제가 할 말이에요. 저희 집 용인이거든요. 네. 벌써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숫자와 함께 쓰이면은요. 벌써 10시야.
1: 都十点了.
0: 10 낮게 출발. 10点了. 우리는 모두가 아니라 우리는 벌써 일주일이나 기다렸어.
1: 我们都等了一个星期.
0: 일주일.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겁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거 싱치.

0: 뭐 3개월 싼거 위에 반년, 반년 이런 걸 실향 보호라 그래요. 시간의 양. 그래서 보어들은 항상 동사 뒤쪽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1: 보니까.
0: 네, 보어니까. 보어할 때 보가 무슨 보예요? 가위바위보예요? 보충할 보자예요.
1: 매초.
0: 뒤에서 보충하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앞에서 보충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따지시면 안 돼요. 뒤에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는 무조건 뒤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네. 5분 쉬자는 5분종 쉬오시가 아닙니다. 5분 쉬자.
1: 쉬오시 5분종.
0: 그렇죠. 5분이 역시 시간의 양, 동사 뒤에 있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어 나올 때마다 문장 자체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겠습니다. 네, 정도 보어 구문입니다. 점 모양 자체가 정도 보어 될 수 있습니다. 너 요즘 지내는 정도가 어때?
1: 你最近过得怎么样?
0: 过는 여기서 시간이 흐르다, 시간이 지나가다 할 때 그 동사입니다, 여러분. 요새 시간 보내는 정도가 어때? 이게 직역이죠. 요즘 주의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넣어서
1: 最.
0: 그렇죠. 너 어젯밤에 잠을 잔 정도는 어때?
1: 你昨晚睡得怎么样?
0: 어젯밤, 昨天晚上 줄여서
1: 昨晚.
0: 놀다가 중국어로
1: 玩.
0: 얼화를 빼고 해도
1: 완
0: 됩니다, 여러분. 얼화를 뺐네요. 여기선 너 오늘 노는 정도가 어땠어?
1: 你今天玩的怎么样?
0: 얼화 집어넣을게요.
1: 你今天玩的怎么样?
0: 전 확실히 북경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얼화를 집어넣는 게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1: 更舒服.
0: 네, 편안합니다. 그는 중국어 말하는 정도가 어때?
1: 他说汉语说的怎么样?
0: 왜 슈어를 두 번 썼을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동사 형용사를 어려운 말로 수러라 그러죠? 수러 뒤에 더가 와야 돼요. 한이 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더는요. 반드시 수러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슈어를 두 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 칠판 더 이런 말은 없는 거죠. 니 칠판 칠더 블라블라 하는 거죠.
1: 니 칠판 칠더 카이신마?
0: 아, 칠더 헨 카이신. 불리 헨 카이신. 타이 카이신라. 네. 너 요즘 배우는 정도가 어때? 지금 제가 직역입니다. 지금 다.
1: 你最近学的怎么样?
0: 중국어를 집어넣어 볼까요? 你最近学汉语的怎么样? 하면 틀린 거죠.
1: 对.
0: 네, 你最近学汉语学的怎么样? 그렇죠. 두 번 쓰는 겁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시죠.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수박 맛없으면 정말 짜증나요.
1: 没错.
0: 이런 시과.
1: 原来在这里요.
0: 그렇죠. 수박을 중국어로.
1: 시과.
0: 네, 정말 잘해지지 않습니까?
1: 没错.
0: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1: 对的.
0: 얼마나 무겁니?
1: 这个西瓜多重?
0: 사람한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多 重.
1: 아, 这是秘密.
0: 아, 비밀, 秘密입니다. 나 벌써 3시간이나 공부했어. 역시 동사, 수러 뒤에 3个小时 보이시죠? 들어볼게요.
1: 我都学了3个小时.
0: 아, 어렵다. 모두가 아니에요. 我都学了. 네 남동생 정말 달리는 정도가 정말 빠르다.
1: 你弟弟跑得真快.
0: 정도 보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사예요. 跑. 이걸 알아야 말을 하죠. 걔는 말하는 정도가 어때? 잘하니?
1: 他说的好吗?
0: 같은 말로 뭐예요, 여러분? 他说的怎么样?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환경 꽤 깨끗하네.
1: 这里的环境挺干净的.
0: 한 번 더.
1: 这里的环境挺干净的.
0: 환경, 환경, 환경 비슷하죠, 여러분. 그럼 더럽다는 뭐예요?
1: 짱.
0: 짱. ZANG이고요. 짱, 짱 세게 발음하시면 ZH 같아요. 선생님처럼 하세요. 짱 들어볼게요.
1: 짱.
0: 이렇게 약간 한글로 표기 안 되는 지읒이에요. 짱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좀 발음하기 힘드니까 항상 깨끗이 살자고요. 깐징 이렇게.
1: 有道理.
0: 좋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在这儿住多久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파트 4의 날이죠. 우리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143쪽입니다. 아, 5월호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6월호도 이미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좀 내보세요. 이제 딱 구매하셔서 한 권 그냥 쫙 다 풀어보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연습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과월호도 좋아요. 이 최신 경향이기 때문에 복습 겸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 가끔 올리거든요. 이제 시험 하루 전에는 뭘 해야 되냐? 오전에는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 풀면 좋고, 오후는 총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예전에 틀렸던 게 뭐지? 오답노트 이렇게 쭉 훑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복습을 잘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거 드시고 마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 어떤 학생 정말 잠을 못 자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당연히 잘 주무셔야죠. 집중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시험 2시간 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놀 힘이 많이 남았다, 그 사람 시험 못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 2시간에 에너지를 확 소모하다 보면 이 저 힘이 다 빠져요. 그리고 막 한두 개 틀려봐요. 그럼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 충격이 있고 이런데 그 어떻게 이제 막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토익 공부하는 분들은 토익 같이 공부한 친구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죠? 71번에서 76번까지 듣습니다.
1: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2: Hello, Ms. Kim. This is Daniel Ortiz calling with an update on today's renovation work. My crew spent most of the afternoon working in the cardio training area and the stretching room at the fitness center. After covering the equipment with protective sheets, we sanded the floors and applied the first sealing layer. Tomorrow morning, I'll pick up materials needed for the finishing coat. Your interior designer already sent me the color and finish specifications. The team installing mirrors in the main workout studio was still finishing their job earlier today, so we couldn't begin there yet. However, they wrapped up this evening, so we'll start that section tomorrow. Don't worry, everything should be completed by Thursday as scheduled.
1: Number 71. In which field does the listener most likely work? Number 72.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assure the listener about?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meeting excerpt and schedule.
3: As you know, the quarterly financial strategy conference in Denver will take place next week. During the morning session, one of our investment consulting firm's senior analysts,

0: Daniel Whitmore will deliver the keynote presentation on recent developments in global investment trends. I strongly recommend that everyone from our department attend his presentation. Also, I just received a message from the conference coordinator informing us that the 1:45 p.m. session has been canceled. All other sessions will proceed according to the published schedule.
1: Number 74. Where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encourage the listeners to do? Number 76. Look at the graphic. Which session has been canceled?
2: 잘 들어보셨나요? 71번부터 보시죠. 어느 분야에서 일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스피커가 아니라 리스너. 지금 청자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In which field? 그거 다음에 The listener,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두셔야죠. 그 다음 72번, 화자는 누구냐? 이거는 이제 who, the speaker,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73번, 이 화자는 청자에게 무엇을 안심시키고 있냐? 그러면 assure the listener about,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이 part 4는 이제 화자가 한 명이니까 주어는 이제 밑줄을 안 그을 필요도 있습니다. 긋지 않아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Hello, Ms. Kim. 안녕하세요, Ms. Kim. This is Daniel Orridge. 저는 Daniel입니다. Calling with an update on today's renovation work. 오늘 그 renovation 작업 업데이트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전화드립니다. My crew, 제 작업반원들이 spent most of the afternoon 오후 대부분의 시간을 working in the cardio training area. 여기서 보면은 결국 유산소 운동 구역과 and the stretching room, 그 stretching room에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At the fitness center, 바로 그 헬스클럽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딘지 대강 느낌이 와요. 그렇죠? 여기는 어딥니까? 청자들은 피트니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번 피트니스 서비스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아니죠. 여기가 병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유산소 운동하는 곳, 그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곳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다음도 이제 계속해서 보시죠. 이 문제가 무서운 게요. 한 문제 좀 이게 자신이 없는데 병원은 아닌 것 같고 헬스장인 것 같아서 찍었는데 찍자마자 바로 다음 문제 단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After covering the equipment with protective sheets. 그래서 이 기구들을 보호용 덮개를 씌워 넣은 후 기구에 보호용 덮개를 씌운 후 we sanded the floors. 우리가 바닥을 닦았어요. And 그리고 apply the first sealing layer. 이 잘 보세요. Sand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치 그 모래에 사포로 문지르듯이 닦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코팅을 하고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닥을 마치 그 옛날 그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막 그 샌딩 닦고 그 다음에 코팅도 마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Applied가 여기서 바르다, 칠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겹을 칠한 거죠.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문제, 지금 이 화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바로 이 헬스장에 작업하는 그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은 floor installer가 확실하죠. 바닥 시공업자. A번,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사포로 문지르고 그리고 또 코팅도 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A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연이어서 나와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들어보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I will pick up the materials. 우리가 그 재료를 픽업해서 needed for the finishing coat. 마무리 코팅을 위해 필요로 한 재료를 픽업해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Your interior designer, 당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already sent me the color, 이미 색

0: 평가를 보냈고 and finish specifications 마감 세부 사항도 이제 알려왔습니다. The team installing mirrors in the main workout studio. So 메인 운동 스튜디오에 스튜디오가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원룸 아파트도 스튜디오고 화실도 스튜디오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메인 그 운동실이겠죠. 그 운동 스튜디오에 거울을 설치하는 팀이 was still finishing their job earlier today.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일을 오늘 일찍 이제 마치고 있었어요. So 그래서 we couldn't begin there yet. 거기 그 바로 시작을 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었죠. However, 그러나 they wrapped up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일을 마쳤어요. Wrap up 하면 일을 마무리하대요. So 그래서 we'll start this section tomorrow. 내일 그 섹션을 그곳을 이제 하겠습니다. 작업하겠다는 거죠. Don't worry. 걱정 마세요. Everything should be completed by Thursday as scheduled. 모든 일은 예정된 대로 목요일에 완료됩니다.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알려드리는 거는 제때 다 끝나니까 걱정 마라 이거죠. 그래서 A번, 73번 정답 A, The project will be finished on time.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 문장이 지금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한 것이죠.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ello, Ms. Kim. This is Daniel Ortiz calling with an update on today's renovation work. My crew spent most of the afternoon working in the cardio training area and the stretching room at the fitness center. After covering the equipment with protective sheets, we sanded the floors and applied the first sealing layer. Tomorrow morning, I'll pick up materials needed for the finishing coat. Your interior designer already sent me the color and finish specifications. The team installing mirrors in the main workout studio was still finishing their job earlier today, so we couldn't begin there yet. However, they wrapped up this evening, so we'll start that section tomorrow. Don't worry, everything should be completed by Thursday as scheduled.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에서 76번 같이 보시죠. 74번 화자는 어디서 일하냐? 그러면 where, work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니까 그죠? 파트 4의 기본은 남녀 구분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75번은 화자는 청자들이 무엇을 하도록 권장하냐. 이거는 이제 주어 역시 스피커 똑같으니까 encourage the listeners to do.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6번은 그래픽을 보시오. 어떤 세션이 취소됐냐. 그러면 which session cancelled.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 안 빠지는 문제가 지도예요. 지도. 최근 시험에도 지도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지도도 가급적 만들어서 넣어드리도록 실험해 보겠습니다. 표는 꼭 나오죠. 지금 이런 표도 꼭 나와요. 근데 이제 그림 넣는 게 이제 조금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도 우리 지도 넣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교재입니다. 비슷하게 만들어 드려요. 아무튼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e Quarterly Financial Strategy Conference in Denver, 덴버에서의 분기별 재무 전략 컨퍼런스가 will take place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During the morning session, 오전 수업 때, 잘 봐요, hour가 들어가는 문장은 중요하다. One of our investment consulting firm's senior analysts, 우리 투자 컨설팅 회사의 시니어 분석가인 Daniel Whitmore가 will deliver the keynote presentation, 기조 연설, 기조 발표를 할 거예요. On recent developments in global investment trends, 세계 투자 트렌드의 최근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our this here my 뒤에 답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 투자 회사

0: 자, 뭐 이런 말 자꾸 나오죠. 그러면은 74번 정답 B. 에런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컴퍼니라고 볼 수 있죠. 그 키 포인트에 I want my this here가 들리는 문장은 답의 단서가 있다. 알았죠? 기억하세요. 그다음 I strongly recommend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Everyone from our department, 우리 부서의 모두가 attend his presentation, 그의 발표를 참석하도록 권장하는 바예요. 그러면은 다 이 기조 발표를 들어라 이런 얘기죠. 75번 정답 A. Go to a keynote presentation. 이 문제 어때요? 이 문제 두 문장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인데 결국 키노트 프리젠테이션인 건 앞 문장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문장 이상 잘 듣고 또 패러프레이징이 여기 또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풀렸어요. 게다가 또 희망의 단어가 들립니다. Also 뒤에 답의 단서가 나온다. I just received a message from the conference coordinator. 이 컨퍼런스 코디네이터로부터 메시지를 이제 막 받았어요. Informing us that 우리에게 데디아를 알리는 자 그 내용 잘 보세요. 1:45 PM session has been cancelled. 1시 45분 수업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를 보니까 1시 45분이 뭐예요? Investment Strategy Forum이죠. 그게 취소됐네. 그래서 76번 정답은 B번이에요.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문장은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다음 문제 읽고 계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All other sessions will proceed. 모든 다른 수업은 진행될 거예요. According to the published schedule. 그 공식으로 발표된 스케줄에 따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시험을 보는 게 어찌 보면 미련한 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볼수록 새로워요. 여러분 시험이 참 무서운 게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ETS 대단해요. 지금 저 1979년에 토익 시작해서 물론 2006년 5월 이전까지는 좀 겹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2006년 5월 그 이후에는 겹치는 문제 하나 없이 계속 새롭게 그 어휘 수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말 잘하시지만 국어 문제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잘 분석하면서 출제자 입장에서 이제 문제 만들어보고 풀어보고 이런 게 또 재미있는 거예요. 알았죠?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As you know, the quarterly financial strategy conference in Denver will take place next week. During the morning session, one of our investment consulting firm's senior analysts, Daniel Whitmore, will deliver the keynote presentation on recent developments in global investment trends. I strongly recommend that everyone from our department attend his presentation. Also, I just received a message from the conference coordinator informing us that the 1:45 p.m. session has been canceled. All other sessions will proceed according to the published schedul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3번에 The building of the Riverton Community Hall의 건물은 has progressed swiftly. 빠르게 진행되었다. Since the construction plans were approved. 이 건설 계획이 승인된 이래로. 이때 rapidly, quickly, swiftly가 우리 apace와 같은 동의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RC 오디오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Master Eugene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Wednesday.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40에 팝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h.
1: 이번 달에 Me Before You라고 하는 영화를 했잖아요.
0: Yeah.
1: 자, 거기에 들어간 Not Today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0: Oh.
1: 그것을 가사를 좀 바꿔서
0: 네.
1: 많이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Here is Not Today by Imagine Dragons from Me Before You.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She's walking ahead of me, and I'm willing to take a bullet for her. Let's turn every moment of this journey into an everlasting memory. We might eventually fall apart, but we must start living and loving fully today. It's going to get easier somehow. It's not over until it's over. Maybe not today, but sooner or later, that peaceful day will come.
0: And here are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녀가 내 앞에서 걷고 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난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어.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을 영원히 남을 기억으로 만들어버리자. 우린 결국 멀어질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후회 없이 살고 사랑해야 해. 상황은 어떻게든 더 나아질 거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 오늘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엔 그 평화로운 날이 찾아올 거야. 라는 no,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This is so romantic. And it really fits with the movie Me Before You.
1: Yeah.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아무래도 덩어리 표현들이 들어가 있겠죠.
0: Yes, right. and then they are facing a lot of challenges.
1: Yes, yes. Yeah. 자, 핵심 표현 여기서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녀가 내 앞에서 걷고 있다고 했잖아요.
0: Mm-hmm.
1: 자, 이랬을 때 누구의 앞에서라고 한다면 뭘 쓰는 게 좋을까요?
0: Ahead of 목적어. Mm-hmm. Ahead of someone.
1: 네. 많은 분들이 앞에서 하면 in front of 쓰는 거 아닌가요? 하실 거예요.
0: Mm-hmm.
1: In front of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이 그냥 앞에 있는 좀 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죠.
0: 맞아요.
1: 그쵸? 뭐 예를 들어 그녀가 내 앞에 그냥 서 있다라고 한다든가. 근데 ahead of는 같은 진행 방향에서 남보다 더 앞서 있거나 뭐 시간상 앞서 있거나 좀 동적인 느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Right? 그런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Ahead of 목적어. So usually you would use it for people or things that right. are moving.
1: Yes.
0: Right? Yeah.
1: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그녀가 내 앞에서 걷고 있다는 거는 둘이 진행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mm-hmm. 좀 강하죠. 그렇죠?
0: Yeah.
1: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마유가 내 앞에서 달리고 있어. 마유가 달리고 있다.
0: Mayu is running.
1: 나의 앞에서.
0: Ahead of me. Mayu is running ahead of me.
1: 음.
0: This is not the Mayu I know.

0: 왜 그러죠? 마라톤 할 수도 있잖아요.
1: The man you I know does not run.
0: I do not.
1: He strolls.
0: 저는 그냥 슥 걸어다니는 거 좋아해서요.
1: 네.
0: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우린 일정의 앞에 있어. 이게 오. 무슨 말이냐면 일정보다 좀 빠르다는 느낌?
1: 네, 맞아요. We are ahead of schedule. This is a sentence that would be used in the workplace, right?
0: Yeah.
1: We are ahead of schedule.
0: 원래 예정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좀 일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좀 앞서 있다.
1: 네.
0: 이것도 결국에는 그 스케줄이랑 같은 방향인데 좀 앞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 Yeah.
0: 자, 세 번째 예문은요. 세리나는 마유의 앞에서 가고 있다. 자, 세리나는 가고 있어.
1: Serena is going
0: 마유의 앞에서
1: ahead of Mayu. Serena is going ahead of Mayu.
0: 네. 자, 이렇게 해서 ahead of someone,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진행 방향에서 남보다 더 앞서 있거나 시간상 앞서 있다는 그런 표현. 이거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짚어볼게요. 여행, 여정을 뜻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1: Journey. Journey.
0: Journey. 근데 이 journey라고 하는 게 뭐 인생의 여정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잖아요.
1: Yeah.
0: 근데 실제 여행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1: Of course.
0: Travel
1: yeah,
0: 대신에.
1: Why not? Yeah.
0: Okay. So journey, 전이가 아니라 journey입니다.
1: Mm-hmm.
0: 자, 다음은요. 영원한, 뭐 변치 않는.
1: Everlasting. Everlasting.
0: Everlasting.
1: So something that stays the same forever.
0: 그거네요. 진짜 last 하는 게 지속되다라는 뜻이니까
1: yeah.
0: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그러면 forever이랑 좀 비슷할까요?
1: Yeah, everlasting. For sure. But I would say the difference is that everlasting is a little bit more like poetic.
0: 아, 시적인 느낌이
1: yeah,
0: 좀 있어요.
1: Yeah. So you wouldn't hear it too much in everyday, you know, conversations.
0: So everlasting love.
1: Yeah, that would be like more in like movies
0: yeah.
1: or music.
0: Uh-huh.
1: Yeah.
0: Okay.
1: Mm-hmm.
0: 자, 다음은요. 관계가 멀어지다, 뭐 결단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1: Fall apart. Fall apart.
0: 원래 뭔가가 fall apart 한다는 거는 막 분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지는 거 아닌가요?
1: Yeah, that's right.
0: 근데 그걸 관계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쓸 때는 뭔가 약간 차근차근하게 자연스럽게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0: 우리도 모른 채
1: 네.
0: 서로 좀 소원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1: yeah.
0: fall apart. 자, 다음은요. 충분히, 완전히
1: Fully.
0: Mm-hmm.
1: 네, 이거는 부사라서 full에 y를 붙여야 돼요.
0: 네.
1: Fully.
0: Fully. All right. Completely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Oh, yes.
0: Right. 자, 다음은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뭐 우리는 거기 뭐 제 시간에 도착해야 돼. 뭐 그녀는 어떻게든 그 시험을 통과를 하는 것을 뭐 성공했다. 이렇게 한다면.
1: 네. Somehow.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Somehow.
0: 네. 여기서 how라고 하는 게 방식,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how를 쓰든 저런 how를 쓰든 어떻게든 한다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그렇죠?
1: Yes.
0: 얘는 저는 참고로 좀 somehow는 have to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Yeah.
0: I have to somehow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1: We have to get to the place on time somehow.
0: Somehow.
1: Yeah.
0: 자, 마지막으로. 끝이 난, 완전히 끝나버린.
1: Over.
0: Mm-hmm.
1: Over. 특히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0: 네.
1: 많이 써요.
0: Right.
1: Yeah.
0: 뭐, it's over between us.
1: Mm-hmm.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맞아요.
0: Right?
1: Or sometimes people use it for contracts, right? My contract is over with them.
0: Over가 굉장히 끝났다는 걸 강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다시는 없을 거다. 그렇죠?
1: Yeah.
0: 자, 이렇게 핵심 단어 가볍게 짚어봤으니까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할 의향이 있다. 동사 원형 할 의향이 있다.
1: Be willing to 동사 원형. Be willing to do something.
0: 네, 정말 말 그대로 willingness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뭐뭐 할 의향이 있다. 기꺼이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willingness라는 명사를 활용해서 have a willingness to do something과 의미는 같습니다.
1: Yeah.
0: 이거는 여러분 모르면 정말 안 돼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턴이 기본적 패턴 한 160, 170개 정도가 있는데요.
1: Mm-hmm.
0: 그중에 핵심적인 코어 패턴입니다.
1: Oh.
0: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Okay.
0: 세리나의 회사가 있는데 방금 시작했나 봐요.
1: Yeah.

0: 그래서 난 세리나의 회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어. 난 의향이 있어.
1: I am willing.
0: 세리나의 회사에 투자할.
1: To invest in Serena's company. I am willing to invest in Serena's company.
0: 네.
1: Great. Please sign here.
0: 어, 사인까지 하는 뭔가 불안한데요? 자,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그나저나 invest to가 아니라 invest in something입니다. 자, 다음은 질문형으로 만들면 너 우리랑 영어 공부할 의향이 있어? 너 의향이 있니?
1: Are you willing?
0: 우리와 영어를 공부할?
1: To study English with us. 음흠. 여러분, are you willing to study English with us?
0: 오, 이게 의향을 물어보는
1: that's
0: 거죠.
1: That's not even a question, right?
0: 그럼요. Yeah. You must. 자, 다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목숨 그러면은 오케이, 라이프가 나오려나?
1: 네. 네, 이번에는 그 총알, 볼렛을 사용해서 써볼게요. Take a bullet for 목적어. Take a bullet for someone. 보통 someone이죠.
0: 그렇겠죠. Right? 네. Something보다는. So take a bullet이라는 게 정말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것을 막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 맞아요.
0: 근데 정말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 직역으로 해도 그렇죠?
1: 네.
0: 누군가를 위해서 총알을 뭐 내가 받아내겠다. 그 얘기는 목숨을 바친다. 근데 이거 진짜로 목숨을 바치는 거 말고도 figuratively도 쓰나요?
1: Oh, yeah. Of
0: 그만큼
1: course.
0: 내가 희생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나요?
1: Yeah, yeah. Like I would do anything for this person. Yeah.
0: Oh, okay. So 한마디로 sacrifice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1: Yeah.
0: 자, 예문 만들어 보면 난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의향이 있다. 난 총알을 받을 의향이 있어.
1: I am willing to take a bullet.
0: 내 여자친구를 위해.
1: For my girlfriend. I am willing to take a bullet for my girlfriend.
0: 네, 여기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가 희생할 의향이 있다. 난 뭐든지 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Mm-hmm. 자,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실제로 총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그는 그의 남동생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 총알을 받았다.
1: Mm.
0: 그러니까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1: 영화에 자주 보잖아요.
0: Yes. 자, 그는 총알을 받았다.
1: He took a bullet
0: 그의 남동생을 위해
1: for his brother. He took a bullet for his brother.
0: 네.
1: 네, 영화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이 이러잖아요.
0: 맞아요.
1: So sad.
0: 딱 몰랐는데 맞았는지도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형! 딱 그랬더니 피가 딱 나면서 막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결국엔 어차피
1: Sooner or later. Sooner or later.
0: 네.
1: 이거는 sooner, 곧 될 수도 있고
0: 네.
1: later, 나중에 될 수도 있어. 근데 언젠가는 될 거야.
0: 어차피 될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Yeah.
0: 자, 만들어 볼게요. 결국 그녀는 내 여자친구가 될 거야.
1: Oh gosh.
0: 금방이든 나중이든
1: Sooner or later
0: 그녀는 내 여자친구가 될 거야
1: She will be my girlfriend Sooner or later she will be my girlfriend
0: 네, 가시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어차피 넌 내게 돌아올 거야 금방이든 나중이든
1: Sooner or later
0: 넌 내게 돌아올 거야
1: You will come back to me Sooner or later you will come back to me
0: 그리고 네. 절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143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서 걷고 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난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어 자, 그녀는 내 앞에서 걷고 있어
1: She's walking ahead of me
0: 그리고 난 총알을 받을 의향이 있어
1: And I'm willing to take a bullet
0: 그녀를 위해
1: For her She's walking ahead of me And I'm willing to take a bullet for her
0: 네, 여기서 ahead of를 쓴 거는 걷고 있는데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총알을 받을 의향이 있다 Literally가 아니어도 그만큼 sacrifice 할 의향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1: That's right
0: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을 영원히 남을 기억으로 만들어 버리자. 자, 모든 순간을 바꾸자.
1: Let's turn every moment
0: 이 여정의
1: of this journey
0: 영원히 지속되는 기억으로
1: into an everlasting memory. Let's turn every moment of this journey into an everlasting memory.
0: 네, turn A into B. 오랜만에 이 표현이 나왔네요. 그렇죠? A를 B로 turn into 시킨다라는 것은 바꾼다, 변화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1: That's right. 네. Especially when you're

0: You're making a big change.
1: Mm-hmm. Yeah. 큰 변화를 할 때 특히 많이 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 문장 보면요. 우린 결국 멀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후회 없이 살고 사랑해야 해. 자, 우린 결국 멀어질지도 몰라.
0: We might eventually fall apart.
1: 하지만 우린 살기 시작해야만 해.
0: But we must start living.
1: 그리고 충분히 사랑하기 시작해야만 해 오늘.
0: And loving fully today. We might eventually fall apart, but we must start living and loving fully today. 선생님, 이 한 문장에 might도 나오고 must도 나왔네요.
1: 그러네요.
0: 네, might는 일단은 확신이 적죠.
1: 많이 훅 떨어지죠.
0: There could be a possibility라는 뉘앙스죠.
1: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고요. So 여기서 두 번째 나온 but we must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확신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꼭 해야만 한다라는 또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 living and loving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둘 다 ing 쓴 게 start ing 때문인 거예요. 같이 걸려 있는 거죠.
0: 네.
1: Right.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0: We might eventually fall apart, but we must start living and loving fully today.
1: 네. 네 번째는요. 상황은 어떻게든 더 나아질 거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 자, 그건 더 쉬워질 거야. 어떻게든.
0: It's going to get easier. Somehow.
1: 그건 끝난 게 아니야.
0: It's not over.
1: 그게 끝날 때까지.
0: Until it's over. It's going to get easier somehow. It's not over until it's over.
1: 네.
0: 선생님, this is quite a common saying. It's not over until it's over.
1: Right.
0: 그리고 가끔 이제 until 대신 till라고도 표현해요.
1: 맞아요.
0: It's not over till it's over.
1: Till it's over. 근데 이게 우리말 표현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야. 아마 그게 영어 표현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0: Yeah.
1: 실제로. 근데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0: Yeah.
1: 이런 느낌 아닌가요?
0: Yeah. It's not over. We're going to still keep trying.
1: Right. Yeah. Right. 자, 마지막 문장 남아 있는데요. 오늘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평화로운 날이 찾아올 거야. 자,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
0: Maybe not today.
1: 하지만 금방이든 나중이든
0: But sooner or later.
1: 그 평화로운 날은 올 거야.
0: That peaceful day will come. Maybe not today, but sooner or later. That peaceful day will come.
1: 네. 여기서 sooner or later 이라고 쓴 거는 it's just a matter of time. Okay? It'll come eventually. 이런
0: 맞아요.
1: 느낌이 되겠죠.
0: 네, eventually 하고 비슷하죠.
1: 그러네요.
0: Yeah.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She's walking ahead of me, and I'm willing to take a bullet for her. Let's turn every moment of this journey into an everlasting memory. We might eventually fall apart, but we must start living and loving fully today. It's going to get easier somehow. It's not over until it's over. Maybe not today, but sooner or later, that peaceful day will come.
0: 'Here's today's review.
1: 영원한 변치 않는
0: everlasting
1: 관계가 멀어지다 결단나다
0: fall apart
1: 어떻게든
0: somehow
1: 네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의 앞에서
0: ahead of 목적어
1: 네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동사 원형 할 의향이 있다
0: be willing to 동사 원형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인하해 드릴 의향이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낮출 의향이 있습니다.
0: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be willing to 동사 원형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뭔가 판매자가 손님한테 이제
1: right.
0: 얘기하겠죠?
1: 네고의 냄새가 나네요.
0: 맞아요.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0: All in one.
1: Easy Writing.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귀가 트이는 영어.
6: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7: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looking at data centers, it's been a common theme because it is important for AI and the age we live in.
6: 인공지능 이 혁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거대한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 산업이다.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7: 맞아요. Yeah, and we've done a few different articles about data centers, about their energy needs, their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whatnot. But it does seem like North America is really honing in on the infrastructure and then worrying about maybe the technology afterwards for cloud computing as well as AI.
6: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정말 수만 대의 GPU가 돌아가고 이때 엄청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식히기 위해서 물과 이제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어디에 많이 지어졌냐면 실리콘밸리 주변이나 그 버지니아주에 일단 많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부지 이슈도 있는데 더 이상 여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전력망, 영어로 그 electrical grid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7: Yeah, so we can build the computers and maybe get the GPUs, but the energy is not there.
6: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걸 끌어올 수 있는 전기선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어디에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냐면 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고 규제가 좀 낮은 텍사스 지역에서도 약 황무지 같은 데 이제 막 짓고 있어요.
7: 예. Yeah, it's becoming the new hub, right? Taking over from Northern Virginia, especially. We're going to listen to the article as ever. It's in three parts. Part one on page 140 in the May book.
8: Data center expansion accelerates as AI demand reshapes infrastructure. Data center construction across North America is picking up pace as technology companies expand infrastruct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 computing. A report suggests the industry has reached a turning point, with new developments spreading beyond traditional hubs. Texas is expected to surpass Virginia as the world's largest data center market, reflecting the sector's geographic shift.
6: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중심지가 텍사스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재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주가 일단 땅이 워낙 넓잖아요.
7: 그렇죠. We even heard about some tech companies going over there as well due to tax benefits, etc. Data center construction across North America is picking up pace as technology companies expand infrastruct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 computing.
6: 자, 북미 지역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더욱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 픽업 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구어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포멀한 컨텍스트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뭔가 속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0: 이제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s technology companies expand infrastructure, 인프라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확충하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 당연히 AI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그런 인프라가 되겠죠.
1: Data center construction across North America is picking up pace as technology companies expand infrastruct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 computing. Yeah, pick up pace. You can also say pick up the pace. 둘 다 가능합니다. A report suggests the industry has reached a turning point with new developments spreading beyond traditional hubs.
0: 자, 최근에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AI 업계 자체가 has reached a turning point.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죠. 뭔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1: Yeah, decisive change in the situation, right? Where things aren't going to remain the same. With new developments spreading beyond traditional hubs. Yeah, a traditional hub is, you know, maybe a place where industry historically was based.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핵심 거점 같은 걸 허브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물류 허브 이런 식으로 기존 핵심 데이터 센터 거점들을 넘어서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다른 지역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 추세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뭐 핵심 거점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까 얘기했던 그 버지니아주예요.
1: A report suggests the industry has reached a turning point with new developments spreading beyond traditional hubs. Texas is expected to surpass Virginia as the world's largest data center market, reflecting the sector's geographic shift.
0: 여기 나오죠? 텍사스 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진 지역으로 버지니아를 이제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현 추세가 지속되면 추월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신규 건설 계획 건수들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Reflecting the sector's geographic shift. 이것은 이제 여기서 저기로 막 이동해 가는 듯한 그런 업계의 어떤 전반적인 지리상의 어떤 변화 혹은 지각 변동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1: Yeah, like where these data centers are being housed geographically, like location-wise, right? Texas is expected to surpass Virginia as the world's largest data center market, reflecting the sector's geographic shift. Here's part two.
2: Demand for computing power is largely driven by hyperscalers and the rapid growth of AI services. These companies are investing heavily in infrastructure, with major firms planning massive spending to expand digital capacity. Strong demand has kept vacancy rates extremely low, indicating that most new facilities are already committed before construction is completed.
0: 데이터 센터가 일단 건설이 계획이 되면 이게 완공이 되기도 전에 다 나간대요. 네. 근데 이제 공실률이 낮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Vacancy rates. 자, 볼게요. 처음부터.
1: Demand for computing power is largely driven by hyperscalers and the rapid growth of AI services.
0: 자, computing power는 이제 데이터 센터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이 연산 능력을 말하는 거죠. 혹은 그 용량. 그거에 대한 수요가 is largely driven by hyperscalers. 누구를 말하나요?
1: Yeah, the massive companies like Amazon, Google, Microsoft that are dominating the cloud. This didn't really used to be a term until very recently.
0: 맞아요. 그러니까 급속한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그런 주체들을 hyperscalers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업 더불어 테슬라라든가 메타라든가 엔비디아까지 합해서 이런 이제 거대하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hyperscalers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And the rapid growth of AI services. AI 서비스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1: Kucho, yeah. So those two factors. Demand for computing power is largely driven by hyperscalers and the rapid growth of AI services. These companies are investing heavily in infrastructure, with major firms planning massive spending to expand digital capacity.
0: 자, 이런 기업들은 정말 막대한 투자를 지금 인프라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인프라 얘기는 여기 결국엔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자체 그 전기를 수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으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까지 있으니요.
1: 네. Kucho, we talked about that in a previous article, right? 맞아요. So these major firms, again, the Googles, the Microsofts, planning massive spending to expand.

0: and digital capacity, again, computing power.
1: 이 디지털 처리 용량, 이 결국 이제 computing power 얘기하는 거죠. Digital capacity. 이걸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0: 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등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요.
1: These companies are investing heavily in infrastructure, with major firms planning massive spending to expand digital capacity. Strong demand has kept vacancy rates extremely low, indicating that most new facilities are already committed before construction is completed.
0: Okay.
1: Yeah, so there's the phrase you mentioned at the top, vacancy rates, right? That means the percentage of units that are unoccupied, but that's very low.
0: 그 미국 이제 도로를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그 잠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모텔들이 좀 나와요. 거기 이제 파란색이나 이제 녹색으로 vacancy라는 게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1: 아, 그렇죠.
0: 공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1: 네.
0: 없음 앞에 빨간색 no가 켜져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No vacancy. 네. 공실이 없다. 만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거기서 vacancy라는 단어를 한 20년 전에 보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데 결국에는 vacancy라는 건 이제 비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vacancy rate 하면 공실률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제 건물이 10개층인데 한 4개층이 지금 비어있으면 뭐 공실률이 4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strong demand has kept vacancy rates extremely low라는 건 이 연산 능력에 대한 컴퓨팅 파워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의 공실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태란 얘기입니다.
1: Yeah, indicating that most new facilities are already committed. Here, committed is talking about companies promising that they'll go into that building or signing contracts.
0: 이 committed 했다는 얘기는 계약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일단 뭐 매입 계약 완료를 한 상태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대부분의 신규 그 데이터 센터 시설들이 이미나 매입 계약 완료가 된 것으로서 before construction is completed. 그 완공이 되기 전에 이미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건설 단계에서 이미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which is unusual in real estate, right? But this is different. Strong demand has kept vacancy rates extremely low, indicating that most new facilities are already committed before construction is completed. Here's part three.
2: Despite the boom, the industry faces constraints that may slow development in some regions. Power availability and long grid connection timelines are major challenges, forcing companies to plan years ahead. Firms such as Nuveen Real Estate are responding with shorter development cycles, while some operators weigh up generating power on-site to reduce risk.
0: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전력이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1: Despite the boom, the industry faces constraints that may slow development in some regions.
0: 자, 이와 같은 이제 AI 호황 속에서도 이 업계가 faces constraints. 자, 여러분, constraint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드는 단어예요. 어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제약 요건. 이런 것들을 constraint라고 하잖아요.
1: Yeah, limitation, a restriction, a constraint.
0: 그렇죠. 그런 현실적 제약들에 직면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that may slow development in some regions.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속도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 Despite the boom, the industry faces constraints that may slow development in some regions. We mentioned this in the opening, right? Power availability and long grid connection timelines are major challenges, forcing companies to plan years ahead.
0: 일단 전력 수급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전력을 끌어올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거 다 뭐 대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거기서 다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So power availability, 이게 이제 전력 수급 자체를 말하는 거고 and long grid connection timelines. 전력을 끌어올 발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전력망을 다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grid라고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전력망을 연결하는 그 시간 라인, 타임라인이 상당히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3개월이 아니라 2년 걸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발전소하고 이거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돼도 돌리질 못하는 거예요.
1: Yeah, there's nowhere to plug it in if you think of it like that. So these are major challenges. And it's forcing companies to plan years ahead. So make those decisions well in advance.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인프라를 이제 구축할 때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미리 계획에 착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도 다 확보를 해야 되고 완공 시점과 딱 맞춰서 연결도 돼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0: 그것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t's great to have you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달을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이 워낙 심해서 이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20년이 넘은 시점인 것 같아요. 2003년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자,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뭐 출장차 오셔서 어디로 이제 차를 타고 모셔다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제 입덧이 심해서 막 헛구역질을 하셨대요. 차에서 네, 내려가지고.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허겁지겁 근처 가게로 가셔서 뭘 사오셨는데 그게 이제 깡통죽이었대요. 네, 나중에 먹으라고. 네, 아버지만의 어떤 본능적인 표현이었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사연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재밌다 했거든요. 오늘 그 다음에 너무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듬해에 무척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급성 폐렴으로 54세의 정말 젊은 나이로 네. 돌연 세상을 등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형광에 보내드리고 나중에 정말 한참 뒤에 이제 주방 정리하다가 그 깡통죽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막 엉엉 오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동안 일을 못했던 기억이 나요.
1: Yeah.
3: 이 책 쓰다가 가만히 그냥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러니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보고 싶을 때마다 이 깡통죽을 한 번씩 꺼내본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군인의 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부산의 한 초등교사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3: 네,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한 줄 한 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1: A can of porridge from dad. In the fall of 2003, when I was pregnant with my first daughter, I had such severe morning sickness that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 Around that time, my father was in Busan on a business trip and stopped by briefly to see me. The visit felt too short, so my husband and I drove him to his next destination, Tongyeong. But during the drive, my nausea got so bad that we had to pull over. I started retching on the roadside. My father rushed to a nearby shop and came back with a can of rice porridge. Seeing his daughter suffer, he just acted on instinct. It was his way of expressing his love. The following year, my father, who had been perfectly healthy, suddenly passed away at the young age of 54 from acute pneumonia. I lost him so suddenly. Then one day, while cleaning the kitchen, I found that same can of porridge covered in dust in a corner. I broke down in tears. Even now, more than 20 years later, I take it ou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 miss my dad.
3: 아버지 생각이 너무나게 하는 그 깡통죽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가을 첫 달을 임신했을 때 저는 극심한 입덧으로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4: In the fall of 2003, when I was pregnant with my first daughter, I had such severe morning sickness that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
3: Okay. 자, 2003년 가을이라고 하는 시점 잡아주는 전치사구 한번 보세요. 자, 계절이니까 in the fall of 2003.

0: 2003이라고 읽기도 하고 방법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1: 네, 20를 묻고 그다음에 03. 2011, 2026 하듯이
0: 그쵸.
1: 0가 있으면 2003.
0: 아, 그러니까 26년이니까 2026 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0을 읽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23 하면 23처럼 들리니까 2003라고 읽어요. 네, 저도 그렇게 자주 읽거든요. 그래서 2003, 2005,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읽으실 때 그렇게 나눠서 읽을 때 O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When I was pregnant with my first daughter, I had such severe morning sickness. 워낙 입덧이 심해서. 자, 입덧은 morning sickness라고 하죠. 예. That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 이제 속이 너무 안 좋을 때 물 마셔도 막 이렇게 호흡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표현 쓰시면 되는데 keep down이란 건 when you drink water or you know, eat food, it goes down your digestive tract.
1: Yes.
0: 소화기관 이렇게 쭉 통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And you have to keep it down.
1: Yeah.
0: 이게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 아래에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게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외우기 쉽게 도와드리자면 토하는 거는 throw up이죠. 그러니까
0: 그쵸.
1: 음식물이 위로 올라와서 토하는 거예요. 근데 토하지 않고 음식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건 keep down이죠.
0: 그렇죠. Right. 근데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라는 건 물조차도 마시면 자꾸 올라왔다. 호구역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속이 워낙 안 좋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거든요. 오늘 토한 기 문장 1번으로 갈게요.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 갈게요.
1: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
0: 물조차 못 마시겠더라고요. 한 번 더요.
1: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
0: 좋습니다. 자, 그때쯤 부산에 출장을 오신 친정아버지께서 아주 잠깐 짬을 내어 저를 보러 들르셨습니다.
1: Around that time, my father was in Busan on a business trip and stopped by briefly to see me.
0: 그렇죠. Stop by 자체가 잠깐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뒤에 briefly까지 붙여서 의미를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잠깐 보러 오셨다. He stopped by briefly to see me. 좋습니다. 그 시점에. 자, 짧은 만남이 아쉬웠던 저희 부부는요. 다음 목적지인 통영까지 우리 아버지를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1: The visit felt too short, so my husband and I drove him to his next destination, 통영.
0: 아쉬우니까. 잠깐 오셔서 얼굴 뵈고 금방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통영으로 이제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So the visit felt too short, so my husband and I drove him,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오니까 to his next destination, 통영. 자,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속이 뒤집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헛구역질을 마구 해댔습니다.
1: But during the drive, my nausea got so bad that we had to pull over.
0: 차를 갓길에 댔다에 해당하는 부동사죠.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pull over. 그냥 let's pull over. 길 가다가 그렇게 많이 해요. 잠깐 쉬자.
1: 네.
0: 잠깐 차 좀 대자라는 의미로 pull over 구동사 많이 씁니다. So during the drive, 이제 차 타고 가는 길에 my nausea got so bad. nausea라는 건 약간 좀 속이 미식거리고 구역질 나는 증상을 nausea라고 하거든요. 그 멀미 날 때 딱 증상 가장 대표적인 게 nausea입니다. 이제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차를 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I started
1: retching on the roadside.
0: 아까 제임 선생님이 주셨던 throw up 혹은 vomit 같은 거는 이제 뭐 토하다, 구토하다 이런 뜻이고요. retch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R-E-T-C-H인데 이것은 완전히 토하는 게 아니라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나오는 건 아닌데 계속 뭔가 넘어오는 듯한 그래서 기침하고 그런 걸 이제 re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헛구역질하다의 뜻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은 동사예요. So I started retching on the roadside. 그럼 이제 차를 대고 이제 갓길에서 계속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께서 근처 가게로 허겁지겁 뛰어가시더니 깡통죽 하나를 사오셨습니다.
1: My father rushed to a nearby shop and came back with a can of rice porridge.
0: A can of rice porridge. 그래서 이제 근처 상점에서 이렇게 깡통죽 하나를 사가지고 돌아오셨다. He came back with 이걸 이제 손에 쥐고 오셨다는 얘기죠. 자, 고생하는 딸을 보시고는 앞뒤 안 가리고 사오신 아버지만의 그런 사랑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1: Seeing his daughter suffer, he just acted on instinct. It was his way of ex-

0: expressing his love.
1: 그렇죠. 너무 너무 이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순간 본능적으로 움직이신 것 같아요. 아까 앞뒤 안 가리고 이게 어떻게 처리해드릴까 막 고민하다가 약간 본능적으로 그냥 직감적으로 가셨다 이런 번역이 좋을 것 같아서 instinct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0: Yeah, you act on instinct.
1: You don't think.
0: It's very automatic.
1: Your body just moved, right? 그러니까 뭔가 좀 본능적으로 갔다 오셨다는 의미로 he just acted on instinct. 전치사 on 동그라미 치세요. 본능적으로를 이렇게 붙입니다. It was his way of expressing his love. 아버지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다가 되겠죠.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Seeing his daughter suffer, he just acted on instinct. It was his way of expressing his love.
1: 자, 그런데 이듬해 무척 건강하셨던 우리 아버지는 급성 폐렴으로 54세의 정말 젊은 나이에 돌연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0: The following year, my father, who had been perfectly healthy, suddenly passed away at the young age of 54 from acute pneumonia.
1: Okay. Pass away 하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동사죠. Pass away 뒤쪽에 힘 주셔야 되고 나이를 주는 부분은 at the age of 54인데 그 뒤에 from 동그라미 찍게요. 어떤 병환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영어로 영작한다면 passed away from 그 다음에 병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급성 폐렴이기 때문에 acute가 급성이고요. pneumonia. pneumonia 앞에 P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pneumonia, 급성 폐렴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셨다. 자, 그 문장 다시 한번요.
0: The following year, my father, who had been perfectly healthy, suddenly passed away at the young age of 54 from acute pneumonia.
1: 저는 그렇게 황망의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0: I lost him so suddenly.
1: 그러던 어느 날 주방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먼지 쌓인 그 깡통죽을 발견한 저는 엉엉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0: Then one day, while cleaning the kitchen, I found that same can of porridge covered in dust in a corner. I broke down in tears.
1: 그렇죠. 이럴 때 딱 쓰는 표현이 거죠. I broke down in tears 하면 정말 울음보가 터졌다는 얘기인데 엉엉 울었다, 뭐 오열했다라고 할 때 break down in tears라고 합니다. 이게 뭐 주체를 못하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I broke down in tears 이 표현 잘 알아두시고 있다. 뒤쪽에 패턴에서 통한 기 문장 하나 지정을 해드릴게요. 자, I found that same can of porridge 자 먼지 뒤덮인 covered in dust in a corner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로 발견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I broke down in tears 자,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저는 그 오래된 깡통죽을 한 번씩 꺼내 본답니다.
0: Even now, more than 20 years later, I take it ou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 miss my dad. So even now, 지금도, 여전히라는 말이죠. More than 20 years later, 20년이 지난 지금, I take it out from time to time. 꺼내어 본다. From time to time, 네가 가끔씩 꺼내어 봅니다. 언제요? Whenever I miss my dad, 아빠가 보고 싶을 때면.
1: 어디 뭐 탄장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꺼내본다는 의미로. 네. I take it out from time to time. 종종 꺼내보고 그렇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A can of porridge from dad. In the fall of 2003, when I was pregnant with my first daughter, I had such severe morning sickness that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 Around that time, my father was in Busan on a business trip and stopped by briefly to see me. The visit felt too short, so my husband and I drove him to his next destination, Tongyeong. But during the drive, my nausea got so bad that we had to pull over. I started retching on the roadside. My father rushed to a nearby shop and came back with a can of rice porridge. Seeing his daughter suffer, he just acted on instinct. It was his way of expressing his love. The following year, my father, who had been perfectly healthy, suddenly passed away at the young age of 54 from acute pneumonia. I lost him so suddenly. Then one day, while cleaning the kitchen, I found that same can of porridge covered in dust in a corner. I broke down in tears. Even now, more than 20 years later, I take it ou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 miss my dad.
0: Pattern practice.
1: 자, 오늘 세 가지 패턴 한번 볼게요. 142페이지입니다. 입덧을 morning sickness라고 하는데 앞에 좀 심했다라고 하면 severe를 붙이면 됩니다.
0: I had such severe morning sickness that I couldn't even keep down water.
1: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반대의 단어는 mil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증상의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심한 정도는 severe 혹은 mild, 중간 정도는 약간 moderate 이런 단어를 쓰긴 합니다. 오케이. 자, 아내가 한동안 입덧이 아주 심했었다. 그런다면?
0: My wife had severe morning sickness for a while.
1: 오케이. 자, 그 다음. 본능적으로 행동하다. 직감적으로 움직이다. Act on instinct.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0: Seeing his daughter suffer, he just acted on instinct.
1: 음흠. 자, 난 너무 놀란 나머지 앞뒤 안 가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0: I was so surprised that I just acted on instinct.
1: 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이었다.
0: I didn't think. I just acted on instinct.
1: 이거 좋네요. 평상시에도 그냥 나도 모르게 움직인 거야. 자, 오늘 이제 통한기 2번 문장으로 이걸 갈게요. I didn't think 갑니다.
0: I didn't think. I just acted on instinct.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열하다. Break down in tears. 덩어리로 쓰시면 됩니다.
0: I broke down in tears when I saw the can.
1: 우리는 헤어지고 나서 나는 정말 많이 많이 울었다.
0: I broke down in tears after we broke up.
1: 너무 속상해서 정말 눈물이 뭐 하염없이 났습니다. 그럴 때도
0: I was so upset that I broke down in tears.
1: 그럴 때도 그렇죠. 너무 속상할 때.
0: 네.
1: 아, 그럴 때도. 오늘 통한기 문장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문장을 오늘 세 번째 통한기 가겠습니다. I was so upset.
0: I was so upset that I broke down in tears.
1: 좋은 표현들은 아예 문장에 넣어서 외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3: What's that old can over there?
2: It's a can of porridge my late father bought for me.
3: It must be from ages ago.
2: Yes, he got it for me when I had terrible morning sickness.
3: Oh, it's something that represents your dad's love.
2: That's right. I take it out whenever I miss him.
0: 맨 says, What's that old can over there?
1: 저기
0: 오래된 캔은 뭐야? 했더니 여자가, It's a can of porridge my late father bought for me. Late father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쵸. 뜻하죠.
1: Late이 이제 늦은 의미도 있지만 돌아가신 의미도 당연히
0: 네.
1: 있으니까.
0: 그랬더니 남자가, It must be from ages ago. 정말 오래된 거겠다.
1: 그렇죠. Ages 자체는 정말 오래된 시간에만 쓰죠.
0: 네. 네.
1: It must be from ages ago. 정말 한참 오래된 그런 거겠네요.
0: 맞다고 하면서 He got it for me when I had terrible morning sickness. Severe 대신에 terrible 썼는데
1: 그쵸.
0: 내가 정말 입덧이 심했을 때 아빠가 사주신 거야. 그랬더니 It's something that represents your dad's love. 아빠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즉 아빠의 사랑이 엄청 많이 담긴 물건이네 라는 말도 되겠죠. And she says that's right. I take it out. 꺼내어 본다. Whenever I miss him, 아빠가 보고 싶을 때면.
1: 그렇죠. 아버지 그리울 때마다 꺼내본다. 그렇죠? Miss 동사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교재 144페이지에 5개 영작 시간 꼭 내서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중에 2번과 3번은 꼭 이런 별표 쳐놓으시고 더 유심히 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0: And that's it for today,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D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do you think you have a healthy lifestyle or an unhealthy lifestyle? 좀 건강한 생활 방식 있으세요? 아니면 좀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이세요?
1: I think it's a spectrum.
0: Mm-hmm.
1: It's not just an easy yes or no answer. But I would say that mine is probably more unhealthy than healthy.
0: Oh, really?
1: Maybe I'm like 60-40 or 75-25.
0: 네, 그렇군요.
1: Because I spend most of my waking hours just sitting.
0: Oh, just sitting?
1: Yes, for work, I'm sitting.
0: Ah.
1: And when I'm commuting, I'm sitting.
0: 그쵸.
1: And when I'm home, I'm often just sitting. So... It's a lot of sitting, which isn't the healthiest thing to do.
0: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we live a sedentary lifestyle.
1: That's the expression, yes.
0: 맞아요. 그런 좀 고급 단어이긴 한데 좌식 생활을 한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할 때도 앉아 있고 이동할 때도 사실 앉아 있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 자세가 사실은 진짜 안 좋대요.
1: 네.
0: 허리에도 안 좋고.
1: Mm-hmm.
0: 하지만 어떡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걸.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좀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죠? 노력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So today's expression is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이에요. 저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So I try to 뭐뭐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패턴인데 우리 이전에도 한 적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문장이 기니까 우리 파헤쳐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0: 그쵸. 자, 내가 노력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I try라고 하면 돼요. I try. 이게 바로 나는 노력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할 때는 to 다음에 그 행동이 오면 됩니다. 자, 뭘 노력하는 거죠?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여기선 동사니까 keep라는 유지하다의 동사가 오면 되는데 I try keep이 아니라 I try to keep이라고 해야 되겠죠? I try to keep. I try to keep. 자, 그런데 우리가 I try keeping, ing 형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to keep,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I try keeping은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의도나 노력을 꾸준히 한다라는 거를 말할 때는 보통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도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I try to keep. 자, 그럼 뭘 유지

0: 유지하는지 그 뒤에 말을 해주면 되겠네요. 뭘 유지하는 거죠? Healthy lifestyle. 건강한 생활 방식인데 건강한 생활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a healthy lifestyle. 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요 문장 잘 기억해 주세요. 어가 들어가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Mm-hmm. We'll just take the first part. I try to 뭐뭐.
0: I try to 뭐뭐라고 해서 저는 뭐뭐 하려고 노력해요 라는 어떤 나의 목표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있다. 나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뭘 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1: Well, let's start with I try to eat more vegetables.
0: More vegetables. 자, eat는 먹다잖아요. Eat more vegetables는 더 많은 채소를 먹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 try to eat more vegetables. 채소를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라는 표현이겠네요. 그죠?
1: Here's a very important one. Mm-hmm. I try to get enough sleep.
0: Get enough sleep. 정말 중요한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일찍 자야 되겠네요. 그죠? Get enough sleep는 충분히 자다라는 뜻이에요. How many hours is enough sleep for you?
1: Well, it varies based on the person and how old they are. Mm-hmm. But for me, about 7 hours is good.
0: 7 hours. Mm-hmm. 네,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면은 충분하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Mm-hmm.
1: So some people at 6 hours,
0: some people 9 hours.
1: Right.
0: 7 hours, I think it's in between, so right. It's good enough. I try to get enough sleep.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I try to stay positive.
0: Stay positive. 자, stay positive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다, 뭐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I try to stay positive. 좀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러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I try to stay positive. 근데 저는요, 이렇게 mm-hmm. 일하다 보면 항상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10분, 20분씩 늦게 오는 사람들. So I try to be early to meetings. 회의에 일찍 오려고 저는 정말 노력을 해요.
1: Good for you. 잘하고 있네요.
0: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꼭 우리가 일찍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일찍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1: You could also say, mm-hmm. I try to go to bed early.
0: I try to go to bed early. Go to bed. 요거는 자다 라는 mm-hmm. 말입니다. Sleep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I try to go to bed early. 일찍이라는 표현이고요.
1: I try to drink more water.
0: Drink more water. 자, drink more water라고 하면 더 많은 물을 마시다 라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 try to drink more water. 이 표현도 많이 외워두면 좋겠네요.
1: I try to exercise regularly.
0: Exercise,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So 운동하다, 근데 어떻게? Regularly. Regularly는 규칙적으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I try to exercise regularly라고 하면 됩니다.
1: I try to go

0: outside every day.
1: I try to go outside every day. 네, 그래서 매일 내가 밖에 가려고 외출하려고 노력한다. I try to go outside 혹은 뭐 go out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Here's one more.
1: Mm-hmm.
0: I try to avoid sugar.
1: I try to avoid sugar. 자, avoid는 피하다라는 뜻이죠. Sugar는 여기선 설탕이 아니라 당이라는 표현이라고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설탕을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sugar 자체가 당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So I try to avoid sugar. I try to avoid soda.
0: Me too.
1: 네, 탄산음료는 잘 안 마시려고 하고요. I also sometimes try to avoid coffee. 커피도 좀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워요. So difficult.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try to 뭐뭐라는 표현을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0: I try to eat more vegetables.
1: I try to eat more vegetables.
0: I try to get enough sleep.
1: I try to get enough sleep.
0: I try to stay positive.
1: I try to stay positive.
0: I try to be early to meetings.
1: I try to be early to meetings.
0: I try to go to bed early.
1: I try to go to bed early.
0: I try to drink more water.
1: I try to drink more water.
0: I try to exercise regularly.
1: I try to exercise regularly.
0: I try to go outside every day.
1: I try to go outside every day.
0: I try to avoid sugar.
1: I try to avoid suga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try to 연습해봤던 표현들이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먼저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을 생각해볼게요.
2: 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
3: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2: 뭘 하는데?
3: 운동하고 잘 먹어.
1: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운동하고 잘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친구가 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활기찬 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에너지가 가득한 이라는 뜻인 energetic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자, 최근, 요즘 뭐 이런 표현은 lately 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오늘 대화에서 여기 가장 어려운 문장인데 여러분 이미 이 문장 알고 계시잖아요. 영어로. 그죠?
0: 맞네요.
1: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습관을 하는데? 뭘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 what으로 시작하죠. What. 자, 그래서 what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요. 운동하고 잘 먹어. 요것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니까 I로 시작해서 운동하다 그리고 잘 먹는다. 요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5: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4: What do you do?
5: I exercise and eat well.
1: 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1: 다시 한번.
0: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1: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라고 했어요. You seem 뭐뭐는 너는 뭐뭐해 보여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really energetic이라고 했는데 뭐 energetic이 이제 활기찬이란 뜻이고요. 정말로 활기차 보인다. 언제? 요즘. 최근에 lately라는 요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맨 뒤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5: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다시 한번.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궁금한가 봐요. 뭘 하는데?
2: What do you do?
1: 뭐라고요?
0: What do you do?
1: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 you do? 자, what do you do는 사실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너는 뭘 해? 어떤 직업이 있어? 라고 할 때도 what do you do를 물어보지만 어떤 행동을 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 라고 물어볼 때도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0: But in this context, mm-hmm. it means what do you do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Exactly. 사실 뒤에 to keep a healthy lifestyle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뭘 하고 있나요? 운동하고 잘 먹어.
3: I exercise and eat well.
1: 다시 한번.
0: I exercise and eat well.
1: I exercise, 나는 운동을 하고, and eat well. 그리고 잘 먹어인데, eat well이 뭐 잘 먹는 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어려운 문장 우리가 미리 연습하고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이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0: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2: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3: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2: What do you do?
3: I exercise and eat well.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자, 이거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I try to. 여기 T 발음이요.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real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I try to 라고 해도 되지만 I try to 이렇게 real 발음 나는 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keep 하고 on은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가 잘 안 들려요. keep, keep 이렇게 살짝 어 발음 해주시고요. 헬 씨가 아니죠. TH 발음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스처럼 발음하는 것 같은데 발음을 내뿜는 소리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healthy가 되는 거죠. health 하면서 L 발음할 때는 보통 혀가 윗니 위쪽으로 와서 붙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껴보세요. health 하면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낀 다음에 라고 하면서 혀를 뒤로 빼면 됩니다. healthy. 그 다음에 life 스타일이 아니고 lifestyle. F에서 S로 넘어가는 거. fs. 요거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tyle 할 때는 T를 쌍디귿 발음으로 해주시면 좀 더 편합니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끝이 났네요.
0: That's right. You can continue with us with your book. And the book for this month is almost over. So hop down to the bookstore and pick up your book for next month so you can keep studying together with us.
1: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사진, 뭐 연인들 그림 이걸 그냥 인테리어를 완전 그쪽으로 바꾸고요.
1: Changing the whole theme 네. to a Valentine's theme.
0: Right. Yeah. 그리고 5월이 되면 Children's Day theme으로 해서 아. 뭐 미키 마우스 사진, 뭐 right. 무슨 뭐 장난감들 뭐 막 다 붙여놓고
1: sure.
0: theme을 정말 그 정말 theme별로 바꾸는 interior right. decoration을 바꾸는 분을 right. 본 적이 있어요.
1: Every holiday, every season,
0: mm-hmm.
1: 그 분위기에 맞게끔 테마를 바꾼다.
0: 네, 맞습니다. 아, 돈가스 전문점인데.
1: 돈가스.
0: 그러니까 온갖 재밌다, 그래도. 재밌죠. 네.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한 분인지를 알 수가
1: right.
0: 있죠. 네, so always, maybe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1: That's right.
0: 사람들이 항상 북적였어요.
1: Usually cafes can easily do that,
0: 어.
1: but a restaurant, 네. like 돈가스 restaurant,
0: 그러니까.
1: it's very difficult.
0: You need,
1: to be you need to be diligent.
0: 그렇죠. Yeah.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 카페에 새로운 테마를 우리가 제안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라고 해서 넌지시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부드럽고
1: right.
0: 가볍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I was thinking we could 라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Here when Daniel says I was thinking 뭐뭐뭐
0: 네.
1: So you're suggesting an idea. You are offering an idea. I think this would be good.
0: Yes.
1: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0: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일 수도 있거든요.
1: Right.
0: 그래서 I am thinking 해도 될 텐데 굳이 I was thinking 이라고 과거형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 조금 겸손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반영할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 Right.
0: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카페에 for the cafe 또 새로운 테마를 제안해 보면 suggest 하면 어떨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1: Right.
0: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에는 카페에서 일하는데 저녁에는 좀 더 부드러운 음악을 틀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라고 한다면 142쪽에 나와 있는데요.
1: Right. You know, I was thinking we could play softer music in the evening.
0: 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Right.
0: I think we should.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라는 뜻으로 말할 때 I was thinking we could 라고
1: right.
0: play softer music in the evening 라고 한다든지
1: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What if we play softer music in the evening?
0: 그렇죠. 그것도 좋죠. What if we play softer music in the evening?
1: Right.
0: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좀 더 부드러운 음악을 틀면 어떨 것 같아요?
1: Right.
0: What if 하면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I was thinking we could.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자,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1: right.
0: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1: Here, you can do the same thing here.
0: 네?
1: What if we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0: What if we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그렇군요.
1: You're suggesting this to the boss, right?
0: 그렇죠. 네. 자, 보스가 right.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카페 잘 되자고 생각하는 건데 말이죠.
1: Yes, that's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아마도 주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1: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0: 네. The owner, 그 주인은 probably, 필경, 아마도, 모르긴 해도 probably won't go for that. 자, 그것이 막 좋다고 그쪽으로 막 뛰어가진 않을 것이다. 즉,
1: right.
0: 그것에 기꺼이 찬성하진 않을 것이다.
1: Yeah. The key phrase here or expression here is go for something.
0: Go for.
1: 한번 해봐라고 할 때 go for it 이러잖아요.
0: 네, 맞아요.
1: 보영 쌤이 뭐 일본어 배우고 싶어. Go for it.
0: Go for it.
1: You can do it.
0: 어.
1: 여기서는 go for 뭐 하면 뭐 해봐라기보다는 he'll agree or not. He will, yeah, I think he will like it. He will agree. He will go for it.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o for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 이렇게 말할 때 go for it 이렇게 말하는
1: right.
0: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go for 뭐뭐는 뭐뭐에 기꺼이 찬성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끝나고 피자 먹으면 어때요? 라고 할 때 저는 기꺼이 찬성해요.
1: Oh, let's go for it.
0: Let's go for it.
1: Yeah.
0: 네, 그렇게 합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그때는 I'm for it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죠. 나는 찬성이다.
1: I agree.
0: 어,
1: I like it.
0: I'm not against it. I am for it 이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1: right.
0: 바로 그거다. Go for 뭐뭐, 뭐뭐에 찬성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 되죠. Go for that. 근데 여기서는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그것에 찬성하는

0: 떠오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 Won't, will not.
0: 네.
1: He will not go for it.
0: 그렇습니다. Right? He will not go for it. 그거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줄여서?
1: Won't.
0: Won't.
1: Won't.

0: 좋아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군요.
1: He won't like it.
0: 네, he won't like it. 별로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근데
1: yes.
0: 만약에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승인을 한다고 할 때는 approve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Approve, authorize.
0: 그건 sure.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거고.
1: 거고. Yeah.
0: 그럼 만약에 owner가 별로 그거 하라고 허락하지 않을걸? 이렇게 말한다면 yeah. the owner probably won't approve of that. 이렇게 말할
1: yeah.
0: 수 있겠군요.
1: That's perfect, right?
0: 네, approve of that까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1: Mm-hmm.
0: 여기서는요,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라고 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1: mm-hmm.
0: 자, 아직까지도 대니얼은 아니 왜 아니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1: Why not?
0: Why not?
1: Why not?
0: 네, 아니 왜 아니야? Why not? 그러면서 젊은 고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도 있는 방법이잖아.
1: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0: 네,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네.
1: So it might. Might means maybe.
0: 그렇죠.
1: Or it could. Possibly, but not sure. It might bring in, I guess, customers who are younger. Like in their 20s.
0: 그렇습니다. Right. Or 30s.
1: In our case, 30s.
0: 그렇습니다. In our case, 40s도 되죠.
1: 40s도 맞아요.
0: 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말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어떠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바로 it might 뭐뭐뭐가 된다는 거죠. It
1: right.
0: might. 이때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it might란 말 자체가 갖는 고유한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might 하면은 그것은 이런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Bring in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안으로 끌어들인다. 데리고 들어온다. Bring in. 그런 뜻이군요.
1: Bring in.
0: Bring in.
1: Bring something inside a place.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어떤 그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자 bring in 더 많은 젊은 보다 젊은 고객들 more younger customers. 그러니까
1: right.
0: 더 젊은 고객들 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젊은 층의 고객들 이란 부분은 younger customers가 되는데 그런
1: right.
0: 사람들을 더 많이 more younger customers가 되네요.
1: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0: 그렇죠.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1: Yes.
0: 네, 이 부분 들어보죠.
2: Why not?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0: Why not?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1: Right.
0: 네.
1: That's right.
0: 네, 그렇죠. 그 customers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상점 같은 곳에서 어떤 뭐 고객님 혹은 뭐 손님이라고 할 때 customer를
1: right.
0: 쓸 수 있잖아요.
1: Sometimes we say patrons. Because somebody who is a regular customer at a place, restaurant, cafe, or store. A nice way to say a customer is patron.
0: Patrons.
1: Patron.
0: Patron.
1: Yes.
0: The P-A-T-R-O-N.
1: N, that's right.
0: 그러면 가게나 이런 데 그런 게 이제 붙어 있다. 무슨 patron
1: yeah.
0: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아 저게 그 고객들이라는
1: yes.
0: 뜻으로 쓴 말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근데 그럼 client는 어때요?
1: Client is more of a professional customer. So I have my company has many clients. So we sign an agreement, we have a contract, and they ask us for service or product. They are my client.
0: Yeah. They're my clients.
1: Yeah.
0: 이렇게 말할 수 있군요.
1: So professional customer is a client.
0: 아, yeah. 이렇게 오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경우에는 이제 고객을 가리킬 적에 customers가 되겠고요.
1: That's right.
0: 네, 자,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라고 했더니. 나도 그 부분은 알고 있지.
1: I know.
0: I know.
1: I know.
0: 네, 그러게 말이야 라는 뜻도 되고 나도 그건 알지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1: 아, 그럼 좀 말투를 좀 바꿔볼게요.
0: 네.
1: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0: 그렇죠. I know. 나도 알지 그거야. 하지만 내가 다 너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야.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라고 하는군요. 내가
1: right.
0: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I am saying this. 나는 이 말을 하는 중인 게 다른 게 아니라 for your sake. 너를 위해서란다. 라고 말해요.
1: Right. So for your sake. Here, sake is something that's benefiting you.
0: 아.
1: It's good for you.
0: 그렇군요.
1: It's for your, I guess, well-being. advantage.
0: 맞습니다.
1: Yeah.
0: Advantage for your well-being. 다 너의 평안함과 너의 어떤 그런 안녕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For your
1: right.
0: well-being. 이렇게 이제 풀어서 생각하지만

0: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for your sake 혹은 for her sake, for their sake 해서 중간에 오는 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right. 들어서 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께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right. she moved closer for her parents' sak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1: For her parents' sake.
0: 그렇죠.
1: It's for their advantage, for their benefit.
0: 네.
1: Yeah.
0: 또 혹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 이거 제발 빨리 좀 끝냅시다 라고 할 때 다 집에도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라고 할 때 for 모든 사람의 sake, for everyone's sake. Let's finish
1: right.
0: this quickly 라고 할 수도 있고.
1: Or you can say, let's finish this quickly for everyone's sake.
0: 네, 순서를 바꿔서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 right.
0: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때 for 누구누구의 sake, S-A-K-E를 붙여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1: Right.
0: 근데 이런 표현도 있죠. For heaven's sake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1: For heaven's sake. 감탄사인데요.
0: 네.
1: Oh, for heaven's sake. It means when you're really upset, frustrated, you're angry about something. 아이 참나 왜 그러는 거야? For heaven's sake, why are you doing that? Right?
0: 도대체 왜? 혹은 뭐 부디 제발 뭐 이렇게 쓸 적에도 for heaven's sake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Right.
0: 나 위해서인 게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좀 그러지 좀 말라고. For heaven's sake, just don't do that. 이렇게 말한다든지.
1: 아, 그거네요, 맞아요.
0: 네. 네, 여기서는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오너는 별로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1: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0: 네, doesn't like 뭐뭐잉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이 부분 들어보죠.
2: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2: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3: Why not?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2: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0: 자,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카페에 새로운 테마를 제안하면 어떨까?
2: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1: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0: 주인은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걸?
2: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1: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0: 아니, 왜 아니야? Why not?
1: Why not?
0: 젊은 고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도 있잖아.
2: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1: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0: 아, 알지. 하지만 다 너 좋으라고 해주는 말인데.
2: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1: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0: 그분은 뭔가 바꾸는 거 안 좋아해.
2: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1: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0: 여기까지입니다.
2: Yay!
1: Good job, everyone.
0: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많이 많이 말하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premier, 뜻은 최고의, 인류의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Busan welcomed over 1 million foreign tourists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as the city strengthens its position as a premier Asian destination.
2: 여기서 premier라는 표현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거나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0: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ity is a premier tourist destination in Asia. 그 도시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뉴스에서 premier destination, premier servic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최고 수준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Premier
0: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you know,
1: pinpoint
0: which time I'm going to look at. And of course, looking up all the footage is also time and money.
1: Yeah.
0: So it's not easy, but hopefully they will find the culprit.
1: Yeah. But I mean, whatever is not yours, you should not take, you should not touch. But I did hear of, you know, they were people who were worried about other people stealing from their garden.
0: Yeah.
1: So they installed like a video and they found out it was animals. So maybe.
0: Yeah, but I don't think animals take full heads of lettuce.
1: No.
0: But yes, animals do, of course, nibble on food, whatever, vegetables, fruit, especially.
1: So don't take what is not yours.
0: Exactly. Mm. 자, 도둑과 관련된 문장, 오늘의 무모한 문장으로 잡았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도둑이 재발절이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 지금 바로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비가 옵니다. 지금 EBS 밖에 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 교통 상황도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무모한 문장 같이 살펴볼 거고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도전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Admission to Korea's royal palaces and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ill become free every Wednesday on a rolling basis, starting with the royal tombs today.
0: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 확대에 맞춰 오늘부터 조선 왕릉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에 궁궐과 왕릉의 무료 개방 조치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1: BTS has become the first Asian act to win Artist of the Year twice at the American Music Awards, beating out global icons like Taylor Swift, Bad Bunny, and Bruno Mars.
0: 방탄소년단이 American Music Awards에서 Taylor Swift, Bad Bunny, Bruno Mars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BTS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이 상을 통산 두 번 수상한 최초의 아시아 가수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1: A farmer in the city of Changwon has grown a watermelon weighing over 23 kilograms, more than double the size of a typical watermelon sold in stores, according to city officials.
0: 경남 창원의 한 농가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큰 23kg이 넘는 수박이 수확돼 화제입니다.
1: An extreme, unprecedented early summer heat wave has swept across Western Europe, breaking national May temperature records in France and the UK, while sending temperatures soaring towards 40 degrees Celsius in Spain.
0: 최근 서유럽 전역에 이례적 폭염 현상이 나타나면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역대 5월 최고 기온이 경신됐고 스페인에서는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A 98-year-old British man just days shy of his 99th birthday has become the oldest person in the world to perform a wing walk after completing a 9-minute flight on a biplane to raise money for charity.
0: 99번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98세의 한 영국 남성이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타 비행하는 일명 윙워크를 9분 동안 수행해내 이 부문 세계 최고령자가 됐습니다.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Admission to Korea's royal palaces and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ill become free every Wednesday on a rolling basis, starting with the royal tombs today.
0: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 확대에 맞춰 오늘부터 조선 왕릉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에 궁궐과 왕릉의 무료 개방 조치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1: All right, so every Wednesday from today.
2: Mm-hmm. Yeah, Wednesday. So it's Culture Day, and this designation or this free admission plan, they're going to expand this in phases following the government's decision to designate every Wednesday as Culture Day. So starting today,

0: All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ill offer free entry, and the policy will gradually extend to Deoksu-gung in August and Changdeok-gung, Changgyeong-gung, and Jongmyo Shrine in October. And a decision on including Gyeongbokgung will be made later due to concerns over overcrowding and visitor safety. So officials say that they are upgrading visitor management, guidance systems, ticketing services, and safety measures to accommodate the expected increase in attendance.
1: 일단은 이제 조선 왕릉을 시작으로 하는데요. 궁궐과 왕릉 무료로 수요일마다 방문하실 수 있게 될 거고 추후에는 덕수궁이라든지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등도 무료로 수요일마다 가실 수 있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admission to something.
0: Yeah, admission to something. So admission to a place in this case, it refers to the formal or authorized permission to enter or visit a place because you can't just, go to certain places without paying an admissions fee.
1: Yeah, exactly. Mm. 입장료, admission fee. 입장, admission. 이게 입학이 될 수도 있어요.
0: Yes.
1: 학교면은.
0: Yeah. So if you are joining a specific location or institution, as in a college or university, you can also say, you have been admitted to a school or you applied for admission to a school.
1: 그래요. 그래서 입학의 의미 또 입장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거. Admission, to be admitted. What about on a rolling basis?
0: On a rolling basis basically mean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And for example, this is also used when we're talking about college admissions as well. You can say rolling admissions or admissions or applications are accepted on a rolling basis. And it means that applications are evaluated as they come and decisions are made as they come. So it's best to do this fast. I mean, do it early rather than waiting until the deadline to send something in.
1: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오는 순서대로 그러나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수요일마다 이런 행사들이 열릴 거다.
0: Mm-hmm.
1: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dmission to Korea's royal palaces and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ill become free every Wednesday on a rolling basis, starting with the royal tombs today.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0: Admission to, BTS has become the first Asian act to win Artist of the Year twice at the American Music Awards, beating out global icons like Taylor Swift, Bad Bunny, and Bruno Mars.
1: 방탄소년단이 American Music Awards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배드 버니, 브루노 마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BTS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이 상을 통산 두 번 수상한 최초의 아시아 가수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0: The AMAs. Yes, and it's, it's a really, really amazing feat if you think about it. So they won the prestigious Artist of the Year award at the AMAs in Las Vegas, marking the group's second victory in the ceremony's top category after their historic first win back in 2021. The group beat out major international stars like Bad Bunny, Bruno Mars, Taylor Swift, returning to the AMA stage for the first time in 5 year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members' military service. They also won Song of the Summer for Swim and Best Male K-pop Artist. And accepting the award, the leader, RM, thanked fans worldwide, while Jimin expressed gratitude to their fans, ARMY, in both English and Korean. And to note, there were other K-pop winners at the AMAs.
1: Yeah.
0: Cat's Eye, they earned 3 awards and twice, which was named Best Female K-pop Artist. While the Netflix film K-pop Demon Hunters and its soundtrack Golden collected 4 awards.
1: K-pop 관련된 그룹과 작품이 수상을 많이 했네요.
0: Mm-hmm.
1: 지금 얘기한 Cat's Eye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K-pop girl group인데 New Artist of the Year Award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상 소감에서 BTS가 우리의 inspiration이었다라면서 BTS에게 또 감사를 표했다면서요?
0: And I'm sure they are the inspiration for many K-pop groups
1: 맞아요.
0: and many artists.
1: 다음에 뭐 놀랍지 않습니다. K-pop Demon Hunters의 Golden이 또 상을 많이 받았는데 Song of the Year, Best Pop Song, Best Vocal Performance, Best Soundtrack. They won all of these, the four awards. And then, of course, Twice was named Best Female K-pop Artist.
0: Mm-hmm.
1: They have a category for K-pop artists.
0: I know, isn't it amazing? It's the American Music Awards, and they have a category for K-pop artists.
1: It's amazing. Yeah, it is. Okay, what's an act?
0: An act. So an act in this case is referring to a performing group or individual musician. So BTS was among the many acts to receive awards at the AMAs this year.
1: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런 저기 그 뮤직 페스티벌 수상하는 그런 시상식에서 말하는 act는 musical group, 그 musician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TS를 하나의 act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0: Yep.
1: And what about beating out someone?
0: Mm-hmm. That means to defeat or outperform a competitor to win a prize, position, and it often implies a very narrow victory over specific rivals.
1: To beat out someone, 누구를 이기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BTS has become the first Asian act to win Artist of the Year twice at the American Music Awards or the AMAs, beating out global icons like Taylor Swift, Bad Bunny, and Bruno Mars.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이은미 님이요. 비가 와서 습해서 어젯밤은 처음으로 선풍기를 돌렸어요 하셨습니다.
0: Yeah.
1: Yeah.
0: It was hard to sleep. Yes.
1: Exactly. 김병민 님, 부산은 밤새 비가 많이 오더니 출근길에는 가랑비가 오네요. That's very similar to here.
0: Yeah, it is.
1: Over in 부산. 이채림 님, 어제 하루 종일 비 온다고 해서 스케줄 바꾸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도 비라니요. 그래도 은근 비 냄새에 시원하니 좋은걸요? 하셨습니다. Yeah, I think a good number of people actually love the rain.
0: Yeah, or and the sound of the rain.
1: The sound of the rain, the yes. smell of the rain, yeah. the feel of it. If you're stuck in it, it's not so great, but otherwise, yeah.
0: Mm-hmm.
1: 변재근님, good morning, 수진쌤, 캐런쌤, 그리고 반디님들. 여기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날씨 맑음요.
0: Oh.
1: 그리고 매우 습하고 더워요.
0: Yes.
1: 남들 놀러오는 휴양지에 일하러 와 있어요. 하셨습니다.
0: Have you been to...
1: I've never been to Vietnam.
0: Yeah, me neither.
1: Oh, you haven't? Mm. Okay.
0: I've heard Love good go. Things though, yes.
1: Yeah, exactly. 그래요. 거기 한국 여행 관광객도 굉장히 많죠.
0: Mm-hmm.
1: 그래요, 거기 오늘 그래도 하늘은 맑은 것 같아서 좋네요.
0: Yes.
1: 비록 일하러 가셨지만 그래도 짬짬이 약간의 그 tourist mode로 사진도 좀 찍으시고
0: Yes.
1: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Enjoy the 네. local culture.
1: 그래요.
0: Have some
1: 퍼가 굉장히 베트남 국수죠.
0: Yeah.
1: 국수. 네.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그냥 베트남 쌀 국수 yes. 이렇게 말하죠. 근데 pho라고 쓰는데 pho가 아니라
0: yeah.
1: pho.
0: It's pretty, yeah, that was one of the first things I learned when I started eating pho in the U.S.
1: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오. 발음을 이렇게 하는구나.
0: Mm-hmm.
1: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도둑이 재발절이다예요. 속담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는 미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채팅창으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AMAs에서 Artist of the Year 이제 통산 두 번째 수상한 방탄소년단의 노래 안 들을 수가 없겠죠? Here's Dynamite.

0: War II Veteran.
1: Yes.
0: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전문가 베테랑의 의미도 있지만 참전 용사라는 뜻이 있어서 sometimes we shorten it, don't we?
1: Yeah.
0: We say vet.
1: Yeah.
0: World War II vet.
1: Yeah.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in Western cultures, tell me about these charity walks or mm-hmm. charity runs.
1: Yeah.
0: It's very common, isn't it?
1: It is pretty common. So, you know, he was doing this, he was performing some sort of feat in order to raise money for a specific cause. And I think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where there was a runner. I think he was into doing like extreme sports and he decided to run across a certain distance to raise funds for, I think his mother was ailing from cancer as well. So okay. a lot of people do things like this for a really good cause.
0: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수 출신 션 씨가
1: mm-hmm. yeah.
0: 이런 거를
1: yeah.
0: 가끔 하십니다. 너무나
1: Marathons,
0: 좋죠.
1: Yeah.
0: 우리말로 뭐라고 자선 달리기?
1: Mm-hmm.
0: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1: Mm.
0: 영어권 문화에서는 굉장히 흔하게들 많이 하는데 어린이 때부터 학교에서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금 행사를 하는 것은 약간 뭐라 그럴까 형체가 없어 보이잖아요.
1: Yeah.
0: 그냥 뭐 모금합니다. 뭐 좋은데 돈 쓸게요. 돈 주세요. 이거는 좀 형체가 없어 보이니까
1: mm-hmm.
0: 그런 대신에 어린이 때부터 제가 100m 뛸 때마다 저한테 1,000원씩 1달러씩, 1파운드씩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charity run,
1: yes.
0: charity walk 이런 거 많이 해요.
1: Yeah.
0: 그게 지금 이제 98세 할아버지 Harry Heisman이 이런 걸 한 건데
1: mm-hmm.
0: 일반 달리기나 걷기가 아니라 비행기 위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 있기는
1: yes.
0: 합니다만.
1: He was sitting on a chair.
0: But 아, 의자도 있었네.
1: Yeah,
0: 아,
1: the chair
0: 그렇구나.
1: was kind of
0: 아무래도,
1: strapped down
0: 그래요, 그래요.
1: to a plane.
0: 고정은 돼 있는데
1: yeah.
0: 이게 그 공중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묘기도 하고 좀 위험한 것들 많이 하거든요.
1: Yes.
0: 근데 그 상태에서 딱 이렇게 위에 비행기 날개 위에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1: Yeah, it's scary.
0: Yeah.
1: But you know, I mean, after we talked about this, so he's a World War II veteran, so he
0: yeah.
1: must have seen the horrors of war, but he still described this as the most, you know, incredible experience, incredible challenge of his life.
0: 그래요. 아마 뭐 무섭기보다는 또 의미가 있다는 의미에서 incredible이지 않았을까
1: yeah.
0: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charity event, 모금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제 할 때 여러분이 모금을 좀, 돈을 좀 기부해 주세요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 mm-hmm.
0: Do you include the taxiing or not?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1: yep.
0: BBC 뉴스의 데이터를 저희가 좀 인용을 해서
1: mm-hmm.
0: 9분대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1: Yes.
0: Let's have a look at He was just shy of 99 years old.
1: Yeah, if you're just shy of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just short of or slightly less than or falling just below a specific number, age, or target.
0: 그렇죠. 딱 못 미치는, 뭐뭐뭐가 채 되지 않는, 이제 곧 그러니까 99세가 될 건데 아직은 안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1: Mm-hmm.
0: So he was just shy of his 99th birthday.
1: Yeah.
0: And then what's raising money for charity? We did just talk about it, but
1: yeah.
0: tell us again.
1: Yeah, so you can raise money, and that means to collect financial donations from, it could be individuals, businesses, or organizations to support a nonprofit cause or helpful public project.
0: 그렇죠. 이게 바로 모금하는 거예요. 자선단체를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 to raise money for charity. 그리고 이 비행기는 일반 우리 그 항공기 같은 그런 비행기 아니고요.
1: Mm-hmm.
0: Biplane이라는 것은 그 초창기의 비행기처럼
1: yeah,
0: 작은 그런
1: like,
0: 비행기입니다.
1: Yeah, with the two wings,
0: two
1: I
0: wings.
1: guess. Yeah.
0: Yes, exactly.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 98-year-old British man, just days shy of his 99th birthday, has become the oldest person in the world to perform a wing walk. After completing a 9-minute flight on a biplane to raise money for charity. Right,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Karen.
2: 오늘의 무모한 문장 도둑이 재발절이다 영어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0: Let's listen to Miles Smith, Hold Me in the Dark.

0: farmer has grown award-winning pumpkins for over a decade.
1: 이 지역의 농부가 벌써 10년 넘게 수상을 할 정도의 그런 큰 대단한 호박을 재배해 오고 있습니다. Award-winning pumpkins. 이런 award-winning pumpkins 하니까 이런 문화는 미국 문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호박에다가 상을 주고 그러는지 제가
0: First
1: 잘
0: prize,
1: 모르겠는데.
0: Second prize. But 네, the, 미국에서는, the article did mention that the veteran farmer has been raising prize-winning watermelons.
1: Yes, yeah. yes. 그래요.
0: There must be some sort of award.
1: 모를 수는 있어요. Yeah. 근데 특히 미국에서는 할로윈 때를 맞이해서 그 대비를 위해서 1년 내내 호박만 이게 키우는 그런 농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0: yeah.
1: pumpkin farm.
0: Yeah. And it's 데서. interesting because they don't even eat those pumpkins.
1: Really?
0: I don't think so.
1: Do you like just carve pumpkin, it and then throw
0: and
1: it away?
0: It's out there, you know, for Halloween. And then, it, you know, for us, we think it's strange because yeah. that's edible.
1: Well, you could make pumpkin soup out of the insides of the pumpkin. I don't know. Okay. So moving on, his towards.
0: Toward. Yeah, so this means approaching or getting close to a specific number, level, or limit. So in the headline, we talked about how it was kind of indicating a direction and movement upward because we were talking about temperatures.
1: 어디를 향해?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stock market rallied today, pushing the index toward record highs.
1: 네, 오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록적인 어떤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었다. 많이 의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pushing the index, 뭐 코스피라든지 이런 인덱스를 toward record highs, 최고 기록을 향해 가도록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Shy of something.
0: Shy of, yes. And this means just short of, slightly less than, or falling just below a specific number, age, or target.
1: 무언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보통 just shy of인데 just와 shy 사이에 단위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아까는 just days shy라고 했던 것 같고
0: yep.
1: 기사 속에서 바로 이제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렇게 by plane 위에서 뭐였죠? Wing walk 그런 거 기록을 최고령자로서 세운 할아버지 얘기 있었는데 자 선생님의 예문 볼까요?
0: He retired from the company just 2 months shy of his 30th anniversary.
1: 네, 그 30주년을 채 이제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회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근무 30 준영,
0: yes.
1: 금속, 뭐 그런 의미로 yeah. 쓰신 거겠죠?
0: Yeah, so we usually use this when we are talking about someone like very close to reaching a milestone, but has not quite reached it.
1: Exactly. 자, 이렇게 해서 Morning Headline Expressions 다 살펴봤습니다.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A lot of our listeners sent in a guilty conscience needs no accuser. 정경희님, 4600님, 손순옥님, 조영욱님 외 많은 분들이 a guilty conscience. 양심이 없는 거, 비양심.
0: Yep.
1: Needs no accuser. 그것은 이제 누구도 뭐 탓할 수 없다. 이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겠죠.
0: Yeah.
1: 뭐 누구 탓을 하겠냐.
0: Yeah, you don't 그렇죠. need to be told that you did something bad because you already know.
1: Accuser는요. 너가 이렇게 했지라고 accusing, 탓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탓할 사람이 필요 없다.
0: Yeah.
1: 이런 그 guilty conscience, 내가 잘못했다는 양심이 있다면 뭐 이렇게 되나요? 해석이?
0: Yeah. 네.
1: 처음엔 제가 비양심이라고 했었는데 비양심보다는 양심에 찔리는 이게 좀 더 맞겠네요. 자, 뭐 직역을 하면은 그렇고 guilty conscience needs no accuser 잘 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자, 다음 문장도 볼게요. 우명호님, The guilty mind is always fearful.
0: This is-

0: good.
1: This is similar.
0: Yeah.
1: 비슷한 yeah. 느낌이에요.
0: Because you know you're gonna get found out.
1: Exactly. 자신이 뭘 잘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은 항상 두렵죠. Mm-hmm. 내가 들킬까봐. A guilty mind is always fearful.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홍정희님, a thief inevitably feels a guilty.
0: I would take the out.
1: Yes, you definitely need to take the out of feels a guilty가 아니라 그냥 feels guilty.
0: Yes.
1: 그래요. 어라는 요 관사는 명사 앞에 보통 붙죠. 근데 guilty는 형용사니까. A thief inevitably feels guilty.
0: Not all thieves, though.
1: No, that's right. 맞아요.
0: If you're really bad, then you probably won't feel guilt.
1: 그런데 맞아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모든 도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처벌의 가중치도 이제 그거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0: Yeah.
1: So if you feel remorse, if you regret what you did, if you feel guilty, then you know, maybe your penalty will be a little lighter, but some thieves, you know.
0: I don't think they don't feel
1: they don't have sorry the guilt. At all.
0: Yeah.
1: It's really terrible. But anyway, 3790님, talk about a guilty conscience.
0: Talk about a guilty conscience. I think this could 좋아요. work. Yeah.
1: 어, 이것도 좋아요. Guilty conscience 또 나왔네요. Conscience라는 게 양심인데, guilty conscience니까 그 찔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와, 이 찔리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발 저리는 도둑 얘기 좋고요. 최미경님, the robber himself spills the beans. I guess.
0: Spill the beans.
1: 그걸 이제 자백을 했을 때.
0: Yes.
1: 도둑이 알아서 자백을 한다. 박재현님, a thief knows his fault. Yes, well, they
0: this
1: do.
0: This works, yeah.
1: The problem is, do they feel guilty? 좋아요.
0: Who knows?
1: 선물 받을 두 분 뽑겠습니다. Karen, you go first.
0: Oh my goodness. Spill the beans. That was very creative. 최미경님.
1: 최미경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The Guilty Mind is Always Fearful. 우명호님의 문장 마음에 들었어요.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올려주시는 란이 있거든요. 당첨자 주소방 이쪽에다 올려주시면 되겠고. What would you say, Karen?
0: What would I say? Oh.
1: It's not easy, right?
0: Yeah. No. Oh,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1: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얼굴에 다 써있네. 지금 찔리는구나. 이런 느낌. 오, 너무 좋은데요? 이 생각 왜 못했지? 저는 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당사자한테 하는 얘기라면은 You're getting defensive for no apparent reason.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문장이라면은 your를 빼도 되겠죠? Getting defensive for no apparent reason. 그래서 getting defensive라는 것은 방어적이 된다라는 것이고 no apparent reason이라는 것은 굳이 지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걸 보니까 뭔가 찔리는구나 이런 얘기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ing to move on with Kim Wilde, You Keep Me Hanging On,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